0: 백가로 이거를 합의를 봐요.
1: 예예예. 예, 예.
0: 이게 알카소바스 조약이라고 1479년에 두 나라가 합의를 봅니다.
1: 네.
0: 그런 다음에 스페인 이제 그 콜럼버스가 자기도 후추 찾아가지고 남쪽 서아프리카 돌아가지고 피만봉 찍고 가려고 했는데 이 조약 때문에 못 가잖아요.
1: 아 그러네요. 예.
0: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주서 드린 게 있었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그니까 빙 돌아가면 인도 나온다. 그럼 이 조약 피해서 그럼 대서양 그냥 관통해버리자.
1: 알카소바스 조약 라인 위쪽으로 관통한 하자. 거죠.
0: 오. 해서 얼떨결에 발견한 것이 신대륙이죠.
1: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0: 이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1: 네.
0: 여기에 포르투갈이 허걱한 거죠. 얘네들이 허점 찔렀네 이거. 야야 다시 와 일로 와라. 대서양을 말도 안 되는 이번에는 남부로 선을 쫙 그어버려요.
1: 아 제멋대로네 포르투갈이.
0: 그런 다음에 조사. 이 선의 서쪽은 스페인이 차지하라.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할게.
1: 아,
0: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슨 뭐 이상한 섬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그쪽에.
1: 네.
0: 그럼 너희들 그쪽 가져가시라고.
1: 네.
0: 이 토르데시아 조약 선 서쪽이니까.
1: 네.
0: 단 진짜 중요한 동쪽 라인들. 아. 이거는 포르투갈 영역이기 때문에 노타치다.
1: 인도 내가 계속 먹겠다 이거죠.
0: 딱 이거요.
1: 아메리카노 가져 이거고.
0: 역시 편집장 드라마. 아.
1: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읊습니다. 전 4년 차예요, 저는.
0: 딱 그거였어요.
1: 예. 그때 교황이 또 개입을 했던 거죠, 선 만들 때.
0: 교황도 개입을 했고, 원래는 저 선이 약간 유럽 대륙 쪽에 있었어, 이게요. 그 선은.
1: 네.
0: 포르투갈 딱 보니까, 아무리 이거 대서양 가운데 있는 선이지만 너무 유럽 대륙 쪽으로 붙어버리면 우리 손해 아닌가. 조금 더 서쪽으로 밀자. 그래서 밀어요.
1: 예.
0: 이게 나중에 신의 한수였어요.
1: 왜죠?
0: 남북으로 선이 그어지니까 이 선이 당신은 존재를 몰랐던 거로 알고 있었던 남미 대륙까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을 관통을 해버려요, 저 선이요.
1: 그러네. 브라질의 동부 쪽을 걸치게 되네요.
0: 걸치게 돼요, 저걸.
1: 아, 저게 한수가 됐구나, 나중에.
0: 그렇지만 당시 저 선을 서쪽으로 밀 때 포르투갈인들은 이미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1500년에 1500년에 페드루 카블랄이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귀족이자 항해사.
1: 어허.
0: 저 양반이 1055년에 똑같이 희망봉 찍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서 포르투갈 출발을 해요.
1: 네.
0: 저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은 직선으로 서아프리카를 따라서 내려가는 것보다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빙 더 먼 바다를 돌아서 인도로 가면 더 빠르다라고 믿었대요. 더 빠르다라고.
1: 예.
0: 그래서 조류와 바람을 따라서 나는 아프리카 대륙을 빙 둘러가지고 희망봉 찍겠다라고 해서 빙 둘러가요.
1: 아.
0: 빙 둘러가다 보니까 지금 웬 땅이야? 땅이 있으면 안 되는데. 도착한 곳이 지금의 브라질이다.
1: 아.
0: 여긴 포르투갈 국왕 땅 찍어요.
1: 영토로 선언을 한 거죠.
0: 했는데.
1: 네.
0: 브라질의 의외로 해안가가 별로 없습니다.
1: 네?
0: 백사장이 별로 없어요. 백사장이요.
1: 아, 백사장이 없다고요?
0: 해안은 있지만 백사장에다 절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페드루 카브랄이 도착한 이후에도 이 땅 무슨 쓸모가 있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도 있죠.
1: 네.
0: 좌우로요.
1: 네.
0: 위도로 찍찍찍찍찍 그은 다음에 요건 누구가 너희들이 한번 개척을 해봐라고 딱 옛다 n분의 1로 던지고 가버려요.
1: 아, 영토를 슬라이스해가지고.
0: 슬라이스해가지고.
1: 나눠주고 자기는 포르투갈로 돌아갔다고요?
0: 바이바이. 이거 해라 했는데.
1: 예.
0: 여기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1: 그러네.
0: 원주민들도 약간 무섭고. 한동안 방치를 해놔요.
1: 예.
0: 그러다가, 빵! 뭔가 터져버린다.
1: 뭐가 터지지? 저쪽에?
0: 야! 이 나무 뭐야, 이거?
1: 나무?
0: 이거 나무를요, 즙을 짜니까 빨간색 즙이 나오는데, 이거 염료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나무가 빠우예요.
1: 빠우.
0: 포르투갈어로요.
1: 네.
0: 그다음에 붉은색을 띤 잎. 당시 포르투갈어로 브라질이에요.
1: 브라질이 붉은색을 띤이란 말이었어요.
0: 그렇죠. 그래서 붉은색의 염료가 나오는 나무라는 뜻으로서 빠우 브라질을 발견한 거죠. 그 나무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이 국가명.
1: 아 진짜.
0: 브라질이 탄생한 거예요.
1: 나무 이름에서
0: 나온
1: 국명이에요.
0: 아,
1: 몰랐네. 그럼 바우브라질을 이제 뭐 수렵을 할 때, 그 벌목을 할 때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0: 그래서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은 악용을 한 거죠. 아. 너희들이 와가지고 벌목도 하고 집을 짜라. 네. 했는데, 아직까진 바우 브라질이 상품성이 별로 없었어요.
1: 아, 그 정도는 아니야?
0: 아직까지는 브라질의 주 관심사는 인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1: 인도.
0: 인도요?
1: 네.
0: 지금 브라질 그 땅에 그 바우 브라질 말고 요거 심으면 되게 잘 될 것 같다.
1: 요걸 심으면?
0: 이걸 심으면.
1: 뭐지?
0: 사탕수수요.
1: 아, 사탕수수 심는구나.
0: 당시 특히 유럽에서 설탕이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1: 예, 예, 예.
0: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탕수수를 통해가지고 설탕은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1: 그렇겠죠. 예.
0: 지금도 사람이 대부분 다 재배하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건너가 있던 포르투갈인들과 원주민들을 잡아서 이거를 재배를 해도
1: 부족하구나.
0: 생산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못된 거를 포르투갈인들이 배웠어요.
1: 뻔하다.
0: 한 500만 명 이상의 서아프리카인들이 브라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노예들보다 더 많이 끌려간 거예요.
1: 와.
0: 그러면서 사탕수수 이제 플랜테이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1: 네.
0: 돈을 벌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1: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0: 1580년에
1: 네.
0: 포르투갈에서 젊은 왕이 모로코 원정 갔다가 죽어요. 아들 없이 다음 왕 누구 하지 하다가 삼촌이 대신하십시오. 엔리케라고 추기경이었어요.
1: 엔리케 추기경. 예.
0: 내가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양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하다가 곧 죽어요.
1: 아 예.
0: 1580년에
1: 누가 왕 하나?
0: 근데 성직자다 보니까 결혼을 안 했고 당연히 후사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예. 왕이 후사가 끊겨버립니다.
1: 예.
0: 그때 옆에 이제 스페인에서 펠리페 2세. 아, 스페인의 광개토 대왕인데, 너희 포르투갈 왕이었으면 내가 대신 왕 해주겠다. 우리 엄마가 또 포르투갈 사람이거든.
1: 아, 그래요?
0: 그러면서 포르투갈을 흡수를 해버려요.
1: 그럼 스페인 왕이자 포르투갈 왕이 된 거예요?
0: 네. 그러면서 한 60년간 포르투갈이 사라져버립니다, 역사에서.
1: 아, 그렇구나.
0: 이걸 이베리아 연합이라고 하는데 60년 동안 포르투갈이 사라져요.
1: 이베리아 연합이 되면서 포르투갈을 흡수해버렸다 스페인이.
0: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1: 예,
0: 포르투갈이.
1: 예.
0: 이게 큰 사건이었어요.
1: 왜요? 어떤 영향을
0: 첫 번째.
1: 갖잖아요? 예.
0: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토르데시아스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예. 브라질 연안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내륙으로 못 들어갔어요.
1: 아, 그 선이 걸쳐 있었으니까.
0: 선이 걸쳐 있으니까.
1: 그렇죠. 예.
0: 근데 그 선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1: 필요가 없는 거지.
0: 두 나라가 합쳐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안가에 있던 포르투갈인들이.
1: 네.
0: 야, 어차피 지금 나라, 우리가 같은 나라니까. 선 저거 이제 의미 없다고. 들어가자.
1: 내륙 개척하는구나. 예.
0: 이걸 이제 망데이 란치라고 하는데요.
1: 망데이 란치요?
0: 네. 망데이 란치가 이제 그 포르투갈로 깃발을 든 녀석들이란 말이거든요. 포르투갈 국기를 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국기 들고 야! 그럼 우리 내륙으로 들어가자!
1: 네.
0: 해서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토르데시아스 조약 선을 넘어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1: 예.
0: 그래서 이 망데이 란치들이 들어간 내륙 지방 있죠?
1: 네.
0: 이게 대충 현재 브라질 국경이에요.
1: 아, 깊숙이 들어왔네.
0: 깊숙이 들어왔어요.
1: 브라질 엄청 크잖아요.
0: 그래서 망데이 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1: 네.
0: 선이 잠깐 없어진 틈을 타서 쭉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1: 그러니 이베리아 연합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포르투갈이 없어졌었습니까?
1: 네네.
0: 스페인의 원수, 네덜란드가, 야, 여태 포르투갈이, 나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경쟁을 했었거든요. 대서양의 그 대항해 시대를.
1: 네.
0: 포르투갈이 없어졌네. 야, 우리가 빈지털이 가자. 해가지고 지금 브라질 가면은 그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많다고 하니까 주인 없으니까 우리가 먹자. 라고 하면서 지금의 리오데자네이로 등등등이에
1: 네.
0: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와서 뺏고 차지를 해요.
1: 야,
0: 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브라질은 그때 성장을 해요. 쭉 내륙까지 들어갑니다.
1: 그러네요. 예.
0: 근데 이 포르투갈이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물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해요.
1: 그러네.
0: 지금 1640년에 겨우 독립을 했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1755년에 포르투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요.
1: 이때 뭐였죠?
0: 리스본 대지진. 빵!
1: 아, 대지진이 있었다? 또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0: 시작했네. 지금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으나 예. 규모 9 이상의 대지진이었을 야. 것이다. 그리고 당시 포르투갈의 대부분은 수도 리스본에 모였었기 때문에 리스본이 무너진 건 포르투갈이 무너진 거예요.
1: 그러네요. 예.
0: 그래서 본국이 이제 망했잖아요. 네네네. 포르투갈 대지진 때문에 네. 리스본 대지진. 야 그러면 복구할 돈 어디서 우리가 찾을까?
1: 브라질이죠 뭐.
0: 브라질이죠. 네.
1: 그 금도 나와.
0: 금도 나와. 특히 그 미나스 제라이스라고 했지 그 금광.
1: 그래.
0: 너 거기서 금으로 만드는 수익의 5분의 1씩은 무조건 본국으로 다 보내.
1: 너무 센데.
0: 캐든 안 캐든 나오든 불경기든 안든 보내.
1: 일종의 뭐 세금이네요. 예.
0: 그렇죠. 예. 그 제라이스에 있던 귀족들과 운영진들이 야 네. 그러면 이럴 바에는 우리 독립할까?
1: 독립을 꿈꾼다.
0: 마침 그때가 네. 1776년 바로 윗동네에서 미국이 독립을 한 상태였거든요.
1: 아 그럼 좀 그 뭔가 자극이 됐겠네요. 독립의여관.
0: 이 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1: 네. 그럼 브라질은 어떻게 독립하는 거예요 나중에?
0: 이게 좀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요.
1: 유럽에서.
0: 유럽에서요.
1: 예, 예, 예.
0: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다 쓰어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포르투갈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1: 네.
0: 1807년에 나폴레옹이 브라질 리스본 네. 너희들은 뭐 포르토 와인 그렇게 세다고 하는데 좀 따라봐. 이 상황에서 네, 네. 아 포르투갈 왕실은 끝까지 싸워야죠 솔직히요.
1: 네.
0: 나폴레옹 군이 쳐들어왔으면 네,
1: 나라를 위해
0: 싸울까 말까 싸울까 말까다가 튀자
1: 어디로요?
0: 브라질로
1: 식민지로?
0: 식민지로
1: 왕이 섭정하던 주왕 육세가
0: 그러니까 왕실 전체가 다
1: 왕실이 다 식민지로 간다고?
0: 엄마 짐 싸요 캐리어에
1: 이런 경우가 있나 역사에?
0: 거의 드물어요.
1: 와 예.
0: 그냥 몽진 정도가 아니라 선조는 저 의주까지 올라갔잖아요.
1: 대서양군에서 식민지로 왕실이 옮겼어.
0: 적어도 옮겼어. 선조는 네. 압록강은 안 건넜어요.
1: 특이하네.
0: 브라질로 왕실 전체가 다 이사해 가요.
1: 예.
0: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로를 새로운 수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브라질은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에요. 진짜 여기가 브라질. 실질적 포르투갈 왕국이 돼버립니다.
1: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0: 그렇죠.
1: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0: 근데 그게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1: 어떤 문제가 있어요?
0: 왜냐하면 그 벌써 수백 년 동안 네. 이 브라질 안에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던 대농장을 운영하던 거기에 몇 대로 살고 있던 브라질계 지주들이 있었거든요.
1: 있었겠죠.
0: 지족들이.
1: 예.
0: 박힌 돌이잖아요.
1: 박힌 돌이죠.
0: 굴러 들어온 돌들이 막 오는 거예요. 포르투갈에서 왕가만 따라간 게 아니라 귀족들도 다 따라갔죠.
1: 예.
0: 너희들 왜 오셨습니까?
1: 네.
0: 여기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그럼 내가 땅을 내드려야 됩니까? 니놈들한테? 야, 많이 컸다. 너 식민지 너 돈 좀 벌었다고 베는 거 없냐? 눈 걸어!
1: 예. 어떻게 되나요? 그 농장주들이.
0: 아, 이렇게 해서 그 주황 육세가 네. 이제 고민에 빠져요.
1: 네.
0: 그런 가운데
1: 네.
0: 그 이제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1815년 워털루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거의 프랑스는 몰락을 해버려 나폴레옹은 몰락을 해요.
1: 네.
0: 그러면 포르투갈 왕가가 지금 브라질로 온 이유가 나폴레옹 때문에 온 거잖아요.
1: 도망온 거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0: 나폴레옹이 몰락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1: 포르투갈로 가야죠.
0: 안 가요.
1: 아 여기가 너무 좋은가?
0: 야, 삼바 춤 괜찮은데? 삼바.
1: 네네.
0: 날씨도 좋고.
1: 예.
0: 그러니까 경제력도 그 당시 이미 브라질 경제가 본국 포르투갈을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이거 안 가지면 안 되겠냐?
1: 아니, 그래도 가야지.
0: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의회가
1: 예.
0: 경고를 내립니다. 당장 안 오시면 네. 왕이 박탈해버리겠다고.
1: 예.
0: 아직까지는 그래도 합법적인 정부는 왕은 여기 와 있지만 포르투갈에 있어야지 의회라든지.
1: 네.
0: 빨리 안 돌아오시면 국왕 패야 왕이 취소해버리겠다고.
1: 어떻게
0: 그래서 네. 주왕 육세는 눈물을 머금고 대편 마련하라고
1: 가기 싫었는데
0: 예. 그러면서 아들이 페드로라고 있거든요.
1: 페드로
0: 그 아들 페드로한테 네가 그러면 여기 대신 관리를 하라고
1: 페드로 1세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0: 페드로 1세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질 왕과 그러니까 브라질 왕 그러니까 초대 왕이 돼요.
1: 아 예. 초대 왕이 돼요.
0: 이제 주왕 육세 돌아갔습니다.
1: 예.
0: 돌아간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왕국이 예.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기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객이 전두된 상태였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브라질에 상당히 많은 권리도 줬고 식민지란 타이틀도 다 없애버렸어요.
1: 네.
0: 없애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본 같은 포르투갈 도시들과 동등한 도시.
1: 진짜 동등하네.
0: 동등하게. 어. 다시 원점으로 돌려버려. 국왕도 돌아왔겠다.
1: 아, 포르투갈 의회에서?
0: 네.
1: 어, 예.
0: 브라질 다시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다 격하.
1: 야, 자기들 필요할 때는 아. 도망가가지고 막 띄워주더니.
0: 여기에 어. 귀족들이 페드로, 그, 왕자죠? 을 꼬드긴 겁니다. 이럴 바엔 독립하십시오.
1: 아, 브라질에 있던 귀족들이.
0: 귀족들이요.
1: 예.
0: 이럴 바엔 독립을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얘기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1: 네.
0: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1: 네.
0: 결국에는 이 페드로 1세가 더 이상 포르투갈의 억압과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1: 네.
0: 1822년에 독립을 선언했다가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1822년 9월 7일이 브라질 독립의 날이라고 합니다.
0: 바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 3년 동안 전쟁을 벌여 본국이라고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던 그 본국의 왕자가 독립국의 황제가 된 상황입니다.
0: 미국과는 왠지 결이 다르죠. 미국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1: 네.
0: 그 이른바 바텀 업으로 공화국을 만들었잖아요.
1: 네, 아래로부터의.
0: 그런데 포르투갈은 업 다운으로 그대로 왕국을 갖고 온 거예요.
1: 그게 큰 차이네요.
0: 그게 큰 차이죠.
1: 예.
0: 그래서 페드로 1세가 이제 즉위를 합니다.
1: 노예제 폐지하나요, 그러면?
0: 그게 이제 페드로 1세의 가장 큰 과업이었어요.
1: 예.
0: 문명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슬레이브로 우리가 굴리냐, 노예제를 폐지하자가 그 지론이었는데
1: 아.
0: 몇백 년 동안 농장을 운영했던 그 기득권층이 뭐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이럴 때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해요.
1: 예. 어떤
0: 주황 6세 아빠가 돌아가십니다.
1: 아, 포르투갈의 왕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0: 돌아가죠.
1: 예.
0: 그래 포르투갈 그 정부가
1: 네.
0: 또 편지를 보내요.
1: 네.
0: 돌아오셔서 왕하시라고.
1: 아, 페드로 1세가 이어야 되는구나.
0: 아들이니까.
1: 아.
0: 오셔서 페드로 4세 하시라고.
1: 페드로 4세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 황제 하지 말고 포르투갈 왕 이으세요.
0: 포르투갈의 페드로 1세가 아니라 여기 오셔가지고 페드로 4세 포르투갈 왕 되시라고.
1: 야, 이거 좀 선택하기 어렵겠는데요.
0: 아, 하다가 그래도 나는 브라질을 선택하겠다.
1: 아, 그래요?
0: 단,
1: 예.
0: 자기 딸, 마리아라는 딸이 있었거든요.
1: 네.
0: 나이가 7살인가 밖에 안 돼요.
1: 네.
0: 내 딸을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임명하겠다. 꼼수죠.
1: 그 둘 다 하겠다. 둘 다 놓지 못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아, 딸을 포르투갈로 보냈어요. 여왕으로.
0: 7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1: 그렇죠, 그렇죠.
0: 꽃밭에는 꽃들이 이거 하고 있어야 될 건데.
1: 예, 예, 예.
0: 아빠, 그럼 내가 여왕이야? 어! 단!
1: 네.
0: 내가 지금 이 내 딸을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왕위를 넘겨주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섭정을 하겠다.
1: 본인이요?
0: 예. 네.
1: 브라질에서?
0: 그러니까요.
1: 예예예.
0: 그런 얘기를 해요.
1: 원격 섭정을 하겠다.
0: 리모컨으로.
1: 예예예.
0: 이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1: 누구요?
0: 미겔.
1: 미겔 누구야? 미겔.
0: 페드로 1세의 친 동생, 남동생이었어요.
1: 아, 포르투갈에 있어요?
0: 포르투갈로 건너갔어요.
1: 어어.
0: 지금.
1: 어. 남동생이.
0: 우리 형도, 네. 우리 내 조카도 인정할 수가 없다.
1: 네.
0: 저건 다 브라질 사람들이라고, 브라질 제고.
1: 아...
0: 나는 포르투갈의 정통 왕자로서 내가 정통 왕위를 계승하겠다. 미겔 1세로 즉위를 해버려요.
1: 즉위를 해버려요?
0: 포르투갈에서.
1: 약간 왕위를 찬탈한 느낌이네.
0: 차했죠.
1: 어...
0: 야, 어떻게 보면 단종이다.
1: 약간 그런 느낌.
0: 조카의 그, 네. 소름 끼쳐, 진짜.
1: 포르투갈 세조.
0: 세조요? 수양대군요.
1: 예, 예.
0: 그걸 보고 있던 그
1: 페드로 1세가
0: 네. 너 딱 기다려 하면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동생과 전쟁을 벌여요.
1: 포르투갈에 가서
0: 이게 이른바 이 페드로 형제의 형제의 난이에요. 이게.
1: 형제의 난이네 진짜로. 예.
0: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 예.
0: 동생이 집니다.
1: 아 저요.
0: 동생이
1: 예.
0: 지고
1: 예.
0: 페드로 1세 형이 이긴 다음에 딸 마리아에게 너 똑바로 해 여왕 자리에 앉혀버려요.
1: 그 자기 다시 돌아와서 황제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0: 아, 돌아오잖아요.
1: 어어.
0: 이 전쟁 끝난 다음에 네. 너무 정력을 많이 썼는지 몇 달 안에 결핵으로 죽어버립니다.
1: 아, 페드로 1세가 죽어요.
0: 페드로 1세가 죽어요.
1: 그럼 브라질은 이제 어떡하나? 예.
0: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 떠나기 직전에
1: 네.
0: 떠나기 직전에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1: 페드로 1세 아들이 5살짜리였도 네. 있었어요.
0: 이게 오늘의 주인공인 아직 페드로 2세.
1: 페드로 2세.
0: 굉장히 오래 이제 그 황제를 하신 분이에요.
1: 아.
0: 다섯 살이었거든요.
1: 네.
0: 이 어린 왕에게 너 왕해 하고 왕위자를 물려준 다음에 출발한 거예요.
1: 아.
0: 너 왕하고 나 왕자 필요 없으니까 내 동생 저 반역자를 처단하겠다.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0: 그래서 페드로 1세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아들은 브라질의 황제,
1: 네.
0: 딸은 포르투갈의 여왕으로 안친
1: 그렇게 되네.
0: 아버지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1: 그리고 이제 페드로 1세는 죽기 직전에도 나의 마지막 소망은 브라질의 노예제 폐지라고 밝힐 정도로 평소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씁쓸한 게 브라질의 독립을 이끈 그 아버지 페드로 1세도 그렇고 노예제를 뭐 사실상 폐지시키고 국가를 부국으로 만들었던 아들 페드로 2세도 그렇고 되게 쓸쓸하게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지금 브라질 사람들은 좀 인정을 해주겠네요.
0: 엄청 사람. 인정을 하죠. 아. 특히 페드로 1세와 페드로 2세는 특히 페드로 1세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거나 브라질의 독립을 이끄는 그런
1: 영웅이죠. 영웅.
0: 예. 영웅으로 인정을 해주고 아. 그래서 이번 브라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1: 시류랑 마지막에 부랴부랴 시류랑 없네요.
0: 아니, 원래 시작이 그거잖아요.
1: 예, 그렇죠. 언제 또 기회 와서 브라질 현대사들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얘기 듣다 보니 브라질의 탄생과 나라의 기틀을 만든 두 황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요즘 제모용 왁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널리 알려진 브라질리언 왁싱은 왜 브라질리언 왁싱이라고 불릴까요? 1987년 브라질 출신의 파디아라는 집안 7명의 자매가 뉴욕 맨해튼에 제이 시스터즈라는 미용실을 열었답니다. 그곳에서 비키니 라인을 과감하게 제모하는 방식의 왁싱법을 선보였는데 유명 스타와 패션계에 알려지면서 브라질리언 왁싱이 됐다. 그러니까 브라질리언 왁싱의 고향을 따지자면 의외로 브라질 해변가가 아니라 뉴욕 맨해튼의 미용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맨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최근에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CEO가 한 사람이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매우 보편화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냐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삶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드리면 최초의 영업이익 흑자가 33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 영업이익 전액을 인센티브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경영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생각하는 생산성의 격차,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저는 2010년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왓챠라고 하는 영화 추천 서비스를 이제 공동 창업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한 8년 정도 지나서 2018년도부터는 에이블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제 두 번째로 창업해서 경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서 커머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뭐 옷이나 뭐 화장품, 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판매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18년도에 출시를 하고 21년도쯤에 이제 김태리 배우님과 매스 마케팅을 한 적이 있어요. TV 광고 뭐 이런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에이블리의 슬로건이 나만의 AI 취향 메이트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AI라는 말을 그 누구도 쓰지 않을 때라서 업계에서 이거 누가 만들었냐, 에이블리 대표 개발자지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어떤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 샘 알트만이라고 하는 CEO가,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표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1조 원의 기업 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매우 보편화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냐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1인당 생산성, 1인당 기업 가치를 만들었던 회사가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인스타그램이 2012년에 페이스북에 인수가 될 때 기업 가치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1조 2천억 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인스타그램 구성원의 숫자가 딱 13명. 그러니까 인당 만들어낸 기업 가치가 한 1천억 원 정도. 그게 지금도 아마 깨지지 않는 가장 인당 생산성이 높았던 스타트업의 사례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샘 알트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회사의 수준보다 10배 높은 생산성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는, 되게 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한 얘기를 이제 수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산성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기술의 성능이 너무너무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시대의 담론도 많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쓰면 더 잘 쓸 수 있는지, 또 나아가서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역설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생산성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에이블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는 저희가 작년에 기록한 연간 거래액입니다. 3조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에이블리에 매달 방문하는 방문자의 숫자입니다. 월간으로 한 1천만 명 정도? 쿠팡에 이어서 한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쇼핑앱입니다. 에이블리의 구성원들의 숫자는 몇 명일까요? 저희가 340명인데요. 동종업계에서는 보통 이 정도 규모의 거래액이나 방문자가 있을 때 한 2,000명에서 1만 명 사이. 그러니까 에이블리 구성원의 숫자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구성원의 숫자나 거래액이나 방문자를 잘 비교해보면 인당 거래액이나 인당 방문자를 뽑을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동종업계에 있는 같은 플레이어들보다 한 7배에서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에이블리가 이렇게 7배에서 10배 정도 높은 인당 거래액, 인당 방문자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혹시 기술에 있을까요? 저희가 쓰고 있는 AI 도구가 남들보다 너무 달라서, 너무 독특하고 너무 특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도 다른 회사들처럼 다 GPT 쓰고요. 제미나이 쓰고 클로드 씁니다. 똑같은 AI 도구를 씁니다. 그럼 뭐 투입하는 예산이 커서일까요? 토큰 예산이 너무 커서? 아닙니다. 저희 회사 아직 작은 회사고 다른 회사들만큼 그렇게 토큰을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다른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한 AI 도구를 직접 쓰고 있는 에이블리 팀의 구성원들이 제 생각에는 팀으로서 위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성 격차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블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팀의 방향과 그 색깔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포인트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수원이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번영

이것들을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에이블리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이 이네이블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네이블링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에이블리의 구성원들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커머스 생태계가 셀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창업을 하고 여기서 개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의 상품을 좋아하는 팬덤을 좀 더 쉽게 만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도전과 성공이 조금은 더 쉬워지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성이 구성원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블리가 팀으로서 위대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제가 에이블리에 입사하시는 모든 채용 후보자분들의 마지막 인터뷰에 다 들어가는데요. 이제 1대1로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채용 후보자분은 에이블리의 장점을 위주로 많이 보시고 오신 거죠. 저는 마지막 채용 인터뷰에 들어가서 에이블리의 단점을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가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하고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고 또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좀 어리다 보니까 뭔가 시니어분들의 비율이 적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 있다. 다 알아서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채용 후보자분들이 듣다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나 이 회사는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유는 우리가 팀으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블리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보트가 빨리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10명이 있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 3명이 있는 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블리의 단점에 대해서도 마지막 채용 인터뷰 때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경영 전략에 대한 투명한 공유인데요. 에이블리가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사의 방향성을 같이 공유한다 이제 이런 행사인데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행사를 하고 제가 그 자리에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그 경영 방향성 전략 문서를 만들어서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구성원분들은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경영 전략에 대해서 경영진 수준의 이해도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에이블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제가 그저께도 에이블리의 오프라인 쇼룸 전략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린 점에 대해서 너무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러나 맞는 말이기 때문에 겸허히 듣고 방향을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구성원분들의 전략 이해도가 경영진보다 높은 수준 이게 에이블리 팀의 정말 강력한 강점이자 무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아까 에이블리의 유행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보트가 빨리 가나요? 뭐 이런 유행어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미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NBA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케빈 가넷이라고 하는 선수고 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고 MVP가 되어서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어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를 했냐 오늘 플레이의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영화 배우처럼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전날 자기 전에 미리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난미, 내가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팀으로서 너무나 완벽했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회사에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대부분이 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의 갈등, 뭔가 감정적인 행동이나 어떤 말들 이런 부분에서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오거든요.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상대방을 이기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에이블리에서 지향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문제를 이기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동료로서 한 방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는 동료를 이기려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를 이기려고 커뮤니케이션하는

0: 동료가 한 말이 조금 서운하고 내 말을 좀 반박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아, 너도 우리 팀을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고 팀으로서 플레이하는 것. 이러한 마인드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걸 제도로서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에이블리의 모든 보상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와 인사고과를 경쟁해서 내가 동료를 이겨야 좋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좋은 성과가 나면 절대평가에 의해서 모두가 좋은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팀이 팀플레이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블리의 경영 1원칙이 윈윈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젤파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는 젤파는 아니고 이제 M 정도인데요. 저희 기성세대 분들이 우리 젤파 세대를 묘사할 때 제가 볼 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이런 단어들입니다. 워라벨을 좋아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좀 여유를 갖는 걸 좋아하고 좀 편한 걸 좋아하고 이래서 아무래도 일을 열심히 안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에이블리에서 마주치는 우리 젤파 세대들은요. 지금 한국이 쭉 세대를 거쳐오며 많이 축적된 경험과 자산을 선배분들이 물려주셨고 그걸 잘 물려받아서 그 어떤 세대보다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져야 될 딱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답을 얻으면 우리 젤파 세대들은 정말 정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집에 안 갑니다. 네. 윈윈이라고 하는 경영 철학, 에이블리의 경영 제1원칙이 뭐냐면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라고 하는 경영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블리의 방문자가 많아지고 에이블리의 거래액이 커지고 에이블리의 매출과 이익이 커졌을 때 그것이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돌아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에이블리가 2023년도에 전사 기준으로 최초의 영업이익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연간으로 한 33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 다음 해에 그 영업이익 전액을 구성원들 인센티브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러한 행동에서 느끼는 것은 아, 우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윈윈이라고 하는 경영 철학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신뢰감을 갖게 하는 어떤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경영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는 아마 스타트업 업계에서 거의 최초로 비포괄 임금제를 도입한 회사일 겁니다. 에이블리는 1년에 2번 연봉 조정을 합니다. 회사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 단위로 연봉을 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성장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것이 팀으로서 에이블리가 위대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발표 서두에 제가 생산성이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있고 기술로서의 도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떤 조직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 시대가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에 주목하고 이 도구에 매몰돼서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산성의 격차,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그 도구를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 누가 이 도구를 쓰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그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써나가는지, 팀으로서, 조직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대가 던져준 더 중요한 질문이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탑건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전투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럿이다. 저 역시 이러한 말에 공감을 하고 에이블리가 지금 창업을 한 지 한 7년, 8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어리고 경험이 아직 부족한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성원들이 훨씬 더 열심히 훌륭하게 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어떤 의견이자 저희의 경험으로 봐주시고 또 앞으로 에이블리가 만들어 나가는 여러 모습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영상 액션!
2: 강석훈 대표님에게 질문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하셨습니까? 그 판단을 잘못 내렸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0: 저희가 경영을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 회사가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은 이제 타입 1으로 놓고요. 이 결정을 내렸을 때 회사의 존립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타입 2로 놓고요. 타입 1은 저와 C-레벨들이 거의 한 6개월, 1년 정도 정말 많은 고민과 리서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조금씩 진행을 해보고요. 타입 2는 우리 스쿼드의 리더들을 PO라고 하는데 완전히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예산 구조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마음대로 하고요. 그중에 조금 더 잘 되는 게 있다면 타입 1으로 올라오면서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들을 스스로 드랍을 합니다. 아 이거 해봤는데 안 됩니다. 다른 거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시키는 거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타입2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남성 앱을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요. 에이블리는 여성 위주의 쇼핑 앱이고요. 네. 남성 위주의 쇼핑 앱으로 4910이 나왔는데 이제 요 쇼핑 앱의 이름조차도 PO가 이제 스스로 지었습니다. 이게 사내 공모로에서 뭐 1, 2, 3, 4, 5, 6, 7, 8, 9, 10등에서 쭉 나왔는데 1등 한 거를 안 쓰시고 그냥 본인 마음대로 4910으로 지어서 하셨고요. 그게 잘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플랫폼이 됐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됐을 때 드랍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입1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1년 단위의 재무 계획이라든지, 뭐, 현금 흐름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는 오프라인 쇼룸을 몇 개의 매장까지 확대할 것인가, 뭐, 이런 결정들. 이런 거는 이제 C레벨이 직접 관여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까지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7년, 8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그 사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블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셀러라도 들어와서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 플랫폼이고 그 생태계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다섯 개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고 이걸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이것과 연결되지 않거나 혹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오히려 훼손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각각을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됐어요. 야.
0: 우리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올해 10월의 첫 주말이 토요일에 빛나던 뉴욕의 가을 하늘의 태양 그리고 이어지는 어제 선데이 가을비로 마치 일주일쯤은 살다 온 것 같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도시 뉴욕은 가을의 얼굴로 지난 토요일 맨하튼 코리아타운을 가득 메웠던 수만 명의 얼굴들을 떠올리게 하고 있는데 키스 뷰티 글로벌 기업이 준비한 2만 개의 선물 앞에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선 코리안 페스티벌에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안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웠던 32가 코리아타운의 중심 그 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얼굴들의 90%가 한인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K문화의 열기를 실제로 또 느끼게 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토요일 코리안 페스티벌 그리고 정오부터 시작된 코리안 퍼레이드는 6th Avenue 38가부터 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모습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여전히 소셜미디어에 그 퍼레이드의 장면들이 올라오는 최고의 퍼레이드였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익숙한 전통 의상 그 소리까지 맨날 똑같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인들이 함께 즐긴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이었습니다. 그리고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가 올해 4회째로 지난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매년 승패와 관계없이 참가해온 보스턴 레드브릭스가 올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또 전해드립니다. 시열과 함께 오늘 드디어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오늘 월요일 그리고 10월 5일입니다. 10월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언제 이렇게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나. 그리고 주말이 아주 바쁘게 지났기 때문에 저와 또 우리 K-라디오 그리고 많은 우리 한인들이 Korean Festival, Korean Parade의 경험을 직접 간접으로 하시면서 시간이 더 이렇게 빨리 지났구나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 일단은 노래로 지금 무슨 노래를 들었나. 아침에 우리 잠시 후에 목소리를 들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또 익숙한 목소리, 살아온 그 이민자로서의 생활과 함께 자식은 이런 슬픔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를 뭔가 좀 같이 나눠 갖자라는 그런 신념으로 승화시켜서 에스더화 재단을 또 시작하신 하영하 솔로몬 보험그룹 회장님 그리고 에스더화 재단의 이사장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직접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의 이민 생활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자신의 미국에 와서부터의 삶이 어땠더라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중에서 예수 Joy of Man's Desiring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영어로 예수 인간의 기쁨 뭐 이 정도 되나요? The Priest라는 세 명의 프리스트들이 부른 목소리로 들었고요. Slovak National Symphony Orchestra Alan Wilson이 지휘하고 바흐의 칸타타 BWV147 중에 코럴 이 부분을 우리가 아름다운 남성의 목소리로 또 들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식보다 우리 오늘부터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 통보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유럽이 6시간 보통 여기 미국보다 빠르니까 미국의 수상자가 나올 경우에는 새벽에 전화를 받게 되는 건데 오늘 월요일 아침 일찍 유럽에서 유럽으로 전화가 갔네요. 저도 지금 막 받아든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노벨상 가장 먼저 발표되는 노벨 의학 혹은 생리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Carl Diceroth, Peter Hageman, 그리고 Georg Nagel 이런 이름들이 보입니다. 이 의학상이라고 노벨 의학상으로 발표가 된 반가운 소식,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이 학자들이 해온 연구는 무엇인가? 저도 지금 막 받아봐서 제가 지금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Developing a technique to decode the inner workings of the brain.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또 동시에 정말 잊어버리는 그런 게 깜빡깜빡 있는 게 아니라 치매가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향하는 오래 살게 되면 경험을 해야 하는 인생의 한 과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지금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환자라고 부르기도 뭐한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진 이 세상에 이 학자들이 우리 브레인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디코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뇌에서 빛에 민감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광유전학을 통해서 뇌에서 어떤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지도로 만들 수 있게 그러니까 지도와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래서 분석하고 때로는 좀 그 과정을 늦출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내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제 노벨상 위원회가 발표를 하면서 이 독일인 듀오 학자 헤게만과 나겔이 조류 새들에서 채널롯 덥신이라는 단백질을 발견을 해서 그리고 미국의 과학자네 이 한 분이 미국인이었네요. 카럴 데이세로스 이분이 아침 일찍 노벨 의학상 소식을 또 공동 수상자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단백질을 신경세포의 빛 조절 스위치로 변환시키면서 지도로 이제 이렇게 지도처럼 보여주는 신경세포 뇌에서의 움직임을 빛과, 이걸 스위치로 또 단백질을
새에서 발견한 것을 이제 인간의 뇌까지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서 여기 학자들이 신경학적인 그리고 또 정신질환과 관련된 특정한 기억, 감정 이런 행동을 조정하는 그런 신경 회로를 밝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지금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치매라든가 뇌의 기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둔화시키면서 최소한 네, 길어진 수명에 우리가 예, 지금 고통스러운 치매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치매 환자의 그런 어려움을 조금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입니다. 아무튼 이 신경활동을 정밀하게 컨트롤하고 또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뇌 발달에 그리고 뇌가 퇴화되는 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그렇게 한 공로입니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 3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게스트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급해졌는데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그럼 게스트에 초대하겠습니다.

0: 다코다 스테이션. 네, 마지막 음악의 마지막 음이 남아있었는데 제가 줄여버렸네요. 노래는 When Lights Are Low 였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Korean Parade, Korean Festival에 가서 앉아있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와서 우리 K-Radio Booth에서 또 멋진 재미난 라플도 해서 삼성 프로젝터 3개가 나갔고요. 그리고 또 많은 상품권들이 있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목소리를 좀 많이 쓰고 와서 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기분 좋은 뉴욕 맨해튼이 우리 한국 문화의 색채로 물들었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기분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4: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3: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K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하영아 솔로몬 보호그룹 회장 그리고 에스더화 재단 이사장님 얼굴을 먼저 보실 것 같은데요. 절망의 끝은 좌절이 아닙니다. 에스더화 재단 12년 지난주에 갈라가 있었고 또 올해로 40년 이민 생활. 하영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0: 네.
6: 반갑습니다.
0: 어떠셨어요?
6: 오랜만입니다.
0: 네. 40년이라고 그러니까 광복 몇십 주년 기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정말 절망과, 그런데 그 끝이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바뀌게 된, 그보다도 가슴 아픈 일을 겪으시면서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 생각할, 그리고 대처해야 할 정신건강 문제, 에스더화 재단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9월 24일이었는데요. 에스더화 재단의 12번째 맞는 연례 갈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6: 예, 예. 뭐, 매년, 글쎄요, 어떤 40년이라는 게 사실 실감이 안 나요.
0: 네.
6: 어찌 보면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0: 그렇죠.
6: 그렇게 세월이라고 하는 게 정말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참 해 봤습니다. 40번째 이제 가을을 지금도 맞이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에스더 재단은 12년이 되었는데
0: 네.
6: 정말 한 번 한 번 생각할 때는 원래 설립 목적대로 단 한 명의 사람을 살리면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했는데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작은 그 관심, 사랑, 애정 뭐 이런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에스더 재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0: 네.
6: 12번째, 12번째가 되면서도 이제는 작은 손길들이 자주 오게 되고 봉사자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6: 거기 또 뭐 이사님들부터 대부분의 관련되신 분 중에 유급은 사실 많지 않아요.
0: 그렇죠.
6: 근데 이 어렵고 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쪽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0: 네.
6: 무료 봉사하고 시간,
0: 네.
6: 물질, 헌신하시는 걸 볼 때
0: 네.
6: 아, 행복은 어쩌면 그런 쪽에서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0: 네.
6: 해보면서 이번 12번째 갈라는 굉장히 많은 시사하는 절이 참 많았던
0: 네.
6: 그런 갈라였던 것 같습니다.
0: 하영화 회장님, 지금 현재 에스더아 재단의 이사장으로 네. 그러니까 일선에서 물러나셔서 시작은 하셨지만 그래서 12년 동안에 이 성장한 에스더아 재단이 결국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이 지역에 많은 정신건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고 뿌듯해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죠. 네.
6: 글쎄요. 근데 뭐 이건 누구를 도왔다라는 것보다 가치도 없는 네. 거죠, 뭐.
0: 또 도움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어쨌든 다시 오셔서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그런 에스더아 재단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6: 네, 그렇습니다. 네.
0: 그래서 갈라는 1년 내내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경비나 기본적인 거를 모금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하셨는데 그래도 하영화 에스더아 재단 이사장님이 음악도 직접 하셨다고요? 노래를 부르신 건가요?
6: 아, 예, 예. 예, 그냥 그 취미로 노래를 좀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제 네. 나름대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0: 네.
6: 그래서 이제는 한번 미국에 40년을 살았는데 네. 제가 또 꼭 하고 싶었던 걸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0: 네.
6: 밴드하고 노래하는 걸 한번 시작을 해서
0: 네.
6: 이번에 첫 손을 보였습니다.
0: 아,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6: 글쎄요.
0: 네. 네. 노래를 하고 싶었던 게 버킷리스트로 그래서 하하밴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당히 알려진 분인데 한국에 가셔서 직접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시고 지금 뉴욕 유니버시티 NYU에서 음악도 가르치시는 제이먼 메이플 원래 테너고 여러 목소리를 익숙하게 들으시면서 우리 한국 가요들도 그 커버 다른 가수들 노래 많이 또 부르신 그분
6: 예.
0: 같이 하셨어요?
6: 예,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제가 사실 그런 프로를 많이 본 적은 없었는데
0: 네.
6: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잘 몰랐던 분인데 예, 아주 성량도 풍부하시고 한국말이 특히 놀라운 네. 건 한국보다 더
0: 네.
6: 노래가 한국적으로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저 정도면 충분히 한국 방송에서도 아, 인기가 있었겠구나
0: 네.
6: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가수로도
0: 네.
6: 또 한국말 하시는 거나 그런 걸 볼 때 참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
0: 네.
6: 이런 생각을 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0: 네.
6: 같이 가졌었습니다.
0: 저도 오늘 하영화 회장님, 하영화 이사장님 출연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나 올해 그 바람 기억이라는 노래를 커버한 그 영상을 찾았어요.
6: 네.
0: 그런데 그 밑에 마치 에스더아 재단에서 준비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어려움과 그걸 공감하며 위로하는 글들이 천 개가 넘게 달린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세보다가 그래서 그걸 잠시 후에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갈라에서는 또 스스로 또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또 특별한 시간도 있었던 거죠. 출연하신
6: 네네.
0: 분들 중에 네, 또 예일대학 나중호 교수님 나오시고 박도준님은 네. 어떤 회복의 경험을 말씀하셨는지. 네.
6: 일단은 그 박도준 선생님께서는
0: 네.
6: 뉴욕에 살면서 궂은 일은 마다하지 않고
0: 네.
6: 처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스스로가 절망에 빠져서
0: 네.
6: 헤어나지 못할 때 작은 어떤 분 말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 같다는 어떤 심정으로 잡았는데
0: 네.
6: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받게 된 것을 이분이 이제 남들에게 베푸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아주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남자가 필요한 일들은 이제 육체적인 것도 많이 필요한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1년이면 행사가 저희 수십 번씩 있는데 자기 일체 쳐놓고 일단 오셔서
0: 네.
6: 항상 봉사하면서 기뻐하고
0: 네.
6: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일 자체에서
0: 네.
6: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그분에게는 커다란 행복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런 행복이 그런 데서 나온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0: 네.
6: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계세요.
0: 네.
6: 그런 분들이 참 재단 내에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0: 네.
6: 그들이 힐링 캠프나 이런 데를 가보면
0: 네.
6: 말씀하시는 중에도 지금도 거기를 리드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0: 네.
6: 자기의 절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두드렸던 곳인데 와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것을 느껴서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0: 아, 그래요?
6: 그래서 그분이 네. 바로 거기에 지금은 리더가 되셔서 아. 자격증을 따시고
0: 네.
6: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해주시는 얘기를 깜짝 놀랐던 적도 있는데
0: 네.
6: 그중에 특히 이번에 이 박도준 씨 같은 경우도
0: 네.
6: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우리가 필요하다면 열일을 잡겨놓고 하고요. 특히 네. 프라싱 제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6: 정부에서 나오는 그 매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무료 배식을 네. 하거든요. 그 물건들로 이제 일주일 먹을 만한 작은 패키지를 드리는데
0: 네.
6: 거기에 오셔서도 가져서 참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나눠주는 네. 그런 딜리버리 역할까지 하시는
0: 네.
6: 그런 일들을 하시고 할 때 참 존경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걸 볼 때
0: 네.
6: 저도 같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0: 네.
6: 나종호 박사님도 말씀하신 게 이제 자기 케이스 중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시던 여자 닥터께서
0: 네.
6: 정말 어때하고 갑자기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냥 살지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0: 네.
6: 그래서 그래 하면서 우리 또 보자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0: 통화한
6: 세상을
0: 거였어요?
6: 네. 떠난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되고
0: 네.
6: 좀 더 이렇게 한마디만 내서 따뜻하게 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0: 네.
6: 주위에는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0: 네.
6: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우리가 그냥 무심코 뭐 형식적으로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6: 네.
0: 건강해야지? 뭐 이러면서 하는데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보다 조금 한 1mm만 더 가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참
6: 예.
0: 그러네요. 터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번 갈라가 에스더와 자단의 12번째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느끼셨다기보다 본인의 40년 이민 생활과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면서 뭔가 조금 더 깊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6: 글쎄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보면은 30, 40대의 그 열정이 있었다면은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서
0: 네.
6: 어쩌면 좀 더 성숙한 게 있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누구나 뭐 행복이 영원하고 아니면 불행이 항상 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0: 네.
6: 희로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유행가에도 나오는 얘기처럼
0: 네.
6: 희로애락이 사실 겹쳐지는 것이 인생인데
0: 네.
6: 그때 참 좋은 일들은 남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0: 네.
6: 그랬을 때 또 아프고 힘든 일은 또 그것도 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사는 게
0: 네.
6: 세상이라는 생각을 좀 더 자꾸 하게 되고요.
0: 네.
6: 오버랩하는 것들도 참 기쁘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0: 네.
6: 아프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0: 네.
6: 여기까지 온 것은 참 은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그래서 그날 함께 노래하신 이 제이먼 메이플 이분 노래를 제가 찾으면서 먼저 좀 들어보죠. 이게 나얼의 바람 기억 이 노래를 올려놓은 건데 한번 헤드폰 끼고 들어보세요.

이분 노래도 참 잘하시는구나 외국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아래 그 유튜브에 이런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44살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사는 게 참 뭐라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쇼츠로 나흘의 바람 기억을 제이먼 메이플 이분이 부르는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슬픈지 참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얼마 만에 이렇게 울어본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아픈 제 아이가 44살까지는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가길 바라는 엄마입니다. 44세 너무 찬란한 나이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이미 많은 걸 갖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하영아 에스더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솔로몬 보험그룹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계속해서 40년 이민 인생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민 역사이기도 합니다.

0: 인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1: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네. 세상의 모든 아침, 지금 재단의 하용하 이사장님, 솔로몬 보험그룹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들의 이 이민 역사라고 하기엔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런데 올해로 이민 온 지 40년이 되셨다고 지금 특별한 마음으로 또 그 이야기를 좀 나누시려고 하시는데, 먼저 세상의 모든 아침 네 일부 만들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회장님 말씀 먼저 들어야겠죠? 오늘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이먼 메이플 NYU 교수, 한국어를 너무 잘하고 한국 가요를 이렇게 부르신 분, 이 커버한 나얼의 바람 기억 밑에 44세 백수가 되어서 이 노래 듣고 펑펑 운 이 사람 밑에 이렇게 많은 댓글들이 응원의 글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형님 찰리 멍거는 99살에 내가 86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워렌 버핏의 평생 파트너잖아요. 이분이 99세에 돌아가신 거죠?
2: 네네.
1: 세 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데, 이게 사람의 이게 퀄리티의 차이인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2: 근데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살 때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내가 살 일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1: 네.
2: 나는 내 방법이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항상 인생에서 아주 오래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잣대로 내 세상을 산다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은 나이도 관계없고 뭐 학벌 뭐 이런 거 돈 뭐 사회 신분 이런 거 필요 없고
1: 네.
2: 저는 저니까
1: 네.
2: 제 위치에 맞게 살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1: 네.
2: 살다 보면은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거 같아요. 나이는 저는 그래서 잘 네. 얘기를 안 하는데
1: 네.
2: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지금도 그래서 이번에 보컬리스트라고 해서 네. 이제 밴드도 했지만 이제 다음에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더 있으면
1: 네.
2: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쩌면은 제가 조금 있다면은 그걸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일도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1: 네.
2: 베푸는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1: 네.
2: 그건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고 큰 것까지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1: 네.
2: 아주 작은 아까 얘기한 우리 이번에 상을 타셨던 박도준 씨 네. 케이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육체로 뭔가 나누어도 주기도 하고
1: 네.
2: 물 한 박스도 힘드신 분들한테 참 대신 기대해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를 즐겁게 살면 그게 맞지 않나. 그러더는 찰리 몽고 뭐 99세에
1: 네.
2: 86세까지라고 하면 충분했다는데
1: 네.
2: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런데 그런 네. 생각은 안 하고 하여튼 앞만 보고
1: 네,
2: 앞만
1: 게 보고.
2: 인생이 맞지 않나 싶고요.
1: 네. 그런데 40년 전에 그러니까 1986년에 뉴욕으로 처음 이민을 오신 거예요. 화영아
2: 네.
1: 회장님.
2: 네.
1: 네. 그게 저는 기억납니다. 오래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뭔가를 팔러 다니시는데 그 한 달인가 얼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롱아일랜드 바닷가 가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2: 네.
1: 그 기억나세요? 그때.
2: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86년도에 처음에 저는 저도 이제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1: 네.
2: 미국에 혼자 저도 이제 유학으로 왔었다가 처음에 한 3개월 지나니까 거의 7,000불 이상 가져왔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기숙사비 내고
1: 네.
2: 뭐 등록금 내면 없죠.
1: 네.
2: 막막한 이제 주머니 5불로 시작했다고 했지만
1: 네.
2: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팔고 하고
1: 네.
2: 결국은 주어지는 환경에
1: 네.
2: 적응하고 다른 생각 없이 그 일에 몰두하면서 살다 보니까
1: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2: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1: 네.
2: 살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어쨌든 하영아 솔로몬 보험그룹 회장 이런 타이틀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살아온 40년의 이민 인생이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나는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까 봐 말씀을 조심하시는 것도 있는데 처음 오셔서 그때 나를 도와줬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 얼굴들이 기억나신다고. 네.
2: 예. 그렇죠. 뭐 대부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저도 참 많이 알아요.
1: 네.
2: 그분들에게서 이제 뭐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점심 때 처음에는 숙기가 없었으면 어쩌면은
1: 네.
2: 자기가 액티브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굶으면 굶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요즘에 히로빵 하나 네. 뭐 사가지고 몇 불짜리 사서 물하고 막 먹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걸 한두 번 하다가 네. 어,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없다 해서 네. 뉴욕 시내를 다녀보니까 네. 한국 분들이 하는 그 작은 스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뭐 많고. 네. 아무 가게나 들어가면 그게 제 집이에요.
1: 그게 네. 무슨 뜻이에요?
2: 점심때 가면은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가서 일 좀 도와주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을게요. 뭐 이래도 되고. 그럼 어떤 분들은 미리 네. 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다니다 보면 네. 무엇을 파는지 네.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돕는 거죠.
1: 그냥 판다 그러면 하나 사주고 필요 네. 없어도.
2: 또 분들이 네. 갈 때 되면 친해지면은 우리 애가 이런 걱정이 있어 하면 그 애 학부모가 돼서 대신 학교도 가보고 가서 또 상담도 해주고
1: 학부모 역할도 대신해서 그냥 그분들 일하셔야 되니까
2: 이런 나왔다 이러면 네. 이제 그거에 대한 해결사도 하고 그다음 그분들은 또 이제 제 네. 아내가 임신했을 때는 네. 뭐 이거 말이야 오늘 내가 새벽 갔는데 이거 맹고 한 박스 입고 그리고 와이프랑 먹고 네. 이러한 서로의 정 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정만 절망스럽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할 때도 네. 그걸 이길 수가 있죠. 아. 그래서 그게 이겨지면서 그러한 힘들이 모여서 새로운 사랑을 만들고 또 희망을 만들어 줘서 여기까지. 이렇게 서로 돕고 부비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1: 그게 40년 전 그러니까 처음 오셨을 때 그 초기 우리 뉴욕에 하는 이민사회는 또 더 끈끈하고 숫자도 적었고 네. 많이 고생을 해서 그게 그래서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나요?
2: 저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물론 뭐 2세들이 이제 많고 세대교체가 많이 된다고 하지만 네. 저희들 때도 다 그랬지만 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도 브루클린이나 이런 데가 그때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때는 네. 한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스몰 비즈니스 네. 많이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그 동네에 그냥 무작정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분들을 토요일 저녁이면 자기 집에 모셔다가 그냥 미스터 가서 갈비 좀 사와. 그래서 갈비를 붙이시고 해서 네. 동네 사람을 다 나눠주는 일을 하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린 프롱스, 네. 맨하탄 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1: 와, 네.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실까요?
2: 뭐 다시 만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또 지금은 그 안개가 새벽에 이렇게 사라지듯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네. 어떤 분은 한국으로도 가시고 아유. 하늘나라도 가시고 또 다른 지역도 가시고 이 지역에 남아보신 분들 중에는 또 양로원, 뭐 너싱홈 그리고 네. 그냥 계신 분들 다 계시지만 네. 이제는 멀리 사라졌고 추억 속에만 있지만 네. 뭐 이런 때 한번 같이 또 아름다운 추억을 참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고요. 네. 또 가끔은 또 생각지 않게 받은 전화면 또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때는 연락을 해도 또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2: 하지만 하여튼 마음속 한쪽의 아름다운 추억은 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게 또 인생을 이렇게까지 서로들에게 풋풋한 행복을 느끼는 네. 생활을 네, 크게 도움을 줬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네. 절망의 끝에서 보신 게 무엇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12년 전.
2: 저는
1: 그날
2: 글쎄요 뭐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남을 위해서 뭐를 한다 뭐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저도 그게 바로 이제 저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죠. 뭐 처음에는 이런 걸 알리지 않고 숨기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네. 알게 됐고 네. 신문에 나오게 되니까 네. 그런 정도라면 대대적으로 하자 네. 시작을 했고 그때도 또.

0: 네. 치료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왔던 게 12년이 됐고
1: 네.
0: 그러면서 이게 저 자신도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1: 네.
0: 아직도 또 다 그렇겠어요. 다 이 세상은 언제나 마음의 이 상처는 갖고 있죠 다.
1: 네.
0: 그걸 서로 이겨내는 마음.
1: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정신적으로 우울하다 이런 것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 44세 백수가 됐다는 한국의 이 청년인지 가족인지. 근데 그 끝에 또 그런 말도 있어요. 내가 이 저도 그런 상황 비슷하게 됐는데 그냥 세상을 내가 떠날까 생각을 했지만 나의 처와 자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댓글이 올라오더라고요.
0: 그런데도 미국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저희들이 힐링 네. 캠프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1: 네.
0: 힐링 캠프에 보면 이제 아이들 힐링 캠프는 이제 영어로 진행하고
1: 네.
0: 그다음에 어른들 힐링 캠프는 정말 힐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신 분은 그러더라고요. 리들렉에 있는 기차 이렇게 지나갈 때 차단기가 네. 내려갔는데 그 순간에 나는 오늘은 내가 저걸 돌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오른쪽으로 돌면은 그 기차 가는 길이 기차가 오고 있는데
1: 네.
0: 갑자기 자기의 가족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냥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돌아서 왼쪽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니면 자기가 뭔가 생각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리고 자기가 어제 저녁에 얘기해 줬던 야 어떠니 그리고 우리 한번 보자 라는 희망을 줬던 그 사람 한 분 때문에 결국은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서 살아오셨던 분도 계시고요. 종류는 참 많으신데 어찌됐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지금 참 뭐 없어지잖아요.
1: 네.
0: 관심을 갖고 뭐 전화 한 통에 안부 전화도
1: 네.
0: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는 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뭐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요즘엔 AI가 우리가 그나마 전화기 들고 말로 목소리 들으면서 서로 안부 묻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던 것에서 더 문자와 그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0: 네.
1: 이거 에스더하재단에서 꼭 아프기 전,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 뿐 아니라 아플 수 있는 이런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든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0: 이게 굉장히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도 보고요.
1: 네.
0: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은 저희들이 그 구급처치법이라고 저희들이 해요.
1: 네.
0: 응급처치라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심장이
1: 건강해.
0: 멈췄을 네. 때는 심장 그 호흡 그
1: 네.
0: 다시 살리는 그런
1: 네.
0: 그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1: 네.
0: 저희들도 마음이 아플 때
1: 네.
0: 마음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요.
1: 네.
0: 아프신 분도 오시고 주위에 그런 분이 많은 분들은 거기로 오셔서
1: 네.
0: 직접 강의도 듣고 또 강의를 들어서 또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1: 네.
0: 그게 하나의 어떤 자기한테도 위한 남들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니까
1: 네.
0: 그런 데를 자꾸 참여해야 되고 요즘에 한인 커뮤니티에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지금
1: 설치되고요.
0: 네. 또 어떤 우리 친구 하나는 참 굉장히 저는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이분은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거의 한 60대 중반이 됐는 넘었는데도
1: 네.
0: 지금 한 2시간은 중국말을 15분을 주고 배운대요.
1: 돈을
0: 주고 배워야 돼요. 이렇게 15분 주고.
1: 그 생각을 네. 하죠. 무료로는
0: 매일.
1: 책임감이 없으니까.
0: 교수가 네. 통해서 이 온라인으로
1: 네.
0: 받고
1: 네.
0: 그다음에 안 와도 2시간은 무조건 걷는데요. 밖에.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면은
1: 네.
0: 맨하탄에 있는 지하철을 타고 맨하탄에 있는 뮤지엄에 가서
1: 와.
0: 그림을 봤는데
1: 네.
0: 평생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없었거든요.
1: 오.
0: 그 친구 덕분에 한번 갔었는데
1: 네.
0: 너무 좋은 거 있죠.
1: 네.
0: 그림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 많은 걸 일주일 한 달이 걸려서 볼 수 있는
1: 그렇죠.
0: 뮤지엄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몰랐던 거죠.
1: 그렇죠.
0: 거기를 가서 자기가 그런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는 즉시 튀고 나가서
1: 네.
0: 물론 야 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지라고 하지만 나가서 그런 데를 가서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고
1: 네.
0: 오늘 행사에도 자꾸 참여하면 훨씬 더 나은 그런 필링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네. 와, 오늘 뭐 이번 12번째 갈라 하시면서 느낀 게 무엇입니까? 라든가 40년 이민 생활을 돌아보실 때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대답이 다 미리 나왔네요.
0: 그러니까 결론은 그 네. 전체가 한마디로
1: 네.
0: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가 아닌 은혜로 산다고 보시고
1: 네.
0: 난 그렇습니다.
1: 네.
0: 정말 은혜죠. 기적이고요.
1: 네.
0: 기적을 만들어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눈이 깜깜하고 앞이 안 보여도
1: 네.
0: 그 기적을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생각하고 또 하루아침에 박차고 자리를

0: 자꾸 밖으로 일단 네.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이민초기 40년 전에 내 손을 잡아 끌고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고 혹은 이웃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갈비를 굽고 했던 그분들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떠나셨지만 하용화 에스타 재단의 이사장님 그리고 솔로몬 보험그룹 회장님의 우리 그 기억 속에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라디오.
0: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네. 이 올 가을은 네. 진짜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으시지만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드시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참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 하영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아다모가 노래합니다. 밤.

우리는 밤을 이야기하지만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1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천만의 세팅을 지난 46년간 소개해 만났던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킴스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와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랩그론 다이아몬드 목걸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예쁘고 가격도 좋습니다.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us kradio.com 찍고 us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걱정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뉴저지 볼링 한남체인으로 달려가셔서 그 끝에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셔서 네, 소박했던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한국 쪽파김치, 곱창전골, 오징어, 초무침 등 가을 입맛에 새로움이 더해졌고요.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 방금 직접 우리가 들은 에스더화 재단 하용아 이사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헬플라인이 24시간 언제나 1년 365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됐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전 2 비전 NX GDR Max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됐습니다. 딜리전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당구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어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이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 꼭 가보셔야 합니다. 위치는 다시 한번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 또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 장수 데이케어와 함께하세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그리고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는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 앤 뭉치와 함께 만난 다섯 번째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축구 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옵니다. 그리고 11월로 연기됐었는데 앞당겨서 10월 17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뉴욕 시티 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는 이 경기 지금 티켓 단체 30% 할인 가격 개인으로도 문의해주세요. 908-461178, 908-461178.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에 모더나 최면 지금 명절 분위기가 막 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시간을 점령하셨던 우진숙 제 동료가 지금 들어와 앉아 계십니다. 제 바로 옆자리까지 치고 들어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네네. 마이크를 네. 안 켰구나.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시게 된 거는 우리가 축구 때문에
1: 맞아요.
0: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나오시게 됐습니다.
1: 네, 영광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투를 쓰셨다고요?
1: 네, 저는 이제 바로 전 단장이고요.
0: 네.
1: 네, 오늘 이제 저희 전에 단장을 했던 우리 네. 세 명 같이 네. 좀 출연을 하게 됐어요.
0: 네.
1: 네.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0: 네. 내일 있을, 내일 맞습니다. 오전 8시에 드디어 네. 개막됩니다.
1: 네.
0: 미주한인 여자 축구 대회, 우리 K라디오 컵 4회째인데요. 매년 이 여자 선수들을 전국에서 모아서 이렇게 한 자리 뉴욕, 뉴저지 쪽에서 대회를 한다는 건 네. 쉽지 않았죠.
1: 맞습니다.
0: 네. 우리에게도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네. 다행히, 불행히. 우리 우진수 선수가 네. 뉴욕 불살라 이렇게 쓰더라고요. 불살라
1: 네.
0: FC 팀의 전 단장 또 선수로 뛰고 있어서 이게 지금까지 잘 되어오고 있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지금 잠깐 우리 닉네임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뭐 황장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제니 그리고 네. 또 소니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 오기 전에 우리가 소니 여성 버전을 먼저 보게 되는데 자, 축구 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이 말씀을 네. 제가 한번 드려야겠네요. 10월 17일 도 앞당겨졌고 또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퀸즈 뉴욕 시티필드에서 뉴욕 매츠가 가을 야구를 못 가서 이렇게 경기장에 어벨러블 하게 돼서 일찍 하게 됐다. LAFC 손흥민 선수의 팀과 NYCFC 뉴욕 팀이 맞붙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와 또 팀이 오니까 팀도 응원할 그 정말 좋은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 토해내지 못했던 우리의 그 안타까움을 응원으로 해서 마음껏 외쳐봅시다. 지금 티켓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30% 할인 가격으로 단체 티켓도 구입하실 수 있고요. 개인으로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 할인 908-461-1178 908-461-1178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기회 NYCFC도 우리 응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 불살라 FCTM의 단장님. 자, 지금 현재 단장님은 누구시죠?
1: 네, 저희 가희 단장이라고요. 현재 네. 단장인데 오늘 네. 이제 일 때문에 못
0: 나오셨어요.
1: 네, 네. 저희가 나왔어요.
0: 아무래도 이게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내일 8시 시작이니까요. 네, 그리고요. 네. 소개 직접 해 주실까요?
1: 네. 저는 이 불살라에서 네. 풀백
0: 네.
1: 라이트백을 맡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0: 다 걷어내는.
1: 네.
0: 와, 여기 걸리면 이제
1: 무적의 수비로.
0: 무서워. 내가 모르고 그동안 그냥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왜 그래. 그래서 나 한번씩 툭툭 치고 그랬는데.
1: 네.
0: 네 우리 우진숙 선수가 네. 풀백입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장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레프트백. 갖고 있습니다.
0: 네. 네. 황장군이라 이름에 붙여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
2: 제가 결혼 전 이름이 황씨거든요.
0: 네.
2: 그리고 이제 뭔가 강인한 이미지를 주고
0: 맞아요.
2: 싶었습니다.
0: 황장군이 막 몰려오는
2: 네.
0: 것 같아요.
2: 네, 네, 네 맞아요.
0: 못 들어.
2: 그래서
0: 네.
2: 아무도 뚫지 못하는 네. 그런 네. 이미지를 주고 네. 싶어서 네, 네 장군.
0: 네, 좋아요. 황장군, 네. 그리고 불살라 팀에 또 한 분, 여러분 중에서 지금 한 분 대표로 나오신 우리 소니.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살라에서 손흥민을 맡고 있는 소니라고 합니다.
0: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손흥민 선수 오기도 전에 손흥민이 팀에 있어. 여자 버전으로. 그러니까,
3: 네.
0: 넘버 세븐.
3: 네. 네. 레프트윙을 맡고 있는 네. 소니라고 합니다.
0: 네. 언제부터 세븐 때문에 이 소니라는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3: 아,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0: 잘하니까.
3: 저희 팀에서는 네. 네, 좀 활동명을 이제 운동하면서 쓰고 있는데
0: 네.
3: 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이름을 뭐 불리고 싶은 운동선수 이름을 쓴다거나
0: 네.
3: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닉네임을 쓰는데 다 그런 계기로
0: 네.
3: 사용하게 됐습니다.
0: 오늘 소니, 황장군 그리고 제니. 제니는 네. 좀 여성스럽다. 뭔가
1: 네.
0: 뭐 무슨 장군 이런 거 하나.
1: 그러게요.
0: 그죠?
1: 개명을 좀 할까.
0: 우리 우진숙 선수.
1: 네.
0: 보면 이게 참 뭐 물론 우승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뉴욕 불살라 FC가 간다. 원조의 뜨거운 투지 제니 황장군 소니가 말하는 진정한 여자 축구에서 내일 지금 있을 예정인 제4회 K라디오컵 그리고 이번에 또 뉴저지의 축구협회도 함께 하시는 네, 이 뉴저지 엘리자베스에서 펼쳐지는데 네. 원조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원조 갈비 원조 뭐 순대 원조 뭐 맞춰놔요.
2: 네. 네, 저희는 2022년도에 미국 네. 최초 여성 축구팀 뉴욕 FC 부살라를 창립을 했고요.
0: 네.
2: 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인기에 방영 중인 골대녀 프로그램이 동기가 돼서 네. 저희가 함께 이제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커닝엄 파크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0: 네.
2: 2022년도 3월 달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공을 차기 시작을 했고요.
0: 네.
2: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불살라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네. 불살라라는 이름 뜻은 이제 운동장에서 모든 열정과 네. 에너지를 남김없이 불태우자라는 네. 뜻입니다.
0: 네. 잔디까지 태우면 안 되는데.
1: 안 돼요.
0: 삐셔야 하니까.
2: 네.
0: 그래서 원조 미국에서 시작된 한인 여성 축구 네. 최초의
2: 그렇죠. 조기 네. 축구 네. 여자 조기 축구라고
0: 최초.
2: 네, 최초.
0: 근데 조기 축구가 들어가니까 조금 의미가 또 좀 바랜다. 그동안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럼 빼죠. 뭐.
1: 조기를 뺄까요?
0: 네.
1: 조기 빼요.
0: 미안합니다. 남성 동지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최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요.
1: 네.
0: 근데 작년에는 우승은 못했어요? 근데 올해
1: K리디오컵
0: 네.
1: 네, K리디오컵은 네. 못했지만
2: 네. 네, 저희가 2023년도 전미체전이 뉴욕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팀이 이제 뉴욕 팀이
0: 네.
2: 예, 우승을 했고요.
0: 불살라가
2: 금메달, 네, 네, 불살라가
0: 아,
2: 금메달을 저희가 가지고 네. 있습니다.
0: 아, 금메달.
2: 네, 네, 네. 그리고 2025년도 회장대 네. 우승을 했고요.
0: 네.
2: 그리고 2026년도에는 네. APK컵을 우승을 하여서
0: APK컵
2: 네, 네, 네, 네, 네, 올해
0: 그건 대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우승을 한 거예요?
2: 그때는 여성팀들 이 모여서 네. 이제 경기를 했는데
0: 남자 대학생들은 옆에서 들러리 했어요.
2: 아니요, 남성팀들은 남성팀들끼리 네. 대학생들은
0: 그러니까
2: 대학생.
0: 들러리.
2: 그렇죠. 네네네.
1: 저희가 꽃으로
2: 네. 네, 꽃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0: 꽃들이 우승을 한 우리 불살라 팀입니다. 소니님. 처음 축구를 시작하시게 된 그 순간 기억나세요? 축구공에 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발로 땅 찼는데 기분이 괜찮다? 뭐 이렇게 시작하신 건가요?
3: 아 저는 이제 사커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아들 둘을 둔 마음으로서
0: 네.
3: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0: 네.
3: 축구 팀에 가서 부모 역할을 하다가 뭐 우연찮게 이제 기회가 돼서 축구를 시작했는데
0: 네.
3: 그렇게 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더 이해를 하고 축구에서 네.
0: 아이들의 그러니까 사커 마음에 네. 소리 지르다가 에이 내가 가서
3: 그랬었는데
0: 네?
3: 처음에는 그전 축구하기 전에는 왜 이것도 못하냐 했는데
0: 네.
3: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0: 네.
3: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1: 오자지간이 아주 끈끈해졌어요.
0: 그렇구나 네. 이해를 하게 하는 엄마
3: 네, 됐고.
0: 엄마 해보니까 네.
2: 경기 보러 가고 가족끼리 그리고 같이 TV 보면서 응원도 네. 하고
0: 맞아요.
2: 그런 모습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가서 응원만 하다가 직접 축구화를 신고 뛰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면 이제
1: 맞아요.
0: 손흥민 선수가 오면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1: 네.
0: 원조팀으로 지금 뉴욕 불살라 그러니까 여자 축구에 미국에서 생겨난 최초 원조 팀인데요. 여성으로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저 축구해요 그러면 주변의 반응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황장군님?
2: 네. 처음엔 축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0: 네.
2: 우와 뭐 무슨 축구팀이 있어요 막 그러면서 되게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0: 네.
2: 근데 저희가 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7시부터 하잖아요.
0: 네.
2: 그러면은 더 한 번 더 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축구인데 아침 일찍이요? 7시요?
0: 네.
2: 네, 그런 이제 반응이
0: 네.
2: 내오는 것 같아요.
0: 남성 쪽에서 아니면 여성들 쪽에서?
2: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0: 놀래요.
2: 네, 네. 남성들도 더
0: 그러니까 남성들이 모를 땐 네. 아우 축구하세요 이러면서 약간 좀 그 깔려 있는 그
2: 내가 완전에 했는데 약간
0: 그렇지.
2: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데
0: 귀엽겠다
1: 완전 보셔야 돼요 몸싸움
2: 단체 운동에
0: 네.
2: 그런 노망이 여성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긴 하세요
0: 네, 네. 단체 운동 함께 하시는 운동
2: 맞아요.
0: 근데 몸을 그렇게 격하게 부딪히지 않고 뭐 팔로 그냥 살살 움직일 수도 있는데 왜 축구 그 딱딱한 축구공을 선택하게 됐고 계속 하게 될까 그건 누가
3: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0: 네.
3: 저도 뭐 여러 운동을 많이 해봤지만 네. 흔히 여성들이 하시는 요가나 뭐 필라테스, 조깅 네. 아니면 짐에 가서 뭐 이런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네. 같은 것도 해봤지만 이런 운동들은 거의 반복적인 운동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래 하기가 지속 되기가 어려웠었는데 네. 제가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네.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운동들은 거의 뭐 초급, 중급, 상급 이렇게 3단계로 나눠졌다면 네. 제가 봤을 땐 축구는 거의 한 초급에서 이미 30 레벨이 있고 네. 중급에서 또 다른 20 레벨이 있고 상급에서 다른 10 레벨이 있고 이렇게
0: 올라갈 때가 있다.
3: 너무 배울 것도 그만큼 많다는 거고.
0: 우리 네. 지금 여자 축구대 앞두고 뉴욕 불살라팀 나와 네. 계십니다. 잠시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동치미모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핵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5: 중국 여행인데 쇼핑도 옵션도 없다고요?
4: 중국 비자 받는 것도 어려우세요?
5: 이젠 걱정 마세요. 안전한 원스톱 케어 푸른투어와 함께하세요.
4: 모든 일정 5성급 호텔, 중국 비자 전문 대행까지 프리미엄 중국 여행.
5: 백두산 천지 4일, 9월 20일, 10월 15일, $750 플러스 항공.
4: 장가계 원가계 5일, 11월 2일 출발, $890 플러스 항공.
5: 백두산 북경 상해 완전 일주 9일, $1999 플러스 항공.
4: 쇼핑 없이, 옵션 없이, 여행은 더 품격 있게. 프론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 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 99, 박스당 4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 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가을의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굴 한인 여성들의 축구 축제가 찾아옵니다.
10: K-Radio와 뉴저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하는
9: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축구대회.
10: 오는 10월 3일 뉴저지 타포스 필드에서 펼쳐집니다.
9: 뉴욕과 뉴저지, 매사추세츠, 보스턴,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까지 총 5개 한인 여성 축구팀이 참가해 힘찬 승부를 펼칩니다.
10: 그라운드를 가득 채우는 열정과 땀방울, 한인 여성들의 힘과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축구의 현장.
9: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뜨거운 응원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세요.
10: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대회
9: Women's Soccer Tournament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0: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최대 법률그룹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9: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풍성한 사은 행사와 특별 세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 이민법을 또 부러지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로펌 밀러 앤 최 로펌.
9: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퀸즈의 정통 맛집 숯불향에 반하고 갈비맛에 빠지는 그 맛 마포 숯불갈비 한 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매콤한 낙지볶음과 철판 쭈꾸미 볶음도 마포의 일품입니다 퀸즈 먹자골목에서 만나요 마포 숯불갈비
10: 뉴욕 유저지 뉴택시 빠르고 친절한 뉴택시 카톡 아이디는 NEWTAXI 24시간 언제나 항시 대기합니다 택시는 역시 뉴택시
9: 지난 19년 동안 재판을 아는 유능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형사법, 가정법, 상법, 민사소송 전문 나정미 김두정 대표 변호사가 한인사회 여러분들을 변호합니다. 맨해튼과 베이사이드 라인 김 합동법률사무소
10: 드디어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에 오픈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이제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기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9: 아메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정말 맛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치킨하면 아메리카나.
10: 뉴욕 청과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상인들의 권익 신장과 친목을 도모하는 뉴욕 한인 청과 협회.
9: 뉴욕 경제인들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제4회 K-Radio Cup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와 함께합니다.

0: 오늘 K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초대한 세 명의 축구선수들, 네, 절대로 우진숙, 제가 제 방송을 다시 탈환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우리, 뉴욕 FC, 본살라 FC를 대표해서 전 단장으로 또 선수들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제니님, 또 황장군님, 또 소니, 7번으로 다루는 소니, 이 선수들이 나왔는데, 아까 소니님 처음 축구 시작해서 사커를 마음으로 시작해서 아들들 응원하다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나 그걸 잠깐 말씀하시다
1: 맞췄어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축구가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0: 레벨이 있고 올라갈 수 있다.
1: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운동을 4년 같이 했는데 네. 항상 새롭거든요. 배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0: 네.
1: 뭐 개인적인 기술부터 여러 동작들 같이 팀끼리 해야 하는
0: 네.
1: 뭐 전략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항상 새롭습니다. 저
0: 네, 내일 다 보여주실 거예요.
1: 내일 가서 또
0: 새로운 내일 와서 다 네. 보여주실 마음으로
1: 플레이가 생깁니다.
0: 새로운 플레이를
1: 네.
0: 네, 소니 7번 아주 열심히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살라 네. FC는 어떤 선수들로 구성되나요?
2: 저희는 사실 그 20대부터 한 네.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0: 네.
2: 가정주부 정말 중요한 역할을
0: 네.
2: 가정주부부터 정말 다양한 직종의 커리어 음원들이
0: 네.
2: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나오셨으니까 우리
0: 네.
2: 지금 소니님 같은 경우도 공대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0: 어머나.
2: 네 우리 황장군님도
0: 네.
2: 지금 아이가 어려서 지금은 육아 중이지만 거만스 하시고요.
0: 아
2: 직전에 이제 그 외에도 뭐 정말 다양한 직업군의
0: 네.
2: 많은 분들이 일과
0: 네.
2: 육아와 가정살림과 더불어 축구까지
0: 와.
2: 열심히 하고 있는데
0: 네.
2: 그동안 저희가 한 4년 동안 하면서 결혼을 한 네
0: 멤버 정도
2: 멤버를 시켰어요.
0: 아,
2: 저희가 시킨 건 아니지만
0: 남자 만나라.
2: 네,
0: 4명이
2: 결혼을 했고
0: 애 낳는 것까지도
2: 네, 내일 저희가 이제 축구
0: 진짜요?
2: 대회인데
0: 네.
2: 우리 같이 뛰려고 했던 친구 중에 한 분은 너무 축하할 일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0: 아~
2: 네, 우리 태명 조아 엄마
0: 조아
2: 네, 정말
0: 엄마.
2: 축하드리고요.
0: 축하드립니다.
2: 네.
0: 그럼 어떻게 포지션 뭐예요?
2: 포지션은 사실은 원래 키퍼 연습을 좀 했었는데
0: 네.
2: 지금 내일을 못 뛰게 됐어요.
0: 아,
2: 아무래도
0: 네. 네.
2: 그렇지만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고
0: 네.
2: 이렇게 여성들
0: 임신도 하는구나. 여자 축구 선수들도
2: 맞습니다. 그리고
1: 네.
2: 딸과 엄마가 같이 나오는
0: 네.
2: 분들도 있어요. 멤버가 딸과 엄마가 같이 나와서
0: 아, 네.
2: 거기서 얼마나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지
0: 그렇네요.
2: 이렇게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팀입니다.
0: 그러니까
2: 네.
0: 육아, 수유,
2: 그쵸?
0: 그다음에 그보다 전에 임신 그런데 네. 그러면 그저 그 다음에 우리가
2: 네.
0: 불살라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또 뭔가 다른 팀과 좀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게 있을까?
1: 네, 저희 팀은 이제 일단 오랜 축구 경험과 상당한 실력을 갖춘 아주 열정적인 감독님 두 분이 계십니다.
0: 오,
1: 그래서 이 두 분이서
0: 감독님 두 분이요.
1: 네, 각각 그 개인 기술과 전체적인 뭐 팀 전략 등등 도맡아서 저희를 체계적으로
0: 네.
1: 가르쳐 주시고 계셔서 항상 감사하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이제 팀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0: 네.
1: 대로 다양한 연령대와 뭐 다른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0: 네.
1: 되게 친목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 친목이 강한 이유가 아무래도 오랜 시간 같이 지내면서 운동을 같이 한 것도 있지만 축구 외에 저희가 다양하고 아주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례 행사로서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피크닉 겸 운동회를 한다던가
0: 네.
1: 뭐 가을에는 등산도 가고
0: 아,
1: 또 이제
0: 불살라만의 특징
1: 네,
0: 그래서
1: 네.
0: 그게 결속력이 그렇게 딱 지금 말씀 시작하시니까 우리 소니 7번 소니 선수는 딱
2: 네.
0: 대학 강의실에 저를 딱 앉혀놓은 것 같아. 지금 말씀을 이렇게 딴 데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질문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
2: 네.
0: 우리 근데 시간이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2: 네.
0: 어떻게 이 여성 또 여자 네. 축구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유니폼이라든가 외모
2: 네.
0: 이런 것도
2: 그렇죠.
0: 네.
2: 신경을 좀 쓰죠.
0: 네.
2: 멋진 유니폼 입고 싶고 다 그런데
0: 네.
2: 사실은 저희 운동장에서는
0: 네.
2: 다 민낯으로 만나요. 생얼로.
0: 아.
2: 저희가 볼 걸 다 본 사이입니다.
0: 오늘 화장이 약간은 얼굴로 자세히 봐요.
2: 그래서 사실 저희요. 밖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 못 알아봐요. 얘가 걔야? 그래서
0: 그냥,
2: 네.
0: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2: 맞아요.
0: 우진숙 선수 뒷모습을 딱 찍어놓은 그 유니폼 입고 공 딱 옆에다 끼고
2: 네.
0: 뒷모습인데 진짜 우진숙 선수 우진숙 제 동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면 멋지더라고요.
2: 다릅니다. 네. 근데 저희가 네. 외모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네. 자외선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운동장 야외에서 하니까 그렇죠. 뭐 김이 죽은 게 저도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생겼고 네. 이 저 종아리 보면 저희들 기본적으로 멍 몇 개 그렇죠. 그다음에 흉터들이 있는데 와. 그게요. 훈장같이 느껴져요.
0: 와, 좀 심하다. 내일입니다. 제4회 네. K라디오 컵. 미주 하는 여자 축구 대회가 엘리자베스 뉴저지에서 있는데요. 이게 네. 아주 특별한 경기장이라고 해서 또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2: 네.
0: 그리고 이제 여자 선수들 지금 훈장 같은 뭐 좀 상처도 있고 네. 흉터도 있고 지금 멍도 있는데 몸싸움은 어떻게 하세요, 황장군님? 어쩐지 몸싸움을 장군 같이 하실 것 같은데.
2: 어깨를. 네.
3: 아, 제가 처음에 축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수비수가 네. 너무 관심이 많이.
0: 왜요? 김민재 선수가 멋있어 보였어요?
3: 그 후에 네. 김민재 선수가 나타나면서, 아, 네. 멋있다.
0: 역시.
3: 공을 차내고, 네. 뭐, 이겨서 싸워서 공을 네.
0: 걷어내는
3: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0: 네.
3: 처음부터 이제 수비수를 했는데 수비수 할 때는 이제 몸싸움을 좀 하기는 해요.
0: 네.
3: 이제 왜냐면 공격수에게 골을 네. 먹히지 않기 위해서
0: 그렇죠.
3: 공을 이제 빨리 걷어내야 될 때도 있고
0: 네.
3: 그리고 그 선수보다 내가 앞질러 가서 이제 어깨를 툭 칠 때도 있고
0: 그 어깨가 그러니까 보통 어깨가 아니네요.
3: 네.
0: 그러고 보니까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 어깨보다 훨씬 더
2: 네. 벌컥을 해요.
0: 워커블 해요.
3: 근데 제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기에 있을 때마다 괜히 몸을 키워야 될 것 같고 벌컥을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0: 이번 대회 앞두고도 지금 많이 벌컵이 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정면으로 해서 카메라로 봐주세요. 자 벌컵 된 네. 자 가슴 펴시고요.
3: 맞습니다.
0: 네. 내일 출전할 팀들 중에 하나. 네, 오늘 뉴욕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구성된 원조 그렇죠. 여자 축구팀 불살라 FC 세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내일 뉴저지 엘리자베스에 185라고 지금 번지수만 알고 있네요, 제가. 185, 엘리자베스 네.
2: 운동장.
0: 자, 185번지고요. 여기 있네요. 프런트 스트릿입니다. 앞에. 프런트 네. 스트릿 185, 엘리자베스 뉴저지로 오시죠.
2: 네.
0: 오늘 황장군님, 제니님, 또 쏘니님, 제니님 지금 뭔가 입안에 이렇게 아직 못 나간
2: 혹시
0: 말이.
2: 저희처럼 축구 같이 하고 싶으시면
0: 네.
2: 우리 불살라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네.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0: 네.
1: 운동하는 모습을 항상 인스타그램에 포스트를 하고 있고 네. FC 불살라 뉴욕을 찾으시면
2: FC 불살라 네. 뉴욕
0: 불살라 이렇게 영어로 해요? 한국말로요?
1: 아, B-U-S-A-L-L-A.
0: 아,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한번.
1: 네, 불살라.
0: 네. 불살라. 네, 불살라 FC. 여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 로고 멋있고요.
2: 네.
0: 다른 팀에게 우리 만났다고 얘기하지 말자.
2: 비밀로.
0: 네. 오늘 우진숙 동료, 우진숙 선수, 전단장, 불살라 세 분, 감사합니다.
2: 네. 최선을

미디엘 꼬르메 트리오 로스 판초스가 함께 부르는 노래 제목이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여자 축구 선수들을 세 분을 또 이렇게 상대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도 벌크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2부는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주말에 갈 곳이 많은데 일단 집에서 요리를 하긴 좀 그렇고 이럴 때는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있는 만나방으로 오십시오. 만나방 성희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드셔서 이거 뭐 갑자기 우리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지고요. 요즘 한국 쪽파 김치 또 오징어 초무침 이 가을 입맛 없을 때 진짜 이런 메뉴가 더해진 게 좋다. 곱창 전골은 한 두 개 세 개 정도밖에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 진짜 이번 주 조금 오늘까지만 덥고요. 다시 이제 가을 날씨 그다음에 겨울로 가니까 이불 좋아요. 가을 신상품이 그런데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할인되고 있습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 국보에서 만나세요. 718-886-3344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C 케어를 통해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 약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NYC Care, NY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인봉사센터 KCS로 전화해주세요. 718-939-6137 KCS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라바드 플러싱 160가 국수집이 있습니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입안에 착착 감기는 국수,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또 무제한이고 무료로 이렇게 반찬이 주어지고요.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도 좋을 것 같네요. 어쩌면 얼마 안 남은 올해 이렇게 더운 날인데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피부 화장품 이야기를 제가 하기 전에 노던 160가 국수집 전화 먼저 하실래요? 718-799-0885 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K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메이비해피엔딩.com에서 확인하세요.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4: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3: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4: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3: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4: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3: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5: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6: 뉴 택시.

0: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세상의 모든 아침과 금요일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아침 2부를 또 후원해 주시는 업체들 제가 두 업체를 더 소개를 해야겠네요. 2부는 K가디언스 화장품 4주년 맞아서 최대 50% 세일 또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 특별한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 오늘까지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매장에서 특별 세일하고 있습니다. K가디언스 4주년 50% 세일 놓치지 마시고 변화되는 내 피부 한번 경험해보세요. 646-765-5117-5117 K가디언스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퓰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한 벌 가격에 맞춤 양복 두 벌이 옵니다.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으로 오세요. 718-359-3600번 3600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2부 공동 제공입니다.

0: 아침에 한번 외치고 싶네요. 사랑은 바보야. 사랑이 바보인 건가요? 내가 바보였던 거죠. 오늘 반가운 얼굴 나오셨습니다.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 여행 기획가 카이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행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요즘 진짜 머릿속에 너무 복잡한 생각 많고, 우리와 직접 관계가 안 된 전쟁인데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4달러 이거 언제 내려가나 걱정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번 주엔 어디를 갈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1: 어쨌든 이제 10월이에요. 그렇죠?
0: 네.
1: 여행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0: 네.
1: 그래서 10월에는 저희들도 많이 가죠. 뭐 서유럽도 가고 동유럽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터키도 가고.
0: 네.
1: 근데 그 예약들은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된 상태고, 물론 네. 뭐 한두 분 정도는 예약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먼저 주시고요.
0: 네.
1: 오늘 소개할 곳은 더위 때는 정말 가기 힘든 곳이에요.
0: 더우면 그럼 아프리카 쪽인가요?
1: 아프리카입니다.
0: 네.
1: 이집트를 갈 건데요.
0: 아, 지금 나왔다.
1: 이집트가 네.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항상 가면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네. 가지고 늘 운영을 한단 말이죠.
0: 네.
1: 그래서 이집트가 아프리카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집트부터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늘 생각나는 게 뭐 사파리도 생각이 나고
0: 네.
1: 또 사하라 사막
0: 네.
1: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이 사하라 사막이 그 포르투갈 밑에 있는 나라가 이제 뭐 많이들 아실 텐데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죠.
0: 네.
1: 아프리카령에.
0: 네.
1: 그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왼쪽 북쪽에 있는.
0: 쪽 북쪽.
1: 이 일대 뭐 말리, 알제리, 리비아, 수단 뭐 이런 큰 나라들 한 10여 개국이 같이 네. 있는 곳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사하라 사막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집트에도 사하라 사막이 있다. 뭐 뭐지 해도 이집트 하면
0: 네.
1: 뭐 날씨만 그 날씨는 늘 좋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0: 네.
1: 스핑크스하고 피라미드.
0: 네.
1: 이거 보면 뭐 볼 거 다 봤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가시는
0: 맞아요.
1: 분들이 많죠.
0: 나일강에 크루즈도 탄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이번에.
1: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시는데 라인강이 네. 독일을 경유하는 그 강이고 여기는 나일강이죠.
0: 네.
1: 나일강에서 3박 4일 네. 크루즈도 같이 타고
0: 네.
1: 카이로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야외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0: 네.
1: 뭐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도 같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가까이 있어서 같이 네. 한눈에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거기를 가면 그 오벨리스크 옛날 그 신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룩소,
0: 네.
1: 아스완 이런 도시들을 둘러봐야 돼요.
0: 네.
1: 그래야지 오리지널리 그 이집트를 다 봤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0: 네.
1: 야 이런 것들이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구나
0: 네.
1: 하면서 참 경이롭기도 하고요.
0: 네.
1: 그 추억을 좀 오래 간직할 수 있고
0: 네.
1: 그런 것들이죠.
0: 그러면 10월에 바라보는 지금 이집트하고 연결해서 두바이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1: 네, 두바이는 사실은 네. 그 많이들 이제 아프리카 갈 때
0: 네.
1: 많이들 찾는다 그래가지고 이번 투어는 11월 1일 출발이고요.
0: 네.
1: 이집트만 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11월
1: 네. 11월 1일이요.
0: 1일.
1: 네네.
0: 제가 날짜를 처음에는 잘못 받았네요.
1: 아,
0: 조금 일찍 가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0: 추운데요? 11...

0: 그거 한번 보시면 결정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1: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저도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오늘 카일님이 이집트하고 이렇게 가신다고 그래서 네. 우리가 아는 뭐 스핑스, 뭐 피라미드, 나일 뭐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직접 가서 또 경험하고 항상 함께 가시는 분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오벨리스크 그 우리 기념탑 있죠.
1: 네.
0: 그게 아마 DC에도 크게 있고
1: 네. 근데
0: 정말로 오리지널은 다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죠. 그리고 아직 발굴하고 있는 오벨리스크도
1: 네.
0: 있고
1: 네.
0: 발굴해서 세워놓은 오벨리스크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우리 그 이집트 관광은 사하라 사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네.
0: 그리고 5000년 우리 그 문명 인류 역사를 네. 한꺼번에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라는 투어가 라는 점에서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뭐 물론 피라미드 스핑크스는 그냥 무조건 봐야 되는
1: 네.
0: 그런 것들이고.
1: 네.
0: 그리고 파라오 그 파라오가 이제 옛날 그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임금이라고 하는 그 전설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 그 전설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느껴보는
1: 네.
0: 그런 코스가 있어가지고 이게 스토리텔링처럼 느낌이 많이 와닿는 그게
1: 네.
0: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도시가 룩소와 아스완이라는
1: 네.
0: 도시예요.
1: 그 옛날에 고대 문명이라고 하니까 많이 낡기도 하고 아유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고생을 했지만 뭐 요즘하고 비교해서 뭐 그렇게 좋으랴 싶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에 사시는
0: 네.
1: 우리 한인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0: 네.
1: 배가 그 당시에 이렇게 나무를 배를 휘게 자르는데 한 통으로 엄청나게 길게 자른 배
0: 네.
1: 그게 아직도 그대로
0: 맞아요.
1: 보관돼 네. 있다. 뮤지엄 이번에 새로
0: 유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1: 네.
0: 이게 정말로 제일 오리지널.
1: 아, 네. 모든 것이 고대 문명.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고대 빼고 문명의 인간의 시작의 문명을 보고 싶으면 이집트를 가라.
0: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지 않고 사람이
1: 네.
0: 손이 닿아서 만들어진 제일 오래된 것들은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1: 네. 이 여행을 간다는 게 이집트를 내가 간다. 고대 문명이다라고 우리가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지만 요즘 같은 AI 시대에 갔다 오면 어떤 그게 컨트라스트라고 해야 하나요? 생각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때 그 시절에도 사람은 늘 생각을 해왔고
1: 네.
0: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1: 네.
0: 고민했던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물론 지금 세상에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
1: 네.
0: 저런 걸 했었어라고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1: 네.
0: 아마 우리 지금 일상을 사는 우리들한테 이 휴대폰만 뺏어버리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질걸요.
1: 갑자기 상상이 네, 안 가고 숨이
0: 네.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1: 네.
0: 정말 도구도 없고
1: 네.
0: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이렇게 하나씩 이게 디벨롭 해갔구나.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어떻게 만들었지라는 게 정말 상상은 되지만 어떻게 했을까 가늠이 안 되는 손에
1: 네.
0: 잡히지 않은 그런 풍광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그 희망과 가능성과
0: 네.
1: 조금 이 AI 시대에 우리가 좀 싸워야 한다면 싸울 만한 힘을 함께 얻어갖고 오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제일 포인트로 꼽는 게
1: 네.
0: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지만
1: 네.
0: 그 아스완이라는 도시에 내려가면은 신전,
1: 네.
0: 필레 신전. 그러니까 신전들이 아직도 지금 다 그대로 있으니까요.
1: 와.
0: 그리고 룩소르 신전.
1: 네.
0: 이런 것들이 아직도 거의 형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끼고 오죠. 이게 좀 제가 언변이 부족한 관계로.
1: 많이 부족하십니다, 오늘.
0: 다
1: 아니에요.
0: 설명이 안 되는데
1: 네.
0: 이건 진짜 사진 한 것 보는 게 가서 영상 눈으로 보는 게
1: 네.
0: 이게 정말로. 예.
1: 한번 계획해 보시죠. 11월 1일 동부관광과 함께 떠납니다. 7박 8일로 지금 이집트만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전화번호.
0: 그리고 그 사이에
1: 네.
0: 이제 3박 4일간 나일강 크루즈를 타면서 조금 이직을 할 수 있는 거죠.
1: 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문명이 시작됐다.
0: 그렇죠.
1: 당연한
0: 항상 물길을
1: 건데.
0: 따라서 네. 발전이 되니까요.
1: 네, 지금은 물이 없어도 살 것 같지만 그때는 이 강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 문명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로 나일강을 바라볼 때 그 느낌이 또 아주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크루즈를 타면 그 강만 돌면서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할 만한 게 있어요?
0: 네, 3박 4일간 타는 건데요. 그러니까
1: 네.
0: 그게 그 룩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서

0: 배를 타고 올라오고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로 넘어오는.
1: 네.
0: 그래서 이동 시간을 좀 줄이고 아. 그래서 7박 8일 만에 아, 이집트를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게 네. 그런 이유구나. 아. 비행기도 두 번 타고요.
1: 겸사해서.
0: 애도 3박 4일 타고. 네. 네.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이집트란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못 가고요.
1: 네.
0: 그래서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 사이에 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행의 적기가 네. 그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집트를 가게 됩니다. 몇 분까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갈 때?
0: 지금 목격이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앞으로 한 4분 정도?
1: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네네네. 자리가?
0: 네, 맞습니다. 왜냐면 국내선 예약도 있고 크루즈 예약도 미리 조금 더 되어져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요.
1: 네. 몇 번 갔다 오셨어요? 한 번 정도?
0: 이집트는 한 두세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1: 네, 그때 네. 나일강 보셨어요?
0: 그럼요. 너무 안 볼 수 없어요, 이집트 가면.
1: 네, 네.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그 뒤에 피라미드, 지금 포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바라오의 나라, 이집트, 고대 문명, 탐방, 그리고 나일강에서 또 크루즈로 흐르는 물, 우리 인간의 선조들이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대 AI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인류애 같은 게 좀 꽉 차서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0: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대 문명을 느껴보시고
1: 네.
0: 네, 파라오 신전.
1: 네.
0: 파라오들의 그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1: 네.
0: 그런 시간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아주 추억이 많이
1: 네.
0: 남길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고 추천드립니다.
1: 네. 오늘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집트로 향하는 11월 1일 제가 좀 뭐 빠뜨린 거 있나요?
0: 아니요. 빠뜨린 건 없으시고요.
1: 네.
0: 어쨌든 그 문의하셔가지고요.
1: 네.
0: 저희 상세 일정표를 한번 보시는 게 이거는 피부로 탁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한번 주시고요.
1: 네.
0: 18939에
1: 네.
0: 1000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1: 네.
0: 우리 일정표 받아보시면 의사결정하는데 좀 쉬울 것 같고
1: 네.
0: 그거 앞서서 우리 10월에 있는 뭐 서유럽, 동유럽, 스페인, 터키 이것도 아직은 몇 분 정도는 더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1: 늘 가실 전화하셔가지고 수 있는 서유럽 네. 투어부터 해서 남아있다.
0: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좋은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잠깐 망설이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일에 들을 세상의 모든 아침 노래는 네. 뉴욕이 이번 주말에 뉴욕과 뉴저지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래는 준비됐고요. 오늘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 여행 기획가 카윤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10월과 만난 이번 주 오늘 금요일 주말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꼭 한 번은 가보고 싶었던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나일강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그저 평범하게 그냥 집안에 그냥 뭐 그동안 바빠서 못 치웠던 것들 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 내일 토요일 최소한 두 곳에서 아주 익사이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중에 하나는 오전 8시에 개막되는 제4회를 맞는 네, K라디오 컵 그리고 이번엔 또 뉴저지 축구협회도 함께하는 미주 한인 여자 축구 대회가 엘리자베스 뉴저지의 구장에서 있습니다. 185 프런트라는 스튜디오 이름인데요. 여기 구장 제가 구장 이름을 보니까 정말 그 훌륭한 미국의 슈퍼볼에도 우승을 했던 선수가 8년 동안 NFL에서 뛰고 그런 다음에 또 코치로도 여기 이 엘리자베스 하이스쿨 출신이에요. 근데 하우징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정말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을 위해 지어준 그런 주거 공간에서 자랐는데 그 이후 NFL에 진출하고 때마다 이렇게 고향에 와서 엘리자베스를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도네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 선수 이제 코치 이름이 타드 보우즈라고 합니다. 내일 축구 경기할 엘리자베스 뉴저지 경기장 이름이 이 선수의 이름을 따서 타드 보우즈 내일 8시입니다. 그리고 또 맨해튼 우리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퍼레이드 38가에서 정오에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코리아타운 32가에 가면 10시부터 엄청난 선물과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또 볼거리까지 있는 Korean Festival 퍼레이드가 있는 날입니다. 어디로 갈까? 둘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돌아온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GC내추럴 K뷰티를 선도하는 화장품 K가디언스가 창립 4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께 핸드백과 겨울 코트를 드리는 풍성한 사은 행사와 더불어 특별 세일을 실시합니다. 미라클 프리미엄 3종 한 세트를 구입하면 프리미엄 한 세트를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K가디언스 올해 창립 4주년을 맞아 원 플러스 원 빅세일과 더불어 500불 이상 구입하는 고객들께는 핸드백을 무료 선물로 드리고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선착순 고객들께 겨울 롱코트를 무료 선물로 드립니다. 창립 4주년 특별 세일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전화 646-765-5117 646-765-511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장스타 태권도 합회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 상담. 안녕하세요. 생활 상담 우진숙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미리미리 참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을 위한 준비는 이상하게도 잘 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뭘 벌써 준비를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막상 가족에게 일이 생기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장부터 화장, 매장, 비용, 서류까지 결정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오늘 생활상담에서는 남겨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과 함께 미국에서 장례를 치를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족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둘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방송 생활상담으로 전화 주실 분들은요, 718-225-1660번, 718-225-1660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카카오톡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전화,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생방송 청취 가능하십니다. www.kradio.us로 들어오시고요. 아, 지금 유튜브 검색하셔서 K-Radio AM166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김민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1: 예, 오랜만에 뵙죠.
0: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와, 뭐 여전하십니다.
1: 뭐 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가을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주말에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1: 저희는 이제 10월 달부터가 네. 이제 내년 3월까지가 사실은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바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0: 좀 바쁘시죠?
1: 예, 그래서 10월은 사실은 변동이 많긴 많아요. 어떤 해에는 그냥 뭐 이제 조금 이렇게 장례식이 들 있는 데도 있고 네. 또 어떤 해에는 왜 벌써부터 이렇게 바쁘지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은 9월까지는 이제 확실히 좀 아무래도 좀 이제 저희가 비시즌이고 네. 근데 10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시즌인데 이번 달에는 물론 네.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하루 바쁘고 하루 안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1년을 그렇죠. 돌아봐야 되긴 하지만 네. 벌써 이제 그저께부터도 이제 토요일 날 밤 되고 네. 일요일 날 이제 새벽 되는 그때 새벽 1시부터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연락 받고 모시고 오고 그다음에 네. 또 집에 들어왔는데 5시 반에 새벽 5시 반에 또 돌아가셨다 그래 가지고 또 와서 그래서 이제 네. 엊그저께는 좀 피곤했는데 네.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저녁 7시부터 그냥
0: 숨으셨어요?
1: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5시까지 그냥 푹 자서 네. 지금 컨디션 굉장히 좋고 네, 네. 근데 또 오늘은 또 오후에 또 제가 이제 플러싱에 있는 교회에서 또 장례식이 있어서 네. 이 방송 끝나고 또 이제 본원 올라갔다가 또 네. 이따가 이제 장례식 맞춰서 또 내려와야 되는 또 네. 상황인데 뭐 그래도 다 일정 잘 맞춰지고 있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장례라는 게 우리 장례 지도사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잠도 부족하실 것 같고 진짜로 정말 새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새벽이든 뭐든 갑자기 급하면 전화 오잖아요.
1: 뭐 저는 그러니까 네. 가끔 이제 저도 이제 담당 의사분이 그러니까 저를 관찰해 주시는 담당 의사님도 네.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맨날 그러세요. 뭐 김 원장님 뭐 나랑 똑같네 온콜이네. 왜냐면 이제 그렇죠. 이제 의사분들도 맞아요. 환자분들도 하면 네. 온콜이라 그러는데 저도 그렇네 저도 온콜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온콜이 이제 늘 또 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저는 좀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앞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돌아가시는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반응해야 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네. 아니면 널싱홈 네.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장소를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네. 어느 곳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막 바로 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1시에 돌아가신 분은 이제 널싱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0: 그러셨군요.
1: 이게 저는 일반적인 방송에서는 최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사실은 모든 케이스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0: 그렇겠죠.
1: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건 방송은 사실은 되게 여러분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좀 일반적인 상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0: 네.
1: 물론 널싱홈도 널싱홈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너싱홈들은 병원처럼 안치실이라는 게 없어요. 아. 물론 어떤 널싱홈 같은 경우는 안치실은 없지만 따로 네. 어느 고인분이 돌아가시되면 고인분을 그냥 원래 생활하시던 그 이제 방에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특별한 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뭐 에어컨을 틀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모셔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널싱홈들은 그냥 고인분이 환자분이 돌아가시되면 네. 환자분이 쓰시던 그냥 그 병실에 그냥 냅둬요.
0: 아, 그렇군요.
1: 따로 옮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한테 연락을 해서 유가족분들이 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네. 만약에 어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잠깐의 이제 예식을 이제 임종 네. 뭐 저희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교회로 식으로 얘기하면 뭐 임종 예배라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예배를 해서 그런 시간 한두 시간을 주고 나면은 되도록이면 장례원에서 빨리 모시고 나오기 원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요일날 새벽 1시에 돌아가셨던 분들은 네. 다양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네. 이 가족분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0: 네.
1: 그러니까 이미 워낙 좀 이제 어머님께서 나이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에 종종 얘기하는데 이제 만약에 노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특히 널싱홈이나 계신 분들은 그래도
0: 네.
1: 어느 정도 이제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상담을 하고 해서 장례원을 미리 좀 결정해 두라고 네. 이렇게 방송을 많이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7월 달부터
0: 네.
1: 올해 7월 달부터도 이제 벌써 조금 왜냐면 이 환자분이나 어르신의 상태는
0: 네.
1: 사실은 그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0: 네.
1: 가족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0: 그렇죠.
1: 왜냐면 맨날 보기 느낌이 때문에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7월 달부터 저한테 계속 연락을 주셨었어요.
0: 아, 상담이 있었군요.
1: 예, 어머님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좀 이렇게 하셨는데 왜냐면 뭐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사실은 장례원도 이미 선택을 저를 다 하셨고
0: 네.
1: 어떻게 뭐 매장을 하실지 화장할지 이미 다 선택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런 결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미 정보까지도 이미 다 받아놨어요. 환자분의 이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어느 널싱홈에 계신 다든지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0: 네.
1: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는데도 그냥 당황스럽지 않고
0: 그러네요.
1: 아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한테 똑같이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분들 보시고
0: 네.
1: 거기는 이게 저희는 사실은 제가 웬만한 널싱홈이나 병원들을 다 직접 다니기 때문에 각 병원 각 널싱홈마다 그 특이점이 다 있어요.
0: 다 아시잖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아 그 병원은 그 널싱홈 이제 빨리 모시고 나오기 원하니까
0: 네.
1: 어머니 그 이제 가족분들 가는 시간 맞춰 제가 갈게요. 그래서 또 사실은 새벽 1시 장례 일정은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저는 밤이나 이렇게 장례 일정이 없을 때 특히 새벽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마음 편한 게 뭐냐면
0: 네.
1: 제가 직접 갈 수 있어서 좋아요.
0: 아, 그러니까
1: 저는 좀 피곤하더라도 제가 가서 아유. 유가족분들 얼굴 보거나 아니면 네. 다른 사람한테 맡기 왜냐면 저도 특히 이제 낮에 이렇게 장례식 있을 때 돌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널싱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도록 모시고 와야 되는데 제가 장례 중에 모시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트랜스포팀을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모시고 오는 경우가 1년에 이제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저도 좀 찝찝한 게 있어요.
0: 네,
1: 물론 제가 이제 잘 맡기는 팀한테만 맡기는 편이지만 그래도
0: 네.
1: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장례원에 모시고 가고 집에서 이제 한 뭐 집 동네였기 때문에 새벽 한 3시 정도 집에 들어왔는데
0: 네.
1: 이제 그래서 잠깐 눈 붙였는데 5시 반에 또 이제
0: 연락이
1: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분들은 또 이분들은 사실은 어떤 장례 인포메이션 제가 받은 건 아니었고 그냥
0: 네.
1: 지난주에 이제 그 이제 지난 정도에 아 우리 어머님이 뭐 병원에 가 계시는데 아 뭐 지인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받았다.
0: 아, 상담하셨군요.
1: 예, 그냥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0: 네.
1: 상담도 사실은 절차가 상담을 그냥 간단하게 전화 한번 한 건지
0: 네.
1: 아니 앞에 분처럼 이미 뭐 이제 환자 장례원을 선택을 해서
0: 그렇죠.
1: 어떤 인포메이션 받는지 따라 되게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0: 네.
1: 이분 같은 경우는 딱 정말 지금 상황이 좀 비교하기 좋게 전화는 미리 한번 하셨지만 그래서 제 전화번호에 이제 그 전화 주신 분 이름이랑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전화 주신 분 그러니까 환자분의 이름 물어보진 않아도
0: 네.
1: 처음 전화 오면 그래도 그냥 전화하신 분의 이름하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어떤 내용 언제 이렇게 상담했는지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놔요.
0: 네.
1: 그래서 왜냐면 다시 전화했을 때도 좀 어느 정도 제가
0: 맞아요.
1: 알아야
0: 네.
1: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전화 주신 분도 상대방도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0: 예,
1: 왜냐면
0: 네.
1: 저는 웬만하면 다 저장해 놓으니까
0: 네.
1: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화는 하셨지만 어떤 정보를 받거나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5시 반에 전화와서 아,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이분은 저는 사실은 이 가족분이 어디에 환자분이 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병원은, 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널싱홈처럼 바로 가서 모시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0: 다르네요, 지금 두 개가.
1: 예, 예. 그래서 바로 이제 연결할 수 있는데, 네, 병원은 대부분의, 뭐, 대부분이 아니라 100%, 네, 모든 병원은 안치실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똑같이 어느 분이 병실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똑같이 앞에 부분은 비슷해요. 네. 유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유가족분들한테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마지막으로 좀 제 고인분 얼굴을 볼 수 있는, 유가족이 올 수 있는 임종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유가족분들이 병원을 떠나면, 네, 그때 이제 병원에 트랜스포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고인분 움직이는 그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가족이 떠난 걸 확인이 되면 그분들이, 네, 병실로 와서 고인분은 이제 안치실로 옮겨요.
0: 그렇군요.
1: 안치실로 옮기게 되면, 왜냐면 그 병, 이제 그 플로어에, 이제, 네, 그 병동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을 봤던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 의사가 사망인단서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병원, 널싱홈 의사들, 그 다음에 뭐 하스피스, 그 다음에 이제 뭐 메디컬 이그제미너, 네,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라이센스가 있는 장례원들은 이 사망인단서 시스템을 다 공유를 해요.
0: 그렇군요.
1: 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사인을 했는데, 아, 사인을 안 했는데 사인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못해요.
0: 다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1: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의사나 병원이 그 어느 분이 예를 들어 돌아가시면, 네, 특히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분이 어디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날 돌아왔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만들면,
0: 네,
1: 저희가 유가족분들이 저희한테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이게 사인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 수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지금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한테 뭐 장례를 맡기실 겁니까? 맡기겠다고 얘기하셔서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다 얼굴 보시고,
0: 네,
1: 이제 병원은 떠나시면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에 컨택을 해서 어떻게, 네, 일정이 될지 해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문자로, 왜냐면 그 전에 저는 뭐 인포메이션 받은 게,
0: 그렇죠,
1: 없으니까 이제 고인분 성함부터 해서 이제 필요한 인포메이션, 최소한의 정보가 이제 고인분 성함,
0: 네,
1: 그 다음에 누가 허락을 했는지, 왜냐면 병원을 모시러 갔는데,
0: 네,
1: 병원 환자분 물론 이름 있지만 이 환자를 누가 너한테 맡겨서,
0: 그렇죠,
1: 모셔왔는지 허락하는 게 저희가 그 측계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넥스트 오브 킨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이름하고 관계, 이런 최소한의 정보가 일단은 병원에서 고인분을 모시고 나올 땐 필요하거든요.
0: 그래서, 그렇죠,
1: 이 최소한의 정보만 물어본 다음에,
0: 네,
1: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최소한 시간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5시 반이 전화는 왔지만,
0: 네,
1: 이제 한 아침 8시 정도 이미 정보는 다 그 전에 가족분들이 보내주셨고, 그,
0: 네,
1: 사이에. 그래서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 사인이 돼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라크랜드 카운티 사는데,
0: 네,
1: 그분들은 이 플러싱에 있는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0: 아, 그러세요?
1: 그러면 사실은 평일에는 여기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일요일 마침 이제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마침 사인도 다 됐고 그래가지고 병원이랑 확인해서 정말 5시 반에 돌아가셨다 연락 받았는데,
0: 네,
1: 아침 9시에 이미 담당 의사가 사인 다 했고,
0: 오,
1: 이미 스케줄이 다 진행이 돼서 제가, 그러니까 유가족분한테도 인포메이션도 받았기,
0: 네,
1: 때문에 바로 아침 9시에 가서 정말 한 3시간 반인가요?
0: 빨리 진행됐네요.
1: 예.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모시고 나와서 가족분한테 모시고 나왔다고 하니까 벌써 가족분도 놀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게 사실은 뭐 조금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0: 네,
1: 이게 어느 병원인지,
0: 네,
1: 어느 널싱홈인지 어떤,
0: 네,
1: 장소인지 따라서 이 시간 타이밍이나 이런 거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0: 그러네요.
1: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플러싱에서는 한국분들이 많이 가장 돌아가시는 게 이제 뉴욕 프리피스티안,
0: 네,
1: 병원과 그 다음에 플러싱 병원, 이 두 곳이 있는데 이 병원들은 일 처리를 정말 잘해주세요. 정말 빨리빨리 잘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분들이 여기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0: 네,
1: 저희는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장례원을 운영하고 퓨너럴 디렉터잖아요.
0: 네.
1: 저희는 이 장례식을 언제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퍼밋이라는 게 필요해요.
0: 네.
1: 매장을 하려고 해도 퍼밋이 필요하고,
0: 그렇죠,
1: 화장을 해도 퍼밋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퍼밋 의 시작은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
0: 일단은
1: 이 사망 진단서의 시작은,
0: 네,
1: 담당 의사가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병원에서 누가 돌아갔는지에 따라서 장례 일정을,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일장 5일장,
0: 네네,
1: 얘기하잖아요. 이런 장례 일정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0: 사망진단서로부터 출발하는군요.
1: 출발해야 되기,
0: 네,
1: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왜냐면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0: 네,
1: 돌아가셨는데 병원이 일처리를 빨리 하는 병원이면 오늘 네.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일이던 만약에 목요일이니까 수요일이면 벌써 3일장이고 그렇죠. 뭐 금요일이면 5일장이잖아요. 네. 이게 유가족분들이 만약 이 날짜를 원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장례식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왜냐면 저희 만약에 스케줄 비어 있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어느 병원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는데 3일째가 돼 있는데도 사인을 네. 안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0: 애가 탈 것 같아요.
1: 그러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일하는 병원인 걸 뻔히 아는데 유가족들이 네. 수요일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그렇죠. 제가 경험한 물론 제 경험 100% 맞진 않지만 네. 통상적이라는 맞아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 아 이거는 이 곳은 사실은 사망인단서에 좀 사인을 늦게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일정이 되지만 네. 좀 날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네. 좀 미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담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알겠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송 오기 전에 딱 네. 어저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장례 일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왜 저 사람이 왜 장례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0: 그렇죠.
1: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0: 맞습니다.
1: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런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생활상담 듣고 계시는데요. 혹시 문의하실 분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718-225-1660번이죠. 718-225-1660번으로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 카톡으로 궁금하신 분들 또 질문 주십시오. 카카오톡 아이디는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김민호 장례원은요. 본원이 있는 뉴욕 락클랜드 카운티에서도 장례 가능하시고요. 유저지 주소 알려드릴게요. 1601 팰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 한인타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웨체스터 장례원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64 애쉬포드 에비뉴고요. 랍스페리 그리고 웨체스터 카운티에 있습니다. 상담 후에 원하시는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알려드릴게요. 직통 번호인데요. 347-256-6976 347-256-697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상담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선선한 가을입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거예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십니까?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의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죠.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라인틴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929-766-0088. 청정 강원도 인제군의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의 각종 황태 부각이 있고요.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있습니다.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도 있고요.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생활상담 곧 돌아올게요.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란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0: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4: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5: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정보센터와 전담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0: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민생활의 길잡이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오늘 생활상담은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과 함께 장례에 관한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분들 직통 번호 알려드릴게요. 347-256-6976 347-256-697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궁금하신 분들 718-225-1660번 생방송 전화번호 이용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로 친구 추가하시고 들어오셔서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뉴저지 계신 분들 또 주소 있는 거 아시죠? 1601 펠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 한인타운에 있어서 찾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웨체스터 장례원 주소는요. 64 애쉬포드 에비뉴고요. 답스베리 웨체스터 카운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장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를.
1: 예,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한인분들이 이제 새 장소, 다른 장소에서 많이 돌아가신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병원이랑 네. 이제 너싱홈을 얘기해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 뭐 집을 떠나서 일단은 어떤 그런 메디컬 네. 이제 의료기관인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네. 돌아갔을 때 좀 한번 보면은 가장 그게 많이 일어난 곳이 집이니까. 그렇죠. 집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집은 오히려 훨씬 앞에 두 곳에 비하면 네. 훨씬 더 변수도 많고 훨씬
0: 같아요.
1: 더 까다롭고 네. 훨씬 더 어려워요.
0: 맞아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하면서 저도 이제 벌써 이 상담하는 것만 벌써 뭐 20년 훌쩍 넘고 이제 한인 사회에서 뉴욕 뉴저지에서만 이제 제 이름을 걸고 한 게 보니까 1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도 늘 새로워요.
0: 그렇군요.
1: 예, 이렇게 하는데도 늘 새롭기 때문에 네. 물론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보편적인 상황을 설명해서 하지만 그것도 그 안에 좀 잘게 쪼개 보면은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0: 맞습니다.
1: 딱 이 다르다는 게 상황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집에서 돌아가신 상황인데 네. 어르신이 네. 돌아가신 상황인데도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요? 일반적으로 좀 보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집에서 꼭 어르신이 아니라고 사람이 돌아가시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0: 네.
1: 그게 뭐냐면 그냥 어르신들이
0: 네.
1: 물론 어르신들이 다 널싱홈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집에서 이제 시니어 아파트에 계시는 그럼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냥 뭐 자제분들 같이 네네.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보통 홈케어란 분들이 보통 요즘 많이
0: 맞아요,
1: 오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홈케어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홈케어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가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0: 네.
1: 홈케어를 받고 있었는지
0: 네.
1: 아니면 누군가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0: 네.
1: 하스피스 에이전트의 보호를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0: 그렇군요.
1: 일반인들이 사실 저는 이 일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0: 네.
1: 홈케어가 뭔지 하스피스 에이전트가 뭔지 정확히 알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일반인들은 저도 사실은 제 분야 아니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0: 네.
1: 이게 다 영어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게
0: 개념을...
1: 맞나 뭔지 저도 몰라요.
0: 네.
1: 저도 제일만 그나마 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뿐이지 다른 쪽은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0: 네.
1: 어르신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홈케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0: 네.
1: 물론 요즘에 데이케어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홈케어는
0: 네.
1: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물론 저도 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0: 네.
1: 이제 뭐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그냥 집에 이제 뭐 아침이든 이렇게 방문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0: 그쵸.
1: 뭐 식사를 도와줘 이렇게 해주고 떠나시는 거예요.
0: 맞아요. 정해진 시간만
1: 네, 정해진 시간에
0: 있고.
1: 그리고 네. 만약에 뭐 자제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0: 네.
1: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게 자다가 돌아가시는 경우.
0: 그렇죠. 혼자 계시다가.
1: 예. 그러니까 네.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0: 네.
1: 그러니까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만약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아니면은 제가 가장 많이 종종 또 듣는 게 뭐냐면
0: 네.
1: 홈케어 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분들이 물론 뭐 스케줄 따라 다르겠지만
0: 네.
1: 뭐 하루 안 나가고 그 다음 날 출근했는데 뭐 돌아가신 채 발견되고 이런 경우도 상징 굉장히 많거든요.
0: 있겠죠.
1: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럴 때는
0: 네.
1: 경찰을 불러야 돼요.
0: 아.
1: 이럴 때는 근데 경찰이 저희가 예
0: 네.
1: 저희가 뭔가 911을 부르면 그러니까 경찰 부른다고 그러면 911 부르는 것도 있고
0: 그렇죠.
1: 앰뷸런스도 911이에요.
0: 오.
1: 예 그래서 그냥 911을 부르면
0: 네.
1: 이제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0: 네.
1: 아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인데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직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으셨는데 좀 이렇게 숨이 좀 이렇게 버겁게 쉰다. 그러다 보면 아직 살아 계신데 좀 한다. 그러면
0: 네.
1: 보통 물론 이것도 타운마다 카운티마다 다 달라요.
0: 이것도요.
1: 근데 일반적으로는
0: 네.
1: 보통은 만약에 아예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면
0: 네.
1: 구급차가 와요. 구급차가
0: 집으로.
1: 와서 일단 이분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의료적으로 확인을 해요.
0: 아 그렇군요. 사망하셨는지.
1: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경찰이 의료적으로 이분이 죽었나 살아있나는 거 확인을 못해요.
0: 그렇죠. 경찰이니까.
1: 예, 왜냐하면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0: 네.
1: 여기는 병원이나 널싱홈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의료시설이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의료시설에는 항상 의료 스태프들이 있어요.
0: 그렇죠.
1: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간호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건 명백히 의료적으로
0: 네.
1: 확인을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하지만 집에서는
0: 네.
1: 물론 내가 보니까 숨을 안 쉬어서 경찰을 불렀잖아요. 근데 경찰이 왔다고 해서
0: 네.
1: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0: 그렇죠.
1: 경찰도 의료기관을 보내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앰뷸런스가 와서 이분이 만약에
0: 네.
1: 정말로 이렇게 뭐 심장 체크하는 거나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인과 병원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부분이
0: 네.
1: 돌아가셨다 하면 그 온 앰뷸런스가 고인분을 병원을 모시고 간다고 생각해요.
0: 아, 그 자리에서?
1: 예, 근데 그건 한국이 그래요.
0: 아.
1: 한국은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가서 네. 병원 안치실에서 그 병원이 속해 있는 장례원에서 이렇게 장례식장,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여기는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앰뷸런스가 왔다 그냥 가요.
0: 아, 그렇군요. 저희 지금 이 이야기를 잠깐 이제 시간 듣고 와서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347-256-6976번입니다.
6: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 너무 많죠.
0: 네, 일단은 경찰에 전화해야 하고 그분들이 사망했다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1: 예, 그래서 그래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데는 경찰이 먼저 와서 나중에 앰뷸런스가 오는 경우 어떤 데는 뭐 앰뷸런스 말씀하신 다 달라요. 근데 그렇죠.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일반적인 앰뷸런스가 오면은 네. 돌아가셨다 그러면 네. 그게 끝이에요. 아,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을 얘기하고 그분들은 떠나요. 네. 그럼 가끔 어떤 가족분들이 어, 왜 안 모시고 가시? 그렇게 네. 아시는 분들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 거. 그러니까 타주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뉴욕 뉴저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뉴욕 그렇죠. 뉴저지에서만 일하니까 네.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뉴욕 뉴저지 한에서요. 네. 어, 우리 코네티컷은 안 그러던데요?
0: 다를 수 있죠.
1: 네,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네, 몰라요. 맞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뉴욕 뉴저지 한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이제 유가족한테 뭘 물어보냐면 네. 환자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드시던 뭐 약이나 주치가 누굽니까?
0: 이것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1: 예,
0: 가족들이.
1: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네. 어, 이 환자 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뭐 내과 의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그 주면 돼요. 그러면 네. 경찰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각 그러니까 저 플러싱 했으니까 플러싱 네. 관련 얘기해 볼게요. 플러싱에는 이제 여기에 퀸즈에 어 메디컬 이그지미너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어떤 이제 의문의 사고가 돌아가신거나 교통사고 돌아가신 이런 분들은 메디컬 이그지미너라는 곳에서 이제 모든 사망 인단서를 다 리뷰를 하고 심지어 이 뉴욕 저희가 살고 있는 뉴욕 시티잖아요. 네. 화장 퍼밋을 받으려 그러면 네. 담당 의사가 사망 인단서 원을 쓰더라도 이 화장 퍼밋을 받으려 그러면 이 메디컬 이그지미너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어 사망 원인을 보니까 담당 의사가 사망 원인 쓴걸 보고 네. 어 화장해도 돼서 허락이 떨어져지만 화장 퍼밋이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0: 이게 이제 집에서 댁에서 돌아가셨을 때
1: 예, 댁에 돌아가시고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담당 의사 연락처를 받으면 네. 이 메디컬 이그지미너가 담당자가 전화를 해요.
0: 네.
1: 어 이러이러한 분이 집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유가족분들이 너한테 이 닥터 오피스를 그런다.
0: 네.
1: 집에서 돌아가셨지만 네가 사망인단 사인을 할래.
0: 네.
1: 그러면 이 담당 의사가 당연히 자기 차트를 보겠죠. 그렇죠. 차트를 보고 어 이분 뭐 6개월 보통 뭐 저희가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어 이분 원래 나이도 많으셨고 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내가 사인할게. 아. 그러면 끝.
0: 네.
1: 상황 종료. 아. 그러면 경찰들이 이제 어 그 장례원 연락하십시오.
0: 네.
1: 그러면 유가족들이 이제 평소 알고 있던 아니면 정했던 장례원을 연락을 해서 그럼 저희가 가서 집으로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가장 쉬운 상황
0: 네네,
1: 그나마
0: 정말.
1: 이게 보통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5시간이 걸려요.
0: 그래요?
1: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담당 의사한테 컨택되는 거 그다음 경찰하고 컨택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려요.
0: 아,
1: 그래서 이게 주중에 그런지, 네. 주중에서 또 낮에 그러는지,
0: 맞아요.
1: 새벽에 그러는지,
0: 네, 네.
1: 또 주말에 그러는지 따라서 이 시간도 아. 또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0: 네.
1: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제 어르신이 똑같이 돌아가셨어요.
0: 네.
1: 근데 자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0: 네.
1: 뭐 욕조에서 발견됐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발견됐거나,
0: 네.
1: 주방에서 발견됐거나, 지금 제가 이 말한 상황은 실제로 제가 다 겪은 상황을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0: 넘어지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왔는데
0: 네.
1: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살지 않는 이상
0: 네.
1: 만약에 오랜만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시니어 아파트들은 이제 슈퍼바이저 문 따고
0: 그렇죠.
1: 확인하고 그러면
0: 네.
1: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거실에나 뭐 주방에 누워 계셔서 욕조에서 누워 계셔서 발견됐으면 절대 고인분 움직이면 안 돼요.
0: 그 자리 그대로.
1: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0: 돼요?
1: 어떤 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0: 네.
1: 이 범죄 현장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0: 아,
1: 그렇게
0: 것처럼.
1: 생각하셔야 돼요.
0: 아.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르신들이 나이 네. 드셔서 갑자기 뭐 쓰러져 돌아왔다 하지만 네. 이 경찰들이 보는 입장은 이게 무조건 다 그런 현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0: 네.
1: 현장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예, 그 간단하게 뭐 천으로만 뭐 입안에 덮어놓는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어도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인데
0: 네.
1: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뭐 담당 의사가 있었어도
0: 네.
1: 그렇게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이.
0: 그래요?
1: 바로 이제 아까 사건 사고를 할 때는 그
0: 네.
1: 총 책임을 메디컬 이그제민이라고 해서
0: 네.
1: 친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이 사람들이 사실 일반적인 어떤 의료기관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 조사하는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어제 좀 이렇게 심장질환이나 있어. 그러면
0: 네.
1: 이렇게 넘어지면서 뭐 머리를 부딪힐 수
0: 그렇죠.
1: 이렇게 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인분을
0: 네.
1: 자기네 시설로 옮겨가서 그냥 육아원으로 거만할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상황을 보면은 보니까 왜냐면 경찰들이
0: 네.
1: 그런 사진 같은 걸 다 찍어서 메디컬 그점에 다 보내요.
0: 그렇군요.
1: 어떤 상황 현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절차가 되게 이 나라 좀 보면 이렇게 슬렁슬렁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네. 아, 되게 체계적으로 아, 넘어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근데 그 네. 일반인 저희가 모를 뿐인데 네. 절차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상황이 되면 어떤 경우는 네. 직접 모시고 가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상황 다 정리돼서 우리 보니까 이분이 뭐 어떤 심장 이런 질병도 있었고 해서 뭐 갑자기 발작을 쓰러지신 네. 것 같아 쓰러지시면서 부딪힌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저희 말로 케이스 릴리스 해준다 그러거든요. 네. 케이스 릴리스 해줄게 장례원 불러 그러면 그때도 제가 모시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 어떤 상황은 이거 좀 이상해 우리가 모시고 갈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메디컬 위즈민에서 자기네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네. 자기들이 고인분을 모시고 간 다음에 자기네 이제 메디컬 위즈민 그러니까 한마디 국가수란 곳이거든요. 국가수 같은 조사하고, 곳에서 네. 이제 그냥 육안으로 그냥 이그잼을 고만을 하든지 어떤 경우 정말 부검을 하든지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진료가 돼서
0: 네.
1: 이런 경우는 집에서 돌아가시지만 제가 가서 모시고 나오는 게 아니라 메디컬 이그제미너에 거기서 절차가 끝나는 거 상황을 봐서 모시고 나오는 건데 이런 네. 것들은 짧게는 뭐 하루 길게는 또 2, 3일이 되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증 잡는데 네. 또 밀리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렇게 돼서 보통 집에서 이렇게 두 가지 네. 상황으로 하는 거 있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네. 집에 계시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네. 분이냐면 어르신들이 아니고 젊으신 분들이에요.
0: 네.
1: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몹쓸병에 걸려서 특히 저희가 암이 되게 많잖아요. 아,
0: 네네.
1: 암 환자인데 암 환자분들은 보통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1: 하지만 어떤 저희가 좀 죄송스럽고 좀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0: 네.
1: 치안부라는 걸 네. 판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어떤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는 하스피스 네. 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뉴욕시티나 뉴저지나 그런 하스피스 시설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요.
0: 네.
1: 그래서 집으로 보내요.
0: 본인도 원하실 수도 있고.
1: 예, 본인이 네. 원하실 수도 있고 집으로 보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하스피스 에이전트를 꼭 껴서 보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뭐 하스피스 에이전트가 뭐 계속 이렇게 먹고 자고 그게 아니라 네. 하스피스 에이전트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는 집이지만 이미 메디컬,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0: 네.
1: 경찰을 부를 필요가 아예 없어요. 나영원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0: 그렇군요.
1: 그냥 하스피스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네. 우리 아무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쪽 의료계통이나 경찰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 24시간 오픈이에요.
0: 네.
1: 그러면 그 하스피스 에이전트가 의사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0: 네.
1: 그런 사망 선고를 해줄 수 있는 검증된 이제 간호사들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일반인이 와서 뭐 돌아와서 이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그런 간호사들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에 와서
0: 네.
1: 아,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스피스 에이전트니까는 거기에서 사망진단서를 이제 만드는 걸 이제 인터넷으로 사인하고 그러면 장례원 부르십시오. 그러면 네. 제가 가서 이제 고인분을 모시고 오고
0: 네.
1: 그 하스피스 에이전트에서 얼마나 사인 빨리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네. 장례일정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0: 좀 더 간단하네요.
1: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병원이나 너싱홈 이런 것들은
0: 네.
1: 유가족분들이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많이 없어요. 걱정해야 될 거는 가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는 돌아가시게 되면 네. 보통 4일에서 5일, 짧게는 3일에서 5일 안에 웬만하면 특별한 중간에 뭐 연휴가 끼거나 뭐 한국에서 누가 지인분이 온다 오는 게 아니면
0: 네.
1: 장례를 이렇게 끝내길 원하세요.
0: 맞아요.
1: 그런데 외국 문화는
0: 네.
1: 보통 어느 분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 주 보통 일주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장례를 많이 치르거든요. 이게 문화 차이,
0: 네.
1: 뭐가 맞다 틀리다 아니고 문화 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되게 좀 사인하는 걸 늦게 해요.
0: 아.
1: 그래서 이런 경우 정말 저희는 너무 답답하죠.
0: 그렇죠.
1: 너무 답답해서 정말 저 그런데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날짜 일정 잡고 그래서 네. 조금 저희가 상담할 때 좀
0: 네.
1: 힘든 부분이 뭐냐면
0: 네.
1: 장례를 예전에 좀 치러보신 분이에요.
0: 네.
1: 왜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 계시면 한 그렇죠. 분이 먼저 이럴 수 있다면서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번엔 이래요? 이렇게 사실은 여쭤보고 그런 것들이
0: 네.
1: 저희가 답변해드리기도 되게 힘들고 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장례식이라는 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고 맞아요.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0: 네.
1: 약간 그때는 저랑 제가 이제 뉴욕에서도 벌써 12여 년 장례식 했잖아요.
0: 네.
1: 저한테 벌써 한 5, 6년 전에 장례를 맡기고 이번엔 네. 배우자분 돌아가서 연락을 했어도 그때도 사실은 또 그때랑 상황이 달라서 또 장례가 다르는데 이런 데도 다른데 만약에 예전에 다른 장례원을 이용했다가
0: 그렇죠.
1: 저한다 그러면 또 불신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물어보는 게 당연해요.
0: 아, 그렇죠.
1: 근데 한 가지 이 방송 들으시는 분에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이해도 해주셔야 돼요.
0: 맞습니다.
1: 왜 이게 그때랑 다르고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되게 큰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0: 그럼요.
1: 코로나 이후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0: 네.
1: 저도 이제 뉴욕 뉴저지 많은 병원과 널싱홈과 이런 거 이용하지만 어떤 병원이나 어떤 널싱홈을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럼요.
1: 어떤 병원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소 카운티나 서포 카운티는 1년에 한 두세 번?
0: 네.
1: 뭐 나소는 그래도 많이 가도 서포 카운티는 정말
0: 그렇겠죠.
1: 1년에 한 번.
0: 네.
1: 근데 뭐 뉴저지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뭐 버겐 카운티도 있고
0: 네네.
1: 패스맥 카운티도 있고 카운티들이나 뭐 그 속해 있는 너싱홈 병원마다 다 다르고
0: 그렇죠.
1: 사망나서 나오는 것도 다 달라요.
0: 네.
1: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왜냐면 6개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나소 카운티 어느 병원을 갔는데
0: 네.
1: 6개월 만에 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0: 네.
1: 또 그 상황이 달라질 수도
0: 그렇죠.
1: 있는 거기 때문에
0: 뭔가 바뀌고
1: 저는 늘 상담을 할 때 제가 늘 했지만 저는 제가 그러니까 확실히 답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무조건 답변을 해드려요.
0: 좋습니다.
1: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선 제가
0: 네.
1: 확인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0: 맞아요. 네.
1: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정말 잠깐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겪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꼭 본인들이 맞다고나 이렇게 하는 거면 저도 그걸 이해시키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0: 네.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0: 네.
1: 만약에 아 장례원이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는 전 모르니까
0: 네.
1: 장례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 이게 좀 내용이 하고 해서 좀 이해하시는 부분을 조금만 마음을 열어두시면
0: 네.
1: 물론 저희가 싫어서 장례를 빨리 치르면 저희는
0: 네.
1: 사실은 좋아요. 장례가 4일, 5일, 6일 늦어지면 사실은 저희가 더 힘들어요.
0: 그렇죠. 네.
1: 사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주면 장례를
0: 네.
1: 빨리 치르고 빨리 끝.

0: 절대로 손해보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과 함께하는 생활 상담, 오늘은 장례에 관한 정보들 나누고 있습니다. 뉴저지는요, 1601 팰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웨체스터는 64 애쉬포드 에비뉴 답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는 347-256-6976 347-256-697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상담 곧 돌아올게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여러분께서는 생활상담 듣고 계십니다. 생활상담 전화 주실 분들 718-225-1660번이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항상 열려 있습니다.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과 함께 장례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나누고 있습니다.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은 본원이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장례 가능하십니다. 뉴저지 주소부터 알려드릴게요. 1601 펠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웨체스터는 64 애쉬포드 에비뉴 답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에 있습니다. 상담 후에 원하시는 다른 곳에서도 모두 가능하십니다. 사전 상담 원하시는 분들 347-256-6976 347-256-6976번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하시는 그 순간 빼고는 곧 또 다시 전화를 주시니까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건너서 들은 이야기 얼마 전에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처음으로 치르는데 진짜 하나도 몰랐다고 해요. 장례에 대해서. 아예 그냥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당황스러운 그 상황. 그래서 어찌저찌저찌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상담을 안 하면.
2: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일을.

0: 하니까 그리고 제 주변 분들은 네. 사실은 저를 만나니까 아무래도 네. 예를 저도 만약에 주변에 친한 분이나 같이 예를 들어 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예를 들어 뭐 변호사예요. 네. 그러면 뭐 물어본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 주변 분들은 그래도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정말로 너무 네. 모를 수 있죠.
1: 그럼요.
0: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돌아가신 장소에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다 다르고
1: 맞아요.
0: 그리고 몇 번 전화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는 이유가
1: 네.
0: 이게 전화를 그냥 오히려 저는 전화를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1: 네.
0: 왜냐면 아 그래도 한 분이라도 좀 그러니까 저를 이용하고 안 이용하고 떠나서 한 분이라도 그래도 좀 어느 곳을 이용하더라도 좀 알고 물론.
1: 그렇죠.
0: 전화 상담만으로도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1: 맞아요.
0: 그리고 전화 상담 한 번으로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 네.
0: 어찌 됐건 사전 상담 안 했더라도 장례는 치를 수는 있어요.
1: 그렇죠.
0: 하지만 그 진행 과정과 네. 거기서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는 많이 달라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말 사전 상담 없이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원 그냥 동네에 있는 장례원 선택해서 장례 치르고 거기서 원하는 대로 뭐 다 해서 그래도 장례는 치른 거잖아요.
1: 하긴 하겠죠.
0: 다 하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꼭 그게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1: 네.
0: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1: 네.
0: 내가 내 가족 중에
1: 네.
0: 어른이 계시거나
1: 그렇죠.
0: 아니면 널싱홈에 계시거나
1: 네.
0: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좀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1: 네.
0: 정말로 사고잖아요.
1: 맞습니다.
0: 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잃으시는
1: 그렇죠.
0: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 빼고는 나머지 네. 이제 앞에 분들은 미리 전화해서
1: 네.
0: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1: 네.
0: 물어보시는데 전화 상담은
1: 네.
0: 사실은 뭐가 없어요.
1: 네.
0: 그게 뭐냐면 제가 일단은 보통 어떤 상황인지 들어요. 듣고 나서 아니면 어떤 분들 좀 얘기가 너무 길어진다 하면 제가 이제 아 그럼 제가 좀 질문을 해서
1: 네.
0: 좀 내용을 정리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좋아하세요.
1: 그렇죠.
0: 좋아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매장을 하실지 화장을 하실지를 결정하시라고 해요.
1: 중요한 부분이죠.
0: 예, 그게 결정이 돼 있냐고 물어보세요.
1: 네.
0: 그러면 저희 매장인데요, 아니면 저희 화장인데요.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저희는 뭐 선산이 한국에 있어서 화장해서 뭐 유공을 보낼 거예요. 아니면 저희는 이제 여기선 또 독립 유공자나
1: 네.
0: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셔서
1: 그렇죠.
0: 한국에 있는 대로 많이 가세요. 그래서
1: 네.
0: 그렇게 준비된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뭐 매장 하시는 저희는 이미 뭐 장지 다 구해놨어요. 그렇게
1: 네.
0: 하면 그럼 뭐 이미 90%는 장례식 준비 끝나셨네요. 딱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1: 그렇군요.
0: 이거를 결정을 못하면 사실은 장례 일정이나 이런 걸 빨리 할 수도 없고 되게 좀 힘든데
1: 그렇죠.
0: 이게 매장을 할지 화장할지만 결정만 해두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매장이면은 장지미가
1: 네.
0: 구매가 돼 있던지 아니면 화장이라면 우리는 화장해서 유고를 뭐 어떻게 할 건지 알아두실까 그러면 정말로 다 끝난 거예요. 이 나머지 10%는 뭐냐면
1: 네.
0: 저희가 미리 결정 못하는 부분이에요.
1: 네.
0: 아무리 나이가 많으시다 하더라도
1: 네.
0: 아무리 이제 그런 투병 생활 하신다 하더라도
1: 네.
0: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갈 거야.
1: 그럼요. 아무도 모르죠.
0: 아무도 미래는. 모르기
1: 네네.
0: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10%는 뭐가 남았냐면
1: 네.
0: 아까 말씀드린 장례 일정 정하는 게 다예요.
1: 아, 그렇군요.
0: 어느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뭐
1: 네.
0: 뉴욕은 좀 다르지만 뉴저지는 제가 한인타운에 장례원이 있으니까
1: 네.
0: 저희 장례원에 방문하셔서 뭐 매장이면 매장용 관, 화장이면 화장용 관.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입으실 옷을 만약에 유가족분들이 준비해 오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장례원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병원인지
1: 네.
0: 어느 너싱홈인지 바탕으로 해서 장례 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또 종교 지도자분들 스케줄도 알아야
1: 그렇죠.
0: 되고 또 저희도 뭐 한 분의 장례만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1: 맞아요.
0: 저희 장례 일정이고 또 가족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타주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1: 네.
0: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협업을 해서 그날 그 자리에 앉아서 장례 일정 정하면 그 10%가 끝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부고가 만들어지면 부고 같은 거 이제 요즘에 카톡으로 많이 하니까
1: 맞아요.
0: 저희가 만들어드린 거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고인분 모시고 와서 깨끗이 약품 처리해드리고
1: 네.
0: 씻겨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그런 일정에 맞춰서 준비해드리고 화장이나 매장에 따라서 꼭 화장 장지 시간 예약해드리고
1: 그렇죠.
0: 화장이요 화장 예약 시간 정해드리고
1: 네.
0: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뭐 어쩌다 보니까 뭐 놓쳤다 하더라도
1: 네.
0: 이것만 알고 있으면
1: 네.
0: 매장인지 화장인지 근데 요즘엔 장지를 구매를 하셨어도
1: 네.
0: 화장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1: 아,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0: 예,
1: 있어요.
0: 바뀌는 경우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1: 네.
0: 뭐 있는 걸 안 쓰는 거니까. 근데
1: 그렇죠.
0: 화장하려고 그랬다가 장지하려고 하면 또 장지를 사야 되니까
1: 맞아요.
0: 조금 이제 바빠질 수는 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1: 네.
0: 장지는 만약에 이제 장지를 쓰고 싶다, 매장하고 싶다, 그러면 네. 오늘이 가장 싸요.
1: 아, 그렇겠지. 점점 올라가죠. 네,
0: 오늘이 맞습니다. 제일 싸요. 아. 왜냐면 장지값도 오르고
1: 그럼요.
0: 그다음에 장지를 산 게 끝이 아니라 네. 나중에 관을 묻으려고 그러면 땅을 파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땅 파는 가격도 매일 올라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비석값도 매일 올라요. 그게 여러분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비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비석 예전에 뭐 1,000불, 2,000불 했다 그러면 지금은 4, 5,000불, 6,000불 되고 그쵸? 땅 사는 거 옛날에 막 900불, 800불 주고 샀다 그러면 지금 네. 뉴욕 기준으로 7,000불, 만불 주고 사야 돼요.
1: 미리 준비하면 제일 좋겠네요.
0: 장례비 빼고 그렇게 사는 것만 그렇게 들어가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만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매장할 거야, 화장할 거야. 그것만 알아두셔도 네. 90%는 이미 장례 준비 끝난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양대의 이야기는 매장이냐 화장이냐 그것부터 정해지면 일단 그래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정말 90%가 끝난 겁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아우, 한 시간 이렇게 빠르군요. 오늘도 너무나 유익한 정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생활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유익한 정보 들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올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활 상담 우진숙이었습니다.

0: 제1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 후에 약 3주간 이어집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죠. 대법관 임명 제재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초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1년 만에 장외 집회를 열었지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집회의 효과성을 두고 당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일부 처리와 영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아침에 박성현 아빠님과 월요일에 코너 철이와 영이 비지가 굉장히 정겹죠? 예, 명절 연휴 같은데 명절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영일이 만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리고 장신, 예, 최장신 철이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그리고 우신일이 맡고 있는 오마뉴스 박우신 기자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세 분 그 연휴 때 안 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노 변호사님 좀 쉬고 싶으셨군요. 아, 이 한판 승부 때 어디 못 갔어요, 그죠?
1: 아니, 저는 사실은 한판 승부는 조금 네. 애매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0: 애매한 감정 왜? 사랑해 주세요.
1: 아니,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와, 우리가 이제 월요일 안 나오잖아요. 다른 요일에 방송하는 걸 내가 들어봤거든요. 네, 애정하는 마음으로.
0: 아, 다른 요일?
1: 근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내 욕을 하고 있더라고. 아니, 자기 말고 저기, 여기 단톡방, 아니요, 단톡방이라 뭐지? 실시간 댓글.
0: 아, 실시간 댓글에. 댓글 챙겨보신 거라.
1: 장윤미 기자랑 노영이 뭐. 아. 들을 말이 없다 이러면서 욕을 하고. 아, 좀 약간 황당하고 좀 배신감 느끼고 그랬어요.
2: 잘하고 계시단 증거죠.
0: 예, 잘하고 계시죠.
1: 왜 그런 뜻이래요?
0: 예, 그러니까 존재감이 엄청난 거지. 출연하지 않아도 이 존재감.
1: 저 그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나는 사실 예. CBS는 오래 네. 나왔었기 때문에 네. 되게 애정이 많았는데, 네. 아, 요즘에 많이 좀 애정이 식어가고 있다.
0: 아, 예, 댓글 좀 이렇게. 시간으로도 잘 보겠습니다. 예, 애정이 많다는 점.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도 연휴 때 안 쉬시고, 그죠?
2: 아, 그럼요. 예. 저는 대통령이 밥 먹자 그래도 저는 한 방송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깜짝이야.
0: 예, 우리 과거신 기자들 감사드리고. 자, 일단 내일부터 국정감사입니다. 아, 국정감사인데, 아, 천남에다 가장 뜨거운 거 법사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 안 하겠다. 그럼 관례적으로 인사하는 순간은 있는데 그걸 나온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3: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난 2일에 국회 법사위에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국감 시작할 때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만 하고 그다음 이석을 한 뒤에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신 답해 왔었는데요. 예. 조 대법원장도 이 관례에 따라서 국감장 자체에는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주도해서 본인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서 선서를 시키고 의원들이 직접 대법관 재대청 문제 등을 질의하는 여기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작년에도 사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지만 예. 실제 증언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0: 예, 일단은 불출석 사유는 사법법 독립이죠.
3: 네, 그게 제일 큽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 행사에 대해 증언을 강제하면 이것 자체가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현직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대법관 재청 문제로 이미 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도 들었는데요.
0: 예.
3: 특히나 이제 국회법 121조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출석 답변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에게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0: 네, 여야 양당 반응 어떻습니까?
3: 일단 민주당은요, 서영근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관장으로 답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3: 국회 증관법상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법사위 간사 맡고 있는 김유경 의원도 지난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지재청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말했던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3: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일반적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말을 뒤집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당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점식 국민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을 꺼내들었는데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 채택을 했고
0: 예.
3: 또 3부 요인인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불러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0: 예.
3: 사실상 청와대의 책임을 가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기 위해 증인석에 세우려고 한다라는 게 야당의 논리였습니다.
0: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중수청 첫 출범했습니다. 개소식을 했는데 주말에 비상근무까지 했다면서요.
3: 네, 보도들이 좀 나왔는데요. 첫 주말 일부 간부와 실무진이 출근을 해서 비상근무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무 분장 또 수사 매뉴얼 정비 같은 준비 작업들을 매진했다라고 합니다.
0: 예.
3: 지금 정원 2,874명 가운데 한 1,900명, 66% 정도만 인원을 채운 상태에서 출범을 했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도 일부만 쓸 수 있어서 지금 뭐 사건을 수기로 입력하고 처리하는 방법까지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0: 예.
3: 특히나 이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아직 넘어온 사건이 0건이다 뭐 이런 보도도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록 0건 이것만 가지고 중수청이 멈춰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직이라든가 전산망 인력까지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0: 예, 자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메이커입니다. 굉장히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장 이름을 이렇게 많이 걸어낸 게 장기가 지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 국정감사에 직접 말하겠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 다시 불출석이에요? 왜 바꿨을까요 판단을 노 변호사님?
1: 일단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기관 증인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존중도 많이 받을 것이고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0: 예.
1: 일반 증인들이 나가게 되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0: 소리 지르고?
1: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난번 작년인가요? 그때 국감에 나갔다가 기관 증인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한 90분 정도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봉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0: 예.
1: 이런저런 걸 다 고려를 해보게 되면 내가 나가는 것은 적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0: 네, 김준철 변호사님.
2: 뭐 저는 그때 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안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지난주 이미
2: 네, 그 왜냐하면은 이게 출석을 했을 때 미치게 될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법상이나 이런 거에서 나중에 설사 처벌을 받더라도
0: 예.
2: 거기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각종의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보여줄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0: 예.
2: 이 권력 분립에 대한 부분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그분에 대한 어떤 국회와의 대립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0: 예, 근데 정경심 씨 국민의원내대표가 이제 대법원장이 나와야 한다면 대선으로 나와야 된다. 헌법기관끼리 대등하다. 이런 논리거든요. 노 변호사님.
1: 사실은 이제 이번 기회는 오히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0: 예.
1: 실제 대법원장의 재청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동등한 것인지 아니면 대등하지 않은 것인지 또 대등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각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또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 국가이고 또 대법원장의 임기보다는 대통령의 임기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0: 예.
1: 대법원장의 이제 이러한 실력 행사가 과연 대통령제 하에서의 어느 정도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냥 서로 간에 조금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해서 넘어간 것이 많았는데
0: 예.
1: 이번에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제가 그동안에 변호사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었는데
0: 예.
1: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매우 특이하게도 이 내란 국면에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0: 예.
1: 이 부분이 그렇게 순수하게만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이 사법부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근데 이분이 내각에선 정치적인 꿈이 있어서 이러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1: 그것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0: 그것까지는 아닌 게 사실은 정치적인 꿈이 있으면 국회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당하는
2: 그렇죠.
0: 모습하고 대답하고 오히려 의원들이랑 더 설전하는 게 더 정치적으로 인기 더 많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박우신 기자?
3: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그렇게 달변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행방송으로. 하고. 네. 근데 확실히 좀 분명히 이번에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장이 정말로 증인석에 앉아갖고 증언을 하냐 마냐는 기자들 입장에서도 취재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관심을 좀 모았었는데 아무래도 정확하게 되면 이제 입장문 정도로만 평소 했던 것처럼 가름을 하고 예. 혹시나 이석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민주당이 이석하지 못하게 또 막겠다라고 하고 또 이 소동이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짐 빼는 식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정해진 국정감사 시간이라면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나오실 거라면
0: 시원하게 말씀하셔라.
2: 저는 이게 사실은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너무 좀 사실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아니 저희가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은 조문이에요. 그 헌법 조문이요.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이요. 네. 도대체 제청권이라는 건 그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건데 네. 이 권리가 무슨 뭐 대등하냐 마냐 뭐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0: 제청하면 되고
2: 그냥 제청하면 되고
0: 국회 동의하고 동의하면 되고 임명 안 하면 되고
2: 어. 그건 되는 건데 네. 마치 이거를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처럼 구도를 짜고 이게 마치 헌법에 위반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 기존에 멀쩡하게 자리했던 해석을 갑자기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만 이 조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뭐 우리 임명권을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이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 국회법 위반이다. 일각에서는 끝까지 안 나오면 동행명령 고발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게 될까요?
1: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예.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게 진짜 무슨 새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힘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0: 기관과 기관의 충돌 네, 이런 느낌
1: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0: 예.
1: 이제 또 그리고 서영계 법사위원장이 그렇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2: 이게 다수의 폭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 국회에서 민주당이
0: 여당.
2: 다수 여당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그 거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회법 129조가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어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협의도 없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채택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채택을 한 다음에 너 안 나왔지? 너 그러면 불출석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걸로 처벌할 거야. 이렇게 겁박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0: 예.
2: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법에 따라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게 다수의 폭거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석 후에 증언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분명히 이걸 보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동행명령이나 만약에 거기까지 나아가게 됐을 때에는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이제 좀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본인이 그렇게 막 무한적으로 내 권위를 좀 세워주세요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아시다시피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적이 사실은 없어요. 200일이 넘게 지금 장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게다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방식을 달리해야 될 아주 합리적인 명분이나 이유는 사실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꼭 이 사람이고 고집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행동을 사실은 대법원장이 먼저 좀 하신 게 좀 있고
0: 예.
1: 이번엔 특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업무 추진비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수활동비 사용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정도로 사실은 부적절한 공문서에 좀 심각한 침해가 되는 그런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0: 예.
1: 그냥 단순하게 아 미안합니다. 뭐 실무자가 국회에서 요청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대법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의 입장에서도 국민께 제대로 사과를 하시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왜 손봉기를 추천했을 때 그게 대법관의 추천 협의회에서 추천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재청을 반려한 다음에 청와대에서 한 말은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김민기를 찍은 거거든요. 김민기 고등부장을 찍어서 이 사람을 재청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특정인을 지정하는 거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청와대에서 이제 설명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자, 이런 가운데 중수청이 출범했는데 두 변호사님의 또 우려도 있었고 과거심제도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주말에 비상근무도 했고 당연히 비상이죠. 또 넘어온 기록이 영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 쪽에서 중수청 넘어온 게 영권이다라는 건데 이거 많이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이제 왜 넘어와야 되는지 또 이해 못하시면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일타 강사.
2: 이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넘겨야 되거든요.
0: 아.
2: 근데 이제 기존에서 이미 사실 자신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부칙에 의해서 3개월간 더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더 수사할 거면은 들고서 수사를 하고
0: 이미 진행했던 수사는 3개월 더 할 수 있다.
2: 3개월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자기가 더 마무리할 거면 수사를 하고 그냥 들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아직 자기가 수사 개시도 안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2: 이건 중수청으로 바로 넘겨야 됩니다.
0: 그러네요.
2: 근데 지금 그게 아직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이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구비가 안 돼 있잖아요.
0: 전산이 안 돼 있다.
2: 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서류를 가지고 넘겨줄 수도 없고 이러다가 분실되거나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문제이고 또 검사에게 수사권은 없는데 3개월에 부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뭐 퇴직하고 이미 이제 다 잘린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데 수사권이 뺏긴 사람이 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니까.
0: 예.
2: 그러면 결국은 검찰도 수사를 중지한 상태고 중수청은 아예 지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는 괴물발차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도대체 수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럼 이 긴 기간 동안 멈춰있는 수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범죄는 누가 잡을 것이고 피해자는 누가 보호할 것이냐. 지금 그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0: 예, 노 변호사님.
1: 사실 뭐 이렇게 될 것을 우려해서 중수청장 임명대조금 빨리 좀 해주고
0: 그러니까.
1: 그다음에 좀 정비도 조직 정비나 이렇게 법제 정비도 좀 정확히 좀 빨리 해주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0: 예.
1: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사실 벌어졌고 그 상황을 우리도 원하진 않았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 이 조직이 좀 정비가 되는 것이 일단 필요하게 보이고요.
0: 예.
1: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 공수청 이렇게 되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법 법무부 산하와 검찰 산하에 있던 것들이 행안부 산하로 지금 넘어가게 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이게 지금
0: 혼란이 있네요.
1: 혼란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들도 괴롭고 경찰들도 괴롭고 국민들도 괴로운 상황이에요.
0: 법무부도 잘 정의 못하고 있잖아요.
1: 다 아무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0: 아니 그러면 중수청장은 지금 뭐 반대가 많아서 못하다 치고 공서청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은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1: 법무부 장관도 없고 지금
0: 아, 그러니까 없잖아요.
1: 공소청장을 임명하려면 또 법무부
0: 장관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대체?
3: 그러니까 사실 그 일부 그러니까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오래 비어 있느냐라는 의문이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0: 왜 안 해요? 네.
3: 없어도 굴러가니까 좀 도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인사 시도를 해봤는데
0: 예.
3: 잘 안 된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더 조금 신중한 스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0: 경찰청장도 청문회에서 못 통과하면 임명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3: 그건 아니죠. 네.
0: 뭐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이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다 정리가 돼야지 사실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또 임명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이게 아무것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어떻게 거기에 앉혀야지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0: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됐으니까 휴먼 에러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람 임명 못하는 건데 김 변호사님. 네.
2: 지금 그 저는 경찰청장을 아직도 임명 안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사기관은 결국은 경찰밖에 안 남은 상태잖아요.
0: 네.
2: 본인의 입맛에 가장 맞는 사람을 아직 못 고른 겁니다.
0: 이렇게 제가. 해석한단 말이야.
2: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해줄 텐데
0: 네.
2: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내란 때 그 내려온 네. 이후에 그죠? 그 이후 계속 공석인 거잖아요, 경찰청장이.
1: 아니, 근데 저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사실 경찰청장을 누구를 임명을 해주면 그분이 충성하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임명을 한다면. 근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고 공석인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아, 내 마음에, 혹은 내 사건을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 지금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뭐 경찰,
0: 그래서 권한이 있는 거 아니니까
1: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미 다 넘어갔고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안 맞는 말 같아요.
2: 아니, 이제 앞으로의 문제죠. 수사죠. 앞으로의 수사의 과정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이 손을 못 대잖아요. 경찰청장이 결국은 가장 큰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경찰 내에서는 결국은 그 승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승진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0: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2: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굉장히 어떻게 정치화되는 순간 수사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수사를 과도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경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경찰 조직은 어떻게 보면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승진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0: 예?
2: 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느껴요. 느끼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1: 그래요?
2: 네.
0: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권력기관들, 수사기관들 수장이 이제 공백기가 굉장히 오래가고 있다는 점. 자, 오늘 이제 개천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많이들 쉬고 계시고 지금도 집에서 저희 한파승부 듣고 계실 텐데 토요일 개천절이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장외 집회 대규모 했다면서요?
3: 네, 지난 3일이었죠.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 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0: 예.
3: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게 작년 9월 28일 대한문 집회 이후니까 거의 딱 1년 만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그리고 전국 당협위원장과 당원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참석자가 한 20만 명이라고 자체 추산을 했는데
0: 예.
3: 경찰의 비공식 추산은 한 9천에서 1만 2천 사이 한 1만 명 안팎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DMZ 북한지뢰 폭발 사고,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또 부동산 문제, 여기에 농지 전수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까지 총 예. 동원이 됐습니다.
0: 예.
3: 피켓에는 12개 혐의, 5개 재판, 이재명 재판 재개, 안보 참사 종북 외교, 이재명 아웃 이런 문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0: 예, 의제가 굉장히 많네요.
3: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예,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4: 이 소중한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 앞에 나오라고.
4: 오늘 이 자리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0: 예, 자 지난 토요일 장동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장외 집회에서 연설을 했던 장면인데, 장동현 대표의 그 연설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긴 했고 인상적인데. 우리 김정철 변호사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평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아니, 약간 부흥의 사이비 교주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0: 약간 종교 집회 같은 느낌.
2: 종교 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0: 종교 집회 네. 같다.
2: 약간 좀 장동혁 대표께서 점점 정치인이 되시면서 네. 굉장히 강렬한 어떤 메시지를 내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뵀거든요.
0: 예, 예.
2: 근데 이번에 약간 조금 더 변화하신 것 같아요.
0: 약간 더 여유가 있어졌어요.
2: 네, 약간 이번에는 좀 더 뭔가 신도들에게 더 다가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0: 예, 지지자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노변에서 어떻게 보이세요?
1: 저는 조금 장애 집회가 생각보다 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근데 생각이 들어요.
0: 국민의힘 입장에서 20만이 왔다는데요?
1: 근데 경찰 추산 1만 명이에요.
0: 이야, 그리고 그럼 20분의 1이네?
1: 네, 그리고 처음에 그 국회의원 등등에서 100명 이상의 이제 주요 인물들이 올 거라고 했는데
0: 네, 맞아요.
1: 네, 처음에 60명 왔고 그다음에 70명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0: 예.
1: 그런데다가 만약에 이분들 주장대로 50만 명이 왔다면
0: 알릴 틈이 없겠죠.
1: 위에서 찍는 사진이 나와야 돼요.
0: 아,
1: 공중에서 네. 찍는 사진이 나와줘요.
0: 드론으로 딱.
1: 그... 네. 근데 지금 그런 사진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아,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있는
0: 한쪽편.
1: 네, 그런 것밖에 이제 안 나와서 제가 네. 봤을 때 20만 명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형식적인 면에서는 약간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이 첫 번째 들고
0: 예.
1: 두 번째 내용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0: 내용면으로
1: 예컨대 DMZ 북한지뢰 폭발사고 얘기랑 검찰청 폐지 중수청 출발 얘기했다잖아요.
0: 예.
1: 우선 DMZ 북한지뢰 폭발사고는 우리 당국도 혹은 우리 쪽도 유엔사고 같이 조사해보니까 이러이러합니다. 북한에다가 정확하게 좀 강경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0: 예.
1: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제 기다려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랑 중수청 출범 얘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왔던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중수청 개문 발치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1가구 1주택까지 다 건드렸다가 결국은 좀 후퇴를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농지 전수조사도 그동안 잘못 알려진 게 있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우리 방송에서도 송미령 장관 나와가지고 얘기했었나요?
0: 가족이에요. 우리 네. 방송. 예, 그 표현 괜찮았어.
1: 네,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0: 예.
1: 농림수산부에서도 좀 정확하게 좀 팩트체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0: 예.
1: 이런 종류의 얘기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래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다 ING인데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저는 이제 들릴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는 장외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0: 아하.
1: 특히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의 이제 실력을 다 뽐내고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국민의힘에서
0: 그렇죠.
1: 국정감사에는 매진하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저는 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요.
0: 예, 야당 반장?
3: 네.
0: 예.
3: 망했죠.
0: 에이, 그,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아니,
3: 왜냐하면 이게 사실 빌드업이 좀 있었거든요.
0: 22일 날 그 국회 그쵸. 계단에서 했을 때 그때 대한 만 명 처음 안 모였었다 그랬었는데
3: 네, 그때도 이제 계단 앞에서 싹 모아갖고 한번 했었고 국회에서 그리고 예. 그 중간 사이에 장외 의원총회까지 하면서 뭔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한 측면이 있고
0: 그렇죠.
3: 이번에 당협들별로 뭐 50명, 100명 이런 얘기도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의원들 100명 중에 한 70여 명 왔고 이 사실 실제 집회 신고도 한 1만 명 되어 있었거든요.
0: 그래서 아.
3: 내부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참여도 더 해주시고 합류하게 됐는데 1만 좀 간당간당 정도 된 것 같은데
0: 아.
3: 이날 저기 정광훈 씨가 하시는 그 여기 2만 8천 명 같아요. 경찰 수산으로. 그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0: 아, 안 합쳐졌네요?
3: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날도 결국 뭐 윤석열이 옳았다 또 이런 깃발도 등장해가지고
0: 아, 맞아요,
3: 내리라고
0: 맞아요.
3: 막 하기도 하고 했는데
0: 예.
3: 결과적으로 장도혁 대표가 아, 본인이 대중정치인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인파의 능력이다. 여기가 맥시멈이구나. 이거를 1년이 지난 사이에 똑같이 그대로 한 거예요.
0: 아하.
3: 작년에 9월에 했을 때도 한 1만 명 정도 모았는데
0: 예.
3: 1년 지나고 나서 정말로 장동태 대표 말대로 이재명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서 막 네. 그 티핑포인트까지 막 끌어올라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가라배 주셨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0: 예.
3: 장 대표가 원했던 구상으로 안굴로 가고 있으나
0: 예.
3: 본인의 표정은
0: 밝아요.
3: 네, 만족해진 것 같다.
0: 굉장히 만족한 얼굴이었고 중간중간 잠깐 웃는 표정도 좀 있었고
3: 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0: 아.
3: 그때도 굉장히 장외투쟁 열심히 하시고
0: 예.
3: 굉장히 그때 밝으셨거든요.
0: 아.
3: 그러나 결말은 네, 더 점점점
0: 알겠습니다. 자, 잠깐 멈췄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오늘 저녁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글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따끈한 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네,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이와 영이 이제 후반전 이어갈 텐데요. 우리 이제 야당 반장인 곽우신 기자가 국민의힘 장애 집회 망했죠?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날씨도 좋았고 최고위원도 다 나왔잖아요. 지금 우재준, 양양자, 김민수, 김지원, 신동욱 최고위원 다 나왔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는 국정감사에 집중해야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가셔서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주요 발언 잠깐만 좀 소개해 주시면.
3: 네. 장동 대표도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짜 주인을 끌어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2: 가짜 주인을 끌어내야 된다?
3: 네. 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제 굉장히
2: 가짜 이날... 주인이 누구예요?
3: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사실은 예. 마지막에 등장했던 유동규 씨는 그냥 하면 안 내려온다. 강제로 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 유동규는 그래서... 그 유동규입니까?
3: 성남.
2: 예.
3: 그분이었고요. 정동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산산조각 내는 이재명은 내려와라. 신동호 최고위원 좌스러운 이 대통령 귀에 꽂힐 수 있도록 함성을 지르자. 또 이미자 정책위 의장도 장애 집회에서 제기한 문제를 국감으로 가져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박살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 예, 이 장애 집회 효과성 얘기도 나오는데 더 합니까?
3: 안 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는
2: 가우신 기자 정리한 것 같은데 네. 장대혁 당대표 정리했어요?
3: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기자들에게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추가적인 집회는 오늘 이후로 없다라고
2: 다음 주 주말도 없다?
3: 네.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10월에 미리 집회 신고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단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2: 끝.
3: 네,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사실 이제 추가와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집회 현장에서 좀 소동도 있었다 보니까
2: 어떤 소동이 있었어요?
3: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2: 여기 농담했어요.
3: 네, 일부 당원들이 욕설도 하고 야유도 하고 하면서 결국 연설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진행자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정리하겠다라면서 먼저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2: 선수는 보호됐습니까 그러면?
3: 일단 그 자리에서 뭔가 물리적으로는 보호가 일단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정치적인 보호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장동혁 체제를 연명하기 위한 새 과시였다라면서 국감을 내팽개친 집회라고 비판을 했고요.
2: 예.
3: 결국 자발적 민심이 아니라 조직동원 아니냐 이렇게도 꼬집었습니다.
2: 예. 뭐 이제 내일 휴 끝나니까 이제 후토크가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장동혁 당대표의 기세를 보여줬습니까?
4: 그 평가가 그렇게 갈리더라고요.
2: 네.
4: 뭐 우재진 최고위원한테 아까 야유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합리적이고 조금 중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설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까 우리가 이제 보기에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표정은 엄청 밝았잖아요.
2: 굉장히 밝았어요.
4: 예, 그리고 되게 막 그 얼굴에 광채 나는 듯이 저게 보였는데
2: 네.
4: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회에서는 장동혁이 정말 희망이다. 장동혁이 우리 앞으로 이제 힘 정말 그립감을 쥐고서 이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장동혁 연호하는 그런 게 많았었다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을 위한 장동혁에 의한 장동혁에 주도하는 그런 집회가
2: 장동혁을
4: 아니었느냐.
2: 위한.
4: 예,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결국은 그 장동혁 대표가 대표하는 내용은 결국 극우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2: 예.
4: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사에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정당이
2: 예.
4: 이렇게까지 극우적인 캐치플레이만 내걸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하나도 안 내놓고 있는 건 사실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2: 예.
4: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합리적인 생각하시는 그런 보수주의적인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좀 쓸쓸하지 않을까.
2: 교역고사 우리 김정철 전 차관.
4: 네.
2: 자 국민의힘 집회 보시면서 어떤 마음 드셨는지.
5: 저는 국민의 민심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2: 그러니까요.
5: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장애 집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 집회라는 게 이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거를 힘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예.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께서 너무 한쪽에 치우쳐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희석화시킨다는 거예요.
2: 쟁점을
5: 희석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합리적이고 정말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를 이야기할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 그분의 어떤 치우침 때문에 왜곡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넓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전선의 형성에 있어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전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2: 예.
5: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된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제원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서 북치고 이럴 때 정말 신나 보였는데
2: 예.
4: 그 북을 뺏기고 나면 나서 너무 힘들어 보였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사실은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그 올곧 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2: 예.
4: 그럼 그것이 갖는 상징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처음에
2: 예.
4: 올곧에서의 시위는 되게 정당한 시위였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응원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게 특검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단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2: 예.
4: 그냥 계속 가가지고 자기 개인 정치하느라고 북을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말이 안 먹히게 됩니다. 이제
5: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
2: 예.
5: 제가 이제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올곧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 올림픽 공원?
5: 저도 뭐 증거보조 시청도 하고 그랬지만
2: 맞아요. 서울시장 관련
5: 이게 장동욱 대표께서 거기 가서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대편에서 우리 야당에 있는 넓은 저변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좁은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2: 예.
5: 그러다 보니까 올곧에 가서 그렇게 북을 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고 극단적인 지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2: 예.
5: 보수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2: 네. 그래요. 예, 개혁보수의 길 국민적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의 말씀이었고 자, 한동훈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지뢰 사건 문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1인 시위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3: 네, 지난 1일에 이 검찰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 게 이제 시발점이었습니다.
2: 예.
3: 민주진영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의 조작 수사 때문에 희생된 것처럼 피해자 신화를 만들어왔다 이런 지적이었는데요. 노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피아제 시계와 거액을 받은 것은 팩트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NS에 관련 글을 연달아 올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직접 또 반박을 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좀 커졌습니다.
2: 예, 이제 두 분이 이제 SNS를 계속 공방 이어가고 곽상원 의원도 그 페이스북에 계속 반박글을 올리고 있죠. 보여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3: 네, 지금 양측에서 계속 이제 글이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요. 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곽상원 의원 본인이 2009년 당시 변호인으로 수사 과정에 참여를 했고 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찰 수사 내용과 언론 보도 가운데 무엇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 예.
3: 한동훈 의원이 그 확정적인 팩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보여줘라 확인시켜준다면 본인이 사죄하고 비난받고 처벌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피아제 시계에 대해서 시계 두 개 누가 받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2: 예.
3: 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는 서거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없었습니다. 2009년 당시 검찰은 640만 달러와 명품 시계 등을 뇌물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이 공방 가운데 한동훈 의원, 곽 의원의 부부가 미국 뉴저지에서 구입했던 아파트 대금 가운데 일부도 박연차 전 회장의 돈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배우자인 노정현 씨가 아파트 중도금 13억 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외국 환거래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 여기에 당시 항소 취하서를 곽 의원이 제출했다 이런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2: 예.
3: 당시에 권양숙 여사는 지인들에게 받은 돈을 모은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고 검찰도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즉, 그 13억 원이 정확히 어디서 조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 예. 관련 공방 아마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SNS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오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곽상원 의원도 사위이기 때문에 또 물러서지 않을 것 같긴 한데.
4: 근데 10일 정도면 끝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2: 10일이요?
4: 네. 아, 왜냐하면 외통위 국감 때문에 해외 나간대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에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에게 관심을 좀 줘라라는 의미로 이걸 끝낸 가능성이 이제 그건 이제 언더에 있는 그런 본인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 저희들의 시각이고요.
2: 예.
4: 공식적으로는 검찰청 폐지를 언급하면서 그 근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복수 때문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이걸 한 거잖아요.
2: 예.
4: 이거 되게 비열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이제 서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을 할 수가 없고요.
2: 예.
4: 또 그 사건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끝이 났고요.
2: 예.
4: 특히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박연초 회장 같은 경우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2: 맞아요.
4: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그래서 다 종결이 17년 전에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꺼내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곽상원 의원 부부의 그 뉴저지 집을 얘기를 한다? 근데 사실 그 외국한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 포기했는데 네가 항소 포기한 걸 보니까 네가 유죄가 맞지.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2: 예.
4: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국에 있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에 보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2: 예.
4: 그 돈을 그렇게 뭐 뇌물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된 건 아니고
2: 예.
4: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팩트도 사실 정확하게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 예.
4: 근데 이 얘기를 끝내면서 검찰청 폐지에 대한 본인의 얘기를 이제 연결한다? 그럼 저는 묻고 싶어요. 사실 검찰청 폐지가 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씨하고 한동훈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 예.
4: 이분들은 본인들이 그 검찰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본인들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 얘기를 또 꺼내면서 또다시 떡밥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이쪽으로 주세요라고 신경을 돌리게 만든다? 이거는 매우 비열하다 생각합니다.
2: 예,
5: 저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10월 2일 날 저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지금 형사사고 싶을 때 완전히 붕괴됐고 지금 이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됐잖아요.
2: 예.
5: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찰개혁 이야기가 계속 성숙해왔고 그걸 원동력 삼아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2: 예.
5: 근데 항상 문제가 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0: 그분은 맞지만은 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피하자 시계나 이런 부분은 아직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사실이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이건 또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1: 예.
0: 본인이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1: 예.
0: 그러나 과거에 판례로 나와 있는 게 정상문 씨라고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이분 징역 6년 실형 받았어요.
1: 예.
0: 현금 3억. 그거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뭐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 예. 형이 확정됐고요. 또 12억 5천의 특활비를 횡령한 부분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정돼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데도 피아제 시계가 너무 국민들에게 와닿는
1: 자극적이죠.
0: 게 자극적이니까
1: 예. 예.
0: 이거를 법리적인 부분을 이제 도과하고 약간 너무 정치적인 수사로 나아가신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의원께서 이 부분은 네. 수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그거를 받았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알았는지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뭐 알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알려진 얘기고 그 이제 돌아가심으로 해서 자기는 이제 책임을 그렇게 좀 끝내고 싶었다는 네. 게 사실 본인이 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이걸 꺼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한동훈 의원이 이 얘기를 꺼내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을 해가지고 사실은 분열을 획책하시는 분들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교란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시끄럽게만 가는 것이냐 이거지 예. 물어보고 싶은 거죠.
0: 저는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부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1: 예.
0: 지금 중요한 순간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검찰개혁의 근본의 원인부터 잘못했다는 부분을 얘기한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이럴 때 그럼 유시민 씨가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0: 유시민 씨가 등장을 해서
2: 본인이 인정을 해주든지
0: 본인도
2: 지금
0: 검찰개혁에서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등판을 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또 유시민 씨 또 이럴 때는 지금 조용하게 계신 것 같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야당인가요? 사실은 예, 네. 본인이 너무
0: 그럼요.
1: 강했던.
0: 그리고 본인이 재단
1: 이사장이었고,
0: 이사장이었고 네. 그런 분이 더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여기에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과 관계에서 검찰개혁에서 자신의 어떤 당내 지지나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1: 아하.
0: 정말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1: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과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죠?
3: 네. 대표적으로 오늘 권영진 의원이 MBC 네.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박연차 전 회장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수사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상황에서 진실 게임을 벌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정치적인 공방이라면서 이 싸움에는 참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리를 뒀습니다.
1: 예. 사실 한동훈 의원이 검사 수사했던 검사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닐 텐데 물론 아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유독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정치인 한동훈 말고 검사 한동훈 이미지가 여전히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니에요.
2: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미지 정치화를 자꾸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1: 네.
2: 그분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검사는 그래도 공익의 대변자였고 본인이 사건 수사를 했으니까 우리들보다는 더 많은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이제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기자들이 취재할 때 검찰들의 말은 사실 되게 신빙성 있는 말로 치부를 하고 먼저 보도를 한단 말이죠.
1: 예.
2: 근데 그런 거를 제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저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법무부 장관 했고 나는 검찰 특수부 출신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나는 진짜 많은 걸 알고 있어. 저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내 말이 맞아. 이거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지금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렇게 하자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니네들끼리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신격화하면서 뭐 하는 중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내 말은 나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들여다보면 내 말이 맞을 텐데 내 말 일단 무조건 들어봐봐. 믿어봐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
1: 예.
2: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매우 정치적으로도 불행하고 한동훈 의원이 정말 대선 주자로서 이번에 여론조사에도 뭐 좋은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
1: 예. 예.
2: 그렇게 해서 정말 나중을 꿈꾸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는 큰 정치는 못하는 사람이다.
1: 대선주자로서.
2: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우리가 참 건드리기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1: 예.
0: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습니다.
1: 예.

0: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이 외쳤을 때 검찰개혁을 동의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1: 예, 예.
0: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 변질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남들이 건드리지 못한 부분을 건드린 건 저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야기할 때가 됐어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피아제 시기와 같이
1: 예.
0: 아직 그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이야기의 또 진정성이 또 흐트러집니다.
1: 아하.
0: 공격을 또 역으로 받잖아요.
1: 예. 예.
0: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한동훈 의원이 사과를 하고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해왔던 업적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이 사람 이걸 이용해왔던 악의적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위 파리를 해왔던 사람들, 그걸 통해서 개혁을 하고 포장을 해서 국민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실제로 지금 망쳐졌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가뜨린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 전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네. 뭐 이런 말씀인데. 조국 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박우신 기자.
2: 네, 조국 원장이요. 차기 대권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기세 등등해서 망자를 모욕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한 의원을 골수까지 검찰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가니 검찰수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래서 이번 공세를 비열한 정치적인 부관참시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1: 예?
2: 한동훈 의원은 조 원장을 향해 감성적인 비판 대신 사실관계에 답하라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당시 일을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조국 전 대표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는지 코멘트하실 분 있을까요? 예, 우리 김정신 변호사 해주세요. 예.
0: 아 저는 조국 대표 님이죠. 조국 원장님이죠.
1: 예, 원장님이죠.
0: 그래서 제가 네. 사실은 조국 원장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들, 판결들 네.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어떻게 이런 분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을 수가 있나.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될 여러 사람들 중에 있는데 또 대표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망자를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조국 원장을 둘러싼 지금 조국 원장을 대통령의 어떤 한 후보군으로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1: 예.
0: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이분이 대통령감이냐. 이분이 정말 정치를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그분이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을 정말 잘 이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 예.
0: 제가 조국 원장 관련된 예전에 사건들에서 뭐 상호펀드 사건들에 제가 여러 개 봤지만은 본인이 민정수석 때, 5천만 원을 청와대에서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입금을 하고요. 그때 거기에서 수표를 뽑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1: 예.
0: 굉장히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한 행위들을 해왔어요.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없어서. 철현 형이 마무리할게요. 오신 대로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예, 휴일 저녁 보내드린 한판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4: ...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탕만 최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1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탕남 최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칼 세이건은 인류를 코스모스라는 광활한 바다에 떠있는 푸른 점의 유목민이다. 코스모스는 광활한 바다에 떠있는 푸른 점의 유목민이다.
1: 아이고야 어려워라. 네.
0: 뭔
1: 코스모스라는 광활한 바다. 코스모스가 여기서 말할 때는 우주겠죠?
0: 네. 아, 꽃이 아니었어요 이게?
1: 아니죠.
0: 아, 우주.
1: 네, 우주. 네. 우주라는 이 광활한 바다에 떠있는 푸른 점, 지구, 여기에 살고 있는 유목민이다.
0: 여러분,
1: 이런 뜻인가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우리는 점이에요.
1: 그렇죠. 우주에서 보면 저희는 점이죠. 점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0: 아, 보이긴 해요.
1: 그러니까요.
0: 바다나 조금 보일까.
1: 네. 네. 그렇죠. 저희는 아주 점만도 못할 것 같아요. 네. 정말.
0: 대한민국 위에 구름 끼잖아요. 네. 안 보입니다.
1: 맞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안 보입니다. 수 있어요.
0: 네. 자,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날인데 10월 5일은
1: 네?
0: 세계 한인의 날이에요.
1: 어? 그럼 우리의 날이네요.
0: 왜 맞춰서 이제 지난 또 초일 날 엄청 시끄러웠죠. 메라탄이 한인 또 파레이드가 있었고요.
1: 아, 그 날에 네. 맞춘 건가요?
0: 네, 전 세계 700만 해외 동포의 디아스포적 실종과 헌신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 이스라엘이 몇 명이나 되세요? 몇 명이나 되냐고? 아, 이스라엘 분들 죄송합니다. 그 외 디아스포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유태인인데요.
1: 그렇죠.
0: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목민이 몇 명이나 되나 조사해봤더니
1: 네.
0: 63만 명이에요.
1: 63만 명.
0: 대한민국은 700만 명.
1: 와, 그러면 저희가 10배가
0: 넘어요.
1: 10배 이상이네요.
0: 10배가 넘어요.
1: 네.
0: 꼼짝 마라.
1: 꼼짝 마라, 진짜.
0: 자, 18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1위 인도, 그리고 중국, 멕시코, 러시아에 이어서 저희가 당당히 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아, 디아스포라 숫자 말고
0: 네.
1: 저희 총 인구가 정말 5, 6위쯤 됐으면 좋겠네요.
0: 인구가 그렇게 많아? 한국 사람이?
1: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0: 나야 말이지, 근데.
1: 그러니까요.
0: 나야지.
1: 근데 의외로 재외동포 수가 5,
0: 네.
1: 6위라니
0: 네. 네,
1: 놀랍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보통 이제 역마살이라 그러죠. 해외에서 살 돌아다닌 길.
1: 저희가
0: 이런 그런 팔자가 역마살이
1: 역마살
0: 많이 낀 거야.
1: 아닌가 봐요. 저희도 못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저희야말로 정말 역마살의 대표분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저 장본인입니다. 여기에 오늘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교사의 날이고요.
1: 네. 네.
0: 유엔이 선포한 세계 주거의 날이기도 합니다. 뭐가 이렇게 날이 많으냐 하실 텐데 아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또 저희가 스승의 날도 물론 있지만
0: 네.
1: 오늘 또 세계 교사의 날이라고 하니까
0: 세계 교사의 날.
1: 네, 선생님의
0: 선생님들께 좀 따뜻한 여러분 촌지를 좀 드리는 그런 날이에요. 오늘은 감사하다고.
1: 예, 마음으로 또 감사를 네, 표하고 또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집 보금자리의
0: 네.
1: 소중함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0: 네. 네, 그런 날입니다.
1: 맞습니다.
0: 천정 있는 집에서 산다는 거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1: 맞습니다.
0: 홈리스가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이것도 또 알려드릴까요?
1: 요즘처럼 또 비가 이렇게
0: 네.
1: 잦은 날은 정말 보금자리 따뜻한 보금자리 비가 안 새는
0: 네.
1: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일상다반사 집에서 천정에서 비 오면 물 떨어지는 집도 꽤 많았어요.
1: 그럼요.
0: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릇 갖다 놓고
1: 그렇죠.
0: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1: 외풍이 많고 또
0: 그렇죠.
1: 옛날에 연탄 때던 시절에는 또 거기 이렇게 금이 가가지고
0: 거기로 또 연탄가스들이 들어와가지고
1: 네.
0: 네, 동치미로도 안 되는
1: 그렇죠.
0: 그런 시간들을 다 견디
1: 많았었죠.
0: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700만이 그래서 흩어진 걸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뭘 해도 이렇게 전 세계 5위 안에는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
1: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정말 이 숫자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0: 네.
1: 저희가 인구 대국이 아닌데 세상에
0: 네.
1: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많다며.
0: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 유태인들보다 10배가 넘게 많다는 네, 오늘 세계 한인 네, 날입니다.
1: 저희 축제라도 해야 될까요? 파티라도 해야 될까 봐요.
0: 그런가요? 그래서 첫 곡으로
1: 네.
0: 한국 가면 또 아리랑 아니에요.
1: 아, 네. 아리랑. 네. 그렇죠.
0: BTS를 준비할까 하다가 워낙
1: 네.
0: 많이 또 틀어드렸기 때문에
1: 네.
0: 오늘은 서유석 씨의 무속으로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우리 이민사의 고단함을 한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1: 쓰기 있습니다.

0: 네. 한국하면 아리랑. 아리랑. 네. 아리랑 하면 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나고 되면 나는 버리고 가지. 이런 성훈이와 달리 같이 가보자. 같이 가보자. 끝까지 같이 가보자. 네, 이런 정신이 또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만들어온 우리 또 이민사를 만들어온 또 그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오늘 한인의 날을 맞아 홀로 아리랑 한인 이민의 날. 네, 세계 이민의 날을 맞아서 오늘 홀로 아리랑으로 출발해 봤습니다.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 에스터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자연의 영광과 가치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 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240시간 저온 발효 동충하초와 산삼을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야엘 동충하초 사양 고흥진단. 최상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야엘 네게브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야엘 문의 전화는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가 오픈했습니다. 뉴욕 최초 골프존 2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0: 모든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의료 서비스가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셔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아파도 병원을 못 가시는 분들도 더럿 계세요. 자, NIC 케어가 1차 진료와 예방 의료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의료기기와 저렴한 처방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NIC 케어 가입이나 갱신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 718-939-6137 KCS로 문의하시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또 하루의 중심 1시의 음악다방. 자, 지난주 우리 청취자님들의 뜨거운 인생사연들로 꾸며진 내 인생 드라마. 네. 아, 정말 또 각 축전을 또 벌였는데요.
1: 맞습니다.
0: 네 작품이. 네.
1: 맞아요.
0: 자, 오늘 영예 1위와 2위를 발표해드립니다. 자, 이런 것만 하면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나오세요. 자, 이번 주 주한베스트 주제 내 인생의 드라마 1위는요?
1: 1위는 킴님의 킴님이 보내주신 드라마 대장금.
0: 저 앞에 화면이 보이는데 정말 박수도 정말 더럽게 못 맞춰. 본인은 일부러
1: 아니 엇박자 모르냐고.
0: 시끄러워요. 본인은 뭐 일부러 그런다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 지금 화면이.
1: 아유, 킴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번 네. 주는 버블 보너스로
0: 네. 네,
1: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두 장 보내드리니까요.
0: 네.
1: 받으실 수 있는 영문 성함과 주소,
0: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보내주십시오.
0: 아, 굉장히 특별한 주간이었는데 이번 주에 아, 좀 많이 좀 더 보내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만 대장금을 이기는 어려웠다.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인데
1: 한 것이온데
0: 자꾸 왜 홍시 맛이 나냐 하오시면 홍시를 할 말 없쥬?
1: 네.
0: 그러면 짜증나쥬?
1: 저희가 2등 네. 하신 분께는 H마트 상품권 한 장 보내드리기로 했는데요. 네.
0: 자, 영예 2등 정베스트 주제 내 인생 드라마. 자, 2위
1: 그레이스님 축하드립니다. 나의 아저씨.
0: 나의 아저씨.
1: 잘
0: 지냈어요.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똑같죠?
1: 정말 근데 많은 분들이요.
0: 네.
1: 본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도 또 아무래도 이 한 표를 선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영향을 좀 끼쳤을 것 같아요.
0: 아,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에 대한 점수라기보다
1: 네.
0: 그 드라마에 대한 공감 점수일 수 있어요.
1: 물론 그레이스님, 킴님 잘 써주셨지만
0: 네,
1: 아무래도 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어디까지나 성룡아 씨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송국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1: 아니에요?
0: 거.
1: 네.
0: 진행자가 본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아니, 투표를 하시면서
0: 네.
1: 아, 저도 대장금 진짜 좋아해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0: 네,
1: 하시더라고요.
0: 많이 하셨어요.
1: 네.
0: 아저씨도 그랬고요.
1: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님도 선물 받으실 네. 수 있는 영문 주소하고
0: 성함을
1: 남겨주십시오.
0: 네, 주세요. 이상 시상식이었습니다.
1: 축하드려요. 저희 이번 주 주제 발표해 드려야죠.
0: 성급하네요. 지금
1: 성급합니다.
0: 앞에를 약간 좀 듣고 나서 해야 되는데.
1: 급해요, 급해요.
0: 자, 이번 주 주제. 이제 지금 인생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인생
1: 영화였고요.
0: 지난주에는 인생 드라마였죠.
1: 그럼 이제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0: 하나 있죠.
1: 네.
0: 이것도 가야죠.
1: 가야죠. 네.
0: 그럼 아끼는 카드였는데, 이번 주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노래입니다. 네, 인생 시리즈 3탄.
1: 네. 아, 영화나 드라마도 물론이지만 노래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기도 해요.
1: 네. 정말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노래, 슬플
0: 네.
1: 때 생각나는 노래, 울적할 때 듣고 싶은 노래.
0: 맞아요.
1: 네, 마음속에 하나씩 분명히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0: 자,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애끼고
1: 네.
0: 애정하는 바로 그 노래. 예, 나를 버티게 해준 그 음악.
1: 맞아요.
0: 실컷 자랑해주세요.
1: 근데 자, 어떤 분들은요 그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 가수가 부른 노래는 다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어디까지나 성룡아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본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1: 아니, 왜냐면 저는 어떤 가수가 좋으면은 그 사람이 부른 노래 다 좋더라고요.
0: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덕질이라고 하죠. 덕질.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심리학 용어로는 덕후라고 합니다. 덕덕덕. 사람이 덕이 있어야지 모름지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바로 그 덕입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죠. 누군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애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1: 맞아요. 그 사람 뭐라든 다 좋잖아요. 네. 네.
0: 자, 우리 한시의 음악다방도 그런 좀 덕후들이
1: 네, 나날이 많아지길
0: 바라봅니다.
1: 맞아요.
0: 덕을 좀 베풀어주세요, 여러분.
1: 저희가 덕을 좀 먼저 쌓아야 될까봐요.
0: 덕을 좀 베풀어주십시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 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잘 먹고 잘 자고 깊이 있는 여행. 이제 유럽 여행도 속도를 늦추세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패키지. 첫째,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일. 5성급 호텔과 바르셀로나 자유시간. 8대 택시까지 완전 포함. 10월 19일, 11월 9일 출발. 3,199달러 항공료 별도. 둘째, 여유로운 이집트 10일. 월드체인 호텔과 5스타 디럭스 크루즈. 휴양도시 후루가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서의 자유일정. 11월 10일, 1월 12일, 3월 16일 출발. 3,490달러 항공료 별도. 머물며 느끼는 여행 푸른 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다른 노래,
1: 다른 느낌.
0: 자, 성룡아 이성훈처럼 참 같은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다른, 네, 그런 노래들을 뒷수문을 해가지고 그 뒤를 캐보는, 네, 그런 시간이죠.
1: 그래서 오늘 준비된 노래의 공통점은 뭔가요?
0: 오늘 제목이 똑같습니다.
1: 아, 제목이 똑같군요.
0: 멜로디 라인이 똑같고요.
1: 네.
0: 아, 유명합니다. 적잖이 유명한 또 노래예요. 웬만큼 유명하지 않고는 또 저희 코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1: 맞아요. 제가 알면은 다 유명한 노래예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뭐 비틀즈나 이런 분들께 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웬만큼 유명하지 않고는 못 들어옵니다. 자, 우리 고급스럽게 우리의 고막을 정말 감싸주는 명곡을 탐구하는 그런 시간.
1: 네.
0: 같은 노래인데 부른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1: 맞아요.
0: 또 장르가 달라지면서 또 새로운 느낌이 나는, 네, 그런 노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노래,
1: 네,
0: 오리지널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아, 전주만 들어도 아주 가을 되면 크게 뭔가 가슴팍을 채워주는 그런 노래예요. Can't take my eyes off you. 구글에 탁 집어넣으면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다. 한눈에 빠졌다.
1: 빠져버렸어요.
0: 뭐 이런 뜻입니다.
1: 네.
0: 자, 이 노래는 1967년도 전설적인 팝그룹 The Four Seasons의 리드 보컬인 프랭키 벨리. 아주 가성이 엄청나게 4옥타브를 넘나드는 그런 가수가 있는데 아마 팝팬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프랭키 벨리가 발표해서 빌보드 싱글 핫100 2위까지 오른, 네, 그런 또 멋진 곡이죠. 아, 이 노래 밥 크루와 밥 가디오 콤비가 지금 만든 곡인데요.
1: 네. 그러니까
0: 작곡가, 작사가 콤비가 있잖아요.
1: 네네.
0: 한국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1: 맞죠?
0: 이렇게 콤비로 만든 노래예요. 도입부가 마지막한 고백에서 후렴구의 빠밤 빠밤 빠빠바,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되면서 후렴이 나오는 거. I love you baby. 사랑한다고 잘래 너밖에 모르는 말이야, 이런 노래예요. 예. 재즈, 뭐 네, 디스코, 락 등 수백 명의 아티스트가 리메이크를 했지만.
1: 아니, 정말로 이 노래는 정말 리메이크 많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해보세요, 누가 했나. 자, 여기까지.
1: 네.
0: 네, 아마 우리 한국 팝팬들에게는
1: 네,
0: 단연, 네, 아마 이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 바로 노르웨이 출신의 노르가 다니는 길 있잖아요. 노르웨이. 노르가 다니는 길. 재미없어요? 자, 왜 아닌 사랑한다 말이야. 자, 이 노르웨이 출신의 보컬리스트인 몰턴 하켓. 아, 벌써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누군가요?
1: 몰라요.
0: 뒤에 있잖아요, 대본에.
1: 아, 모르겠는데 전설의 밴드 아하의 그 조강미남 보컬이잖아요.
0: 잘했어요. 테이크 홈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것도 왜 모 음료 회사 그 광고에
1: 네,
0: 조용필 씨가 또 이 뮤직비디오를 또 애니메이션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1: 아~
0: 거울에 서여가지고
1: 아, 무슨 음료인지 네, 기억나네요.
0: 실물하고 이 애니메이션하고 만나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아주 뭐 유명한 CF인데
1: 아하 하면은 네, 바로 굉장히 그, 딱 알겠는데
0: 그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입니다.
1: 네,
0: 바로 아하.
1: 모텔 하켓은 잘 몰랐네요. 네. 이름은.
0: 그래서 이 팀 이름이 아하. 자, 바로 오늘 이 노래인데요.
1: 아, 그러면 이분도 가성 처리 굉장히 좋으시겠어요?
0: 잘하죠. 노래 엄청 잘합니다. 네. Take me away.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네. 자, 모테나 캣의 음성으로 들려드리는. 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후반부에
1: 네,
0: 이 브라스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 대본을 안 하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되는데.
1: 아니, 굉장히 네, 익숙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0: 네.
1: 아, 맞아요. 저희 광고 배경음악으로 쓰였다는 게 예, 듣다 보니까 딱 알겠네요. 네,
0: 많이 쓰였어요.
1: 네.
0: 영화 멜로 스릴러 영화인데 컨스피러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영화인데
1: 네,
0: 이 영화에서 엔딩 크레딧에 올라갔던 영화인데 노래인데
1: 네네.
0: 이게 이제 한국 광고 음악으로 다양한 제품에 쓰이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서 한국인의 귀에 굉장히 익숙한 노래가 됐군요.
0: 여러분, 가을만 되면 많은 리퀘스트를 받은 그런 노래예요.
1: 저 역시도 네, 원곡보다는 이 노래가 더 익숙하네요.
0: 익숙하죠?
1: 네. 네.
0: 우리 몰턴 하켓의 Can Take My Eyes Off You. 여러분,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으로 보내드리고 저희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주 또 노래를 듣고 오니까 가을이 그냥 쑥 들어오네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28-886-3344.
1: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앤 뭉치와 함께 맞는 다섯 번째 가을. 산책하기 너무 좋죠. 요즘 정말 좋은데. 예. 심지어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면 오후에 추워할 정도인데. 예. 자, 산책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 제니앤 뭉치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그런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퀸즈 시티 필드에 오시면은요, 손흥민 선수의 게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LAFC 대 NYCFC,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 필드에서 마음껏 해보자고요. 30% 할인 가격으로 표를 판매 중입니다. 티켓 및 단체 문의는요, 908-461-1178, 908-461-117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손흥민과 LAFC 뉴욕에서 함께 응원합시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시티필드에서 만나요.
1: 봉선장 개장을 선보입니다. 대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요. 이 봉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담기에 신선함이 특징이고요.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이 있습니다. 아, 게장 좋아하시는 분들.
2: 추룩추룩.
1: 예,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게장은 봉선장.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자, 요분들을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4: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0: 라이센스 건축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뉴욕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결정하는 주와 연방의 지도자를 투표로 뽑아주세요.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ycvote.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4: 뉴 택시.

0: 자, 인재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이게 옛날 군인들이 맨날 하던, 야, 너 인재 간대? 난리가 나는.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하지만 이 지명학적으로 강원도 인재는 상서로운 영물인 기린의 인자, 그리고 말굽 제자를 쓴대요.
1: 아니, 기린의 발자국 형태라고요? 아, 뭐, 이름부터가.
0: 범상치가 않죠?
1: 진짜 범상치가 않네요.
0: 이 지리적 스케일을 보면 더 놀라운데. 네. 면적이 자그만치 1646제곱미터.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장 홍천에 이어 2위!
1: 2위!
0: 서울 면적의 2.7배!
1: 와!
0: 땅부자야, 땅부자.
1: 땅부자네. 네. 근데 어떻게 인구가 3만 천여 명 남짓이라고 하던데. 네. 그러면 인구 밀도가 1km평방미터당 19명. 19명 수준?
0: 인재로 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3부, 4부 그 귀하고 귀한 인재분들이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우리 청취자님들께 우리 목소리로라도, 또 유튜브로도 이렇게 손님 들어주셔도 돼요, 저걸로. 이쪽으로요. 이쪽입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3: 아이고.
0: 네, 소개 좀 해주세요.
3: K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서 미국을 방문하게 된 인제군의 의장 김도형입니다.
0: 의장님입니다. 김도형 의장님.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옆에 우리 아리따운 미녀분.
4: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군의회 부의장 임문희입니다.
0: 아, 강원도가 좋긴 좋아요. 사람들 인물 보니까 좋긴 좋습니다. 땅이. 우리 인제군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3: 저희 인제군은 가장 북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1: 아, 그렇군요.
3: 네, 저희 다음은 이제 이북으로 넘어가는 네.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역시 가장 북단에 있고, 그다음에 산소 분포도 가장 높고 청정한 지역이죠.
0: 그렇군요.
3: 그래서 오기만 하셔도 네. 상당히 건강해지시고 젊어지는 곳이에요.
0: 그래서, 얼굴들이 이렇게 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특산물 소개하러 오셨는데.
1: 네. 네. 오늘 어떻게 방문을 하시게 됐는지 뉴욕을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4: 저희는 그 인제군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홍보하고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지에 모르시는 분들에게 네. 잘 홍보해서 우리 지역 특산품이 미국에도 널리 알려지고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네. 또 팔로우를 개척하려고 나왔습니다.
0: 이야, 특산물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4: 아, 대표적인 특산물로는 네. 단백질 함량이 70% 이상이 되는 황태.
0: 알고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네. 네. 정말 유명하거든요. 네, 인제 네. 이 황태는. 네.
4: 황태채가 있고 네. 또 황태를 직접 사셔가지고 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구워서 먹을 수 있는 황태 양념구이를 할 수 있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네. 황태 대가리라 그러죠? 네. 황태 대가리도 황태를 사셔가지고 네네. 황태 대가리는 푹 우려서 해장국 하실 때 육수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0: 청취자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태 해장국 그 유명한.
4: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에 대가리를 버리지 마시고 네. 끓여서 육수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0: 부의장님이 자꾸 대가리라고 하시는데 대가리가 맞는 표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3: 그리고 표준어 맞습니다.
0: 맞습니다.
4: 네. 황태 껍질은 티각으로 나옵니다. 튀겨서.
0: 이걸 또 안 드셔보신 분들 계시면 오늘 가셔서 무조건 사서 드셔보셔야 돼. 진짜 맛있어요.
4: 콜라겐이 좋습니다.
0: 콜라겐.
4: 그래서 여성들 피부 미용에 대표적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1: 네, 버릴 데가 하나도 없네요.
0: 그러니까 카메라가 네, 되면 부의장님 피부를 좀 당기고 싶은데 당길 수가 없네요. 카메라를.
4: 제가
0: 네.
4: 황태를 많이 모아 많이 황태 껍질.
0: 그러니까.
4: 제가 진짜 부각 엄청 좋아하거든요.
0: 네.
4: 황태 껍질 부각을 간식으로도 먹고 네. 술안주로도 먹고 네. 즐겨 먹습니다.
0: 그거 갖고 또 뭐 있어요? 이번에 가지고 오신 제품들이.
4: 저희가 오미자라는 음료도 가지고 왔고요.
1: 네.
4: 그다음에 또 조림류로는 뭐 그 도라지청 같은 것도 있고
0: 도라지청.
4: 네. 그다음에 감자 부각도 있고 김 부각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음료로는 옥수수 차 종류도 있습니다.
0: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4: 네, 네 강원도에서 난
1: 강원도 하면 또 옥수수잖아요.
4: 그렇죠. 네. 특히 인제 청정 지역에서 난 음료랑 네. 그런 것들 황태 그다음에 오미자 이런 네. 것들 다 드시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0: 왜 그리고 강원도는 또 나물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아요?
4: 산채 좋죠.
0: 그러니까 네. 나물들
4: 네.
0: 곤드레 만드레 이런 거 네. 네.
1: 아니 그러면 이런 특산물을 지금 저희가 뉴욕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0: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기회죠.
1: 네. 네. 어디에서 만나볼 수 있나요?
3: 오늘 특판 행사도 하고 있고요.
1: 네.
3: 온라인 마켓하고 오프라인 마켓에서 다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0: 아,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0: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사면 돼요? 황태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면 회장님 이름을 쓰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온라인으로 사시려면?
4: 판매처가 있습니다.
0: 판매처가요?
4: 네네네네네. 판매처. 갑자기 판매처가.
0: 갑자기 판매처가.
4: 네, 갑자기 판매처가.
0: 원고에 없는 질문을 제가 드려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두 분을 지금 보고 계신데. 네. 아무튼 온라인으로도 사실 수가 있다니까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거 특판전이라고 해도 정말로 가끔씩 가서 뭐라 그럴까요? 밀키트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정말 신선한 제품들 아니겠어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사는 거잖아요.
4: 그렇죠.
0: 네.
4: 평상시에도 사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이제 인제 황태를 홍보하는 이유는 인제가 원래 청정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에서도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청정 지역 인제에서 추운 겨울 동안에 녹고 얼고를 반복한 게 황태거든요.
0: 네네.
4: 다른 지역보다 대한민국에서도 몇 군데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서 깨끗하고 청정하고 맛있고. 네. 강원도 또 인제가 많이 추워요. 그러니까
0: 맞아요.
4: 추운 지역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제품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우리 이문희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모든 제품이 뭐 타 지역에 갖고 와가지고 가공한 것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100% 전부 다 인제군에서 가공하고 생산한 제품들이에요.
0: 네.
3: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인제군에서 품질 보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인제 이름을 걸고 그렇습니다. 하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3: 맞습니다.
0: 네.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1: 네.
3: 행사 일정은 저희가 오늘 사실 오늘 방문을 해서 특판을 좀 도움을 드리고 다시 판매를 하고 이제 내일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0: 돌아가시는 거예요?
3: 네,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럼 오늘하고 내일 소비자들이 만나볼 수 있는 거군요?
3: 그렇습니다.
1: 네.
0: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한양마트에. 한양마트에서. 네. 아까 저희가 광고해드린 대로 한양마트를 가시면 여러분 이 제품들 오늘밖에 못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1: 오늘하고 내일
0: 가셔서 제품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특판 회사를 통해서 어떤 기대하는 성과랄까요?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3: 완판입니다.
1: 그렇죠. 맞아요.
3: 이렇게 우수하고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우리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 품질을 분명히 알아주실 거거든요.
0: 그렇죠.
3: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00% 완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0: 근데 의장님, 뉴욕의 입맛이, 저희 교민들 입맛이 수준이 상당하시거든요.
3: 네.
0: 어떻게 자신하세요? 이걸 만족시킬 수 있다고.
3: 일단은 저희는 한국에서 모든 분들이 입맛이 맛있잖아요.
0: 네.
3: 그러면 미국에 계신 뉴욕 분들도 맞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0: 야, 눈동자가 안 흔들리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이런 질문해도
3: 인제군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0: 편하게 드실 수
1: 있는 제품을 계속 맛볼 수 있도록.
0: 아까 임원희 부의장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건강한 단백질이에요. 100g당 70에서 80g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2: 와. 거의 70%,
0: 80%.
2: 그렇습니다.
0: 네. 뭐, 고기에서 나오는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건강하고 맞아요. 몸에 좋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식품이기 이전에 식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건강해지기 때문에 네. 저는 미국에 계신 뉴욕에 있는 한인분들이 건강해지길 원하거든요.
1: 네. 아, 진심이 느껴져요.
0: 그렇습니다.
1: 정말로, 예. 주민들이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2: 근데 이렇게 좀 많이 가져오셨나요?
0: 많이 가져왔습니다.
2: 네.
1: 지금. 365일 파신 거잖아요, 지금. 제품이. 떨어질 일은 없겠네요, 일단은. 아, 나 황태 이거,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2: 그러니까,
1: 그
2: 듣자마자.
1: 기름 불러가지고, 아, 갑자기 그거 너무 먹고 싶은 밤에.
2: 아,
1: 그 말씀을 듣는데.
2: 드셔보셔야 되는데.
1: 그러니까. 네. 또 아침에 또 황태국 끓여가지고, 크, 또 말아먹고 나면 하루 종일 얼마나 또 힘이 나겠어요?
2: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청정해서 깨끗하고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미국에도 이제 뭐 이런저런 식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제군 제품을 꼭 먹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게 또 다른 게 있으신지.
1: 워낙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음식들이 다 몰려있는 데가 또 뉴욕이다 보니까.
2: 네.
1: 정말 여기 언어만 해도 108개가 넘는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대요. 그러니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양한 음식들이.
0: 저는 사실 오미자라는 음료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 오미자.
0: 네. 네.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고, 이건 언제든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면.
1: 네.
0: 맛도 좋지만. 네. 건강 피로회복. 그 다음에 온기회복. 네. 면역력 증가.
1: 네.
0: 제가 코로나 때.
2: 네.
0: 팬덤이 왔을 때 19년도 20년대 저는 코로나가 온 줄 모를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2: 우와. 아, 오미자를
0: 그만큼 면역력이
1: 얼마나 좋은지.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네요.
0: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먹거든요, 차로.
2: 네.
0: 지금도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뭔가가 에너지가 넘쳐 보이지 않나요?
1: 아니, 진짜 그래, 정말로 그래.
2: 그러니까요. 네. 그건 정말.
1: 자신감이 넘쳐 보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한 대 금방이라도 너무 이게 막 넘치셔가지고 예 네. 네, 맞아요 느껴집니다. 네. 오미자가 또 그렇게 좋군요.
2: 그러니까요.
1: 이 행사장을 또 찾으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2: 네네.
1: 어쨌든 그 마음들을 어떤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우리 뉴욕 교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엉덩이들이 무거우셔가지고 잘 안 가세요. 뭐가 있다 그래도. 그런데 어떻게 초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3: 아, 오늘 이제 현장을 방문하시면 네. 저희들이 이제 네. 현장에서 판매를 직접 도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1: 네.
3: 오시는 분들 저희들께 자세히 저희들이 안내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황태 요리에 대한 거. 이제 요리 쉽게 하실 수 있는 네. 간단한 레시피 같은 것도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1: 오,
3: 네. 오미자차 다섯 가지 맛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저희가 나물 요리, 나물도 있거든요. 산채 종류도 있는데 산채 요리 쉽게 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도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엉덩이 무거우시겠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제 제품 저희들이 직접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네. 꼭 나오셔가지고 네. 저희들과 직접 얼굴 보시고 네. 구입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무래도 또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계신 데서 물건을 좀 사면
3: 안심하시죠.
1: 아무래도 안심도 안심이지만 뭘 좀 이렇게 좀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인심에 강원도 인심이잖아요.
3: 원래 강원도는 인심
1: 인심이잖아요.
3: 특히 또 인제하면 또 인심 빼면 네. 없죠.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1: 그래서 오늘 내일 웬만하면은 우리 좀 엉덩이 무겁지만 꼭 가서
2: 네, 네.
1: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2: 부회장님 계실 때.
1: 그리고 우리 회장님 계실 때 진짜 이렇게 에너제틱한지 진짜 한 대 해줄 것 같지 의미 있으신지 한번 회장님 뵈러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2: 네. 네.
1: 그 이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봉선장? 봉선장 게장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3: 봉선.
1: 네.
2: 이건 공격이 아니에요.
3: 봉선장은
1: 봉선장은 오케이 네.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강원도 거라 네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 오늘 나물 또 건강식품 또 오미자차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많이 해주셨고요 이번 동부 아까 특판 행사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알리고 싶은 제품 아까 오미자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제품이 더 있을까요?
0: 지금 그 보리차하고 우리 옥수수차 있지 않습니까?
2: 네네. 네.
0: 이게 사실 상당히 차를 먹게 되면
1: 네.
0: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0: 있습니다.
1: 아, 예.
0: 근데 이것도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우냐가 중요한데, 네. 저 인제 같은 경우에는 기온의 네. 변화가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0: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이 성장할 때 에너지 밀집도 상당히 높습니다.
2: 아,
0: 그래서 네. 아마 날씨가 따뜻한 지방에서 난 거하고,
1: 네.
0: 저희 강원도 인제, 그래서 나오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1: 다르겠다 싶은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0: 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2: 네.
0: 먹는 순간 아 이래서 네. 강원도에서 왔더래요? 이러면서 먹을 수 있는
1: 네, 나중에 개인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해버리셨어요. 네.
0: 이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와.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그 인제군의회 회장님 부의장님 되시는 거죠? 이 의회
2: 의장님
1: 네. 의장님 네. 부의장님 네. 되시는데 이런 해외 팔로를 개척하고 막 이런 데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0: 아, 저희는 어떤 네. 일을 주로 하고 있냐면, 네. 기업들이 일단 수출할 네. 수 있는 기반 시설,
1: 네.
0: 그 다음에 수출 지원금,
1: 네.
0: 그다음에 특판 지원금 등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 와, 전 세계로.
0: 이렇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1: 와.
0: 아직은 저희가 대기업하고는 네.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1: 네. 제품은 좋지만 맞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네네.
0: 저희가 지자체 도움 없이는 네.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1: 네네.
0: 몸소 저희가 이렇게 알리러 오고
1: 네.
0: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제품을 많이 수출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시장조사차 온 겁니다. 저희가.
1: 네. 이번에 와보시니까 회장님 어떠세요? 느낌이.
0: 아, 네. 너무 좋습니다.
1: 아, 잘 될 것 같다.
0: 그리고 미국이라는 네. 이런 시장이 네. 너무 마음에 들고
1: 네.
0: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과
1: 네.
0: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2: 네.
1: 그 교두보로 저희 K라디오와 같이 손잡고 가는
0: 것인가
1: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0: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지만
1: 네.
0: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저는 K라디오를 사랑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 네네네.
0: 네.
1: 말씀을 아니, 너무 잘하신다.
2: 네. 의장님. 아니 근데 네. 특산물도 특산물이지만 혹시 인제를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1: 네.
2: 그 뭐 명물이라던가 인제의 자랑 같은 거 한 네. 가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 네.
3: 저는 그 왜 그 미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울이라든지 제주도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1: 네.
3: 아직까지 강원도 인제의 멋을 모르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오.
3: 네. 봄에는 뭐 곰배령의 꽃잔치, 천성의 하원이라는 곰배령이 있고요.
1: 네.
3: 여름에는 계곡과 내린천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내설악의 단풍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설원이 펼쳐집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곳 인제. 와보시면 내가 왜 이제 왔을까의 인재입니다.
1: 아,
3: 그러면
1: 아,
3: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재 가면 언제 오나.
1: 언제 오나. 언제 오나?
3: 지금은 아닙니다. 무조건 인재 오면 이제부터 신남입니다. 인재는 신나는 곳입니다.
1: 야.
3: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방문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네요.
1: 너무나 충분하네요.
2: 네. 근데 혹시 소비자, 뉴욕 소비자를 만나볼 기회가 있으셨나요? 이번 방문에서?
0: 오늘 이제 만납니다.
2: 아, 아직은.
0: 네, 오늘 이제 만나기 전에
2: 네. 네.
0: 저희가 이 방송을 듣고
2: 네.
0: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1: 네.
0: 아, 그때 방송에 나왔던 의장 부의장이 판촉을 정말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1: 몸소. 그렇습니다. 아,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네, 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자, 우리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와 함께 우리 초대 말씀 나누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K라디오 청취를 하시는 우리 뉴욕 시민 여러분 꼭 우리 특판 행사 많이 와주시고 우리 청정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을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오시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황태, 오미자, 통보리차, 옥수수차, 벚나물까지 드시면 아마 10년은 젊어지실 거예요.
2: 와우! 와우.
1: 김대현 회장님이셨고, 의장님이셨고요. 네.
3: 네. 아, 이제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바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먹거리. 자, 눈으로 보시고 직접 입으로 맛보시고 또 인제의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는 시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인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자, 인제 가면 인제는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정말 그 너무 편안함이 있다고 하니까 저도 오늘 내일 시간 돼서 한번 매장에 꼭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한양마트에 가면은 인제 특산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내일 많이들 가주셔서 우리 강원도 인제 제품으로 건강해지자고요. 자,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제1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 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필수 비타민 입정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난 주말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에 계셨던 분들 계실까요? K-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이 있었는지 미처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주말 내내 바쁘게 보내느라 축제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날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 계절 덕분에 뉴욕과 뉴저지 곳곳이 축제처럼 느껴지고 알록달록 물들어가는 거리, 선선한 바람, 주말이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이는 곳마다 들려오는 음악과 웃음소리, 누군가는 퍼레이드 현장에서 함께했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했을 테고 또 누군가는 평소처럼 조용히 주말을 보냈겠지만요. 어떤 모습으로 주말을 보냈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후만큼은 우리 모두에게 잠깐의 활력 충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오후에 비타민 한 알 톡 하고 넣어드리는 시간, 뉴욕 뉴저지가 하나 되는 시간, 김전이 2시에 비타민과 함께 좋은 음악, 기분 좋은 수다로 함께 하실게요. 오늘 날씨가 하늘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네요.

32가가 코리아타운 그 축제가 지역 특성상 일단은 세계인이 함께하는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 정말 한국 분들의 축제이긴 하지만 또 그날의 한국 사람들만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맨하탄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속에서는 또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했고 또 우리의 음악과 음식 그리고 한복까지 그리고 흥겨운 분위기까지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게 바로 또 한국의 문화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행사가 1년에 한 번만 열리는 게 조금 아쉽다 싶을 만큼 그날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그 현장에 또 우리 AM1160 K-Radio도 여러분과 함께 또 라플 추첨도 진행하고 함께 했는데요. 또 당첨되신 분들의 기쁜 표정도 기억에 남지만요. 또 아주 크고 또 특별한 선물이 아니었어도 또 누군가 당첨이 되면 또 함께 박수 쳐주시고 또 내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하면서 활짝 웃어주던 그 마음들, 그 밝은 표정들 그리고 그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정말 풍성한 가을의 계절과 그날의 눈부셨던 가을날과 참 잘 버무려졌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행사가 다 끝난 지금까지도요. 저는 그날의 좋은 에너지를 마음 한쪽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아, 5일장은 안 되더라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장, 이렇게 크게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기분 좋은 장이 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선물은 이런 크기보다 누구와 함께 했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나누었느냐가 더 오래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도 올 가을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추억 하나로 오래오래 기억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장님께서 그날 행사에 오신 거예요? 하셨어요. 그날 계셨었나 봐요. 네, 저희 직원들이 있었답니다. 정말 반가운 만남들도 있었잖아요. 저희 청취자님들 얼굴은 모르지만 늘 생방송 카톡창으로 이렇게 사연을 주고받고 신청곡으로 인사를 나눴던 우리 청취자님께서 쑥스럽게 아주 조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시다가 아이디를 딱 말하는 순간 너무 낯이 익은 거죠. 너무 반가운 그런 만남들 너무 좋았습니다. 라플 추첨은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요. 아무튼 날씨도 좋고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여러분의 귀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면서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페이지를 여세요. 자, 이제 너무 늘 익숙하실 것 같아요. 화면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 자, 그랬더니 하나, 둘, 세 번째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껌뻑껌뻑 하는 커서 옆에 K-Radio 카카오톡, 저희 생방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이 하얗게 짠 하고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시고, 각 프로그램에 있는 퀴즈의 정답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모든 진행하고 있는 K-Radio의 진행자들을 보고, 듣고, 물고, 뜯고 하시면서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3: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2: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3: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2: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3: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2: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4: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5: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Maybe Happy Ending.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 Happy Ending.com에서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입으면 품격, 벗으면 작품, 52년 전통의 맞춤 명가,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52년 장인 김양득의 맞춤 기술, 매니프레이션 기법으로 체형의 미세한 굴곡까지 세심하게 살펴 한 사람만을 위한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합니다. 10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 한벌 가격에 맞춤 양복 2벌, 52년 장인의 기술과 품격을 만날 특별한 기회, 플러싱 162가 모모 양복점. 718-359-3600 718-359-3600.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의 국보와 함께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제니의 뭉치와 함께하는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제니의 뭉치에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간식과 영양제,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용품들이 새롭게 더해졌습니다. 반려동물도 행복하고 보호자도 즐거운 공간,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요즘 10월이 참 좋은 달인 것 같아요. 가을 축제도 한창이고 또 이맘때쯤에 전세가 기다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일까요? 바로 노벨상 발표 시즌인데요. 근데요, 올해는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꽤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이에요. 오이? 아니 잠깐만요.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라고요. 정말입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우리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정을 높이 평가해서 국내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2026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요. 후보로 추천이 됐다는 것과 노벨상을 받는다는 건 좀 다른 이야기죠. 올해 노벨 평화상에는 개인과 단체를 합쳐 무려 287명과 단체가 추천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수상자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나의 이름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와, 대단합니다. 그것도 우리 시민들의 평화적인 민주주의 수호가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았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문학 쪽에서도 황석영 작가나 고은 시인 같은 한국 문학의 거장들이 또 올해 노벨 문학상 후보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식 후보 명단 공개가 된 건 아니고요. 노벨상 후보 명단은 원래 공개되지 않거든요. 과학 쪽에서도 우리 연구진들이 그 태양 전지나 유전자 편집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10월은 참 묘합니다. 축제도 있고요. 노벨상도 있고 대한민국 이름도 여기저기서 들리고요. 당장 노벨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우리도 이제 세계 무대에서 꽤 자주 불리는 나라잖아요.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특히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 후보라니까, 야, 이거 진짜 만약에 받게 되면요. 대리 수령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국민 한 명씩 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대로, 기대는 기대대로. 아무튼 10월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지 같이 기다려보는 시간,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별별 뉴스 팩트체크 앵커 김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개막한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모여 16일 동안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대회 마지막 날 한일전에서 나온 결과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남자 축구 결승전. 개최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반드시 잡고 싶었던 경기였을 텐데요. 특히 한일전 아니겠습니까? 다위바위보를 해도 지기 싫은 상대인데 하물며 아시안게임 결승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이 일본을 1-0으로 꺾었습니다. 후반 16분 엄지성의 결승골이 터졌고 한국 남자 축구는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황당한 장면은 경기 이후에 나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고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이어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태극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양 옆의 일본 국기와 중국 국기는 정상적으로 올라가는데 가운데 태극기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선수들도 고개를 돌려 계양대를 바라봅니다. 애국가는 계속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태극기는 끝내 정상적인 정상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현장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퍼졌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고의적인 게 양 지연 아니냐는 의안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비타민 팩트체크에서는 이 의혹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입니다. 첫 번째, 태극기가 제때 올라가지 않은 거는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10월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축구 결승 시상식에서는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계약되지 않았습니다. 애국가가 끝날 때까지 태극기는 계양대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이 부분은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일본이 일부러 안 올린 것일까요? 이 부분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고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계양 담당자의 움직임을 두고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의혹과 사실은 구분해야겠죠. 대회 조직위원회는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계약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태극기 계양에 문제가 있었다, 조직위원회가 사과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의였다는 것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기계 고장이었던 걸까요? 이건 역시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영상에서는 계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모습이 확인이 됐지만 그것이 시설이나 장비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일본이 일부러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단순히 기계 고장이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인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이 유독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단을 둘러싼 크고 작은 운영 문제가 앞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하키 대표팀 경기에서는 애국가 대신에 북한 국가가 연주된 일이 있었고요. 선수단 수송 과정에서도 여러 운영 문제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북한 국가가 잘못 연주된 사건에 대해서도 한국 선수단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태극기 계양 문제까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건 단순한 실수 하나로 볼 수 있는 일이냐는 의문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4회 연속 금메달입니다.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도 사실. 조직위원회는 사과를 한 것도 사실. 그러나 일본이 일부러 태극기를 올리지 않았다. 이 부분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황당한 태극기 개양 사고가 발생했고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 태극기가 안 올라갔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겠죠. 특히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가위바위보에서도 즐기 싫은 한일전, 축구에서는 한국이 이겼는데 시상식에서는 뜻밖의 태극기 개양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물론 이 역시 웃고 넘길 일인지 단순한 운영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의였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비타민 별별 뉴스 팩트체크 김지연이었습니다.

0: 대회 시작부터 마음 쓰이는 일도 많았지만 우리 선수들 정말 잘했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3: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5: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4: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이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에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29-766-0088 929-766-0088.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활기차고 즐거운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축구팬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뉴욕에 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에서 LAFC와 NYCFC가 맞붙습니다. 손흥민과 LAFC를 직접 응원할 절호의 기회. 월드컵에서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응원, 이번에는 시티필드에서 마음껏 외쳐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지금 3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 사실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는요, 908.

9081-1178 908-461-1178번입니다. 청정 강원도 인제군이 특산품이 여러분 곁에 왔습니다. 용대리 황태 양념구이, 황태채, 황태머리와 나물 캐는 곰 외에 각종 황태부각, 추억의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한계령 웰빙의 솔순 라이스칩, 인제 명품 오미자와 기린 농협의 옥수수차, 보리차 등 다양한 인제의 제품들이 한양매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날씨가 참 좋죠. 이번 한 주 날씨가 예술일 예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공기 느끼면서 계절의 변화도 천천히 즐겨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뭇잎도 하루하루 색을 바꿔가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단풍처럼 예쁘게 물들어가는 한 주가 될 것만 같습니다. 유난히 상쾌한 월요일, 이번 한 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좋은 것 하나씩 챙겨가면서 여유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K-라디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10월 들어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흐리고 비오고 그래서 그런가 계절의 공기가 확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어떠세요? 가을의 운치를 즐기기 딱 좋은 날씨 아닌가요? 10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면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남은 날들을 세어보며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지금까지 잘 견뎌온 나 자신을 토닥여주기에는 정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한 주를 시작하느라 애쓴 오늘 하루 사랑이라는 이유로 라는 노래와 함께 라라랜드 출발합니다.

0: 지난 주말 날씨 참 비도 오고 별로였어요. 날씨가 그러다 보니 뭐 마음도 좀 축 처지고 소파에 앉아서 TV보다 아 조금만 쉬어야지 했는데 헐 눈 떠보니 저녁이더라고요. 저녁 먹고 또 잠깐 쉬었는데 어느새 월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역시 빠르죠 세월. 특히 주말은 더 빠른 것 같아요. 토요일 아침에는 주말이 이틀이나 남았네 했는데 일요일 저녁만 되면 벌써 월요일이라니 크크크. 10월 들어 첫 번째 맞는 월요일 이렇게 멘트하다 보니까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라는 멘트가 금세 오겠지라는 또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원래 조급해지면 시간도 빨리 가고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라는 재촉보다는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넉넉한 10월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이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시 이야기. 기후 위기로 온도와 습도가 크게 달라지면 약의 안전성이 떨어지고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약 성분이 분해돼 효과가 줄어들고 더위로 몸 상태가 달라지면서 체내 반응도 바뀔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의약품 보관, 유통 기준을 새로운 기후 조건에 맞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버밍대 연구에 따르면 높은 온도와 습한 환경은 약의 유효 성분을 분해하고 약의 구성을 바꿔 효과를 떨어뜨리고 이상 반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더위로 탈수나 혈류 변화가 생기면 몸이 약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은 정해진 온도와 습도 범위에서 효과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지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약의 유효 성분이 분해되거나 약의 구성이 달라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습기를 잘 빨아들이는 약은 습도가 높을 때 더 쉽게 변하고 약 성분이 한꺼번에 방출되는 현상이 생겨 이상 반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섭씨 42도 폭염과 높은 습도 속에서 뇌전증 치료제가 녹아 이 약을 쓴 환자가 발작이 멈추지 않는 뇌전증 지속 상태를 겪었다는 보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열, 빛, 습도에 노출된 채 보관이 된 갑상선 호르몬제가 잘 듣지 않았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냉장 유통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냉장 설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백신이나 인슐린, 출산 뒤 출혈을 막는 데 쓰는 옥시토신이 더위에 변질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학술지 논문에 따르면 열에 노출되면 피부 혈관이 넓어져 피부로 가는 혈류가 늘고 간이나 신장 같은 내부 장기로 가는 혈류는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약이 몸에 흡수되고 퍼지고 분해되고 배출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간으로 가는 혈류가 줄면 일부 약이 간에서 덜 제거돼 몸속에 쌓이고 독성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 때 약을 먹으면 효과가 덜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 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은 폭염 때 저혈압 위험이 키운다는 보고가 있고, 인슐린을 주사하는 당뇨 환자는 더운 날씨에 저혈당 위험이 커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반대로 뇌전증 약은 덥고 습한 여름에 혈중 농도가 낮아졌는가 하면, 장기 이식 뒤 쓰는 면역 억제제는 여름철 혈중 농도가 낮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 체온 조절을 방해하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꼽았는데, 이뇨제, 항우울제, 항경령제 등이 몸의 체온 조절이나 수분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이런 약을 먹으면 열을 내보내기 어려워지거나 수분이 더 빠져나가 더위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폭염 때는 약물 치료를 더 세심히 살피고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용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약물 이상 반응 신고 체계가 기상 자료를 연계해 위험을 빨리 찾아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 보관 장소는 약의 변질을 막기 위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약마다 허가받은 저장 조건이 다르죠.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했을 때 설명서를 보면 보관 온도가 반드시 나오는 이유도 다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온과 실온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상온은 섭씨 15도에서 25도이고 실온은 1도에서 30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의약품 안정성 시험과 보관, 유통 기준이 현재와 앞으로의 기온 습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각 나라별로 규제 당국이 시험,
보관, 유통 기준을 예상되는 기후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는 약은 라벨 표시를 강화하고 기후 조건에 강한 제형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지독한 인디언 썸머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더운 한 해였는데 혹시 집안에 보관 중인 약품들 고온에 노출된 것이 있다면 만에 하나라도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폐기 처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괜히 아깝다고 해서 드신 다음에 효과도 못 보고 자칫 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고민 좀 해보셔야겠는데요. 주말과 달리 오늘은 기분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갑자기 기온 떨어져 내일은 다소 쌀쌀하다가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낮과 밤의 기온차를 심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아침까지 습하고 안개 낀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월요일 오늘 아침 출근길에 불편함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유입이 되면서 햇살이 비추고 산들바람이 부는 오후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현재 최고 기온은 주말보다 따뜻하고 10월 초에 맞는 72도, 섭씨 2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맑은 하늘과 약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그러나 해가 지면서 기온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로는 이번 시즌 들어 가장 서늘한 공기가 밤사이 유입되어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이 45도, 섭씨 7도까지 떨어지겠다고 합니다. 특히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국립기상청은 메릴랜드 서부, 버지니아 서부, 웨스트 버지니아, 동부 일부 지역에 대해 화요일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서리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서리는 민감한 야외 식물에 피해를 줄 수 있고요. 덮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고사할 수 있으니 야외에서 식물이나 채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 기온은 40도대까지 떨어지겠으며 쌀쌀한 가을 날씨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최고 기온은 60도 중반까지 오르겠고요. 이는 이맘때 평균 기온보다 약 10도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화요일은 햇살이 풍부하고 습도는 낮아 진정한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밤에는 기온이 더욱 떨어져 수요일 아침은 이번 주 중에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쌀쌀하고 더욱 쌀쌀하겠지만 오후에는 햇볕이 비추면서 기온이 20도 초중반까지 오르고 바람도 남쪽에서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낮에는 그래도 화창한 날씨와 낮은 습도로 아름다운 가을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화창한 날씨와 낮은 습도로 쾌적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0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겠고요. 이와 같은 날씨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주말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6시 4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행복한 나의 삶을 위해 건강 뉴스. 흔히 콩팥은 신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나트륨 과다 섭취, 소금을 꼽고 있지만 실제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질병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은 의외로 과일 섭취 부족이라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204개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식생활 위험 요인이 만성 콩팥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연구팀은 질병, 장애로 건강하게 살지 못한 기간과 조기 사망으로 이른 수명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7가지 식생활 요인의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 만성 콩팥병 질병 부담 요인 1위는 과일 섭취 부족으로 인구 10만 명당 매일 40여 명에 달했으며, 이어 채소 섭취 부족이 2위를 차지해 소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적게 먹는 식습관이 콩팥 질환 발생과 악화에 더 치명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통곡물 섭취 부족, 가공육 과다 섭취, 붉은 고기 과다 섭취, 가당 음료 과다 섭취 순으로 질병 부담이 컸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체내 만성염증과 조직 손상이 가속화돼 사구체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구체란 나트륨 과다 섭취가 콩팥 속에서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는 실타래 모양의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인데, 이 사구체의 기능이 떨어지면 내부 압력을 높이고 소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공격 인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식생활 불균형에 따른 콩팥 부담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가파르게 급증했는데, 젊은 시절부터 누적된 잘못된 식습관이 노년기 콩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설탕이든 가당 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 부담이 30년간 무려 121%나 급증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합병증을 통한 콩팥 손상 위험도 커졌다고 합니다. 일단 콩팥을 보호하려면 단순히 싱겁게 먹는 것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히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육과 당뇨를 줄이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이라고 연구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크게 저하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있어 과도한 과일이나 채소 섭취 시 치명적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 검사 수치에 맞춰 전문의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 신장이 크게 저하된 분들이라면 패스! 혈액검사 수치에 맞춰서 전문의와 상의한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다행히 아직 신장이 나빠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소금만 줄이실 것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과일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부터라도 과일과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고민되네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스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좋은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고령층 2천만 명 이상에게 메디케어 보험료 지원금으로 1인당 $90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닌 일회성 지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100라고 표현했지만 백악관이 발표한 금액은 $90입니다. 메디케어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건강보험으로 65세가 되면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65세 미만 장애인과 말기 신장질환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의사 진료와 외래 치료 등을 보장하는 파트 B 보험료를 보조하는데 지급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기존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 약 2,080만 명입니다. 메디케이드가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고소득으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발표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어지는 현금 지원 약속의 하나로 짚었으며 지지율 부진 속에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단 건 모르겠고, 아이 그럼 5천 죽었다는 건 무엇이게? 이? 그건 물 건너 간교? 이?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면 내가 좀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11월 중간선거 직후 또는 그 전에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경제적 기반이 크게 약해졌다며 전쟁이 끝나면 에너지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덴턴의 피터필드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거 직후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무너질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종전 조건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란전을 신속히 끝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미국의 에너지 가격도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앨라바마주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이란전이 곧 끝날 것이며 중간선거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유가는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피해 규모도 강조했는데 우리가 내일 철수하더라도 이란이 우리가 가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당초 언급한 2, 3주보다 길어졌다는 비판에는 짧은 기간에 달성하겠다고 한 목표가 핵 능력 제거였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으며 이후 군사활동은 후속 정리 작업이라고 설명하며 대응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아니, 어찌게 공약한 것 중에 불법 이민자만 추방하고 딴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니, 기후 규제 완화 그 헌담서 이 파리 기후 협약을 또 탈퇴하질 않나? 협상을 통해 24시간 내에 전쟁 끝난단 소?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가.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 끝내봐요. Immediately, right now. 이. 그러면 내가 그냥 두 발 안고 공화당 찍어줄라니까. 이. 아니, 지금 끝내보라니까요.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가 2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 불안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서 이들의 선택이 중간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표심은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의회 선거에서 지지할 정당을 묻자 민주당이라는 응답은 55%, 공화당은 27%였으며 각 당을 선택한 응답자 가운데 약 절반은 선택이 확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시선도 냉담합니다. 9월 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60%는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공화당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무기력과 부패를 꼽았으며 공화당 또한 부패와 부정직을 주로 꼽았습니다. 실제 투표 참여도 관건입니다. 양당의 부정적인 유권자들이 지난 2018년엔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2022년에는 공화당에 기울었다며 어느 당도 지지를 계속 확보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 당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을 개선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도 의회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 견제를 넘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네요. 오죽하면 위정자들이라고, 야, 이 사탄의 시상에서 뭘 기대하겠냐마는, 아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엔 이 소시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당이 됐으면 좋겠네요. 있는 것들만 배불리지 말고, 지발. 39살 축구의 신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화려한 축구 경력에 또 하나의 영예를 보탠다는 소식입니다. 그의 고국인 아르헨티나의 명문 국립대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가 명예 박사 학위를 그에게 수여한다는 것인데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교는 스포츠를 통해 뛰어난 성취를 이루고 사회에 영향을 준 인물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하는 국제적 전통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대표팀과 작별하는 메시에게 고국의 대학이 특별한 영예를 안겨준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총장 13개 단과대학 학장, 교수, 졸업생, 학생 대표로 구성이 된 최고위원회가 참여했으며 경기 성적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까지 인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메시의 경력이 탁월함과 인내, 겸손, 윤리적 태도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면서 아르헨티나를 대표해 보여준 헌신도 학위 수여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메시는 주장으로서 아르헨티나에게 여러 우승을 이끌었으면 특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36년 만에 조국을 정상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수여식은 내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모누멘탈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마지막 경기인 베냉과의 친선전에 앞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어찌게 우리나라 손흥민도 은퇴하게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 줄라나? 근데 손흥민 아빠가 준다고 고사를 지내도 안 받을 것 같은디. 눈꺼풀과 눈썹 사이에 하얗고 뾰족한 돌기가 자라나 병원을 찾은 10대 소년의 몸에서 다 자란 송곳니가 발견이 돼 전 세계 의학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상적인 치열을 벗어나 엉뚱한 부위에 치아가 자라는 이른바 이소성 치아가 눈 윗구멍에서 발견이 된 세계 최초의 증상 사례인데 미 안과학회에 따르면 인도 안과병원 의료진이 최근 국제 안과학술지를 통해 왼쪽 눈꺼풀에서 발생한 이소성 치아 제거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인도에 거주하는 16세 소년은 왼쪽 위 눈꺼풀이 붓는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이 되다 눈꺼풀과 눈썹 사이 피부를 뚫고 솟아오른 뾰족한 흰색 돌기 두 개를 발견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통증이나 외상 병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초기 진찰 당시 치아나 뼈 조직을 포함할 수 있는 희귀 생식세포 종양인 것으로 의심을 했으나 CT 촬영 결과 종양이 아닌 치관과 치근, 다시 말해 이빨 머리와 뿌리가 완전히 형성이 된 성숙한 송곳니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치아가 눈 왼쪽 뼈 조직에서 시작을 해 눈 앞쪽 피부 조직으로 뻗어나온 상태였다고 하는데 다행히 의료진은 외과적 절제술을 통해 눈꺼풀 내부에서 치아를 완전히 적출했다고 합니다. 의학문헌상 비강이나 콧구멍, 눈 밑 뺨 안쪽 상악동 등에서 치아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눈 윗부분에서 성숙한 치아가 자라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며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치아가 원래 자리인 잇몸 뼈를 벗어나 엉뚱한 곳에서 자라는 이소성 치아는 단순히 치아 수가 많은 과잉 치아는 구별되는 것으로 태아기 때 얼굴 형성 과정에서 치아의 씨앗이 비정상적인 위치로 잘못 이동하거나 턱뼈 공간 부족, 유소하기 안면 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정상적인 위치에 자리 잡은 치아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코 속에서 자랄 경우는 만성 코막힘, 원인 불명의 악취, 반복적인 코피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후각신경을 눌러 후각상실을 초래하기도 하며 또한 뺨 안쪽에 위치하면 만성 축농증과 안면 압박통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라고 보면 이 머리에 불나고 엉덩이에 불난다라는 말이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오. 아니 눈두덩이에서도 이빨이 나오는데 머리하고 엉덩이라고 안 나오겠쇼. 지금이야 수술로 없애면 되지만서도 옛

니아라는 게시판에 올려진 글에 따르면 자신을 41세 화물차 기사라고 소개한 뒤 최근 페라리 박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본인은 화물차 기사로 일하고 있으며 왼쪽 손목을 잃은 장애인으로 얼마 전 운전하다 정말 큰 사고가 났는데 하필 자신이 부딪힌 차가 페라리였다고 합니다. 페라리 차주는 누구나 다 알만한 회장님으로 사고 직후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머리를 부여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차주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회장님이 그의 왼손을 보더니 오히려 괜찮아요? 라고 하셨고 그는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회장님께서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시며 기사분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고 하는데 기사는 사고 이후에도 고마운 마음이 남아 추석을 앞두고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다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게시물에는 차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도 좋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사고 피해가 큰 만큼 선물보다는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네요. 캬, 요것이 말이오. 뒤바뀌어 싸야 하는디 참말로 아깝네요. 차고로 뺨을 맞아도 다이아 낀 손에 맞고 차 사고가 나도 벤츠의 바치라고 말이오. 아이고, 어쨌든 잘린 왼쪽 손목이 인이를 살렸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이 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전시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위안부 지원단체인 리나 필리피노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청의 시계탑 박물관에 위안부 사진전 전시 자료를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위안부 여성들의 모습을 담은 혼란 속의 용기, 여성과 전쟁의 이야기 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데 부제는 필리핀 여성 전쟁 생존자들에게 바치는 헌사입니다. 일본 교토통신에 따르면 전시회에서는 사망한 위안부의 사진과 피해 실태를 담은 일러스트 등 약 50점이 전시가 되는데 리나 필리피노가 기획하고 마닐라시 관광문화예술국이 후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일본 예도론 다른 나라 여자들 어디까지 동원한겨? 이 중국, 한국, 필리핀 왜 인도는 없는겨? 말레이시아도 있고 싱가포르, 캄보디아, 동티모르. 아이 근데 우리나라도 여기서 좀 찝찝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오. 코피노, 이 코피노가 뭔지 아시죠? 위안부 가정은 아니더라도 전쟁 참전여서 거기서 만난 여자들 임신시켜놓고 책임도 안 지고 토낀 종자들 많다고 하던디. 걔들이 코피노 아니오. 조만간 우리나라도 사단 날 수 있으니까 몸살이 시야겠소.

대만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트렁크에 실려있던 캐리어를 바닥으로 내던지기까지 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현재 대만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는데 그는 트렁크에 캐리어를 싣고 택시기사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뒤 친구를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택시기사는 한국인 손님은 안 받는다라며 승차 거부를 한 것뿐만 아니라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거칠게 꺼내 바닥으로 내 동댕이 친 뒤 45kg에 해당되는 다른 캐리어도 잇따라 내 던졌다고 합니다. 친구를 데리고 택시에 다시 와보니 트렁크가 모두 택시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캐리어 안에 있던 노트북 등 모두 파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인은 택시기사에게 배상 방법을 물었지만 택시기사는 난 모른다고만 답을 해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택시기사는 경찰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이 정말 싫다, 배신자 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택시기사는

반성하고 있고 파손된 캐리어는 한국인이 경제적으로 쉽게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손된 캐리어는 300만 원이 훨씬 넘는 제품이었으며 노트북도 파손이 됐지만 별다른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해당 택시기사는 현재 택시회사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아니 우리나라가 뭔 배신을 했다는 거요? 아니 원제는 니들이 우리를 믿기는 했고 이? 총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고 말이여 어디서 지랄이여 지랄은 이놈은요. 올해 48살이 되는 가수 유승준 씨가 아니 스티브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LA 총경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 재판은 유 씨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불복을 해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기도 합니다. 1997년 데뷔해 유 씨는 한국 내에서 가수로 활동을 하며 방송을 통해 군 입대를 약속을 했지만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 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입국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 후 유 씨는 만 38세가 된 뒤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의 비자를 신청했는데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에 불복을 해 첫 소송을 제기했으며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으며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 승소를 했으나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이번에 승소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이니는 죽어서도 고급 땅 못 밟을 것 같은데, 응? 시상에서 진로 무서운 죄가 뭔지 알죠? 이 절대 용서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지요. 괘씸죄요. 괘씸죄. 괘씸죄는 헌법에도 안 나와 있어. 그것이 문제요. 예. 방탄소년단이 팝그룹으로는 최초로 월드투어 누적 매출 5억 달러 약 6,800억 원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다시 썼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공연 박스 스코어에서 지난 4월 고향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막을 올린 BTS의 새 월드투어 아리랑이 역대 그룹 사상 7번째로 누적 매출 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빌보드는 앞서 6개 팀 모두 록밴드여서 BTS는 팝그룹으로서는 전대미문의 영역에 들어서게 됐다고 평가했는데 BTS는 8월간 한 달 동안 12회 공연을 열어 총 1억 7,170만 달러, 약 2,340억 원의 티켓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 2023년 8월 비욘세에 이어 빌보드 박스 스코어 집계 사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간 매출입니다. 8월 뉴저지 이스트 레더포드 매드라이프 스타디움에서는 2회 공연만으로 3,270만 달러, 약 445억 원의 매출과 약 15만 8천 명의 관객을 동원함으로 8월 한 달간만 약 80만 명의 관객을 모아 탑 투어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BTS는 팀 통산 다섯 번째로 빌보드 탑 투어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이는 배드버니 10회, 비욘사 콜드플레이,
엘튼 존 등 각 7회를 잇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편 BTS의 공연이 앞으로도 약 40회 예정이 된 만큼 빌보드는 최종 누적 매출이 10억 달러, 약 1조 3,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도론 이미 신의 경지에 이뤘다고 봐야겠죠? 참, 이럴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일단 독도 문제도 있고 동해 문제도 있고. 아, 인자는 우리나라 가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라 우측에 안 되는가 여서요. 얘들도 군대는 갔어.

BTS의 다이너마이트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K-Radio Washington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Washington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아, 지난 주말 살짝 목감기가 왔어요. 근 한 7, 8년 동안 감기 한 번을 안 알았는데 너무 자만하고 너무 자랑을 했나 봐요. 아, 이렇게 자랑하다 내 한번 큰 거 다치지 했는데 열심히 지금 뜨뜻한 물, 꿀, 뭐 쌍화탕 먹고 있습니다만은 아, 쉽지가 않네요. 일부 방송 끝에 특히 지구촌 소식 전해드릴 때 약간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2부 이 시간도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 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니퍼님께서 2부 첫 곡 될까요?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김원중의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바위섬?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복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듣는 귀에 사명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많이 들어야죠. 많이 보기도 하고 대신 말은 좀 줄여야 하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 말이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상처받는 이웃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로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돌볼 수 있는 역량을 바라봅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제일 감기 조심하시길 콜록콜록.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목이 간질간질해요. 조금 불편합니다. 신경을 쓰니까 자꾸 이 방송도 그렇고, 아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데요.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예,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이 좀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음악을 좀 많이 들려드릴까 생각됐는데, 아, 제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욕심이 막 생기는지 하나라도 더 들려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또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 로드 스튜어트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와, Do you think I'm sexy?

월요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아쉬웠던 일은 내려놓고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윌리엄 조언님께서 보내주신 월요일의 좋은 글. 오늘의 한 걸음이 한 주의 방향을 만들고 작은 행복 하나가 하루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 건강하고 평안하게 시작하세요. 좋은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월요일에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월요일 아침. 창문을 열면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고 어제의 걱정은 어제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오늘만큼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햇살 하나, 미소 하나, 따뜻한 차 한 잔에도 행복은 조용히 우리 곁에 와 있으니까요. 좋은 하루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에도 견딜 수 있는 커다란 나무 그늘 하나를 마음속에 가진 자일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 자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서도 견딜 수 있는 따스한 동굴 하나쯤 마련해 가지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행복은 문을 두드리며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안에서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행복이라면 멀리 밖에서 찾아 나설 것 없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남에게 주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슬쩍 찾아와 피어납니다. 움켜쥐고 있는 행복은 씨앗이지만 나누는 행복은 향기로운 꽃입니다.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이고요. 신청곡은 엘튼 존의 곡. 와,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어마어마무시하게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요새 그 블루하고 같이 듀엣, 약간 듀엣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블루라는 그룹이니까 이렇게 같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와, 그 곡도 너무 좋던데요. 하지만 오늘은 엘튼 존의 목소리로만 들어보시겠습니다.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게 쉬고 있는 거북이를 봤다고 하시면서 동네에 파괴서 보셨나 봐요.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거북이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뉴저지의 유아영입니다. 노인과 어른에 대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먹지만 어른이 되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화를 참아야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틀렸을 때 변명보다 사과를 먼저 하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리는 것.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 사람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이른에도 아이처럼 떼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25세도 자기 삶을 묵직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나이는 숫자이고 성숙은 선택인 것 같아요. 늙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노인이 될지 어떤 어른이 될지는 아직 내 손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모두 세월 따라 노인보다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으로 익어가는 것이 인격이고, 어른으로 익어가는 비결은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닭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자, 오늘 정답자 발표해야 하는데요. 지난주 랄랄라 퀴즈 어떤 문제였는지 지금부터 한곡한곡 들어보겠습니다.

음정이 다소 불안하지만 근데 그때 참 인기가 많았어요. 푸른하늘의 유영석이 부르는 약속.

맞아요. 유영석 노래가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노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푸른 하늘의 유영석이라는 걸 금방 아셨을 거예요. 근데 제목이 약속이었나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알려드렸잖아요. 힌트 겸.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 역시 김범수가 부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 지난주 정답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약속이라는 곡을 많이 보내셨거든요. 근데 정말 더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바로 뉴저지의 유아영 씨 있는데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우리 유아영님 이번 주 정답자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약속으로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더 정확한 정답은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사실은 이거였어요. 자, 지난주 라랄라 퀴즈는 우리 뽀드현도님께서 내주셨는데 뭐 이필원의 약속 워낙 유명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또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드리는 상품 있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다른 분들도 퀴즈 맞추는 것이 좀 어렵다면 한번 생각해서 퀴즈를 내보세요. 요거 재밌습니다. 이지만 하면 H마트 상품권 집에 덜컥 오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자,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만나자. 이 곡이 다시 나오네요. 다시 한번. 자, 이번 주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무겁죠.
1: 이번 주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또 쉽게 맞추실 수도 있고요. 이번 주는 가수와 노래 제목 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주 말까지 가봐서 뭐 한 분도 없으시다면 그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이번 주 랄랄라 퀴즈 공통점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곡 듣고 계십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은 저희 카톡 라라랜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026년 10월 5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 또한 역시 감사드립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어요. 와, 정답 벌써 다들 올려주셨네. 아이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면 가장 정성을 적어서 보내주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사랑해.

0: 김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팅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electric transformer라던가 storm drainage, power tower, elevation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음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0월의 첫 월요일을 개천절 연휴로 보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분주한 가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가을이 저물 때 즈음에는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 하나 얻게 하소서.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첫 곡은 우리는 부지런한 332장 찬송입니다. 이장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464장 믿음의 새 빛을 박동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베드로 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환한 빛으로 이끄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박혀 죽으신. 385장 찬송입니다. 한국 기동 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국립합창단이 부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정은숙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갈보리산 위에 김종섭의 찬양이고요. 오 만세 반석이신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희주의뢰 감사를 선택하기. 이어서 배상진님께서 청해 주신 곡인데요. 잔치공동체의 우리에겐 복이 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박신화 콰이어의 성가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개천절 대체 휴일 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이윤화의 예수 나를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오늘 인사는 조금 긴데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십시다. 오늘부터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에드워드 목사님은 믿음이 경건한 여성인 사라 여사와 결혼을 해서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후손 1,300명을 조사해 보니 그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이 됐고 대학 교수가 100명, 변호사가 102명, 판사가 30명, 작가가 60명, 의사가 56명, 대학 총장이 14명, 상원위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사람으로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프라는 자손을 보면 그 자손 1,200명을 조사했는데 310명이 노숙자였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0명은 살인죄를 범했고 그들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109명이었습니다. 그 후손의 3분의 1은 정신병 경력이 있고 절반 이상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엘버트 윈식이라는 박사가 이 두 가문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두 가문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가문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았고 다른 가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철저한 기독신앙을 가지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남을 절대 비방하지 않기, 세 번째가 함께 기도하기. 이렇게 여러 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맥스 듀크라는 가문에는 아무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칙이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오늘 장학금 전달 시기 있죠. 어떻게 보면 장학주일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외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그 비결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촌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과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세대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직접 받았는데 2세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직접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은 신명기 중에서도 신명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들으라 라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람들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면, 돈을 가장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죠?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 넘버원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 하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연애할 때 했잖아요. 그때는 밤에 11시에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한 시간이라도 달려가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국경도 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있더라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결혼과 같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언약을 하셨죠? 저도 결혼식 때 하도 정신이 없어서 주례 목사님이 뭘 얘기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언약을 할 때 공통적으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언약을 지키려면 우리의 자유가 좀 제한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여자가 연애 대상이었는데 이제 사랑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 우리 아들한테 뭘 얘기하면 잠깐만 있으래요. 전화를 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허락하면 되는데 와이프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막 답답해요. 아들한테 야 요번에 어떻게 같이 휴가 갈래? 하면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해서 여보 휴가 같이 갈 수 있어? 안 돼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돼요? 딸. 여러분들 딸한테 휴가 가자 하면 딸은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왜요? 결정권이 딸한테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엄마 그때 휴가 가자. 그렇게 딸은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당신은 조금 섭섭해도 아들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허락받으면 아, 내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들이 잘 사는 비결이 그거예요. 아내한테 늘 물어보고 허락받고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대요. 어떤 언약? 결혼의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되 결혼 언약을 맺으셨대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잔치에 들어간다고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 문제보다 먼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향한 계획과 그런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가 뭐 되길 원하세요?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세요? 목사?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예, 뭐 의사나 변호사나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하죠.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힘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뭐 필요한 것도 안 주고 하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사랑이죠? 사랑은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생각도 온통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을. 이 쉐마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손목뿐만 아니라 이마에까지 이것을 두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옮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연애하실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생각하셨어요? 아침에만 생각하셨던 분. 나는 점심에만 생각했다, 저녁에만 생각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모자라서 꿈에도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생각나셨어요? 시시때때로 어디 있든지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당구 치실 줄 아세요? 저도 젊었을 때 당구를 150까지 쳤는데 아주 잘 칠 때가 80이셨어요 누구한테도 안 졌어요. 그때는 이렇게 누우면은 당구 다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치면 이렇게 세 번 맞고 들어간다는 그것만 이렇게 보였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당구 사랑이죠. 그 여러분들 요새 어르신들은 누구 사랑해요? 손주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기를 이 손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대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대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뭘 주세요? 11절로 넘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우지 않은 집을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주신대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게 우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앉으자 서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면 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평생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플 대학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세워서 연매출 700억 기업을 일군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원래 두 딸의 어머니로서 아동복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해외에다가 생산 공장을 만들었는데 큰 사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1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셨대. 그리고 완전히 길거리에 내앉혀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30만원 가지고 니역 거를 빌려서 불법으로 붕어빵 장사하는 그거였답니다. 근데 이 붕어빵 장사를 하다 보면 빚쟁이들이 또 몰려와갖고 빚 독촉하고 그냥 다 부시고 그래서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 두 딸이 성인만 되면 내가 죽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큰딸이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빚쟁이가 빚 독촉하느라고 큰딸 학교를 찾아가서 난동을 피웠대요. 그래서 그날 그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퇴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그냥 딸을 잡고 엉엉 울었는데 어느 날 자다 보니까 큰딸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있나 보니까 저 베란다에 새벽

0: 새벽 4시 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했더니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버스는 없고 택시를 탈 돈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에게 그 딸이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엄마, 예수님도 머리 들 곳이 없으셨대. 우리 식구 비 맞지 않고 이렇게 살 집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지금 행복해. 이 말로 엄마가 힘을 얻고 그 보증금을 빼서 그 교회가 있는 용산으로 이사를 갔대요. 딸을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내기가 그래서 그를 따라갔대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가서 주보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적헌금 1,000만 원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런데 장로님 마음속에 나도 1,000만 원 하고 싶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보증금이 500밖에 없어요. 집을 다 빼도 500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께 떼를 썼어요. 하나님, 저도 1,000만 원 목적헌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뭐 한 번에 안 되면 어떠냐. 10,000원씩 1,000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노란 봉투, 예전에 얇은 그 싼 봉투를 사갖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했대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13번씩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리고 새벽 예배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주방 봉사, 주방에 있는 설거지는 다 이 손장로님이 다 했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 정도 되면은 설거지를 다 하는데 그래도 집에 가기가 싫대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는 남자 화장실.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붕어빵 장사를 부흥을 시켜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붕어빵 장사는 한철 장사라 더워지면 못한대요. 그래서 5월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그 다음부터 더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엇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일까 그렇게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어떤 대학생이 뭔가 이렇게 휴지에 딱 담아서 뭘 가지고 아침 식사해가지고 뛰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와플이래요. 그래서 이 붕어빵 장사할 때 노하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붕어빵 속에 들어가는 팥 이외에 12 제자와 같이 12개의 크림을 만들어서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것을 와플에 적용해서 12가지 와플을 만들어서 파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반죽 하는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두 손으로 반죽해야 될 그런 아주 바쁜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 그러면은 내가 성경은 읽고 싶고 하루에 한 절씩 암송을 하죠. 다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결과 와플 가게가 너무 잘 됐는데 학생들이 이 와플 가게의 이름을 줬는데 와플 대학으로 젖었대요. 그래서 그 와플 대학이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지금은 300개에서 350개, 연 매출 700에서 800억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간증입니다. 손종희 장로님의 인생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새벽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집도 주시고 자가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이 진한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시 모닝 뉴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로 5일 새 회기를 시작한 연방대법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수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빈자리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관중 동원력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일 결과가 나온 것과 비교해서 미국 선거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위협과 잇단 상선 공격에도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 원유 수출을 위한 고위험 셔틀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 보도했습니다. 코넬 세븐으로 불리는 코넬대학교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수사 착수 전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서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빛으로 생체 조직의 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분야를 개척한 독일과 미국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들을 폭넓게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이민세관단속국 ICE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인당 $90를 한 차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중범죄 혐의를 받는 청소년의 재판 절차를 대폭 개편한 새 사법개혁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가 보육비지원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1만 명에게 무료 보육지원을 확대합니다. 뉴저지주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감염 위험이 높은 데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에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발견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힐스에서 유명 여성 의류 브랜드를 공동 창업한 한인 패션 디자이너 부부가 총격으로 숨져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시 모닝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광의 순간으로 기억하는 2015년 8월 21일 엘라베마주 모빌에 있는 야외 미식축구 경기장에 3만석이 가득 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의 캠프도 예상치 못한 만원 관중이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인파를 자랑하게 될 마가 집회의 발상지가 됐습니다. 이로부터 11년이 흐른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보수적 남부 색채가 짙은 지역 딥사우스인 엘라베마주 모빌을 다시 찾았습니다. 중간선거 순회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관중을 향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며 우리는 경기장을 꽉 채웠고 그 뒤에 일은 역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인원 만 명의 사우스 엘라베마 대 실내 경기장은 곳곳에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뉴욕타임스는 3만 명 만원 관중, 그것은 그때의 일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5일 SNS 트루스 소셜에 연달아 글을 올려 오하이오 유세장의 최대 수용 인원까지 완전히 꽉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현장의 빈자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선거용으로 기획했던 지난달 텍사스주 댈러스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을 향한 욕설,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 언론에 대한 불만, 사실과 동떨어진 치적 자랑에 이어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끝나는 그의 유세 레퍼토리에 지지자들도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약 4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또 하나의 변수로 5일 새 회기를 시작한 연방대법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 개표에서 빚어질 논란부터 승부가 가려진 개표 결과의 인증 문제까지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으로 봇물 터진 듯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방 상원의원 100석 중에 35석, 연방 하원의원 435석 전체를 놓고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맞붙는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격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가릴 접전 지역 곳곳에서는 양당이 선거 과정 전반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법정 공방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미 양당이 전국에서 제기한 선거 관련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각 선거의 승패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대법원 역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투 개표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경우에 이 같은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부패했으며 암암리에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질 경우에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예측 불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타임즈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내란법을 활동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 된다면서 내란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9명의 대법관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평가되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선거 관련 사건에서 늘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미 연방 우정청이 우편 투표 용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제재한 반면에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방 이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일 결과가 나온 것과 비교할 때 미국 선거 시스템이 부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밤에 올린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오늘 브라질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1억 2,500만 명이 투표했다며 결과는 투표 마감 직후 같은 날 결과가 발표됐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도시와 주에서는 투표 수가 훨씬 적은데도 결과를 조작하는데 아니 내 말은 계산하는데 종종 몇 주가 걸린다며 미국의 투표는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의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선거일이 지나도 개표 작업이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주마다 선거 규정에 달라서 사전투표나 우편투표의 개표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개표 작업이 지연되면 결과 발표도 늦어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과거 일부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앞서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붉은 신기루 현상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경합주 세 곳에서 개표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 우편투표 개표가 점차 이루어지면서 붉은 신기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모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역전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지목한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는 각각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의 최대 도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개표 지연을 두고 지금까지도 부정 조작 선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를 해결한다면서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복무와 질병, 장애, 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추진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코넬 세븐으로 불리는 코넬대학교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수사 착수 전에 SNS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서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코넬대 남학생 동아리 카이파이 회원 중 한 명을 대리하는 앤드루 밀텐버그 변호사는 일요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사건 수사 사태를 촉구했습니다. 밀텐버그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 신고자에 대해 동정심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총장 본인이 수사에서 물러나고 객관적인 제3의 검사가 수사를 이끌어야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찰청 대신 제임스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기 전 제임스 총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제임스 총장은 피해 여성을 향해 당신이 감내해야 했던 일은 끔찍하고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당신과 함께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총장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개인 SNS 게시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번 수사는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만 진행될 것이라며 중립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코넬대 동아리 파티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의혹으로 당초 지역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 측의 소송과 주지사의 특검 임명으로 다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연루된 학생 7명 중 현재까지 형사 고발된 인원은 없으며 피고인 중 일부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K-Radio 7시 모닝 뉴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차구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뱅크 오브 호흡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호흡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호흡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3: 엄마 별일 없죠?
4: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5: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6: Let's go! New, new, new.

0: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4: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 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미 동부 최대 한인 축제인 2026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이 뉴욕 맨해튼의 심장부에서 수많은 뉴요커와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한복 행렬과 풍성한 K-푸드, K-뷰티 그리고 한인 미디어의 열기가 아메리카 에비뉴를 가득 채웠는데요. 한류의 위상을 드높인 성공적인 현장과 함께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개선돼야 할 점들을 짚어봅니다. K-라디오가 다녀왔습니다.
1: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맨해튼 38가에서 27가까지 이어지는 아메리카 에비뉴가 신명나는 우리 가락과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국일보가 주관한 이번 2026 코리안 퍼레이드는 역대 가장 많은 참가자가 정성껏 차려입은 한복을 선보이며 다민족 문화도시 뉴욕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웅장한 취타대의 주도로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앞장섰고 주요 전현직 정치인과 동포사회 리더들로 구성된 그랜드 마샬단이 힘찬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그 뒤로 H마트, LG,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대표기업과 주요 단체들의 화려한 꽃차 열대와 1,700여 명의 참가자가 행렬을 이루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도로변에 늘어선 수만 명의 뉴요커들은 사물놀이와 농악단의 신나는 연주, 역동적인 태권도 시범단과 K-POP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끊임없는 탄성과 박수를 보내며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퍼레이드에 이어 32가 코리아타운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 현장은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인사회의 색깔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지난해 참가했던 중국계 음식 부스 대신 떡볶이와 김밥, 한국식 핫도그 등 대표적인 K-분식과 먹거리 부스들이 대거 자리를 잡아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메인 스폰서로 나선 키스 뷰티 그룹의 역할도 단연 돋보였습니다. 키스 그룹 임직원 90여 명이 아침 일찍부터 부스를 마련하고 $36 상당의 K-뷰티 선물 세트 2만 개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이 구디백을 받기 위해 수백 미터의 긴 줄이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으며 오후 4시경 준비된 2만 개가 모두 소진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방문객 대부분이 키스그룹의 붉은색 가방을 들고 다녀 코리아타운 전체가 붉은 물결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 미디어로서 K-라디오 역시 현장에 직접 참여해 한인 언론의 역할을 알리고 뉴욕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K-라디오 부스에는 약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으며 10여 장의 H마트 상품권과 삼성 프로젝터 3대를 경품으로 내건 대형 래플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설 무대에서는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인기 트로트 가수 나율의 열창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1회 한복 선발대회 본선이 열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처럼 한인사회가 하나 되어 저력을 과시하고 K컬처의 위상을 입증한 대형 축제였지만 축제의 규모가 커진 만큼 운영면에서 아쉬운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우선 현장 편의 및 무대 시설의 미비함이 지적됐습니다. 야외 특설 무대에 별도의 조명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해가 지면서 진행자나 출연진의 무대 퍼포먼스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복 선발 대회에 참가한 한복 착용자들이 장시간 대기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부족한 데다 전반적인 행사 진행이 지연되어 참가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행사 디자인과 환경 관리 측면에서의 개선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후원사 관계자 중 한 사람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만큼 부스 설치나 공간 디자인, 동선 배치 등이 보다 현대적이고 품격 있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사 후 쓰레기 관리 문제로 상가협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올해 역시 전용 쓰레기 수거함 배치나 청소 대책이 크게 눈에 띄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위생 및 환경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42년 역사를 자랑하며 뉴욕의 대표 다민족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코리안 퍼레이드와 페스티벌, 뜨거운 한류 열풍과 급성장한 한국의 위상에 발맞추어 앞으로 더욱 세심한 행사 운영과 연출이 더해진다면 세계의 중심 맨해튼에서 더욱 빛나는 최고 품격의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K-라디오 우진숙입니다.
2: 올해
0: 노벨 생리의학상은 빛으로 생체 조직의 세포를 조절하는 광유전학 분야를 개척한 독일과 미국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칼 다이서로스 스탠퍼드대 교수, 또 페터 헤게만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 교수, 게오르크 나겔 독일 브루츠부르크대 교수 등 3인을 2026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1971년생인 다이서로스는 미국 출신, 또 1954년생인 헤게만과 1953년생인 나겔은 독일 출신입니다. 위원회는 광개폐성 이온 채널과 광유전학에 관한 발견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광유전학 기법 덕택에 살아있는 뇌 속에서 신경세포가 기억, 감정,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밝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들이 신경과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 방법은 전 세계 실험실에서 뇌의 비밀을 밝히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뇌가 어떻게 감정, 행동,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지는 오랫동안 수수께끼였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했다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 총상금은 1200만 스웨덴 크로나, 한화로 16억 1000만 원이며 상금 지분은 공동 수상자들에게 3분의 1씩 균등 분배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공동 수상자 1인당 400만 크로나, 5억 3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노벨상은 이달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6일에는 물리학상, 7일에는 화학상, 8일에는 문학상, 9일에는 평화상을 거쳐 12일 경제학상까지 모두 6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중범죄 혐의를 받는 청소년의 재판 절차를 대폭 개편한 새 사법개혁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성인법원으로 자동 기소되던 일부 강력사건들이 앞으로는 소년법원에서 우선 다뤄지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메릴랜드주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재판 개시 기준을 바꾸는 청소년 기소 개혁법이 10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새 개정법에 따라 1차 등급 폭행이나 특정 권총 총기 관련 경범죄 혐의를 받는 16세 및 17세 청소년의 경우 이전처럼 성인 형사법원으로 자동 기소되지 않고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청소년 사건이 소년법에서 시작될 경우 성인 법원에서 소년법원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며 지체되던 기간을 줄이고 교정 및 행동건강치료 프로그램 등 연령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훨씬 빨리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청소년의 성인 법원 처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시한의 중대성이나 공공안전 위협 정도,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사에게 사건을 성인 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타라 잭슨 검사장은 새로운 절차에 맞춰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면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해 최종 확정된 이번 개혁법은 청소년의 교회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 집행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1: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 세계는 지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15세 학생이 경찰 수류탄을 집어들었다가 손을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프랑스 북부 랑스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경찰이 쏜 스팅볼 수류탄이 터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프랑스 현지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날 프랑스 전체 고등학교의 8분의 1에 달하는 460여 곳이 휴교했고 시위대는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파리와 보르도, 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시위대가 폭죽을 쏘고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경찰은 최루가스로 대응하며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3: 이번 시위는 지난달 한 고교에서 시작되어 만성적인 교사 부족과 과밀학급, 노후시설 개선을 요구하며 대학생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5천여 명 중 85%가 미성년자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극좌 세력이 시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정부 측의 반박이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미국에 거주하는 대만 총통아들을 감시하는 등 중국 당국의 지시로 스파이 활동을 한 30대 중국계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FBI는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던 34세 와닝 장 씨를 중국 상하이행 비행기 탑승 직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붙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시애틀 인근에 거주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아들 라이팅 위 씨 가족의 집과 차량을 촬영해 중국 측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만 총통부는 이번 사건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과장된 중국 스파이설로 비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이 대만 고위 인사 관련 첩보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그의 화려한 커리어에 아르헨티나 최고 명문대의 명예박사 학위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추가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UBA는 메시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UBA는 메시가 쌓아온 축구 성적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과 인내,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알린 모범적인 공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오는 6일 화요일 모누멘탈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르헨티나 대 벤행의 국가대표 경기 직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등 국가대표로서 모든 것을 이룬 메시는 이번 경기를 끝으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공식 은퇴합니다. 메시의 마지막 대표팀 고별전이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돼 이번 경기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에요.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치료빨리.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행 어디로 갈까?
1: 남들과 똑같은 여행 말고 좀 특별한데?
0: 그럼 중남미 어때? 가격은 내리고 여행은 품격으로. 푸른투어 단독 중남미 특선. 첫째, 멕시코 일주 5일. 찬란한 문명의 멕시코 시티와 멕시코 속 유럽 스페인 문화, 테오티우아칸 피라미드, 그리고 자연석회 온천 톨랑통고까지 $990 플러스 항공.
1: 둘째, 남들과 똑같은 여행이 싫다면 힐링 코스타리카 5일. 라이베리아의 열대우림과 리오네그로 온천에서 제대로 힐링하세요. $990 플러스 항공.
0: 올 겨울 여행 중남미로 가자. 프렌투어 201-778-4000번 718-928-3333.
2: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2: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3: K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융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아침이 힘드시다면 홍합 페로라 플러스를 드세요. 깊고 편안한 잠, 한결 가벼운 아침, 홍합 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째 소식입니다. 게토레이 스포츠 음료가 대규모 리콜됐습니다. 펩시코가 식품의약국 FDA의 발표에 따라 전국에서 게토레이 스포츠 음료 약 12만 2천 상자를 리콜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레몬 라임, 레몬 라임 제로, 오렌지, 오렌지 제로 등 28원씩짜리 병 제품입니다. 제품에 식품 첨가물인 옐로 넘버 6, 일부 제품에는 옐로 넘버 5가 표시되지 않은 채 들어간 것이 이유입니다. 리콜 제품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서 전국 38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FDA는 이번 리콜을 2등급, 즉 클래스 2 리콜로 분류했습니다. 제품을 섭취했을 경우에 일시적이거나 치료가 가능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는 집에 있는 게토레이의 제품명과 함께 병해적인 로트 번호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콜 대상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판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구직과 이직을 준비하는 한인들을 위한 기초 온라인 컴퓨터 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10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와 달력,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 직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초와 함께 제미나이를 활용한 AI 사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한 수강생에게는 무료 대여도 제공하며 등록할 때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비는 $80이며 수업을 성실하게 이수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제공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페어팩스 카운티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컴퓨터 교실 외에도 1대1 구직 상담을 상시 제공합니다. 등록과 문의는 703-354-6345 한송이 구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한국 고전소설 토끼전을 주제로 어린이 팝업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행사는 오는 10월 24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김아람 작가의 신작 그림책 토끼 스트릭스를 함께 읽고 이야기 속 토끼와 자라 등 등장인물을 직접 오려붙여 팝업 장면을 만들고 말풍선에 자신만의 대사를 넣어 미니 팝업북을 완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비와 재료비는 모두 무료이며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행사에 참가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교사들을 위해서 11월 5일부터 무료 팝업북 도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이번 프로그램을 UN 국제학교와 퀸즈의 PS32 공립학교 등으로 확대해 한국 고전 이야기와 문화를 미국 어린이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7시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매일 아침 7시 K라디오 7시 모닝뉴스입니다.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 2천만여 명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90가 한 차례 지급됩니다. 대부분 이번 주 수요일쯤 계좌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 등은 대상에 빠져 있어서 자격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 부담을 돕기 위해 가입자 1인당 $90를 한 차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의회가 2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메디케어 개선기금입니다.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에 따르면 대상은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 약 2,080만 명입니다. 대상자는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높아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또 민간보험사 상품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도 받을 수 없는데 이 가입자가 전체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지급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오는 8일 전후 사회보장국을 통해 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직접 입금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달 하순 재무부가 종이 수표를 보냅니다. 이번 $90는 한 번만 지급되며 앞으로 매달 내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파트비 표준 보험료는 월 202달러 90센트로 $90는 한 달 보험료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번 지급은 11월 3일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지급 소식을 노린 사기 전화나 문자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뉴저지주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고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에서도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가을철 모기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2: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2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사망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남부 뉴저지에 사는 60세 이상 주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뉴저지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환자는 26명으로 이 가운데 19명이 신경계 질환을 겪었고 69%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14명은 8월 마지막 주와 9월에 발병했으며 추가 의심 사례도 조사 중입니다. 카운티별로는 몬머스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머서와 캠든이 뒤를 이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주 전체 21개 카운티의 모기에서 검출됐으며 버겐과 허드슨, 머서, 서머셋,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특히 많았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새를 문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새에게서 사람에게 직접 옮지는 않습니다. 감염자의 약 80%는 증상이 없지만 약 20%는 발열과 두통, 몸살 같은 독감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드물게 고열과 목경직, 뇌염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쓰는 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레이너드 워싱턴 뉴저지주 보건국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 주변 모기를 줄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을에도 모기가 계속 활동하는 만큼 야외 활동 때 모기 기피제를 쓰고 집 주변의 고인물을 없애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시의 한 국립초등학교 교사가 17테러, 즉 2023년 10월 7일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경계 장벽을 뚫고 이스라엘 남부를 침공한 대규모 기습 공격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하마스의 전 수장 야야 신와르를 찬양하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교사에 대한 파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3: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의 PS77 초등학교 교사인 데미안 네바 씨가 반이스라엘 소통방에서 하마스의 전수장 야히야 신화르를 찬양하는 발언을 내 뉴욕시 교육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파크 슬로프 푸드코프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패션 사진작가 출신인 네바 씨는 지난해 11월 단체 대화방에 야히야 신화르 만세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하히야 신화르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습격 사건을 기획한 주모자로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망한 인물입니다. 네바 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SNS에 이스라엘 굵기를 훼손하는 이미지 등을 게시하며 반이스라엘 활동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대계 시민단체와 지역 정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반대단체들은 테러 조직 수장을 영웅시하는 인물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고를 촉구했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 측은 즉시 해당 건을 감사실에 붙여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 대변인은 반유대주의와 테러 조직에 대한 지지는 교육 시스템 내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학생에게 포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교육감실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0: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힐스에서 유명 여성 의류 브랜드를 공동 창업한 한인 패션 디자이너 부부가 총격으로 숨져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63살 미셸 민, 남편은 61살 브라이언 워커로 두 사람은 여성 의류 브랜드 브린 워커를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45분쯤 UC버클리 인근 자택에서 부부는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총기 한 정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현재 살인 후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총을 쐈는지 또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족인 셸민 씨의 남동생 폴민 씨는 남편 워커가 최근 고위험 투자와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로 1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워커 씨가 심각한 정신적 불안을 겪었고 가족들이 전문 치료시설에 입원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랜드 브린 워커는 1992년 버클리에서 시작된 여성 의류로 현재 미 전역 1000개의 부티크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한편 민 씨 부부는 오랫동안 이웃들과 잘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브린 워커는 코비드-19 당시에 병원에 전달할 마스크 5만 장, 안면 보호대 5천 개를 제작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활동해왔습니다. 현재 경찰은 부부의 사망 원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4: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요 도시 시장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SNS 쇼폼 영상 촬영 트렌드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어색함과 진정성 사이에 재미있는 현실을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 Original Title Mayors are filming videos Mamdani style with varying degrees of cringe 시장들이 맘다니 스타일의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어색함의 정도는 제각각이다. 제목의 기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뉴욕시 조란 맘다니 시장의 성공적인 바이럴 영상 캠페인 이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를 누비는 미국 정치인들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미국 시장들과 시장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통

0: TikTok 소셜 비디오스. 제자리에 서서 구태의연하게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보며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정책이나 소신을 밝히는 형식의 소셜미디어 영상을 말하는데요. Walk and Talk은 말 그대로 걸으면서 카메라를 향해 이야기하는 영상 형식을 말합니다. Can be traced to 무엇 무엇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추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떤 현상의 배경이나 시작점을 찾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을 보여주려다 의도치 않은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카렌 베스 시장은 도로 패인 곳 팟홀을 왜 당장 메우지 못하는지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온라인에서 엄청난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Sometimes content lands differently than you intended, said Leslie Gamboni. 때로는 콘텐츠가 당초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대중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라고 홍보 담당자는 설명했습니다. Land differently than intended. 직역하면 의도와 다르게 착륙하다 이지만 여기서 land는 다순히 착륙하다가 아니라 어떤 말이나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다, 전달되다, 반응을 일으키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색한 댄스 영상부터 30초짜리 정책 설명, 그리고 NG 끝에 완성되는 소소한 일상까지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미국 정치인들의 고군분투는 딱딱했던 기존 정치를 한층 더 친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가끔은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지라도 말이죠.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1: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 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 한방 통합 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 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만성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이 왜 오래가는지 그리고 왜 통합의학적 관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기는 다 낫는데 가래 기침이 몇 달째 갑니다. 약을 먹어도 기침 가래는 잘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이 난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로 현대의학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감염을 치료하고 기도를 열어주는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을 끈 뒤에 집을 보십시오. 벽은 타 있고 구조는 손상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거주 환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보수 공사입니다. 호흡기 질환도 똑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생긴 염증을 잡혔지만 기관지 점막은 손상되어 있고 가래를 배출하는 섬모의 기능을 떨어져 있으며 폐의 미세순환과 회복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가래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양한방 통합의학적 관리입니다. 통합의학은 현대의학 치료를 기반으로 하며 손상된 호흡기 점막을 회복시키고 가래 배출 기능을 정상화하며 폐와 기관지의 미세순환과 기능 회복을 도와 호흡기 기능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현대의학은 불을 끄는 치료이고 통합의학은 집을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이 두 가지 단계가 함께 가야 비로소 증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가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0: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K라디오 7시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에는 다채로운 정보를 전해드리는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제1회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꼭 물어보는 질문,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 혈액형이 구분되는 방법, 혈액형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라이프 섹션에서는 우리들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고춧가루의 역사, 그리고 좋은 고춧가루를 고르는 방법까지 고춧가루의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A형이라 소심하다, O형이라 성격이 좋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재미로 해보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혈액형과 성격 사이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서 시작된 이 성격설은요, 그저 대중문화 속의 재미 요소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혈액형별 성격 대신에요, 이 혈액형이 우리의 질병 위험도나 몸의 특성, 이런 것들과 일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스 섹션에서는요,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이런 카더라 말고요, 혈액형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B, O 이런 혈액형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피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 표면에 어떤 종류의 당사슬, 그러니까 항원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혈액형이 결정이 됩니다. A라는 표식이 붙어 있으면 A형, B가 붙어 있으면 B형, 둘 다 있으면 AB형, A와 B 표식이 모두 없으면 O형입니다. 한마디로 적혈구 표면에 붙은 이름표 같은 것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를 밝혀낸 건 1901년 오스트리아의 카를 라인슈타이너 박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람의 피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에게나 피를 수혈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혈을 받고 목숨을 잃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혈액형이 발견된 후에 내 몸에 받지 않는 피가 들어오면 면역체계가 이것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비로소 이때부터 안전한 수혈이 가능해졌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구한 아주 위대한 발견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적혈구 표면의 이름표 차이가 왜 질병과 연결되는 걸까요? 최근 의학계 연구들을 보면은요,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여러 대규모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O형인 분들은 A형, B형, AB형인 분들에 비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O형은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데 관여하는 인자의 혈중 농도가 평균적으로 다른 혈액형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조금 더 적은 거죠. 반대로 A형, B형, AB형인 분들은 혈전 형성 위험이 O형보다는 약간 높기 때문에 평소에 식습관 관리나 혈관 건강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위장 질환인데요. A형인 분들은 위암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는 보고가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위 점막에 달라붙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O형인 분들은 위 십이지장 궤양이 생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 이야기만 듣고 보면은 괜히 이 혈액형 때문에 불안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쯤에서 한 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A형이니까 위암에 걸리는 건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혈액형으로 인한 위험도 차이는요, 식습관이나 운동, 흡연, 가족력 같은 이런 후천적인 생활 요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지 내 혈액형의 특성이 이러니까 정기 건강검진을 거르지 말고 위내시경이나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심혈관 위험 요인을 조금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 정도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혈액형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간혹 O형 피는 모든 사람에게 수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해요. O형의 적혈구에는 A나 B 같은 항원이 없기 때문에 급박한 응급 상황에서 적혈구만 떼내서 수혈할 때는 O형이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혈장이라는 피의 성분을 수혈할 때는 항체가 없는 AB형의 혈장이 만능으로 쓰인다고 해요. 이렇게 혈액의 어떤 성분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혈액형이 달라집니다. 또 드라마나 뉴스에서 가끔 들리는 희귀한 혈액형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희귀 혈액형은 Rh- 혈액형입니다. 백인의 경우에는 Rh- 비율이 15%에 달하지만요, 한국인은 1% 미만으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외에도 A형과 B형 유전자가 한쪽 염색체에 함께 붙어서 전달이 되는 cisAB형이라는 특이한 혈액형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유전 법칙상 AB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A형과 B형 자녀만 나와야 하지만 cisAB형인 경우에는 O형 배우자 사이에서도 AB형이나 O형 자녀가 태어나는 드문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나 야외 활동할 때 O형 피가 달콤해서 모기가 더 잘 문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실제로 일부 소규모 실험에서 O형이 모기가 더 많이 앉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고요. 모기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달콤해서라는 설명 역시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혈액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기 유인 요인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체온과 땀 속에 든 젖산 같은 피부에서 나는 냄새 성분이라고 합니다. 모기는 혈액형을 판별해서 물기보다는요, 운동 직후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리고 체온이 높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을 먼저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혈액형을 탓하기보다는요, 긴 옷을 입고 야외 활동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땀이 나면 바로 닦아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혈액형은 우리의 성격이나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속에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물학적 표시입니다. 하지만 내 혈액형이 가진 의학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건강관리 방향을 잡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혈액형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충분하게 물을 마시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이것이야말로 혈액형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기본이 되는 건강법이 아닐까 싶네요. 다음은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2026년 10월 4일 16일간의 열전을 끝으로 일본 아이치나고의 아시아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거센 모래폭풍이 반세기 동안 군림해온 동아시아 3강체제의 턱 밑까지 추격을 해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금메달을 목에 건 주역들의 입에서 조국의 영광 대신 군대 안 간다는 외침이 터져나오며 전 국민적 공분과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이번 대회 최종 메달 집계는 아시아 스포츠 권력 지형도의 지각 변동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로 종합 3위를 지켜냈습니다. 겉보기엔 순위를 지켜낸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위기 자체입니다. 금메달 39개는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44년 만에 최소 수확입니다. 종합 1위 중국은 직전 항저우 대회보다 금메달이 32개 줄어든 169개에 그쳤고 안방 2점이 철저히 살려진 일본만이 83개의 금메달로 독주했습니다. 반면 3강 구도가 무색해진 4위 이하 국가들의 턱밑 추격은 매서웠습니다. 인도가 금메달 21개로 종합 4위, 우즈베키스탄이 금메달 21개로 5위, 카자흐스탄이 12개의 금메달과 함께 무려 84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한국과의 금메달 격차는 불과 18개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현지에서 대회를 총괄한 유승민 대한체육 회장은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완벽하게 복제해내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국가 정상이 직접 올림픽위원회를 관장하고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최첨단 훈련센터를 건립하며 스포츠를 국가 브랜드 프로젝트로 격상시켰습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스포츠 과학 시스템과 동유럽 명지도자 영입, 국외 전지훈련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복싱, 레슬링, 역도 등 전통적인 중량급 투기 종목에 머물렀던 이들의 세력 판도가 펜싱, 유도 그리고 구기 종목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양궁의 난공불락 아성마저 흔들렸습니다.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국의 오혜진이 인도의 17세 신예 쿰쿰 아닐모호드에게 무너지며 은메달에 그치는 장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상대국들은 엘리트 체육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은 학교 체육 붕괴, 클럽 시스템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도기 속에서 엘리트 선수 수급 절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체육회, 국회가 일원화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체육 거버넌스가 표류하는 사이 동아시아 3강이라는 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흥강국들의 기술적 뚜약보다 국민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든 것, 금메달을 딴 직후 대한민국 프로선수들이 보여준 안일한 태도들입니다. 이민상 감독이 이끈 축구대표팀은 결승전에서 후반 16분 엄지성의 그림같은 결승골로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그러나 금빛 피날레의 여운은 단 10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이기혁은 금메달을 번쩍 들어올리며 군대 안 갑니다 라고 환호성을 질렀고 대회에서 떨어졌으면 9일 뒤 입대였는데 짐을 덜었다는 것이 주장의 일성이었습니다. 우승을 견인한 공격수 양민혁의 발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솔직히 트로피나 메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의 상징인 이른바 전역모를 삐딱하게 눌러쓰고 격려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50만 국군 장병과 청년들을 대놓고 조롱한 꼴이 되자 영국의 유력지 텔레그래프까지 한국 축구 대표팀 병역 면제 조롱 스캔들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파문은 앞서 5연패를 달성한 야구 대표팀의 오만한 태도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야구는 억대 몸값의 KBO 간판스타들로 드림팀을 꾸려 출전했지만 평일엔 회사 업무를 보고 주말엔 방망이를 잡는 순수 실업팀인 일본 사회인 야구대표팀에 0-5로 셧아웃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승에서 3-1로 간신히 서력하며 16명의 병역 혜택을 챙겼지만 경기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주장 노시환은 비난 여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어쨌든 땄다. 과정은 필요 없고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행태는 2018년 자카르타 대회 당시 금메달을 따고도 이 금메달은 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라며 군복무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손흥민의 성숙한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팬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예술체육위원 병역특례제도의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53년 전인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2년 미네올림픽 당시 북한과의 체질 경쟁에서 메달 수가 밀리자 당시의 국가 주도하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오르면 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과 34개월간 544시간의 특기봉사 활동만으로 군복무를 대체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 배고프던 시절 박찬호, 추신수, 박지성 같은 불세출의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들이 이 제도를 통해 커리어의 단절 없이 세계 최고 무대로 뻗어나간 순기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경제 10대 강국으로 도약했고 K컬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조차 병역 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현실 속에 2군 선수나 사회인 아마추어가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하나로 수십억 원대 FA 대박과 해외 진출의 병역 면탈권을 쥐어주는 것이 과연 국민적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핵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3: 정준호 변호사.
4: 엄마, 별일 없죠?
5: 너나 잘 있습니다, 야.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0: 여러분은 지금 K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할 때 붉은색 양념이 들어간 음식 드셨습니까? 김치찌개나 떡볶이, 나물무침부터 또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까지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 고춧가루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식재료인데요. 매일 무심코 먹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이 가치를 잊고 지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요, 이 작은 고춧가루 한 스푼 속에 재미있는 역사 그리고 건강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우리가 매일 먹는 고춧가루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이 고추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건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은 초피나 산초, 백추 같은 향신료로 매운맛을 냈다고 합니다. 붉고 매콤한 고춧가루가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백 년에 불과했던 셈이죠. 여기에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고추에서 가장 매운 부위는 어디일까요? 흔히 고추씨나 껍질이 가장 맵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정답은요. 바로 고추씨가 붙어있는 하얀 속살, 그러니까 태좌라는 부위입니다. 캡사이신의 대부분이 이 흰색의 태좌 부분에서 만들어지고 모여있다고 해요. 씨 자체는 캡사이신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태좌와 붙어있다 보니까 매운 성분이 겉에 묻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매운맛을 내고 싶다 이럴 때는 씨를 털어내고 사용을 하시고요. 구수하고 부드러운 매운맛을 원한다 이럴 때는 씨까지 함께 빻은 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춧가루 특유의 매운맛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고추의 핵심 성분은 단연 캡사이신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혀는 매운맛을 맛이 아니라 통증, 그러니까 아픔으로 인식을 한다고 해요. 혀가 매운 자극을 느끼게 되면 우리 뇌는 몸이 통증을 느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진통시키기 위해서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고 나면 땀이 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이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또 캡사이신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요. 지방을 태워주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추는요, 비타민C의 왕으로 불리는데요. 사과보다 비타민C의 함량이 무려 20배 이상 높습니다. 보통 비타민C는 열을 가하면 쉽게 파괴가 되지만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이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리 후에도 비교적 영양소가 잘 유지되는 아주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기 걸렸을 때 고춧가루를 뭐 콩나물국이라던가 이런 국에다가 팍팍 뿌려서 먹곤 하잖아요. 바로 이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고추는 비타민C의 왕이니까요. 이렇게 영양 많은 고춧가루 막상 시장이나 마트에서 고르려고 하면 어떤 게 좋은 고춧가루인지 고민이 됩니다. 좋은 고춧가루 고르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색과 윤기입니다. 무조건 검붉거나 지나치게 선명한 빨간색보다는요, 선홍빛에 주황색이 살짝 도는 자연스러운 붉은색이 좋은 고춧가루라고 해요. 햇빛에 잘 말린 건고추로 빻은 고춧가루일수록 선명한 붉은빛과 광택이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그리고 씨의 혼합 비율입니다. 국내산 고춧가루는 입자가 고르고 뭉침이 적고요, 달큰하면서도 끝맛이 은은하게 매운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추씨가 너무 많이 섞여서 희끗희끗한 입자가 많다면은요, 국물이 지저분해지거나 쓴맛이 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또 고추씨의 혼합 비율 살펴보시고요. 또 요리를 하실 때는 고춧가루의 입자 크기를 맞춰 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굵은 고춧가루는 김치를 담근다거나 나물을 무칠 때 쓰고요. 양념이 천천히 배어들면서 수분을 잡아주고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습니다. 또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는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용도인데요. 국이나 찌개, 볶음 요리에 적합합니다. 국물에 적당히 녹아들면서 칼칼한 맛을 내주죠. 마지막으로 고운 고춧가루는요, 떡볶이나 양념장, 고추장을 만들 때 필수적입니다. 입자가 곱기 때문에 국물에 깔끔하게 녹아들고요. 매끈한 질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로 요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춧가루를 태우는 것입니다. 고추기름을 낸다거나 제육볶음 같은 볶음 요리를 할 때 센 불에 기름과 고춧가루를 바로 넣게 되면 정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검게 타버립니다. 고춧가루가 타면 쓴맛이 나고요. 또 몸에 유해한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불을 줄인 상태에서 기름에 볶는다거나 아니면 육수나 양념장을 먼저 넣은 뒤에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익히는 것이 풍미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춧가루 보관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춧가루를 싱크대 찬장이나 양념통에 넣어서 상온 보관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고춧가루를 상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해요. 고춧가루는 습기, 빛, 공기 이런 것들에 매우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 오래 두시게 되면 색이 검게 변하고 맛이 변질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특히 고춧가루에 생기는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독소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춧가루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요, 밀폐를 하신 다음에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요, 고춧가루는 약 10도씨, 습도 69% 이하에서 곰팡이 발생이 가장 적습니다.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의 적은 양만 소분을 해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은 뒤에 빛이 차단되는 상태로 냉장실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계속 꺼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보관을 해둘 고춧가루다, 이런 경우에는 이중으로 포장을 하신 다음에 냉동실에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매일 밥상에서 만나는 고춧가루, 단순한 매운 양념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엔돌핀 촉진제이자 비타민C의 보고이고 또 요리의 격을 높여주는 식재료입니다. 고춧가루, 오늘부터는 조금 더 특별하고 건강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C1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2: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치러?
1: 야, 두 가지 다지. 상위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2: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1: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2: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1: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3: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5: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관상 이즈 사이언스,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것 같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말일까요?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얼굴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각 심리학을 연구하는 한림대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5: 오, 파이팅 좋으시네요.
6: 아니, 원래 텐션업을 해야지 또 이렇게 잡지사 나왔는데 또 이렇게 예, 예. 즐겁게 놀라서
5: 잡지사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텐션이어서
6: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5: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6: 증오하신 분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 보기와 달리 텐션이 높기 때문에
5: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연휴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이
6: 아주 좋습니다. 예.
5: 아, 기대됩니다. 우리는 왜 얼굴에 혹할까라는 책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6: 아, 감사합니다.
5: 그래서 교수님 얼굴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지금 하시는지 또 지각 심리학은 이제 좀 생소해서 어떤 학문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 네, 지각 심리학 좀 생소하시죠.
5: 네.
6: 제가 심리학 30년 외길 인생을 살았는데 대부분의 인생이 제 전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보냈습니다.
5: 아, 30년 중에 대부분을.
6: 네, 네, 지각 심리학이 사실은 이게 심리학의 원류이기도 한데.
5: 아, 그래요?
6: 네, 이게 워낙 심리학의 족보가 있는 학문입니다.
5: 네.
6: 1879년에 심리학의 아버지 빌헬름 분트가 라이프치히 대학에 그래서 이제 심리학 실험실을 열면서 됐는데
5: 예.
6: 그 아저씨가 하던 게 이제 아니 그분이 하시던 게 이
5: 예.
6: 지각 심리학이란 건데요. 지각 심리학은 간단히 말하면 별명이 감각의 심리학입니다.
5: 감각의 심리학.
6: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 기관을 통해서
5: 예.
6: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5: 예.
6: 어떻게 해석하고
5: 예.
6: 인식하고 이해하는지 이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제 시각,
5: 예.
6: 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보는 것 중에 제일
5: 예.
6: 재미있고
5: 예.
6: 복잡하고 아름다운 게 이제 얼굴이지 않습니까?
5: 아, 얼굴.
6: 그래서 이제 저는 얼굴에 관심이 많아서
5: 예.
6: 얼굴 연구를 하는데요.
5: 예.
6: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얼굴을 딱 보고 있지만 이 얼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어요.
5: 아, 얼굴 안에요?
6: 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정보들을 주고받는
5: 예.
6: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5: 아, 그렇군요.
6: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보를 지금 이 순간에도
5: 저한테서 뭐 무슨 정보를 얻으셨나요?
6: 근데 뭐 가장 기본적인 네. 정보는 남성이다, 동양인이다.
5: 아, 그 정도 동양인이다.
6: 그럼 뭐 연령 20대다.
5: 뭐 이런 소통 잘 되네.
6: 아, 그럼요.
5: 예.
6: 그다음에 뭐 지금 웃고 계시는데 진짜
5: 네.
6: 웃음인가 가짜 웃음인가
5: 아,
6: 그래서 내면은
5: 좀 창피하다 이거는.
6: 아, 뭐 이제 그런 것부터 그래서
5: 네.
6: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고 이제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 방식이에요. 언어도 있지만. 사실 말 어렵잖아요.
5: 말 어렵죠. 예.
6: 저는 저희 와이프가 뭐를 이제 이거 먹을래 했을 때 좋쿠라는 말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5: 아하.
6: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5: 3년 동안.
6: 네, 그러니까 예. 대화를 많이 해도 사람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얼굴로 소통하는 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얼굴로 소통하는 방식,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소통이 되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5: 비언어적 소통 중에서도 이제 얼굴을 보면서
6: 네.
5: 얻는 정보들, 소통
6: 네.
5: 연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어떤 인상을 또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그럼 제가 지금 교수님을 보고 실제로 인상이 참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6: 아, 감사합니다.
5: 그럼 이것도 지각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6: 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인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폭력적이라든가 신경질적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이제 이미지가 없고 뭐 나한테 대해서 해를 끼칠 것처럼 생각이 되는 부분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인상이 좋다.
7: 네, 경계할 필요가 없는 상황, 네네. 사람. 예.
6: 첫인상의 가장 큰 목적이 내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경계해야 되느냐,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상이 좋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 예,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7: 자, 2주에 걸쳐서 최훈 교수님과 저희가 얼굴과 심리학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요즘 사람들이 진짜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종의 믿음처럼 돼버린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도 누군가의 얼굴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똘똘할 것 같다. 굉장히 야무질 것 같다. 그렇죠. 뭐 덤벙댈 것 같다.
6: 네.
7: 이런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지능까지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6: 네네.
7: 이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6: 네. 네.
7: 어느 정도로 기냐에 따라 아, 네. 편하게 하시죠.
6: 뭐 알아서 잘.
7: 예예예. 예.
6: 우선은 이제 오해하실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관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관상은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 분야에서 관상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 아, 그렇죠.
6: 왜냐하면 이제 심리학이 요즘 현대 심리학으로 가면서
7: 네.
6: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관상은 이제 뭐 그분들이 하시는 네. 뭐 이렇게 진실이 있으시겠지만
7: 네.
6: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이 다루지 않고요.
7: 네.
6: 그래서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7: 네.
6: 워낙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프로이트 있잖아요.
7: 아,
6: 정신분석학.
7: 예.
6: 정신분석학도 현대 심리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7: 아, 그렇군요.
6: 네, 무의식이라든가 뭐 네. 그런 뭐 리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7: 아.
6: 이제 그만큼 이제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건 아니고
7: 좀 더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6: 네, 심리학적으로 예. 이제 우리는 얼굴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긴 하지만 관상이란 좀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관상이라든가 점술이라든가 뭐 요런 이제 이 초자연적인 요런
7: 예.
6: 현상
7: 골상학 이런 거.
6: 네. 네. 뭐 골상학은 뭐 그쵸.
7: 좀 근거가 있지만
6: 예. 뭐 있기는 있죠. 그거는 좀 약간 과학적인 근거가 있긴 한데 조금 다르지만.
7: 아 예.
6: 근데 아무튼 여기 그 초자연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학이 보통 설명을 할 때는
7: 네.
6: 포러 효과하고 가용성 효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7: 포러요?
6: 예, 네, 포러 효과.
7: 사람 이름인가요?
6: 예, 뭐 사람 이름을 한 건데
7: 예.
6: 포로 효과는 어떤 거냐면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성격에 관한 얘기를 해주는데
7: 네.
6: 아 이거 너 이런 성격인 것 같아라고 말해주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네. 말을 해주는 겁니다.
7: 네.
6: 우리 편집장님은
7: 네.
6: 그 보통 때는 사람들과 잘 지내지만 가끔은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7: 예.
6: 맞죠?
7: 맞아요.
6: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느 누구가 아니겠어요.
7: 아.
6: 대부분 비슷한데 아. 이거를 이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아 내가 뭐 점을 볼게
7: 그렇죠,
6: 라든가 자 얼굴 좀 보자 생년월일 몇월 며칠이야 하고 아 이런 사람이구만
7: 그랬을
6: 막 하면은
7: 때는 굉장히
6: 아, 내 말 내 일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포로 현상이라고 하고
7: 예.
6: 그다음 이제 가용성 편향이라고
7: 편향?
6: 하는 거는
7: 예.
6: 머릿속에 잘 생각이 나는 게 실제로 더 잘 생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 예를 들어주시면
6: 예를 들면 예. 그 뭐가 있을까요? 그 좀 나쁜 얘기지만
7: 네,
6: 집안일을 하잖아요.
7: 네, 집안일을 해요.
6: 결혼하셨?
7: 아, 미혼입니다.
6: 네, 근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가사 업무를
7: 예,
6: 나누잖아요.
7: 치고. 예,
6: 50%를
7: 예.
6: 탁 나눠도
7: 예.
6: 서로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7: 내가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한다.
6: 네, 왜냐하면
7: 네.
6: 똑같이 객관적으로 50대 50으로 나눠도
7: 예.
6: 내가 가사 일을 하는 건 생각이 잘 나잖아요. 내 와이프가 하는 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7: 아~
6: 그럼 내가 한 70%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 아, 내가 설거지 한 거부터 생각을 하고.
6: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70%
7: 아~
6: 하고 와이프는 좀밖에 안 했다.
7: 아~
6: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용성 편향이에요.
7: 예, 예, 예.
6: 그러니까 솔직히 점을 보러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7: 네.
6: 뭐 진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7: 네.
6: 사기꾼이 있다 치면
7: 네.
6: 막 10개를 던져요.
7: 네.
6: 어,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 무슨 뭐, 그래, 옆집에 버드나무 있지 않냐?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아홉 개를 틀렸는데 하나가 딱 맞아요.
7: 어 그럼 소름돋아.
6: 어 소름돋아. 어 그러면서 백발백중이 되는 거야. 아홉 개는 잊어버리고
7: 아...
6: 하나가 너무 놀라니까
7: 강렬해서
6: 저거 어떻게 알았지?
7: 어...
6: 이래갖고 머릿속에 딱 박히면
7: 네.
6: 그게 생각이 잘 나니까
7: 네.
6: 어 백발백중 쪽집게야.
7: 그게 포로 효과와 가용성 편향의 콜라보네요.
6: 네 그렇죠.
7: 아...
6: 그래서 보통 우리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다라고
7: 네.
6: 심리학에서 설명을 하긴 합니다.
7: 예.
6: 그런데 저희 심리학에서는 보통 그래서 관상 자체를 다루고 있진 않은데
7: 네.
6: 요즘은 관상 이제 사이언스를 볼 때마다 이제 뭐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냐면
7: 네.
6: 왜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성격을 개스하려고 할까?
7: 그렇죠. 얼굴과 성격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6: 그러니까.
7: 어, 예.
6: 사실 이제 가끔 가도 얼굴 보고 착하게 생겼네. 는 솔직히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7: 데이터가 대충 맞는 것 같은데요.
6: 근데 예, 예, 어떤 예.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성실하게 생겼어. 도대체 어떻게 생기면
7: 성실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진짜.
6: 아, 그럼
7: 그 저 사람 진짜 성실하게 생긴
6: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7: 있어요, 있어요. 예.
6: 그래서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성격을 맞추려 할까?
7: 우리가 게으러서 무슨 의미죠?
6: 우리 뇌가 설명했습니다. 인지적 구두쇠.
7: 인지적 구두쇠.
6: 네. 아. 왜냐하면 얘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일을 잘하는 기관이긴 한데 네. 너무 할 일이 많아요.
7: 아, 할 일이 많아요.
6: 그래서 네. 맨날 피곤해요.
7: 예, 네, 그렇죠.
6: 그러니까 얘가 웬만하면 자신의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싶어합니다.
7: 아, 예.
6: 그래서 뭐든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7: 그렇죠.
6: 근데 얘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네. 조금은 떼어놓고 좀 될 수 있으면 쉬운 길로 가려고.
7: 대충 얼굴 정도만 보고 네. 성격까지 파악을 하려고 한다?
6: 너무 좋잖아요.
7: 아, 또 쉽긴 쉽죠.
6: 그러니까요.
7: 아~
6: 10년 대화를 해도 서로 상대방을 모르는데 얼굴 보고 찍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7: 아~
6: 다 좋기는 한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 하나는
7: 네.
6: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깨친단 말이에요.
7: 네.
6: 근데 너무 정확률이 낮으면 진화 역사에서 퇴화되게 되어 있어요.
7: 아, 얼굴만 보고 성격을 판단했는데 그게 틀려서
6: 네.
7: 나한테 손해가 오고 이랬으면
6: 그럼요.
7: 그 습관을 버렸겠죠.
6: 그렇죠.
7: 어, 그렇죠.
6: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네. 아직까지 그게 살아남는다는 건
7: 약간 맞았다는 거지.
6: 약간 정도는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7: 네, 네, 네.
6: 실제로 thin slicing이라고 하는 뭐 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단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찰나의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7: 네.
6: 거기서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7: 네.
6: 시각 정보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7: 네.
6: 뭐 일기예보를 말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7: 소리는 없이,
6: 소리는 없이. 영상만 보여주고
7: 네.
6: 얘 성격 맞춰봐라.
7: 오, 예.
6: 한단 말이에요.
7: 예.
6: 그럼 정확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7: 아, 그래요.
6: 네. 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7: 예.
6: 그 중에 하나의 좀 예상되는 설명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예요.
7: 네.
6: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7: 예.
6: 이게 아마 교육학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으면
7: 네.
6: 내가 그 기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거.
7: 아.
6: 뭐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잖아요.
7: 어.
6: 그러니까 제가 되게 착한데
7: 네.
6: 뭐, 실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
7: 예.
6: 제가 되게 착한데 생긴 게 우락부락하게
7: 어,
6: 생기면
7: 네.
6: 원래는 착한 애가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제 얼굴을 보고서 어, 쟤 좀 세게
7: 생길 것 같아.
6: 네, 좀 어, 조심하자 막 어. 이럴 거 아니에요?
7: 예, 예, 예.
6: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절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나 이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야 이럴 때 아 왜 막 하고서 스스로도 아 너무 센나
7: 어.
6: 막 이랬는데 주변이 조용해
7: 어.
6: 아 이래도 되는구나
7: 네 기대에 부응했구나
6: 아 그럼 그러면서
7: 예, 예.
6: 무의식적으로 아 이렇게 행동이 되는구나 를 배워가면서
7: 아.
6: 실제 성격이 더 폭력적으로 될 수도 있겠죠.
7: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말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6: 네 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7: 네.
6: 그래가지고 어쨌건 생각보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맞추는 게
7: 꽤나 정확하다.
6: 아주 무시할 정도로 틀리진 않는다.
7: 어.
6: 그러니까 살아남았던 거고.
7: 그러네.
6: 특히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7: 네네네.
6: 그다음에 얼마나 똑똑한지.
7: 네.
6: 요거는 생각보다 잘 맞춘다.
7: 어, 교수님 외향적이죠. 무조건 외향적이죠.
6: 아주 내향적이라. 저도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타협하는 이제
7: 아, 그래요?
6: 충전하는
7: 타입인데. 외향적인 것 같은데.
6: 아닙니다. 뭐 그래서.
7: 어, 아 그거는 정확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6: 네.
7: 외향성 내향성. 네. 아 그렇군요.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첫인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 네.
7: 이제 흔히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된다.
6: 네.
7: 혹은 뭐 사랑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 3초. 이런 아, 표현도 들어봤는데
6: 네.
7: 이거 뭐 일리 있는 말입니까?
6: 네. 그 일리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7: 네.
6: 실제로는 그것도 안 걸립니다.
7: 3초도 깁니까?
6: 3초 너무 길어요.
7: 어, 어느 정도 걸리나요?
6: 0.1초.
7: 첫인상 판단하는데?
6: 네.
7: 아 0.1초?
6: 0.1초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연구가 꽤 많이 있어요. 네.
7: 어.
6: 실험은 어떤 식이냐면 사진을 딱 0.1초만 보여주고
7: 예.
6: 딱 가리는 경우에
7: 어, 예.
6: 성격 검사 한번 얘 어떤 애인 것 같냐
7: 예.
6: 성격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고
7: 예.
6: 그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7: 네.
6: 판단해 보라라고 하면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7: 아 0.1초만 본 것이랑
6: 예.
7: 비교해도
6: 예, 뭐 정확률을 떠나서 오. 그냥 걔네 둘은 굉장히 상관이 높아요. 그러니까 0.1초만 봐도
7: 예.
6: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충 어떠한 인상이다라는 건
7: 굉장히
6: 빨리
7: 된다.
6: 결정이 오.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첫인상을 갖고 있는 목표가
7: 네.
6: 빨리 내가 이 사람을 경계해야 되는지
7: 그렇지, 그렇지.
6: 아닌지를
7: 어.
6: 알아야 되는데
7: 네.
6: 3초면
7: 아 잡아먹혀 네, 공격성 네. 있는 사람이면
6: 그쵸.
7: 이미 뭐
6: 자기가 와서 나한테 칼을 찌르고도 남을 충분한
7: 아,
6: 시간이죠.
7: 더 빨랐어야 되네.
6: 네. 그래서 실제로 뇌각 보시는 분은 0.1초도 길다. 0.017초.
8: 오.
6: 그럼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8: 편도체요.
6: 네, 예. 편도체는 대뇌피질 가기 전에 있는 애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얘가 굉장히 빠르게 공포에 관한 정서, 그러니까 보통 정서중추라고 말을 하는데 정서중에서도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애거든요.
8: 아.
6: 그럼 이제 얘가 딱 보고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애면
8: 그렇지.
6: 0.017초 만에 발화를 한다는 거예요.
8: 0.017초요?
6: 네, 어. 0.017초. 네, 0.1초보다도 짧은 거죠.
8: 예, 예.
6: 순식간에.
8: 예.
6: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첫인상이냐라고 말하면 뭐 이제 논란이 있지만
8: 이거 쪼라 말아를 그 시간에 네, 판단하는 거죠.
6: 굉장히 빨리 예. 해야 된다는 거.
8: 어, 신기한 그 과정이군요.
6: 네.
8: 예. 우리가 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는 사실 모두가 경험적으로도 많이들 공감을 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각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첫인상은 왜 중요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6: 뭐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8: 뭐 유리한 게 네. 워낙 많죠. 첫인상 좋으면. 예.
6: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가?
8: 네.
6: 이러면 첫인상이 그 후속 그 입력되는 정보에 대한 맥락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걸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정박 효과를 이용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8: 배가 정박하다 할 때.
6: 네, 그 정박 효과.
8: 예.
6: 보통 이제 정박 효과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흥정할 때
8: 네.
6: 처음에 가격 부르는 사람 근처로 최종 협상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8: 어.
6: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8: 네.
6: 커피 얼마에 사실래요?
8: 네.
6: 천 원?
8: 천 원?
6: 이렇게 딱 하면
8: 네.
6: 제가 말하는 순간 천 원이라는 게 기준점이 되면서
8: 그렇죠.
6: 그럼 우리 편의점님이 아, 비싸요. 아,
8: 500개 해주세요, 500.
6: 500. 근데 네. 그래서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800까지는 해드릴게요. 어. 막 하면 가잖아요.
8: 네.
6: 근데 이게 막 아무리 깎아도 네. 천 원에서부터 완전 터무니없이 깎아야지 못하는.
8: 어.
6: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거기에 이제 정박 효과라는 건데요.
8: 네.
6: 이게 첫인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8: 아, 첫인상이 그 기준이에요?
6: 그죠.
8: 아, 처음 효과.
6: 네.
8: 어.
6: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고집이 세다라는 성향이 있는데, 한 사람을 설명을 할 때,
8: 네.
6: 야, A는 똑똑하고, 뭐 능력이 좋고, 고집이 세.
8: 네.
6: 이렇게 말하는 경우랑,
8: 네.
6: 야, B는, 어우, 참 성격이 좀 나쁘고, 네. 공격적이고 고집이 세. 이렇게 딱 하면,
8: 네.
6: 고집이 세다는 건 똑같은 정보인데,
8: 그렇죠.
6: 처음에 말한 애들은 똑똑하고 이런 애들 갖고 있는 약간 장인정신을 고집스러워.
8: 그렇죠. 뚝심 뭐 이런 거.
6: 그럼 그다음 나쁜 애는 그냥 못된 애가 갖고 있는 불통.
8: 그렇죠.
6: 그러니까 예. 똑같은 것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8: 그렇죠.
6: 이 첫인상이
8: 예.
6: 강력한 겁니다.
8: 아 처음에 온 워딩이기 때문에 똑똑하다
6: 네.
8: 나쁘다가.
6: 네. 처음에
8: 아, 그러네.
6: 걔네가 맥락을 형성해놓고 다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걸로 하는 거예요.
8: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
6: 네.
8: 아 그러네요.
6: 그러니까 딱 같이 오늘 보고 우리 편집장님 오늘 안경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8: 예, 예, 예.
6: 제가 평상시에 친절한 첫인상이면
8: 예.
6: 저 사람 역시 나한테 좋은 말 해주네. 뭐 그러고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막 되게 비꼬는 막 이런 사람이면
8: 예.
6: 안 어울리나?
8: 아.
6: 제가 또 오늘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지? 뭐 막
8: 네.
6: 이러잖아요.
8: 네.
6: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인상이 이제 기준이 돼서 어려운 거죠.
8: 그러면 교수님 첫인상은 너무 좋았는데
6: 네.
8: 알면 알수록 별로인 사람이 간혹 네.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리고 반대로 첫인상은 진짜 엉망이었는데 그냥 볼매라 그러나? 알수록
6: 네.
8: 좋은 사람
6: 네.
8: 있죠. 이 중에 더 큰 호감도를 주는 쪽은 어딜까요?
6: 어려운 질문인데요.
8: 예.
6: 사실 심리학 쪽에 호감의 득실 효과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8: 호감의 득실 효과, 뭐 예. 스포츠 같다.
6: 예. 약간 그렇죠.
8: 예.
6: 근데 이제 뭐냐면,
8: 예.
6: 일단은 기준점이 먼저 딱 정해지면, 그 기준점으로부터 더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
8: 예.
6: 호감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8: 예.
6: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별로 안 중요하고,
8: 네.
6: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처음 기준점이 중요한 거예요.
8: 네.
6: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8: 네.
6: 와이프를 위해서
8: 네.
6: 신혼 때 아침을 차려줬어요.
8: 신혼 때. 예.
6: 그럼 이제 일 잘하라고
8: 네.
6: 국도 끓이고 밥도 끓이고 이제 오찬을 해줬어.
8: 예.
6: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제가 바빠서
8: 네.
6: 국 없이 밥이랑 반찬만 내줬어.
8: 예.
6: 그러면 마음이 변했어. 애정이 식었어.
8: 신혼이 왜냐하면, 결혼 생활의 첫인상이니까요.
6: 그렇죠? 네. 처음에 다 왔다가

0: 이걸 배웠어요.
1: 예예. 예.
0: 그래갖고 아 이거는 네. 우리 키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팅과 미팅 나가서 실패한 이유는 네.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다.
1: 예예예. 예, 예.
0: 그래갖고 친구들이랑 같이 미팅에 나가서 예. 이제 진상을 부렸어요.
1: 아니, 나쁜 남자가 된 거죠.
0: 나쁜 남자.
1: 어, 예.
0: 그러고서 이제부터 잘해주는데
1: 예.
0: 그랬더니 이제 중요한 건 예. 타임2가 형성되지 않더라.
1: 두 번째 기회가 없어.
0: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1: 처음에 나쁘게 시작해도 적당히 나빠야지.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진짜 별로면 기회도 없다.
0: 맞습니다. 그래갖고 호감의 득실 효과가 있어서 예, 처음에 예. 안 좋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좋은 첫인상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내가 그 다음에 볼매는 정말 처음이랑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볼매라고 생각을 하지,
1: 아, 네.
0: 어설프게 비슷하면 그냥 그 맥락에서 해석이 되니까 네. 그냥 똑같이 나쁜 짓인 거예요.
1: 아, 그러네.
0: 그러니까는 웬만하면 첫인상은 좋게 잘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설사 내가 실수로라도 뭐, 첫, 좋은 첫인상을 못 남겼더라도, 이걸 또 반전의 기회가 있다.
0: 네네.
1: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얼굴에 담긴 심리학. 아, 이게 좀 사람이 가지는 인상을 심리학이랑 연결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한림대 최훈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뭐, 외모 지상주의 얘기하는 거, 예,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예, 심리학의 눈으로 예, 우리가 어디에 매력을 느끼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최훈 교수님과 함께 마저 못다한 이야기 해보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번 셔터 내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닭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K-POP, K-FOOD, 당신의 K-STYLE, K-RADIO.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요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필입니다. 자, 오늘 만나는 분은 세바시의 대표 강연자이고 구글러로서 굉장한 큰 인기를 모으셨던 분입니다. 이제 구글을 나와서 자신만의 업으로 또 세상에 기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테크 기반의 혁신가로서도 유명하고요. 인공지능 기업을 주로 지원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을 인간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혁신 기술 전문가. 이분이 오늘, 이번에 Unlock AI라는 아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책을 내셨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AI 시대에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여러분 되게 관심 있는 주제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 저희 회사는 이제 산타모니카랑 논현동에서 AI 투자하고 있는데요. AI 관련해서 그걸 좀 더 언락시키는 내용들을 많이 좀 전달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언을 맞추긴 하면서 이걸 한번 의미를 담아
4: 너무 좋다. 뭔가 이게 언락이라는 건 영어인데 네. 잠긴 걸 푸는 거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4: 그렇죠? 잠긴 네. 걸 푼다. 네. AI에 잠긴 걸 푼다.
5: 네.
4: 이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죠. 물론 운율을 맞춘 것도 있지만 네. 언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5: AI를 잘 사용하는 사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AI를 완전히 열어놓는 그런 개념의 접근이 주효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락이라는 동사가 가장 알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 그러니까 예. 그 풀 거는 잠재력이군요.
5: 네네 그렇죠. AI는 지금도 진짜 많이 풀어야 되고 사실은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기 아니면 인터넷 이런 약간 그것보다 더 큰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는 우리 전기 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뭐 이런 것처럼 그 뭐 마이크로웨이브 돌리고 그런 것처럼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진짜 360도로 될 건데 이거 누가 잘 언락하느냐의 게임이 이제 시작될 거다. 그렇구나.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냥 코모도타이즈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를 어떻게 쓸 거냐 요거를 잘하는 언락커들이 이제 그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맞아요. 않을까.
4: 그래서 이 책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AI를 사용한다라는 동사가 사용이라는 동사보다는 그죠? 언락이라는
5: 네네네.
4: 뭐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인류가 발명한 도구잖아요.
5: 그렇죠. 그
4: 도구를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협력하는 도구다 AI는. 그렇죠.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5: 너무
4: 왜 이걸 협력하는 도구로 표현하셨는지.
5: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번역가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그런 한국 기사를 접했거든요. AI 때문에 번역 업무가 많이 줄면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자리가 힘들어졌다.
4: 그렇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5: 예, 예. 그거를 제가 한 달 반 전에 기사를 읽고 참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진짜 잘 번역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 번역을 하고 계셨는데 자기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안 웃긴 상황인데 미국 사람들이 다 빵 터졌대요. 어떤 순간에. 그게 로맨틱한 장면에서 어떤 남성분이 뭔가를 막 악기를 연주했는데 그게 왜 웃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평소에는 AI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처음부터 다시 보고 막 이랬었대요. 근데 이분이 AI한테 이거 왜 웃었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음악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이렇게 한 연주한 음악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에서 1950년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 예를 들면 전원일기에 라라라라라라 아시죠?
4: 타이틀곡.
5: 네, 전원일기 보셨잖아요.
4: 알아요. 네.
5: 그거를 이제 로맨틱한데 연주를 해서 웃긴 상황이 벌어졌던
4: 근데 이
5: 건데.
4: 한국인은 모르는 거군요.
5: 한국인도 모르고 미국의 젊은 친구도, 모르고. 이거를 그 AI 아니었으면 다시 계속 앞부터 보면서 내가 뭘 놓쳤는지 하는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AI는 이거는 엄청난 툴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그 한 달 반 전에 본 기사는 분명히 번역 업무 때문에 일자리가 침해받고 있다. AI 때문에 번역 업무 일자리가. 근데 이 제일 일 잘하시는 번역 분야에서 제일 일 잘하시는 분은 그분이 딱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AI 없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4: 아, 너무 좋으니까 지금. 네,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5: 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유키즈에 나오셨던 스탠포드 이진영 교수님도 치매, 간질, 그다음에 자폐, 어티즘, 시저 뭐 이런 것들을 원인을 파악하는데 AI를 쓰시더니 이거 AI 없었으면 이 증상을 파악하는데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또 언락하는데 언락 AI가 도움이 됐다. 그 말씀을 저희 올해 3월에 제가 직접 이렇게 같이 투자 심사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 도구로서 어떻게 이런 도구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은 자연적인 도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한 거고 전기도 발견을 한 거고 반도체도 발견을 한 건데 AI는 만들어내버린 거여서 굉장히 특이한 도구가 우리 인류에 이렇게 찾아왔다. 그리고 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2025, 26, 27년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6위권 국가지만 빨리 더 잘 언락해가지고 정말 좋은 도구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4: 아니 이게 사실은 뭐 우리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보기에는 막 아까 그런 것처럼 AI가 다 해버리니까 네. 우리가 네. 이래서 먹고 살 자리들이 점점 뭐 협박받고 있다. 네. 사라질 네.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대체해야 될 이런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반대의 개념이에요. 네. 오히려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나의 협력 도구로서 예. 바라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AI가 아니라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5: 예. 태도. 예.
4: 우리가 이 시대를 AI의 시대를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
5: 네, 맞습니다.
4: 그래서 책에서는 Unlocking Mindset이라는 이게 또 이제 Gross 네. Mindset과 네. 뭔가 조금, 경쟁하는 그런 용어인가요?
5: 예, Unlocking 약간 Mindset.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는 성장하는 마인드셋이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나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언락킹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마인드셋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여의도의 그 벚꽃길의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이제 빨리 이쪽 CBS로 이동을 했어야 됐어요 방금 양손에 짐이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공영주차장이니까 그게 영수증이 이제 껴있고, 이거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를.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차 수금하시는 분이 그렇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 번호가 거기 있었거든요, 영수증에. 이 번호로 출차할 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요새 저는 이제 AI를 웬만한 검색 툴보다 더 많이 쓰니까 이렇게 딱 찍고, 왜냐면 그럼 회사에 비용 청구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영수증을 찍고, 그 영수증 이미지 안에 있는 번호로 전화 걸어줘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삶을 효율화시키는
4: 그래도 되게 효율적이네요.
5: 네, 나름 효율적으로 쓰고 혼자 되게 뿌듯했는데 여기서 이제 언락킹 마인드셋은 잠깐만 또 더 쓸 게 뭐가 있을까까지 이제 가보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4: 그래 언락킹이라는 게 네. 나의 잠재력을 그래서, 끌어올리고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5: 네.
4: 덜 노력해서 더 많이 해결하는.
5: 그렇죠. 이 안에 열쇠가 다 있다. 열쇠가. 매트릭스처럼.
4: 그러니까 잠재력은 다 이미 이제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야. 우리 네네네. 안에.
5: 그거를
4: 풀기만 자꾸, 하면 되는 거군요.
5: 자꾸 자기를 그런 긍정적으로 약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 그게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그 미국의 GPU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 우리가 GPU가 미국은 되게 많잖아요. AI를 이제 돌리기 위한 GPU가 진짜 몇만 장 있는데도 있고 학교에도 막 몇만 장 있어요. 연세대학교에는 몇천 장 있고요. 카이스트에도 몇천 장 있고 뭐 서울대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학교는 몇만 장씩 있어요. 근데 중국 학교 같은 경우에 중국의 저장대학교에 그런 숙제를 낸 적이 있대요. 이게 태도랑도 좀 연결되는 건데 GPU 세 장 줄 테니까 이 문제 풀어봐. 그러면 GPU 한 장 2천만 원짜리도 있고 6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세 장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이러면은 예전에 그 미국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이제 허깅 페이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학생들은 세 장 더 주세요. 여섯 장으로 풀어볼게요.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한국 학생들 중에 일부는
4: 안 좋은 건가 보다.
5: 그거를 딱 듣고 이렇게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신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수님 뵙고 왔는데 교수님한테 학생들이 스탠포드에서 6장으로 풀었다고 어제 연락 받았습니다. 우리도 6장 있어야 풉니다. 3장 가지고 못 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4: 아, 미국처럼 3장 더 주세요.
5: 3장 더 주세요. 혹은 지금 요거 가지고 못 풉니다. 이런 내러티브. 근데 중국의 그 항저우에 있는 저장대학교는 3장 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이러면은 이게
4: 걔네는 3장 갖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5: 풀어버린 게 딥시크.
4: 딥시크죠.
5: 그래서 그걸 푼 게 GRPO, MHL, MTP, 뭐 MOE 이런 기술 자체는 누더기 기술, 더티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 자체는 미국이 다 만든 거예요. 논문으로.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다섯 개를 다 한꺼번에 쓰는 더티 엔지니어링, 누더기가 예술적으로 만든 거죠.
4: 그 조합을 한 거군요.
5: 예, A800, H800, 100 수준이 아니고 8배 떨어지는 칩 가지고도 그냥 만들어버린 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에 계신 그 허깅페이스 담당자가 GPU가 너무 많은 것도 우리한테 독이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너무 럭셔리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자성의 목소리가 실제로 있습니다.
4: 그렇군요. 예, 미국에서도.
5: 예, 예.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게임이, GPU 게임도 중요한데, 태도 게임, 그리고 인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4: 예. 뭔가 풍족한 환경보다는 결핍되고 부족한 네. 환경에서도 내가 이걸 좀 풀 수 있다.
5: 네.
4: 라는 태도를 가지고
5: 예,
4: 내 그, 일을 하는 것.
5: 예,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대표 PD님이 말씀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리소스건 좀 결핍된 리소스건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이 문제를 풀 거냐.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부자 나라 미국이 만약에 이걸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독함이 있었다면 진짜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태도는 그러네. 모든 곳에 필요하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4: 장점이 어딨냐고 딱 설명해 주시니까 예.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5: 네네.
6: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그러니까 막 곳간이 좀 부족한 데서 창의력이 터진다 이런 거는 진짜 옛날 얘기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럭셔리하더라도 방점을 어디 찍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멋진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다. 그거에 좀 집중을 우리가 우리나라가 했으면 좋겠다.
4: 그게 언락킹 마인드셋의 핵심이군요.
5: 네네네. 진짜 되게 선진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 선진국 되기 전에부터 왔었던 그 머슬 중에서 꼭 태워대지 말았어야 될 그런 머슬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개발도상국 때부터 이제 쭉 그렇죠. 살아왔잖아요. 그때 태워대지 않아도 지금까지 견지해도 될 머슬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살아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어떤 분야에서는 좀 그게 태워된 분야가
4: 약해졌죠.
5: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리뱀프하고 좀 그런 쪽의 얘기로 이 책을 한번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사례들이 그거를 너무 강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례 위주로 좀 담으려고 했는데 다 읽고 나시면은 조금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피디님처럼 아 이거 약간 사람 얘기네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예, 예,
4: 그러니까 태도에 관한 책이다.
5: 그러니까요.
4: 결론을 딱
5: 예, 내겠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사례집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좋습니다. 예, 그것도 좋은데.
4: 그래서 어쨌든 책에서는 저는 2장과 3장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이 언락킹 마인드셋을 다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잖아요.
5: 네네네.
4: 첫 번째는 도구의 열린 마음이라고 이제 서술하셨는데
5: 네네네.
4: 쉽게 말하면 어떤 태도일까요?
5: 일단 그 도구의 열린 마음 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다 재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VC 벤처 캐피탈이라는 거를 시작할 때 그 시점이 어땠냐면요. 모든 벤처 캐피탈들이 문 닫을 시점이었었어요.
4: 맞아요. 예. 이제 돈이 다
5: 파티는 끝났어! 시장에서. 딱 이랬을 때 저희 이제 펀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그 회사한테 제가 좀 제안을 하고 그 CEO분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지신 상황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모두가 지금 벤처 캐피탈을 하겠다고 그리고 어, 스타트업들 지금 다 힘든데 지금까지도 그렇죠.
8: 이어지고 구글에서
5: 예.
8: 이제 임원으로 승진한 상태에서 네, 네, 그만두고 네. 나오겠다 이렇게 한 거니까
5: 저희 보스도 놀라고 아. 저희 저랑 같이 일하시던 팀장님 세 분도 놀라고 팀원분들도 놀라고 예 PD님도 뭐 진짜 뭐 이렇게 하시고 5일 만에 결정했으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요. 이 에피소드를 다 잊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우리 워렌 버핏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공포에 살아. 근데 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지 말라고 조언을 했을까가 되게 재밌는 거죠. BC가 문을 닫는 그 공포감에 왜 나오냐라고 조언을 하셨거든요. 그쵸. 근데 워렌 버핏의 공포에 사라는 조언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아하. 왜 저한테 저를 아끼는 모든 분들이 왜 나오냐.
8: 우리가 알고 조언을. 있는 상식과 반대네 얘기가.
5: 예, 예, 예.
8: 워렌 버핏을 알면서.
5: 워렌 버핏을 존경하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왜 공포장에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럼 이건 좀 이상한 거거든요.
8: 그러네.
5: 그걸 행동에 옮기기가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기저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모든 거는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북하실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가장 시장이 폭파되고 있을 때 나오실 수 있냐 없냐의 게임을 할 수 있나 내가? 이거 먼저 셀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8: 일반적으로는
5: 그러면 부모님도 싫어하고요. 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 정반대로 하지 않으면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차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추월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죠. 차선을 지키라고 지키다. 부모님은 강조를 하셨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첫 번째 도구의 열린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투자 심사를 다닐 때요. 욕먹을 각오하고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8: 자유로운 복장.
5: 예, 자유로운 복장. 그러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오늘 제 옷장에서 제일 포멀한 옷이에요. 피디님 너무 아시다시피. 예. 제가 평소에는 이거보다 훨씬 후줄근한데요. 요렇게 가고, 경기 남부에 있는 어떤 공장에 갔어요. 반도체 업체였고요. 거기 이제 가게 됐을 때 경비실에서 문전박대 당하면은 투자할 확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CEO분을 뵙거나 CFO분을 뵙거나 CEO분을 뵀을 때 제 복장에 관심이 있느냐 저희의 투자 철학에 관심이 있느냐를 저는 비트머스로 활용해요. 네.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들은 저는 단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제 복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8: 왜 이렇게 입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5: 아래 위로
8: 좋은
5: 훑고,
8: 회사는 없었죠.
5: 네, 아래 위로 훑고 잠깐만 얘가 그 사람이 맞나? 뭐지? 이러는 순간 그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가 약간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꽤 지금까지는 잘 먹혔고 이제 앞으로는 못 써먹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어떤 거를 도구로 쓰냐면 투자 심사할 때 제 복장을 도구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실 맥가이버 님은 아시잖아요.
8: 왜 자꾸 그런?
5: 그러니까 완전히 갇혔는데 여기서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데 탈출해버리잖아요.
8: 그렇죠.
5: 제가 가진 거 도구가 복장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대기업에 가면은 제가 뭐 포도 상자 들고 거기 CEO분 너무 오랜만에 선물 드리러 가면은 택배 1층으로 가세요 막 이러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약간 택배가 아닌데 이런 거가 다 저의 모든 마이크로 인터뷰예요.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고요. 상황을 여러 가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8: 하나하나 다 네. 평가하고 있군요.
5: 아, 예. 근데 투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저희 심사역 분들께도 저희는 인터뷰를 그렇게 봅니다. 저희 직원들 이렇게 모실 때도 직원분들께 이제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투자 심사 밑에 같이 다녀요. 그래서 질문 한두 개 꼭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한테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보는 거죠. 어떤 질문들을 하시나. 되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
8: 그럼 도구에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일단 편견에 갇혀 있지 않은 사람.
5: 네.
8: 그러니까 언바운드 된 사람.
5: 그래야지 AI건 아날로그건 똑같은 무게중심으로 봐주는 거.
8: 다만
5: 디지털이건.
8: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 그치. 문제. 예. 에만 집중하는
5: 예,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거에 그러네요. 이 상황들을 이 도구들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으면은 AI가 막 아날로그보다 좋은 기술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문제 해결은. 근데 모든 거를 보면서 아 유튜브를 아기들을 못 보게 하겠어 책만 읽게 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와 부모님이 유튜브는 요런 상황에서만 한번 보게 해야겠다 정보의 암기를 위해서 유튜브를 쓰고 추리력 상상력은 책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개념의 차이인 것
8: 확실한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근데 정말 공감이 되네요.
5: 네.
8: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 내 행동을 성찰해 보면
5: 네, 예, 예.
8: 어떤 도구에는 마음을 닫아놓고
5: 네, 네, 네,
8: 어떤
5: 네.
8: 도구는 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5: 예, 예, 아.
8: 근데 사실은 문제 해결에는 그 모든 걸 동원해도 해결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면
5: 네.
8: 이게 되게 좋은 태도는 아니네요.
5: 네, 저도 그거에 대한 근데 공포감이 있고요. 제가 피디님 멘토로서 계속 막 여쭙는 부분도 그거예요. 그 굉장히 열려 계시잖아요, 피디님께도. 되게 새로운 관점을 저한테 많이 항상 주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 기업은 토스라는 기업은 핀테크일까? 이승건 대표님은 핀테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항 그 트래픽을 빠르게 지나가서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토스 앱을 깔면 2시간 만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 파이낸스 테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간편송금 유저가 막 느는 거죠. 공항 갈 때 토스 앱을 까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8: 그렇군요. 완전 이해가 됐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마인드셋이네요.
5: 네. 이거 제가 구글에 있을 때요, 팀원분들한테 제가 어떤 외부 컨퍼런스에 쓰게 되면 전 팀원분들한테 좀 기회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좀 대신 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럴 때.
8: 뭐를 부탁을 한 거예요?
5: 아, 뭐냐면, 예, 컨퍼런스, AI 컨퍼런스 같은 거 할 때 제가 발표 안 하고 우리 팀원분이 대신 무대에 서면은 모두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팀원분들의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장 핫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고 그래서 근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도 또 요청을 받으려면 진짜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얘기해요. 진짜 이거 잘하셔야지 다음 내년에 또 후배들이 또 우리 구범주님 뒤에 쓸 수 있으니까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8: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5: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저한테 발표 자료를 중간에 점검받으러 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게 현실이 뭐냐면, 열심히 자기 딴엔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부끄럽거나 아니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봐 갖고 오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용이 조금 퀄러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결에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끝나고 제가 그 1000명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했을 때 명함을 5장 받아봤다. 구글러한테 명함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 범주님이 6장 이상 받으면 지난번에 가고 싶어 하셨던 스시 오마카세 소수원 거기 제가 모시고 가겠다.
8: 명함을 나보다 더 받으면 잘한 거다?
5: 한 장만 더 받으면 내가 모시고 가겠다. 그러면은 저는 근데 6장 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그 발표 내용은 안 봐도 되거든요.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6장 받았다는 건 일단 저보다 잘한 거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명함을 도구로 쓴 거거든요. 저는.
8: 그러면.
5: 그리고 이분의 스시 사랑을 저는 구글의 어떤 구글러들은 참 AI 새로운 얘기를 잘해의 도구로 바꾸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제 삶에도 이걸 녹였어요. 저는 그룹사의 오너분들이나 CEO분들을 뵐 때마다 제 나름의 혼자 마음속 KPI가 있어요. 조 대표 우리 또 언제 만나? 이 얘기를 듣냐 못 듣냐 그렇지. 게임을 해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오늘 나는 망했다.
8: 아, 오늘 나는 헛일했다.
5: 네, 헛일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또 언제 만나 혹은 끝나고 문자로 그래서 이날 혹시 또 뭐 시간 되시나요? 이런 걸 받게 되면 아 오늘을 선방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제 평가 도구로 좀 씁니다.
8: 아, 스스로.
5: 예, 제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AI를 소개를 정말 핫한 얘기를 드렸는지 아니면 정말 누구나 전달하는 얘기들을 드렸는지 척도로 이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마인드셋이 이거랑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요새 실리콘밸리에서 저희는 산타모니카 베이스로 일하지만 자주 갑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한국인이 누군지 아세요? 킹 세종 더 그레이시라고 세종대왕이에요. 왜 이게 유명해졌냐면 킹 세종 더 그레이시라는 분이 만드신 게 되게 많지만 되게 재밌는 게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 제일 잘하는 AI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2TB만 학습시키면 되거든요, 한국어는. AI한테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학습시켜 봤더니 뭐가 제일 쉬웠다라고 AI가 빡 얘기해 줬냐면 한글.
8: 2TB는 되게 작은 양이네요.
5: 사실은 AI 측면에서는 되게 작은 양. 그 엄청난 데이터긴 한데요. 굉장히 작은 양.
8: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 세계를 향해서 주장하던 바를 AI가 증명해 준 거네.
5: 와,
8: 한글이 최고야 이랬는데.
5: 정확히 그 표현을 진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한글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이분이 그 세종대왕 그 초상화 있죠? 그치. 제가 그거 띄운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누구냐?
8: 광화문에 앉아 계시다.
5: 아, 광화문에 앉아 계시다. 근데 이거를 딱 만들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지신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 랭귀지는 이제 한국어를, 우리가 네이버가 구글을 디펜스 했잖아요. 한글이라든지, 그치. 여러 로컬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거 없어.
8: 없어졌네요.
5: 쑥쑥 들어올 겁니다. 카카오 우리 정신아 대표님 너무 멋지신 분 대표님과 샘 알트맨과 포옹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다 이제 주고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세종대왕님처럼.
8: 그러네요.
5: 예, 그런 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우리 유기권 국가라서 제가 조금 오늘 자극적인 말씀 드리면은 6위권 국가 수준에 우리가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3위권 국가의 눈높이로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없어질 겁니다.
9: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10: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1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12: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3: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5: 근데 그 창의력이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잘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GPU랑 이런 거보다는 진짜 인재가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정말 신나게.
8: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마인드셋과 또 연결이 되는데.
5: 네네.
8: 그럼 또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 시대의 네네. 창의성은 어떻게 재정의할 수 있을까요?
5: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가 창의성인 것 같아요.
8: 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출제를 한다. 네,
5: 해결이 사실 AI가 다 해버릴 거여가지고. 제가 조코딩님이라는 유튜버랑 네. 둘이서 거의 진짜 엄청 디베이팅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 정도까지 올라왔냐? 그때 제가 졌죠. 네, 그래서 그분이 아, 문제 정의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는 문제 정의를 더 해나가면은 그 사람의 어떤 창의력이 폭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 혹시 최근에 매매하신 적 있으세요?
8: 없습니다.
5: 없으시고 혹시 아니. 주변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계시면 중개수수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동산 업자분들도 이렇게 그 업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먹고 사셔야 되지만 가끔 당근마켓에다 올리는 경우 있어요. 그
14: 서로 직거래.
5: 네, 직거래 하시고 네이버 부동산에 자기가 올리기도 하시고 근데 그거 할 때 저희 직원분 중에서 자기 거기 올려야 된다고 빨리 퇴근해가지고 집 청소하고 사진 찍어갖고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14: 당근마켓에
5: 자기 집 올려야 돼서 왜냐면 이분 이제 미국 가서 근무하셔야 되니까 집 올리셔라 그럼 빨리 퇴근하셔라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아 잠깐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집이 진짜 지저분한 거예요.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오늘 아침에 찍고 난 요거를 바로 그냥 AI GPT한테 넣고 집만 없애줘 했더니 너무 깨끗한
8: 집으로 너무 만들어줘.
5: 너무 깨끗이. 그래서 이거는 청소할 필요 그러니까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퇴근도 일찍 안 했고 이분이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크리에이티비티인 것 같아요. 저는. 나한테 주어진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줄이는 거 이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플랫폼에 올리는 거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문제는 빨리 퇴근해서 청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거냐가 아니고 그렇게 문제 출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수능 같은 거 수능 같은 거를 문제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문제들밖에 안 나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조금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섯 개 중에 고르거나 세 개 중에 고르거나 주관식 풀거나 이런 건데 그런 거 말고 잠깐만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이게 아니고 퇴근 빨리 해서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청소를 안 하고도 내가 올릴 수 있나?
8: 퇴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5: 그리고 예, 당근마켓에 내가 내 이 운동화를 올릴 때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사용감을 조금만 없애줄래? 뭐 이러면 사기죠.
8: 예. 그러면 안 되죠.
5: 이렇게 이건 사기성이야. 이렇게 좀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이제 창의성이고 어떤 윤리적인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북클럽이 있는데요. 여기 투자자분들끼리 다 같이 하는 북클럽이에요. 그래서 8명이 하는데요. 어제 되게 재밌는 게 올라왔어요. 이 북클럽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는데 한 이 톡방에서 2년치의 톡 대화를 전부 다 한 분이 익스트랙트 해가지고 각각 8명의 성격을
14: 분석하라고
5: 이제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성격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려 깊고 누구는 되게 톡톡 쏘고 누구랑 누구는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뭐 이런 게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사실은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카카오에 엑시트하신 분이었는데 카카오에 또 엑시트해도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는. 톡방별로 각각의 구성원들의 성격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 이거는 AI가 아직 요거는 인간이 프롬프팅하기 전에는 요걸 먼저 하진 않죠. 그러면은 아 이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결국 어떤 문제를 던질 것이냐가 크리에이티비티가 되지 않을까, 그 창의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 결국은 우리가 AI를 네. 사용할 때
5: 네네.
8: 프롬프트,
5: 네네.
8: 그게 문제 출제군요.
5: 그렇죠. 문제 출제죠.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생 수들이 좀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수는 좀 유지가 되고 있고
8: 그렇죠.
5: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가 이제 숙제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요새 이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자기가 문제를 내는 거.
8: 그렇죠. 내가 낸 문제를 풀어봐가 아니라
5: 네네.
8: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하세요.
5: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로 정예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8: 완전히 혁신적인 어떤 교육 네.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네요.
5: 그 교육 시스템이 예전엔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그렇죠. 변별력을 확확 키워야 되고 문제를 때려받고 문제은행식으로 문제은행이란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려받고선 그걸 변별력을 주는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 낮춰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어느새 PISA라는 수학 능력이
8: 그렇죠.
5: 100점에서 예 약간 그 58점까지 피사, 떨어졌어요. 피사. 그래서 이거를 이게 근데 가능해진 게 우리나라가 이것도 약간 도구로 본 건데 인구 절벽,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아기들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많다. 이럴 때 교육의 퀄러티를 확 높여버린다. 이거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인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출산율을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다. 그 말씀을 맞네요. 드리고 싶습니다.
8: 그러니까 창업 교육에서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 기업 관련 교육을 할 때 잘 하는 말이 문제 발견이거든요.
5: 문제 발견, 네. 그렇죠.
8: 문제 발견과 문제를 출제한다?
5: 네.
8: 문제를 정의한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 피디님 혹시 저 도청을 해놓으셨나요? 제가?
8: 아니요.
5: 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 두 개를 가지고 엄청 저희 직원들 뽑을 때나 투자 심사할 때 그 두 개 가지고 엄청나게 필터해요. 아, 이 팀은 문제를 발견하는 팀이다 그럼 투자를 안 해요.
8: 안 해고. 네. 발견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네,
5: 지금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불편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불편하신
8: 계속 전화가
5: 와. 전화가 전화가.
8: 계속 전화가 와.
5: 전화가 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디스플레이를 하나 뒤에다 놓고 누구한테 전화 오는지만 동기화 시켜놓으면 보면서 아 이건 씹어도 되는구나. 아하. 진동이 울려도 체크할 필요 없이 아하. 이런 걸 하나 해놔야 되는 아하. 거였죠. 원래. 아하. 이거 뭐 얼마 들지도 않아요. 네, 그런 거.
8: 그러네요.
5: 근데 그러면은 아주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의자를 만약에 레이지보이 소파로 바꾼다면 그런 개념인 건 게 지금 이거를 했을 때 우리가 불편함에 대해서 정의를 대부분 못해요. 유튜브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유튜브 톡톡톡톡 그렇죠. 자, 그 기능을 내일 구글러들이 선셋 시켜버려 없애버리면 불편하시겠죠.
8: 그럼요.
5: 이걸로만 해야 돼.
8: 그렇죠.
5: 근데 그렇게 보면 거꾸로 돌아가보면 뭐가 문제냐면은 2018년에 그 기능을 그 기능이 없었던 시절에
8: 그렇죠 없었어요.
5: 요것만 있었잖아요. 요것만
8: 했었을 때 이만큼 가야지 이러면서
5: 구글러들이 뭘 했냐면은 패핑거 트래킹이라는 거 있어요. 핑거팁을 트래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구간에서 막 문대져 있어요. 그렇다 이 구간에도 문대져 있고 이거는 그러면 세밀하게 거기서 보고 싶은데 잘 조절하는 게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8: 그렇죠.
5: 해석하는 순간, 자, 그럼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 요거 말고 한 4개 정도 더 넣어드릴까? 이거를 생각할 수 있냐, 없냐의 게임이 문제 발견과 문제 정의의 차이점입니다. 이거를 문제 발견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실 유튜브는 사용자 수도 많고 쭉쭉 늘어나고 있었고, 문제 없어요. 이걸로 보면 되는데, 뭘
8: 그렇게
5: 또...
8: 냅둬도 문제가 네. 안 되는.
5: 이거 상황인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걸로 잘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왜 또 넣어? 이렇게 되는 거랑, 아니야. 그냥 문제를 또 정의를 해볼까 이러면은
8: 그렇구나, 차이가
5: 문대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다르게 보는 거고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화 오면은 이따가 한꺼번에 체크하면 되지 마인드셋과 아 저기다 디스플레이 저쪽에 안 보이는 그럼. 곳에다가 동기화 시켜놓을 거야. 누가 오는지 보고 아 요 번호는 이따가 꼭 전화해야 되고 이 번호는 촬영을 중단시켜야 되고 어허. 이렇게 볼 거야. 문자 오면 저기 떠 있고 조 대표가 얘기하는 동안 나는 머릿속에서 아, 저거 맞다. 응답이나 생각해놓고 요 차이, 그 차이가
8: 문제
5: 있어요.
8: 발견의 시대와 문제를 창조하는 시대네.
5: 예, 그래서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
8: 아, 그게 진짜 다르네요. 저는 그 구글 유튜브 앱에서 볼 때 이것도 되게 혁신적이었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창조한 거잖아요.
5: 네네.
8: 그리고 해결한 거고.
5: 네네.
8: 이 폰을 이렇게 치면 2배속으로 돌아가잖아.
5: 아, 그렇죠. 와.
8: 나는 그래서. 야, 이 사람 누구야? 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
5: 거기
8: 조 대표가 말하는.
5: 네네. 그러면 지금 제일 인기 많은 구글에서 예전에는요 이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분들이 오시면 아, 네, 이렇게 저 진짜 와주셔서 감사하고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요새 컴퓨터 전공한 분들이 오시면은 아, 요거 한번 코디파이 해보세요. 뭐 이렇게 아, 인터뷰를 아. 하신대요. 요새 제가 퇴사해서 모르지만 누구를 이렇게 하냐면요.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인지 전문가.
8: 인지과학.
5: 왜냐면 그분들한테는, 왜냐면 너무 소중해. 왜냐면.
8: 그 사람들이야말로 문제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5: 이거를 두 배속으로 하려면은 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야. 인간의 어떤 인지 쪽을 풀어주는 것들. 그래서 지금 요새 아이빌리그나 이런 데서 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뭐 전화가 이렇게 오면은 되게 궁금해 미치겠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죠.
8: 그럼 여기도 모니터를 하나 더
5: 나오고. 모니터를 하나 더 나오고.
8: 두 개를 넣는 거구나.
5: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8: 아, 그러네요. 네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Unlock AI라는 책을 이번에 새로 내서 우리 네. 조영민 대표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AI가 방점이 아닙니다.
5: 네, 저는 여기에 출판사분들이 AI 기술을 굉장히 많이 때려넣자. 그래서 원하는 만큼 때려넣었다가, 날짜가 바뀌면서 몇 개 바꾸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이게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않냐, 우리가. 지금,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은 새롭게 계속 플러그인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관점으로 책 내용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맞아요. 그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8: 아, 정말 그, 이 언락 마인드셋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 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 삶과 일하는 데 있어서 태도 같아요.
5: 네.
8: 이게
5: 네.
8: 뭐 비단 AI 시대뿐만 아니라, 그렇죠. 마차 시대에도 사실은 네. 유효했던 이야기들이라 너무 사실 좀 감동적이고.
5: 아, 예. 저희, 제가 아버지랑 저랑 이제 주로 디베이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예를 들어서 저한테 부모님들이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있죠. 야, 그러면은 좀 그런 위험이 있을 거다. 이게 뭐냐면 이제 리스크 버스한 리스크를 조금 테이킹을 안 하려고 하는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부모님은 얘기하시죠. 컨설팅을 많이 해주죠. 자제분들을. 자, 근데 그렇게 쭉 살면은요. 굉장히 많은 거를 잃을 것 잃을 같은 것 거예요. 같다. 네, 그래서 저는 곧 반대로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빅테크에서 퇴사를 해버리자. 예를 들어서 그리고 퇴사를 할 때도 제가 이직할 때 다 반대하셨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빅테크에서 나올 때도 굉장히 지금 맞아 라이트하니? 근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멘토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새로운 거 없어라는 얘기를 항상 뒤에는 붙여주세요. 그런 부분이 되게 존경스럽고. 이번에도 뭔가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렇게 뭔가 팁을 주셨는데 그거 반대로 해볼까라고 하고 그 레셔널을 로직을 준비해 갔더니 그래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수긍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웬만한 멋을 가지고는 나도 힘들겠구나.
15: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트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트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16: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8: 아니, 근데 마버님은 정말 그 근육이 일단 있으신 분이고. 네, 사실은 네. 우리 고민은 뭐냐면 이걸 보는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5: 네,
8: 막 우리가 리스크를 막 지면서 가는 거야 이러지 않거든요.
5: 그렇죠.
8: 더군다나 이 AI를 바라보고 두렵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배워야 돼. 저거 시켜보니까 뻘짓만 하던데. 네. 막 이런 느낌들만 있을 때
5: 네, 네. 네.
8: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긴 해요.
5: 그 달콤함을 되게 미래로 가서 느껴버리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 미래에 못 가잖아요.
5: 뭐냐면 예, 이게 사고 실험인데요. 그냥 하나만 말씀드려보면은 여러분 그냥 보험 산업이라는 거가 산업의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8: 그렇죠.
5: 보험 산업이 엄청 커요. 여러분들이 보험 들지 마셔라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보험 산업이 엄청 크고 이익이 엄청납니다. 그 이익은 어디서 오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리스크 버스랑 리스크 러빙하는 사람, 그러니까 리스크를 피하려는 사람과 리스크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갭을 잘 활용해서 그게 프로핏이거든요, 보험회사가.
8: 그렇구나. 리스크를 피하라는 사람이 돈을 대고.
5: 네네.
8: 리스크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험사가 그 돈으로 투자하고.
5: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 갭이 뭐냐면 결국에 대중들은 이 게임을요, 우리가 한 번 살잖아요. 라이프는 한 번인데, 우리가 이 삶의 게임을 정답을 찾는 게임, 혹은 문제를 발견하는 게임으로만 사시면은 이대로 이렇게 해서 소확행을 꽤 잘하실 수 있습니다.
8: 그렇죠. 몇 해 전까지 소확행이 되게 중요한
5: 소확행 가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저녁 있는 삶도 너무 좋고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속가능함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데요. 하나 재밌는 거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놓고 혼자 리스크 테이킹하면서 겁나 즐기는 그룹들이 있어요.
8: 그 무슨 소리입니까?
5: 그게 뭐냐면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테마를 심어주는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그만큼 프로핏을 한다는 거는 보험회사는 그거를 굉장히 즐기는 거거든요. 위험해. 포비아 마케팅이거든요. 그리고 보험산업은 이만큼 커졌죠.
8: 그렇구나.
5: 예, 글로벌리.
8: 그 보험산업으로 돈 번 사람들은
5: 그런 사람들도
8: 즐기고 있군요.
5: 예,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험산업을 뭐라고 폄훼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절대 않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적당한 밸런스를 꼭 항상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요, 정답을 찾고 문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습관을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 AI 되게 어색해 라고 하시면요. 나는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AI 관련된 영상을 찾아봐야지 그럼 망합니다. 보상 체계를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 보시면은 AI 관련된 건 2, 3분만 보고 7, 8분은 오늘 본 AI 기술이나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에 대한 고민들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녹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10분을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8: 어떻게 적용하고 이걸 실천할 건가?
5: 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를 이제 습관에 넣는 건데 대부분 어떻게 습관이 잘못 잡히면 10분 동안 조코딩 채널 10분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바시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세바시 영상 두 개 보면 나는 회사에 도착.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요. PD님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만 보자. 그리고 나머지 15분은 오늘 본 15분짜리 영상을 내 삶에 어떻게 인젝션하지?

0: 아, 이 사람이랑 나랑 뭐를 하면은 더 좋아질까 이렇게
1: 더 나아질까. 예, 예. 왜냐하면 세바시 강연이 다 그런 얘기니까.
0: 네, 예,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는 순간 그러네.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뭐 너는 왜 그걸 어떻게 그렇게 봤어? 아니 스타트업이 망가지기 시작한 해 왜 나왔어? 워렌 버핏이 그럴 때 나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 워렌 버핏 나도 좋아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좋아했었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왜 근데 그 사람은 왜 뽑았어? 아, 그분은 이때 정말 필요한 이 영향을 갖고 있어서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습관에 패시브한 습관만 늦지 마시고요. 수동적인 습관. 예를 들어서 나는 30분 동안 세바시 영상 2개. 이게 아니고 출근하면 끝. 아, 너무 달콤하다. 좋은 컨텐츠 내가 다 넣었다. 정보는 나한테 다 들어왔어. 이게 아니고 15분 정보 넣고 이거를 나는 어떻게 써먹을지 맞아요. 15분 한번 곱씹는 거. 그래서 북클럽도 그렇게 운영하시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세바시 강연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저잖아요. 저예요. 저. 그래서 10주년 됐을 때 제가 1300편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한 2000편 넘어갔는데 그럼 제가 변해야죠. 제 삶이 더 훨씬 전보다 막 더 나아지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세바시 강연은 답이 아니었다. 이런 성찰을 하게 되고서.
0: 네.
1: 그러니까 그럼 뭐야? 이렇게 생각했더니 세바시 강연은 질문이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연을, 저도 강연, 우리 강연을 보기만 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올라간데 금방 까먹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세바시도 까먹는 거예요. 저는 한 번 보더라도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그걸 질문으로 받아서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네. 세바시를 은인으로 여겨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게 더 저한테는 좋아서 네. 저 조회수 그렇게 중요하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0: 네, 그게 구글 제도 중에 베스트 프랙티스 인앤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고 활용한 사람들도 보너스를 받아요.
1: 그 사람 보고 내가 낸 게 아닌데
0: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아요.
1: 그래요?
0: 예. 숟가락을 파바박 올리면 숟가락 올린 사람한테 보너스를 줘요.
1: 그렇죠. 그건 회사에선 좋은 거니까.
0: 네. 예, 그래, 이거를 되게 묘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미친 듯이 성장하는 거죠.
1: 성장하죠.
0: 예. 왜냐면 베스트 프랙티스 와 이러고 말거든요.
1: 아, 좋겠다 이게 아니라
0: 또 잘난 척 하려고 5분 올라왔구나 이게 아니고 저거를 딱 듣고 활용하면은 보너스가 와. 그래서 그런 제도들이 있고 최근에 우리 피디님하고 저랑 같이 하는 티빙 CMO로 간 친구가 그 친구가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진짜 많은 사람을 알잖아요. 그분은 근데 제도권에 있는 정말 좋은 기업에 딱 임원으로 가니까 그거가 이제 창발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에 자기를 넣어야 된다.
1: 그렇군요.
0: 예,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네트워크 쌓이고. 근데 AI 같은 경우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AI한테 데이터를 매시브하게 때려 넣어주니까 인사이트랑 인텔리전스가 막 올라가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톡 던지면 갑자기 대답이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한테 이런 질문 던져요. 저희가 민주주의와 애자일 조직은 어떤 식으로 좀 같이 작동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답을 내요. 이게 AI가 굉장히 무서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우리가 각 분야의 도메인 엑스퍼트 전문가들은 있는데 이들이 어느 날 다 같이 모여서 24시간 동안 다 같이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세션을 할 수 없거든요. 다보스 포럼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AI는 그거를 실시간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네요. 네. 우리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0: 네네.
1: 자세한 얘기는 이 책을 통해서 좀 얻길 바라고요.
0: 예, 예.
1: 조영민의 언락 AI입니다.
0: 네.
1: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세바시 구독자들한테 한번 정리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게 결국 우리가 AI 시대를 이제 그 한가운데를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 거고 이 기술 진보가 심화된 사회에서 할 텐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0: 그렇죠.
1: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관점에서 우리 구독자들에게 해주실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되게 고해상도

0: 굉장히 솔직한 묘사를 하실 수 있는 근육이 있으신지 셀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정말 정말 오그라들고 고통스럽지만 고해상도 묘사를 할 수 있는 머슬, 근육이 있느냐. 그거부터가 시작이고
1: 그게 고해상도
0: 고민
1: 묘사.
0: 묘사.
1: 뭐, 이게 무슨 뜻인가요?
0: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머리 한구석에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제 대장염증도 고민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진짜 살을 빼고 싶거든요. 뱃살을. 지금 계속 그 고민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배를 쳐다보셨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업로드가 언제 되나요?
1: 이게 뭐 한 6월.
0: 6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6월이면 저에게 한 몇 주가 남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댓글창이 막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보다 5kg 빠져 있다면 댓글을 가장 잘 유의미하게 올려주신 분께 제가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지금 제 문제 해결에 썼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세바시에서도 뭐 준비해 주실 수 있지만 제가 거기에다가 뭔가 또 약간 더 선물을 첨가해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1: 이런 게 고해상도군요.
0: 그러니까 고해상도 고민이 없으면요. 대충 고민, 아, 살 좀 빼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아. 이게 평소에 엮이지가 않아요. 제 상황과.
1: 그렇군요.
0: 그래서 고해상도 고민이 있는 분들만 AI를 미친 듯이 어메이징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1: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다. 내 삶에 고민이 많다. 일에 고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저해상도였어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안 풀렸던 거군요.
0: 예, 예.
1: 끝까지 해보는 거.
0: 네.
1: 끝까지 고민해보는 거.
0: 네. 고해상도 고민을 만드는 거가 내 삶의 본업이지, 고해상도 고민을 묘사해보는 게 고민이지, 자잘한 문제를 대충대충 정의하고 아. 해결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진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1: 난 정말 중요한 고민에 집중할 거야. 그게 내 업이라고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0: 그리고 그 고민을 명확하게 묘사를 하는데 내 천재성을 쓸 거야. 와, 오늘 뭐 유치원도 애기 데려다 줘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을 다 해결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는 그냥 액션들인 거고 내가 진짜 천재성을 써야 될 거는 이 고해상도 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삶이 생각보다 여유 있을 수가 있다.
1: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 가능성을 확 높이는데
0: 네.
1: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0: 네,
1: 이 책도 감사합니다. 너무 읽어볼 여러분 진짜 꼭 한번 AI 시대에 뭐 이거 해봐라 뭐 프롬프트 이거 해봐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0: 네네네.
1: 이게 진짜
0: 그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1: 있으나
0: 네, 네.
1: 중요한 건 정말 태도. 우리가 네, 어떻게 살 거냐
0: 네.
1: 어떻게 일할 것이냐
0: 네.
1: 이런 것들이 여기 행간행간에 아주 네. 가득 담긴 좋은 책이고 오늘 이야기도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유.
1: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잠재력, 가능성 200% 성장시키는 그런 성과, 성취 꼭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조용민 대표의 신작, 언락 AI와 함께 조용민 대표의 몸무게도 관심 가져주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0: 네,
1: 오늘 이야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0: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3: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 프루츠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3: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6: K라디오
7: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주 작은 갈등이 하나 있지 않으셨나요? 아, 일어나야 하는데 이불 속에 너무 좋다는 생각이 요즘은 부쩍 들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발로 차기도 했던 그 이불이 언제부터 이렇게 소중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는데 손을 이불 밖으로 내놓기는 싫고 발끝으로 슬쩍 바깥 온도를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겨우 이불과 작별을 하고 일어나면 이번에는 두 번째 고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뭘 입지? 아침에는 쌀쌀해서 긴팔을 입어야 할 것 같은데 낮에는 또 따뜻하지요. 자켓을 입고 나가면 오후에는 들고 다니고 안 입고 나가면 아침에 또 오후에 저녁 무렵에 후회하기도 하고 요즘 옷장 앞에서 날씨와 눈치 싸움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런 게 또 10월의 재미인 것 같아요. 따뜻한 이불이 좋아지고 긴팔 옷을 하나씩 꺼내 입고 또 차가 유난히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죠. 뜨거운 커피, 홍차,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의 차들도 참 좋지요. 네, 오늘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옷을 잘못 골라 입고 나오셨는지요. 하지만 기분만큼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산뜻하게 입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서늘한 아침 공기처럼 맑고 상쾌한 음악 한 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모닝 무드, 아침의 기분입니다. 네,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그는 19세기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작곡가인데요. 자기 나라의 민속음악과 자연의 느낌을 클래식 속에 담아내면서 노르웨이의 음악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네, 이 곡은 헨리크 입센의 희곡 페르긴트를 위해 만든 음악인데 처음에는 플루트가 조용히 문을 열고 그 이어서 오보에가 그 선율을 받아갑니다. 그러다 악기들이 하나 둘 더해지면서 마치 해가 떠오르고 세상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처럼 음악도 점점 밝아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아침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그의 모닝 무드 듣고 오셨는데요. 어디선가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까? 노르웨이 산과 숲, 피오르드의 아침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원래 극속 배경은 노르웨이가 아니라 북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온 북유럽의 아침은 그리그가 만들어낸 음악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그리그의 음악으로 시작한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 이제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의 주요 소식, 국내외 소식, 그리고 한국에서 들어온 소식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워싱턴 초대, 지금 시간은 10시 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라는 연락이 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먼저 그러면 내 통장은 괜찮은가 라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졌지요. 신한은행과 현대캐피탈을 비롯해서 제1, 2금융권 7곳이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을 받았고 고객과 직원, 법인까지 7만 명 가까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금융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곳에 한꺼번에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금융당국이 이번 공격 과정에 AI, 인공지능이 활용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해킹의 차원이 이전과는 완전히 또 달라진 형태로 일어난 거죠. 예전에는 해커가 공격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약한지 하나하나 살펴봤다면 이제는 AI가 수많은 시스템을 빠르게 훑어보고 취약한 곳을 찾아내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피싱 문자나 가짜 이메일도 훨씬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 여러 명이 해야 했던 일들을 한 사람이 AI를 이용해서 훨씬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격은 빨라지는데 방어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과연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일이 아니시죠? 미국의 은행과 카드회사, 보험회사, 의료기관, 정부기관도 끊임없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피싱이나 사기 수법이 정교해질수록 미국도 이제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우리 한인 동포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은행 계좌나 예금, 부동산과 연결된 금융자산, 연금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번 일이 터지면서 실제로 그 피해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요. 한국의 금융정보와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정보가 범죄자에게 함께 노출이 된다면 한국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도 훨씬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이름과 거래은행을 알고 고객님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라고 한다면 순간 당황할 수도 있겠죠. 특히 해외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더 쉽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락을 받으면 서두르지 않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문자에 들어있는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전화로 알려주는 번호도 그대로 믿지 마셔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내가 알고 있는 은행 공식 앱이나 공식 대표 번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겠지요.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고 외칠 뿐만 아니라 공격자가 AI를 사용한다면 방어하는 쪽도 AI를 활용해서 이상 접속과 대량 정보 조회를 실시간으로 찾아내고 또 차단을 해야 할 것 같지요. 한 은행에서 새로운 공격이 발견이 되면 다른 금융회사들과 즉시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막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기술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AI가 똑똑해지는 만큼 또 범죄도 더 똑똑해져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국금융권 해킹 사태, 한국에 있는 분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 특히 한국에도 금융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이중 인증 설정을 점검해서 정말 보안에 보안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보안은 사고가 난 뒤 문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도둑이 오기 전에 어떻게 들어올지를 먼저 알아내고 막아야 하는 커다란 전쟁터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는 누구도 사이버 공격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말 11월 3일 중간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네브래스카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래 네브래스카 하면 공화당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화당의 피트 리켓츠 상원의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행정명령에도 직접 서명도 하기도 했는데요.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른바 레드 디젤, 붉은색으로 표시된 면세 디젤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한 네브래스카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주를 돌면서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고 민주당도 하원과 상원 의석을 가져오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워싱턴보다 오히려 이런 지역 유세 현장에서 미국 정치의 분위기를 더 잘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뜻밖의 소식인데요. 홍역 이야기입니다. 아니 요즘 미국에서 홍역이 그렇게 문제가 되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뉴욕주는 홍역 확산과 관련해서 재난 비상사태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홍역 환자가 크게 늘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홍역은 오래전에 백신이 나왔고 한동안 미국에서는 거의 사라진 병으로 생각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걸까요? 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부 지역에서 낮아진 예방접종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도 한 가지만으로 말할 수도 없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백신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그 정보들이 나오면서 이것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맞히는 그 예방접종에 대해서 부모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MMR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설도 나오고 있고 이 주장이 사실 오래전에 나오긴 했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이 연구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연구는 철회가 됐고 이후에 대규모 연구에서도 MMR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가 않았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MMR뿐만 아니라 그 코비드 백신도 그렇고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는 그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아과 닥터 오피스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받지 않겠다고 진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기도 하고 있지요. 혹시 그 병원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이가 와서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이 될까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은 이유로 접종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또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접종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또 병원이나 예방접종기관에 쉽게 갈 수 없는 의료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너무 멀리 떨어진 곳, 또 의사들이 드문 곳에서는 이 예방접종을 시간을 맞춰서 간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또 코로나 앞서 말씀한 것처럼 백신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퍼지면서 예방접종 자체를 정부나 제약회사에 대한 신뢰 문제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또 이 약을 팔기 위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사람들에게 그 백신 주사를 맞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홍역이 참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한 지역의 예방접종률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해외에서 들어온 감염자 한 명만 있어도 빠르게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학교나 교회처럼 사람들이 가까이 모이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할 시대를 이야기하고 우주 여행까지 이야기하는데 한편에서는 오래전부터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동포들도 아 미국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어린 자녀나 손주들이 MMR 홍역 예방접종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조건 또 왜 백신을 안 맞느냐고 비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왜 불신하게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의료 기술이 있어도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네,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워싱턴. 미 연방 대법원의 새로운 회기가 지난 월요일 날 시작이 되었죠. 첫날부터 상당히 큰 사건이 올라왔는데요.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주 볼드시와 볼드 카운티가 석유 가스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요. 기후변화로 산불이나 홍수 같은 피해가 커졌다면 그 피해를 수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석유 회사에도 부담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볼드 측에서는 화석연료 회사들도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의 일부를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회사들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도시마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법원을 통해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들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기후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재판이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주법원을 통해서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판결에 따라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노벨상 시상 소식들이 이제 줄줄이 나올 시기가 되었네요.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칼 다이스로스 교수와 독일의 페터 헤게만, 게오르크 나겔 교수 이 세 사람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개척한 기술이 바로 옵토제네틱스, 광유전학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좀 찾아보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빛을 이용해서 특정 신경세포의 활동을 켜고 끄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이 연구의 중요한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아주 작은 녹조류였다는 거예요. 녹조류가 빛에 반응하는 데 사용하는 단백질을 연구를 하다가 그것을 신경세포 연구에 활용하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뇌에 어떤 신경세포가 어떤 행동이나 질환과 연결되는지를 훨씬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파킨슨병이나 간질,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을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는 연구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물속의 작은 생명체를 연구하다가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 그런데 이 인간의 뇌를 이렇게 정밀하게 연구하는 동안 인간의 판단을 흉내내는 AI는 또 이미 병원 안으로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AI가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의사가 수술할 위치나 조직을 판단하는 것을 돕는 기술들이 빠르게 현재 발전되고 있지요.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또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아주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AI의 판단과 의사의 판단이 다르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AI의 판단이 잘못돼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의사일까요? 병원일까요? 아니면 AI를 만든 회사일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질문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지요. 새로운 기술은 계속 등장하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도 함께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가 우선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발전의 속도만큼 안전과 책임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속도를 앞서 나가기보다 쫓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GMB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교통 관련해서 전해드릴 소식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메트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앞으로 교통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싱턴 메트로가 전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메트로레일 요금이 거리에 따라서 2달러 25센트에서 6달러 75센트인데요. 새로운 안에서는 2달러 50센트에서 최고 7달러 50센트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 메트로버스도 현재 2달러 25센트에서 2달러 50센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이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승인이 되더라도 내년 한 7월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 요금은 올리는 대신 청소년 무료 승차는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DC에서는 5세에서 18세까지 대부분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자녀들이 메트로나 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녀들이 이 지역에서도 또 무료 승차를 할 수 있다면 가게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메트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시설은 계속 고쳐야 하고 운영비도 올라가는데 승객에게 무작정 부담을 넘길 수도 없고 또 더구나 무임 승차 문제가 상당합니다. 메트로 측에 따르면은 버스 승객의 몇 퍼센트가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네, 지금 생각하시는 그 퍼센트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무려 70%입니다. 이게 2024년에 70%라는 그 퍼센트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속을 강화하면서 현재는 그때보다는 좀 무임 승차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무임승차 하면 안 되겠죠?

네, 다음은 우리 한인들도 많이 다니는 루트 7 리스버그 파이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타이슨스에서 폴스 철치, 베일리스 크로스로 이어지는 이 루트 7의 대규모 BRT. 네, 이 BRT가 버스 래피드 트랜짓이죠. 급행 버스 시스템을 만드는 계획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지역 교통 관계자들이 이 사업을 실제 건설 단계로 옮기기 위해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BRT라고 하면 그냥 버스를 한두 대 더 투입하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큰 개념입니다. 버스가 교통체증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아무리 버스를 늘려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 차로나 우선 신호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버스를 좀 더 빠르고 일정하게 움직이도록 만들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루트 7은 출퇴근 시간에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답답하죠. 타이슨스와 폴스 철치 일대의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만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이고요. 실제로 완성되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선 한인 상권과도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라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소식인데요. 북버지니아가 몇 달 동안 상당히 건조했죠. 비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후반부터 비가 꾸준히 좀 내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가뭄 상황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당국에 따르면 최근 지속적으로 내린 비 덕분에 북버지니아 지역의 가뭄 상태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 가을 단풍이나 정원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가뭄이 오래 가면은 하천 수위와 또 식수원, 농작물은 물론 산불 위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비 정말 지역 우리가 사는 이 버지니아 아름다운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죠. 물론 한두 차례 비가 왔다고 물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강수량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께 안전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최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스프링필드의 올드킨 밀 로드에서는 최근에 3년 동안 7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495도로 스프링필드 믹싱볼 인근에서는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하이드로플래닝 사고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서 해도 빨라지고 비가 오면 도로에 낙엽까지 쌓이게 되죠. 젖은 낙엽은 굉장히 미끄럽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평소보다 조금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거리를 넉넉하게 주시는 게 좋겠지요. 우리 생활에서 매일 타는 길과 버스, 전철 같은 작은 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이 안전이 최고라는 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주례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남북 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요. 한국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한국 장병들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주례 폭발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는 것으로 발표를 했지요. 이 조사, 한국군만 조사를 한 게 아닙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참여를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도 이루어졌지요. 현장에서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 반보병 지뢰가 추가로 발견이 되었고 폭발 지점과 지뢰 발견 지점도 MDL에서 남쪽으로 약 10여 마일, 10여 미터가 떨어진 곳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상 장병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 역시 북한군 지뢰와 같은 종류로 확인이 되었지요. 이 작전에서, 당시 작전에 한국 장병 18명이 투입돼 있었고, 2명이 중상을, 그리고 1명이 경상을 입었지요. 한국군은 북한의 사과와 함께 MDL 남쪽에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제거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이 직접 제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지난 5일 군은 현장에 북한군 지뢰를 폭파해 제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2024년 국경 지역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이후 한국군이 MDL 남쪽의 북한 지뢰를 직접 제거한 것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북한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한국군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이 만들어낸 자작극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주례 폭발은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국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한국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까지 했는데요. 지뢰를 제거하는 것 자체는 상관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영토를 단 1mm라도 침범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을 해도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이번에는 북한군 당국이나 대남 기구가 아니라 외무성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에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른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까지 하고 있죠. 이번 지뢰 문제 역시 남북 간 군사 현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토와 주권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도까지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 주권 문제를 한국과 협상하지 않고 힘으로 지키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참 문제는 앞으로인 것 같죠. DMZ의 군사분계선 표지판 상당수가 오랜 세월 동안 유실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사용하는 MDL 기준에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합참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우선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후 북한과도 군사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군이 MDL 남쪽에 있는 북한 지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그곳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한국군은 분명히 MDL 남쪽이라고 판단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지뢰 하나를 제거하는 문제가 자칫 남북군의 직접적인 충돌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한국 장병들의 안전도 확실하게 지켜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동시에 몇 미터의 경계선 차이나 현장의 오판이 더 큰 군사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비무장지대라는 이름 그대로 충돌을 막기에 만들어진 이 공간인 만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 이후 다시 뜨거워진 병력 특례 문제가 지금 또 한국에서 일고 있지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아시안 게임 4연패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뒤 병력 특례와 관련해 한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선수는 사실상 군 면제를 바라보고 경기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선수는 이른바 전역모를 쓰고

한국에서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렸다면 BTS에게도 병력 특례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죠. 당시 찬성하는 쪽에서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국제예술대회 입상자에게 병력 특례를 주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준 대중문화예술인은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팽팽히 맞섰지요. 그런데 반대로 병역 의무는 국민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대중문화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반론도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BTS를 위한 병역 특례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멤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그 질문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름을 알린 BTS도 군복무를 했는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한번 땄다는 이유만으로 병력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현재의 기준이 과연 지금 시대에도 맞느냐는 겁니다. 물론 운동선수에게는 전성기가 짧기 때문에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반면에 지금처럼 특정 대회에서 한번 입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국제대회의 성적을 누적해서 평가하거나 입영 시기를 늦추는 방법 등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력 특례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이 1973년이네요. 이 당시에는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따는 것 자체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특별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 50년도 넘은 지금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달라졌고 K-POP과 영화, 스포츠, 기업 등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도 훨씬 다양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저 출생으로 병력 자원까지 줄고 있어서 여야 모두에서 또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지요. 이번 논란 선수 몇 명의 말실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누구의 어떤 성취를 국위 선양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병역 의무를 달리할 정도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이제는 50년 전 만들어진 이 기준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DMB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전형적인 가을 날씨 같아 보이죠? 아침에는 좀 제법 쌀쌀하긴 했지만, 또, 낮에는 햇볕이 비칠 것이고, 낮 최고 기온은 또 지금 60도대 중반, 약 65도 정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자켓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맑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더 따뜻해지는 또 날씨가 되면서 70도대로 올라가고 목요일에는 워싱턴 지역의 70도대 후반까지 더 올라갈 것 같네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것 같고 맑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 차가 클것 같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DMB 지역의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부 순서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또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을 함께 이야기하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능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능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6: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5: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6: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5: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에난딜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시간에도 네, 김찬영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과 선교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오신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해외 여러 지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선교 현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시대가 달라지는 가운데 선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선교와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려고 여쭤보겠는데요. 네, 김찬영 목사님, 오늘 모시고 오신 목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오늘 우리가 모신 분은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중화권 선교를 이렇게 담당하셨던 선교사님이시고 또 요즘에는 한인 노인들과 또 지역에 있는 어려움에 처하는 목사님들을 지금 정부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힘을 쓰시는 선교사님이세요.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된 것은 제가 마닐라에 필리핀에서 한 4년 동안 한인교회와 선교를 좀 했는데 그 옆에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민우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귀한 훌륭하신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이민우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2: 안녕하세요, 이민우 선교사입니다.
0: 네, 선교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2: 저는 원래 집안 배경이 저희 할머니가 무당을 하셨던 분이에요.
1: 할머니가요?
0: 네.
2: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1, 2학년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모렌네라고 하는데, 모렌네라고 하는 서울에 변두리가 있는데, 거기 네. 시장바닥에서 네. 무당 춤을 추는 걸 봤어요.
0: 네.
2: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네.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무당 춤 추러 다니면서 집안을 안 돌보는 자기 시어머니가 모범이 안 된다.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0: 네. 네.
2: 그러고 이제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시아버지의 그 어떤 완고한 그런 유교 그런 것 때문에
1: 네.
2: 어려워서 이제 저를 업고인지 하여튼 제 누나를 업었는지 업고
1: 네.
2: 교회 갔다 온 게 발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 교회 갔다 와서 애를 업고 들어오는 저희 어머니한테 이 밥상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다가 이게 불구가 됐어요. 손가락이 양쪽에.
1: 네네.
2: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왜 손가락이 이렇게 됐나 이제 물어보잖아요.
1: 어머니 손가락.
0: 네.
1: 어머니 손가락.
0: 네.
2: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집어 던진 거예요.
0: 네.
2: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 무당을 했던 남편이잖아요.
0: 네.
2: 제 할아버지지, 친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절에를 이제 다녔어요. 그 당시 네. 우리나라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이렇게 불상을 모셨던 적이 있어요.
0: 네.
2: 그분
0: 네.
2: 불교 신자니까. 근데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아니 절이 아닌 어디냐면 삼각산 도선사라는 데요.
1: 네. 네.
2: 그래갖고 재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절에다가 뭐 봉양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 절에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절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밤을 새운 거예요.
1: 네.
2: 근데 대웅전에서 잤는데 이제 새벽 불공이라고 그러는 걸 들리는데 거기서 똥똥똥똥 치는데
1: 네.
2: 일어나는데 이제 안개가 쫙 있던데 저는 그 뭐 불교 그 교회 대웅전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웅전 안에 경험 이렇게 뭐 무슨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된 네. 게 조각상들이 네. 보이잖아요.
0: 그런데
2: 그렇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제 어린 마음에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0: 네.
2: 뭐지 그러고 이제 그랬었어요.
1: 네.
2: 그런 게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고 아, 제가 태어난 데가 이제 강북 삼성병원, 강북 삼성병원 자리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네. 그거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김구 선생이 피살당한 경구장이라는 데서 500m 바로 위에요. 근데 옛날엔 그게 그 자리가 삼성 강북 삼성병원이 아니라 옛날 고려병원이었었어. 고려병원. 네. 근데 고려병원 자리가 제가 출생지예요 원래.
0: 네.
2: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 위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가 걸어서 한 10분, 정동감리교회도 10분, 그다음에 그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가기 전에 서대문 접시병원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 군데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문안교회는 그러니까 그 앞에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놀이터가 잘 돼서 그 놀러 가는 맛에 교회를 갔어요.
0: 네.
2: 근데 주로 이제 정동감리교회는 잘 안 갔고 세문안교회를 많이 갔고 이제
1: 그 순복음교회.
2: 순복음교회 거기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제 본예배에 오라고 초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예배를 딱 갔는데 제가 그때 좀 너무 왜냐면 집안에
1: 무당 집안이
2: 크리스천이 하나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저는 모르고 이제 갔는데 교실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 갔는데 근데 뭐 거기서 막 울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때 놀란 거예요. 초등학생 때인데 이게 뭐 하는 내가 이거 이거 막 울고 불고를 하니까 그 놀래서 야 이거 잘못 왔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떤 애가 보면 주일학교를 갔는데 주일학교에 우리 학교 다니는 이제 개구쟁이가 거기서 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아, 저 개구쟁이가 왜 이 교회 와서 저렇게 판을 치나? 그게 눈에 곱지가 않았던 거예요.
0: 네.
2: 뭐 그게 모범 학생도 아니고
1: 처음 교회에 대한
2: 네, 교회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0: 첫 인상이 여러 가지로
2: 네, 안 좋았어요.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학교 때 저희 집에 이제 세를 드렸는데 그 세 드린 분이 운전사였어요. 택시 운전사.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좀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의료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의료소 쓰는 못다 집에서 이제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1: 네.
2: 그 친척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척이 간질병 환자야.
0: 네.
2: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그 수도가에 공동으로 쓰는데 그 막 그 간질을 하는 거야. 막 쓰러져갖고 거품하고. 근데 이제 네. 어머니가 좀 이게 좀 소심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놀래서 이제 좀 이사를 나가길 원했는데 근데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옛날에는 그 서울에서 집 이렇게 전세구도 기회가 안 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 이제 관을 집 방에서 이제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관을 갖고 와서 거기다 시신을 놓고 이제 못방 소리를 이제 꽝꽝 들은 거야 밤에.
0: 네.
2: 근데 이제 그거를 어머니가 예민하니까 잠을 못 잔 거야. 이 쿵쿵쿵거리고 이제 노인네가 되니까 이제 그 관 박는 소리를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그런데 이제 나갈 때 이분이 그분들의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1: 네.
2: 그 벽에다가 벽지를 그냥 완전히 그 너무나 더럽게 해놓고
0: 네.
2: 그냥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0: 네.
2: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그 푸념이 어떻게 저러냐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바로 옆에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이 저희 집에도 세들어 살았었어요. 근데 그 저희 어머니가 그 권사님 별명이 뭐냐면 씩씩이에요. 씩씩이. 왜 씩씩이냐. 기도할 때 씩씩씩씩 끓는다고 씩씩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제가 자랐는데
0: 네.
2: 이제 저도 그런 선입관념을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이 한번 어디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게 통일교회예요. 그 통일교회 가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1: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
2: 그러니까
1: 이제 다 그
2: 그러고 나서 네. 이제 제가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불교학을 1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네. 소위에서 불교 신자라는데 도대체 불교가 뭐냐. 그런데 그때 동국대학에서 철학 박사인 스님이 오셔서 1년을 가르쳤어요. 제가 성적도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아 이거 불교는 이건 아니더구나. 왜냐하면 그 불교를 배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건 불교는 우리 석가모니를 뭐 믿는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네가 스스로 도를 터득해가지고 도에 그러니까 이르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해탈, 무명 이거 그래갖고 그 오윤회를 벗어난다 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양심 선언을 한 거야. 이거는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내 노력으로 뭘 득도한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벌었어요. 근데 제가 성균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은 유교 학교예요.
0: 그렇죠. 아. 네.
2: 우리나라 2조 시대 때 국립대학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유학이 또 기본 과목이에요. 연세대학 같은 데는
1: 기독교.
2: 체풀을 네. 기본으로 하지만 우린 유학을 하니까 유교 경전을 배워야 돼, 1년을. 그러니까 골고루 불교, 유교를 이제 어떻게 뜻하지 않게 섭렵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런데 느낀 게, 아, 유교는 이건 종교가 아니야,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데 좀 갈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대만에 유학을 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만 유학 가서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절이나 이랬든지 교회에 가자 그래가지고 몇 번 가보긴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때가 아닌 거는 그 전에 제 고등학교는 미션 학교예요. 고등학교 때 미션. 근데 전 유한양행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하는 유한공고를 나왔어요. 유한공고를 나왔는데 거기에 기억에 나는 게 유한공고의 설립자가 유일한 씨라고 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미국 대사관 앞에 가면 서재필 동상이 있죠. 독립운동하던 네. 그분의 자금 독립자금을 대둔 분이 유일한 박사예요.
0: 네.
2: 그래서 그 분이 학교에 교무이 있었어요, 교무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제가 입학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학교 정문 앞에 있어요.
1: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나오는 거죠? 지금 듣고 있는데.
2: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대학 때나, 대학원 때나,
0: 네.
2: 그 고등학교 때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닌 거예요.
0: 네.
2: 제가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도 가보고 가봤잖아요. 근데 설교가 들어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절 이제 제 마음에 와닿질 않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만에 유학을 갔어요. 대만에 유학을 가서 제 처는 사실 모태 신앙이에요. 저희 그 대만에 기독교가 많지 않은데 그 미국 선교사가 개척한 산 위에 그 장로교회 할아버지가 장로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갔는데 왜 일본을 갔냐? 제가 1985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중 수교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국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중국 자체네가 문화혁명을 거칠 때 그 예. 학제가 박사과정이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 대학 동경대학 박사과정을 다니던 대학 후배를 만났는데
1: 예.
2: 그 후배가 이제 제가 동경대학을 입학을 하려고 이제 저기 저를 이제 입학 정보를 주겠다고 그래서 만나러 가는 약속 장소가 저는 모르고 갔는데 교회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후배 집을 가보니까 제일교포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뭐 점심 먹고 그 후배가 기타 치면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이 후배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이제 알았죠. 그런데 전 이제 주소를 갖고 찾아가니까 이게 조금 좀 처음에는 그게 7월 달이었는데 90, 아니 86년 7월이 동경이 굉장히 고온 다습한 지역이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제가 이제 서투른 일본어로 그때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본어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기 혹시 있냐 물어봤어요. 일본의 그 100년 넘은 교회예요. 시나가와 교회라고 품천 교회. 그래서 거기서 저한테 여기 안에 한국 분들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하얀 천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저 봤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성가대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지휘구나. 그건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갈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들어갔냐면 뭐 어렸을 때도 뭐 교회 다녔고 내가 뭐 더운데 바깥에서 뭐 내가 더운 데서 기다릴 필요가 있나? 뭐 죄진 거 있나? 내가 분명히 죄진 거 있나? 그러고 들어갔어요. 예. 예배를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또 여자분이에요. 저는 그때 교회를 많이 안 다녀서 여자 목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소망교회 목사였던 곽선희 목사님 동기예요. 장신대. 종시, 동기예요, 동기.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때 여자들이 안수가 안 되니까 일본으로 장로, 일본의 의사를 하는 장로를 만나서 이제 일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 그 교회를 갔는데 첫 예배에서 제가 이제 왕창 깨진 거예요. 네. 딱 들어갔는데 왜냐? 제가 분명히 내가 죄진 거 있나고 들어갔는데 저를 잘 모르는 처음 뵙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제 마음 안을 훑는 거예요. 막 그 저는 당황해가지고 막 두리번거리고 누가 내 속을 이게 다 들춰내나 후배도 아닐 텐데 후배도 저도 안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그때 너무나 당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제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무슨 감옥에 갔거나 뭐 그런 죄가 아니고 제가 원 이게 하나님을 몰랐던 게 죄였구나.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제가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전에 한인 예배 갔다가 천은 한국말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제 그 짧은 그때 신앙의 경륜으로 제가 이제 중국어 표준말로 맨들린으로 제가 통역을 중국말로 해주고
1: 그때 사모님 함께 그러면 그 교회 가신 거였어요?
2: 그러면 일본에 같이 갔으니까 결혼해서 갔으니까 오후에는 대만 교회를 갔어요. 대만 말은 제가 몰라요. 대만에 있었지만 대만 말을 배우질 않아서 따로 그건 다일렉이거든요. 방언. 근데 대만 교회에서 성장한 처가 또 표준말로 저한테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었어요.
0: 네.
2: 그러니까 짧게 한 2년 반을 교육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국내에 들어오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난 게 극동방송에 그 중국어 파트가 있었어요. 그 중국어 파트는 뭘 했냐면은 러시아 어와 중국어의 복음 방송을 내보는 데가 극동 방송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담당하시는 분 지금은 이제 홍콩에 가 계시지만 그분이 어렸을 때 제 친구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가 인천에 있어요. 인천 화교교회. 그래서 거길 찾아갔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화교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화교교회로 제가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근데 좀 중국말을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18년을 섬겼죠.
1: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2: 예.
1: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오랫동안 다른 불교나 유교나 또 통일교까지 경험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네요. 기독교에서.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디에서 파송되신 거예요, 그럼?
2: 파송은 한국 침례교 해외 선교부.
1: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선교사를 파송을 되셔 가지고 대만에나 중화권에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2: 그렇죠. 싱가포르. 네,
1: 싱가포르 하고. 네,
2: 싱가포르 신학교에서 MDB를 공부했죠.
1: 거기서 하셨군요. 네. 네.
2: 아 그 전에 공부는 사실은 필리핀에서 얼라이언스 비비리컬 세미너리라고 있어요.
1: 거기서 공부 먼저 하시고.
2: 거기는 이제 청강으로 했죠.
1: 네. 네. 선교사님과 좀 알고 싶었던 게. 선교사님 사모님이 내가 보면 여자 중에 여자 같아. 내가 봤을 때. 난 사모님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분을 만났을까.
2: 제가 처음에 네. 이제 대만의 국비 유학생으로 그러니까 저기 국립대학은 국비 장학금으로 받아서 생활비가 필요 없어요. 근데도 제가 네.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통역을 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저는 이 통역은 정말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훈련이 네. 됐고 저는 이제 공무원이었었는데 교통부. 그 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제복을 쫙 입었는데 제가 미소에 뿅 갔어요. 그래서
1: 네. 이제 데이트 시작하셨어요?
2: 아니 금방 시작한 것도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건 못하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공부를 못했는데 고학생인데 가정법원 국장까지 올라가신 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올렸어요.
1: 네.
2: 근데 그분은 세상의 지식을 다 신문에서 봤대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은 네. 어렸을 때부터 신문을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을 보는데 어느 날 하루 그날의 명언에 딱 썼는데 거기에 뭐가 써 있었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한참 전이죠. 대학교 때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는 인생은 허무다라는 단어가 딱 있어요.
1: 그런 네.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기 전에는
2: 인생은 허무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그게 일반 신문이에요. 조선일보.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는 인생은 허무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은 깊이가 있는 신학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파스칼도 얘기를 했고 키에르코르도
1: 하고
2: 그 분도 철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1: 네.
2: 그래서 전 그때 그 마음을 쭉 갖고 있었는데 이제 불교 거치고 다 해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예상 못했던 첫 예배에서 제가 왕창 깨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됐고 귀국해서 생각지도 않은 한국 사람이 화교교회를 간 거예요. 첫 때문에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저의 믿음이 커진 거는 직장 신우회에서 커졌어요. 전 네. 사실 대학계 교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좀 하나님이 이걸 이게 막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1: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일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다음에 하교교회를 다니면서 그 연합 수련회인가 거기서 하면서 소명을 받아서 선교사님이 되셨네요.
2: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본에서 많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1: 네.
2: 왜냐하면은 일본의 그 동경대학에 동양문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도서관인데 굉장히 큰 도서관이에요. 국회 도서관 맞먹을 정도 들어가는데 그 안에 옛날에 2차 대전 대동아 전쟁 때 그런 모든 자료들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는 물론 동경대학을 가려고 했지만 동경대학을 못 가고 도립대학이라는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시립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일본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일본에서 일본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중에 배우는 언어로 생각을 하고 일본을 우리가 받은 게 항일 이게 정신을 교육을 받았던 세대라 일본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피선교지라고 하는 일본의 그 역사와 문화와 또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서 일본에도 많은 그 순교자가 있더라고요.
0: 네.
2: 많은 피살자가 있어요. 우리 양화진 같이 네. 굉장히 그 핍박이 심했어요. 그 막 이게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목 걸어놓고 그게 일본에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왜? 그 많은 한국의 교회를 제가 그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녀봤고 학교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도 또 막 행사마다 우리 교목이 다 설교를 하고 그런데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스물아홉이에요. 스물아홉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선교사로 그때 부르셨다는 거죠?
2: 아니죠. 그때는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그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타치가 없으면 사실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0: 네, 선교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고, 신앙적으로도 또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성령의 네. 터치가 없으면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도 참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선교사까지 되셨습니까?
2: 제가 사실은 중국 본토를 들어가고 싶어서 굉장히 소망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그 기회가 93년도에 국경을 맺어진 다음 해에 그게 기회가 왔어요. 제가 주대우에 중국 사업부에 있으면서
0: 네.
2: 제가 이제 산동세멘트 준비팀으로 이제 3주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가기 직전에 바로 7월 달에 화교교회 7 군데에서 연합수련회를 해요. 근데 그 연합수련회 마지막 날 이제 소명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설교,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부르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아, 이건 저를 부르는 거다.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중국 첫 그렇게 기대했던 중국 출장을 가기로 했던 그게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저를 거기서 부르기, 그 말씀에 소명을 부르는데 제가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제가 이제 헌신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간 다음에 중국 출장을 갔는데 중국 출장에서 교회가 없잖아요. 중국에.
0: 네.
2: 제 첫 비행기 내린 데가 천진에서 이제 전도지를 가져갔어요. 용감하게.
1: 네.
2: 그리고 그 산골에 가서
1: 처음 갔는데 전도지를 네,
2: 가져갔어요. 제가. 네. 그리고 전도지를 중국어 내가 중국 교회 다녔으니까 중국 전도지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돌리고 막 그렇게 뭣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하고, 이제 산골을 갔는데 그 산골이 아주 오지예요. 세멘트 공장이 지금 준비 단계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데 주일날 혼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없고, 혼자 이제 매일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 초대소에서. 근데 그 큐티를 하면서 그때 어떤 여자분이 막 울면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왠지 너무나 측은한 거야. 근데 초대소에서 쳐다보는 그 말을 보고 그 울고 지나가는 그 아낙네를 보면서 너무나 측은한 거야. 근데 아, 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저도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예배 선교는 사실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잖아요.
0: 네.
2: 그때 그래서 야, 이 중국에 이제까지 저를 10년 이상 준비를 시켰고 중국 교회에서 훈련시켰고 중국어를 훈련시켰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94년에 사직을 하고 94년에 필리핀을 간 거예요. 안식년
1: 그러니까
2: 비슷하게.
1: 93년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2: 주셨죠.
1: 중국에 가서 그 소명을 깨닫게 되는
2: 그렇죠.
1: 왜 하나님께 부르셨는지 그래서 그 측은한 마음 가는 그들에게 예배를 저를 만들기 위한
2: 혼자 예배를 드릴 때 제 심정이
1: 네.
2: 평소에는 주일날 편하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같이 교인이 있고 하는 데서 상경하다가 3주를 거기서 지내는데
1: 네.
2: 예배가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저분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그 상황, 그 중국 기독교 상황이라는 걸 제가 중국 교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1: 네네.
2: 그 특히 중국 복음선교회 제가 이제 초기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1: 선교사로 헌신을,
2: 했죠. 처음에는 그 아까 선교사 조금 그 선교사 훈련을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처음에 느낀 게 저는 이제 이미 결혼도 했고 애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거기 CCC 출신의 중국 선교사 후보생들이 쫙 몰려 있었어요. 그 복음선교회에.
1: 네.
2: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가소로운 거야. 중국말도 못하는데 천안문 앞에서 부흥대회를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제가 야, 저 사람들 내가 뭐가 도와주고 싶어요.
0: 네.
2: 최소한 언어라도 내가 있구나. 그런데 딱 만난 게 누구냐면 대만에 있는 지금 38년 된 그 대학 1년 과선배 분이 대만 선교사 38년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너 그 중국 교회 안에 복음 선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거기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네. 제 딸이 대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딸을 보러 갔다가 그 선배분을 만나고 대학 졸업하고 처음 만났어요. 오래됐잖아요. 10년 만에.
0: 네.
2: 그래서 그 선배분이 그분이 너 기도해보라. 그 선배도 이제 제가 알게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두 훈련 과정이 하나님이 너를 택한 거니까 중국의 선교를 해야 너만큼 준비된 사람도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해갖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 가서
1: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2: 그 이제 준비 기간 동안에 얼라이언스 비블리컬 세미너리에 이제 거기서 과정을 시작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독일 선교사를 만났어요. 교회사를 가르치던 독일 선교사가 예. 저를 도전한 거예요. 또 뭐냐? 넌 중국어 잘하니까 싱가포르 신학교로 가라. 제가 영어가 좀 부족한 걸 알니까. 근데 그때 이제 들고 제가 이제 채플도 제가 이제 거기 채플이 돌아가면서 학생들한테 채플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채플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선곡한 게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그게 루터가 자꾸 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오케이.
1: 알겠습니다.
2: 그래. 예.
1: 그러면 선교사님으로 도전을 받고 또 그 몇 분을 통해서 또 다른 도전을 받고 선교사를 헌신을 해서 또 필리핀에서 싱가포르에서 완전히 신학적으로도 다 준비가 되셨네요. 그러면 첫 선교지는 어디세요, 선교사님?
2: 첫 선교지는 사실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인데 사역을 그쪽에서 못 하고 대만으로 왔어요. 대만.
1: 대만에서.
2: 예, 대만에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작년에 제가 결혼 30주년에 파송 30주년, 아니 결혼 40주년에 결혼 30, 아니 파송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대만에서 4개월 반 있으면서 후배 선교사들 거기 이제 개척교회 이제 뭐 예배에 가서 신년 첫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했고 또 축사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예수 신앙생활을 하는 일본 신화가 교회도 1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1: 다녀오시고. 예. 그래서 좋은 어떤 옛날을 회상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예. 가졌겠네요.
0: 네.
2: 제가 더듬어 보는 시간,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0: 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정말 만나신 분들도 많으시고 기억에 남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 중에 또 좀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지금 사실은 이메뉴엘 바이블 처치라고 스프링필드에 있는 미국 교회에 18년째 다니고 있어요.
0: 네.
2: 처음에는 프리 ESL 코스로 갔다가 거기에 이제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차이스 펠로우십이 있더라고요. 그게 2004년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2007년에 와가지고 2008년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 중국 저는 중국 교회 사실 한국 사람이면서 중국 교회를 섬겼잖아요.
0: 네.
2: 그 중국 교회가 더 익숙해요. 그래서 중국 그 교회 그 차이스 펠로우십에 제가 이제 접해서 그분들 그 핵심 멤버를 만났어요.
1: 그래서 네, 네.
2: 저기 예촌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저한테 자기네 원래 리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저희 그 덜러스 신학교를 졸업한 여자분이 미국 장로하고 결혼을 하고 플로리다로 이주를 갔대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있는데 저희 성경 공부를 좀 맡아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알게 된 장로분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한국 여기 있는 한국교회 성광교회에 중국어 부가 있습니다. 거기 네. 50명이 넘어요. 중국인들이.
0: 네. 네.
2: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서 몇 번을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 리즈칭이라고 하는 장로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핵심 멤버 중에 하나 대만 부부예요. 그리고 네. 근데 이분이 왜 기억이 나냐.
1: 네.
2: 제가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기억이 나는 게 많은데 그 너무 멀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제일 기억에 생생한 분이 이분이
1: 네.
2: 제가 영주권 문제로 공중에 이 영주권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딸 때문에 왔는데 영주권이 네. 등 떠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울증이 왔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회사가 뱅크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 그때 이제 이 장로가 저를 찾아왔어요. 밤에 센터빌 살 때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땐 제가 선교사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런 직분 그런 거 별로 따지질 않아요. 저한테 뭐라면 라오스라고 그래요. 라오스. 그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먹여준 분 아니네요. 일어나시라고.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됐어요.
0: 네.
2: 그래서 잊지 못하는 저희 주안의 형제예요.
1: 네네.
2: 또 하나는 반대인데 같은 교회에 우리 제 성경 공부에 쭉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가끔 드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대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이제 거기 그 미션 패스터 선교 담당 목사가 마이클 코너 목사가 있는데 그 마이클 코너 목사가 이제 제가 그거를 중국 파트를 맡아서 하니까 한국 사람이 중국 파트를 하니까 특이하잖아요.
0: 네.
2: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저한테 무슨 뭐를 배려 했냐면은 이제 그 교실을 거기 원래 크리스천 학교가 있어요. 그 교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크리스천 학교에 교실을 할애해 줬어요. 그래서 저보러 거기서 중국어 강의를 해라.
1: 네.
2: 근데 그때는 중국어 강의라 원래 제가 중앙일보 문화센터에서 중국어를 가르쳤어요. 2008년에. 그래서 그때 그 교실을 사용하는 걸로 중앙일보에다 많이 냈는데 그게 학생도 줄고, 줄고 그러니까 제가 교실을 부탁을 했더니 교실을 무료로 빌려줬어요. 네. 근데 그걸 빌려줘갖고 그걸 알고 이 형제가 어느 날 예배 들어갔는데 딱 앞에서 기다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거기서 뭐 교실 빌려면서 저기 예배, 아니 저기 사용을 한다며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거 학비 받니? 그래서 학비 받는다 그랬더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넌 하나님 이름을 빌려 해서 저희 장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1: 어.
2: 그때 제가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렇긴 해도 제가 하나님 이름을 팔고 해서 그 사업으로 그 장사 속으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중앙장로교회에서 2년을 사역 중국어를 2년을 무료로 했었어요. 2년간 2010년, 2011년. 그래도 전 학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같은 대만 이 크리스찬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할 때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0: 네.
2: 한 사람은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 때 저를 그렇게 밀켜줬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저를 상처를 너무 준 거예요. 그때 아, 제가 많이
0: 마음이 아프셨어요.
2: 마음이 아팠어요. 뭐 네. 이런 아, 사람이다 했나.
0: 네.
2: 하여튼 그래서 두 사람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1: 네.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그 장로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나도 좀 찔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설교하고 성경공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막 저도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장로님이 참 우리에게 드려야 할 말씀을 주셨네요. 네가 가르친 그 하나님을 붙들라 하는 그 이야기가 전 참 은혜가 되네요. 네. 근데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 마닐라 한인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시고 실제적인 어떤 선교를 하셨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2: 제가 마닐라 한인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1: 네.
2: 협력 선교사로 중국 성경 필리핀 중국인 성경교회에서 또 협력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1: 네.
2: 왜냐하면 일본에 있을 때 같이 네. 그 지역에서 제가 오전에는 그 중국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를 드렸고
1: 네.
2: 아, 저기 오후에는 한인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네네. 하루 종일 그때도 필리핀에도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특수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목사 김유천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를 그쪽에서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런 상담을 했죠. 이제 저쪽에 저기 싱가포르로 가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부터 사실은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도 주로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 중국 본토 교회, 대만 교회, 싱가포르 교회 이런 식으로 화교권 교회와 한국 교회의 이 브릿지 역할을 했었어요. 아, 항상.
1: 그러니까 그런 선교를 많이 하셨네요.
2: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신학교 갈 때 제가 목회하겠다고 해서 MDB를 갔지만 그때는 선교학과가 없었어요. 선교학과가 없으니까 제가 MDB를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지망할 때도 제가 방송 문화 이런 특수 선교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때는 SNS 이거 뭐 웹사이트 그런 거 없을 때잖아요.
1: 네, 네, 네.
2: 근데 그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문화 선교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애초부터 지망이. 그래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1: 그러셨군요.
2: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무슨 목회자들 설교 그 중국으로 통역도 하고 한국 설교를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기도 하고 양쪽을 다 했었죠.
1: 네네,
2: 그래서 그때 만나 뵀던 분이 이제 그 할렐루야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저희하고 가까웠었어요.
1: 그 할렐루야 교회에서
2: 제가
1: 사역의 어떤 초점이라 한다면 한국 교회와 그 중화권에 있는 교회들을 가교 역할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군요.
2: 코디네이터라고.
1: 코디네이터.
2: 코디네이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통역을 많이 나갔어요.
1: 너무 필요했던데요. 그럼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들어간 때고 중국 교회는 그걸 필요로 했었는데 선교사님 거기에 가교 역할을 좀 많이 하셨군요.
0: 네.
2: 제가 2006년도에 미국 오기 전에 한기총에서 저를 찾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가 뭐 잘났다 그러고 뭐 쫓아다니고 그런 이게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초청해갖고 한중의 기독교 기도자 교류회가 있었어요.
1: 네네.
2: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지금 과테말라에 있는 중국 선교사가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어요. 자기가 중국어가 그만큼 안 되니까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통역도 제가 주빈석에 이게 한기총 차기 회장 이제 예전자의 주빈석이 있고 이제 쭉 있는데 제가 그런 통역 그러니까 통역은 많이 했죠.
0: 사실 한국 선교사님들께서 굉장히 중국으로 선교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2: 네.
0: 언어적인 한계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가서 체험하시면서 배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모님도 대만 분이시고 또 중국어를 이제 오랫동안 환경 가운데서 배우시기도 하셨고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 가교 역할을 굉장히 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을 찾으실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 현장에 계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문화 선교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차세대도 있고 선교를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나눠주세요.
2: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는 질문 비슷하지만 교회가 먼저냐 선교가 먼저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하는 거는 목회자들 모두가 또 일반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0: 그런데
2: 사실은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실 1호 선교사예요.
0: 아, 그러네요.
2: 1호 선교사가 이 땅에 선교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 저 제자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들이 지금 너무나 이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를 잊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선교사의 입장으로 봤을 땐 목회는 그냥 우리끼리 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목회하면 되지. 그것만 잘하면 되지. 근데 바깥에 커뮤니티 더 큰 이 바깥에 저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기독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 갇혀있는 성도들. 저는 이거를 되게 파격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선교는 부름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그리고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소명이야. 네가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고 명령인데 그걸 안 하면 흐트러뜨리는 게 기독교 역사예요. 초대교회에서 박해받고 흩어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이 조그만 시야로 이 교회에서 그렇죠. 이것만 하려고 그러지 선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교를 한다 그러면 보통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다. 우리가 인재가 부족하다. 또 이래요.
1: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교사님?
2: 제가 외국선교회라고 국제선교회 이사를 10년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 근데 그 외국을 잘 한국에서는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때 OM선교가 제일 컸는데, 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예능교회를 하시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영국 가서 만난 데가 외국선교회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 마인드를 갖고 온 데가 바로 외선교예요. 저는 네. 외선교에서 10년을
1: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떻게 선교를 하시고?
2: 저희가 남서울교회에서 선교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사와 선교사들을 각각 불러갖고 1년에 수련회를 해요. 전체를. 그때 네. 어떤 주제로 선교를 했냐면 선교는 작은 교회가 한다. 이 대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마인드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IMF도 거치고 그러는데 돈 없으면 다 선교사를 철수하잖아요. 네. 선교금을 끊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선교는 각 교회에 조그만 교회라도 작은 교회가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회 주제가. 작은 교회의 그 모델들을 우리가 올렸어요. 이 교회에서는 의사, 이 교회에서는 사업자, 이 교회에서는 무슨 기술자.
1: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나
2: 각각 다른 교회로 흩어져 있는 거를 네. 흩어져 있는 교회 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 중앙종로가 같이 뭐 이렇게 대형 교회 안에 뭐 수천 명 있으니까 그거는 다 있겠지만 그런 네. 게 아닌 대부분의 교회들은 엄두를 못 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선교회예요, 사실. 그리고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를 낸 교회들은 다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네. 저는 기독교 히스토리언이에요.
1: 우리가 작은 교회가 한다는 걸 이제 잘 알아들었는데 그러면 작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주는데 도대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보통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하면은 목회자들이 선교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돈이 없는데 우리 교회 재정과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둘러보면은 주위에 너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보라 그러듯이 내가 있는 거를 보면은 사실은 주위에 목회자 다른 교회들이 많아요. 그 연합하는 거예요. 선교는 원래 연합이에요.
1: 네. 선교사님 말씀하시자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라고 주저앉지 말고 작은 자금들끼리 자기들
2: 작은 교회도 있는 알차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전략이 해라. 없다는 거예요. 네네네. 미주 한인 교회들이 대형 교회만 아니 선교 조금 작은 교회가 무슨 선교라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가서 그냥 단기 선교 구경이나 갔다 오지 이런 식이에요. 보통. 네.
0: 아주 도전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은 교회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2: 제가 그 선교 대회를 누가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네.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이게 이제 자료를 나눴어요. 이제 성공 케이스들을.
1: 저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다른 어떤 그 선교지에서 하셨던 건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살고 계시는 삶을 보면서 선교사님 참 선교사적인 삶을 사신다. 어렵고 힘든 자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꼭 도우셔서 그분들이 여기 사회에서 어려움을 꼭

0: 성교사님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축복의 말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한인 이쪽에 온 지가 이제 19년 반이 돼 가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많이 느낀, 미국에 대한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느끼는 여기 한국 크리스천이티, 이쪽에 한국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깊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고, 어떤 이제 감투식의 어떤 뭐 직분. 저는 이게 한국적인 크리스천이티의 카스트 같아요. 일종의.
0: 네.
1: 뭐 목회자, 장로, 집사, 평신도. 사실은 성경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없어요.
2: 그렇지.
1: 근데 자꾸 평신도라는 말을 해서 이 등급을 등용하는 게 한국적인 카스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탑하고 싶어요. 아까 네. 제가 얘기했지만 기독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 교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극복하고 제가 아까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커뮤니티 제가 많이 받았어요. 도움에 한인봉사센터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미국 교회에서 방사를 제 3개월을 도와줬어요. 제가 어려울 때.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저도 갚아야 되니까 저는 사실 이게 어제 소셜 워커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공부를 많이 했고
2: 네네.
1: 그래서 이제 노인들 위해서 이렇게 메디케어도 네. 에이전트로 도와드리고 네. 또 목회자들도 이제 그 의료보험 없이 모르고 그냥 한국 갔다가 검사해서 뭐 이상한 병 때문에 수술하고 병비 나온 경비가 많이 나온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수속을 해줘갖고 뭐 16,000불 막 이런 거를 받아들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지금도 이제 노인 아파트에서 이제 예배가 없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노약자들을 위해서 아파트 지하에서 예배를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우리 김찬영 목사님이 지금 와서 벌써 1년째 수보를 해주시고 네. 계십니다.
0: 네, 그러시군요. 또 김찬영 목사님과 이런 또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 오늘 이민우 선교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이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선교사님의 삶이 선교의 삶을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시면서 지금이 또 미국 땅에서도 사람들을 섬기시고 함께 예배하시면서 귀한 사역하고 계신 모습이 참 훌륭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1: 감사합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민우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께 좋은 도전과 평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빌더가 짓고 있는 새 집을 살 때 랏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프리미엄 랏이라고 하면서 돈을 더 요구하는 랏이 따로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좋은 랏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빌더와 미링을 할 때면 랏을 고르기 위해 동네 조감도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길가에 있고 어떤 집은 숲속 앞에 위치한 것 같기도 하고 남향집, 서향집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랏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위치의 랏이고 동시에 내가 살면서 베네핏이 있는 랏이 가장 좋은 랏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프라이빗이 보장된 랏입니다. 뒤가 숲이라던가 호수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큰 길이 너무 가깝지 않고 막다른 길, 컬데색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건축이

진행 중인 동네의 조감도가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조감도만 내려다보면서 큰 길이 가까운지 나무로 표시되어 있는 집 뒤편에 다른 집이나 시설이 들어올 예정인지 그 나무는 얼만큼 심어지는지 등은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집을 짓고 있는 빌더에서 불필요한 내용까지 조감도에 상세하게 그려넣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뒤가 나무로 표시되어 있어서 프리미엄 랏을 웃돈까지 주고 샀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정작 나무는 몇 그루 안 되고 그 나무 뒤는 쇼핑센터의 뒤편이었다고 빌더에게 속았다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겠냐고 찾아오신 손님이 계셨습니다. 빌더에게 연락은 해보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쇼핑센터는 빌더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해줄 이유가 없었으며 빌더가 개발 중인 땅은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도면에 나와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타운홈인 경우 엔드 유닛을 대부분 좋아하십니다. 새 집뿐 아니라 리세일 집을 살 때도 유독 엔드 유닛을 고집하시는 손님이 많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유닛보다 프라이빗하고 옆에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더 좋은 이유이기 때문이겠죠. 이 역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엔드 유닛이지만 바로 옆 건물이 너무 가깝게 붙어 있는 엔드 유닛이면 서로 창문이 마주하기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동네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내 바로 집 앞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거리가 차량 통행이 많다면 내 집 앞에서 계속해서 섰다가 가고 하는 소음과 밤에는 불빛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이 좋아하는 남향집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향을 선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집들은 창문이 집 앞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이 남쪽을 보고 있어야 하루 종일 채광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미국 집들은 오히려 뒤편에 더 창문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구조를 살펴서 앞쪽이 남향인 것과 뒤편이 남향인 것을 잘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새 집의 경우는 동네 조감도를 자세히 보면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electric transformer라던가 storm drainage, power tower, elevation까지도 고려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대부분 건축 도면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코드나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날리지와 경험이 있는 에이전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멋지게만 그려놓은 조감도를 가지고 랏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박성태의 뉴스 쇼.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정부의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첫날부터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뉴스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사실로 규정하면서 여권 내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을 향해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은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아침 뉴스 연구소.
1: 예,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문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서영주 맥 연구소장, 정광재 동영정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고맙습니다.
1: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 오랜만에 다시 고향인 뉴스쇼에 복귀하셨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히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2: 예, 한 7년 넘게 이제 아침 방송을 하다가 제가 떠들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리도 예. 잘해주시고 그래서 예. 우리 서영주 소장, 뭐 정광재 소장님 이런 분들이 해주시는 거 굉장히 잘 들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 남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잘 평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움도 잊지 않고 좀 더 잘 평론해서 뭐 부족한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4: 그 예. 얼굴도 더 천재가 된 것 같아요.
1: 아, 더 얼굴 천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 제가 듣기로는 체지방률이 14%.
4: 그건 조금 인간미가 없네요.
1: 아, 인간미가 없죠. 예, 너무 기름기가 없어요. 예. 예, 앞으로 더 무거운 책임감과 날카로움 그리고 예리함 또 중립적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부탁드립니다.
2: 예,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1: 박수문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0: 창작자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
1: 네, 영화 암살자들 논란이 계속되면서 최희영 문체부 장관까지 입장을 냈네요.
0: 네, 간단하게만 배경 짚어보면은 보수 진영에서 이 영화 암살자들이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경수 여사 피격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최희영 장관 입장문을 어제 냈는데 X에다가요.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경찰하고 관계 당국에다가 지금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예. 지금 출연 배우나 이런 쪽에 좀 위협 협박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도 강하게 나왔는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다. 이런 입장 냈고요. 또 한정혜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왜 공중파에서 의혹 제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질 때는 한마디도 못했었냐. 어지간히들 하시라. 이런 입장 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제 냈던 입장이긴 한데 한 번 더 보기 관람 캠페인을 하자. 이런 입장을 냈었고요.
1: 예. 예.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네요.
0: 네, 충북 옥천 지역인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모든 예술 작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께,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는 발생을 했습니까? 왜 배재고 사태는 발생을 했습니까? 왜 민주당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입틀막을 하고 있습니까?
0: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 대표가 국민이 나서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예.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 신동욱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입장을 냈고요.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의원 전원 명의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다가 이 개막작 상영 철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어제 한번 박성훈 당 수석 대변인이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직 보낸 상황은 아닙니다.
1: 예, 저희가 이제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역사 왜곡이냐 또는 영화 창작의 자유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일단 영화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은 늘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비평 또는 뭐 의견을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는 것까지 많은 팬분들이 동의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영화 배우 유해진 씨 집 앞에서 구구단체가 거의 한 달을 이제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좀 더 생각하면 이것도 집회하는 분들의 자유로 봐야 되냐? 아니면 예술에 대한 창작에 대한 억압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2: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제 관종의 시, 관종의 타임으로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
1: 관종의 타임으로 넘어갔다.
2: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이 과거에도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뭐 그 2005년에 이제 그때 그 사람들 11.6 사건을 다뤘는데 그때 유족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거기에서 실제 사건 영상이 들어갔었어요.
1: 예.
2: 이때면은 뭐 부망쟁이라든지 그거를 그래서 상영 그 부분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그 부분을 삭제하고 하라고 법원이 한 적도 있었고 2006년에는 서울 1945라는 이제 드라마가, KBS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여운형 암살의 배후에 이승만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유족들이 이제 소송을 건 적이 있었는데, 예. 이건 대법원까지 가서 사자 명예훼손 무혐의 뭐 이렇게 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가족들이 하는 거는 불쾌할 수 있고 법적으로 뭐 요구할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건 예전에 방자정 같은 경우에는 춘향이를 너무 외설적으로 뭐 묘사했다고 소송 걸고 그래서 남원 국민들이 막 소송 걸고 그랬어요.
1: 아, 예. 좀 춘향 씨의 뭐 남원 국민들이
2: 예예예 예, 예. 그쪽의 단체들이 뭐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전 행사할 수 있고 정치권도 한두 말 얹을 수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사실은.
1: 예.
2: 그러니까 뭐 독립군 하면은 그 사람이 배우가 독립군이 되고 그 사람이 뭐 형사를 하면 형사가 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는 민주당이 조진웅 배우 가지고 조진웅 배우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비행을 저질렀던 이거가 막 드러나니까 막 조진웅 감싸고 조진웅은 그냥 배우로서 독립군 활동을 했, 그 역할을 했던 거지 조진웅이 독립군이 아니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너 과몰입한다 정치인들이 뭐 이 생각을 하고
1: 배우는 그냥 연기했을 뿐인데
2: 네.
1: 이제 집에 가서까지 그 영화의 내용 가지고 따지는 거는 과몰입이다. 관종의 타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2: 돈벌이 수단이 되고 좀 한마디만 더 좀 비판을 예. 하자면은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재능도 많고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런 거에 재능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유해진 얼굴이 북한 군 얼굴인지 뭐
1: 예.
2: 그거에 이제 반응해서 뭐 조국 원장은 갑자기 뭐 독립군 얼굴이다. 유치해서 못 듣겠습니다. 그게 무슨 예.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논쟁에 좀 적당해질 좀 해라. 예.
1: 정희주 사장님.
4: 네. 사실상 뭐 이제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 앞에 그 집회 시위를 한다. 저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그 타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률도 그러고 상식도 그러지만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의 자유 자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4: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지나치고 사실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왜 거기 가서 하겠어요? 정말로 뭐 무슨 이 암살자들의 어떤 영화가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해서 나라가 뒤집혀서 거기서 집회 시위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유튜브 켜놓고 본인들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여러 가지 돈 벗고 그다음에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 일단 유명인을 같이 걸고 하면
4: 그렇죠.
1: 동접자가 늘어난다.
4: 동접자도 늘어나고 사회의 주목도 받고 벌써 이 뉴스 수요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러면 본인들은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해악적인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되고 제가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소부지법 침탈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잉들을 부추기는 아까 봤던 장동혁 대표나 정치인들이 문제가 크다. 전 주진우 의원 얘기했지만 그래요. 주진우 의원이 얼마나 재능인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뿌린대로 거둔 거예요. 유해진 배우한테 북한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1: 예.
4: 저도 그러면 주진우 의원한테 당신은 성렬상이다. 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겠어요? 딱 보면 당신은 윤석열과 같이 한 배를 탄 모습이 보인다. 이런 뭐 조롱 같은 거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올 수 있다.
1: 알겠습니다. 정광재 소장님.
3: 아, 물론 뭐 출연진 집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뭐 또 처벌해야 된다? 그걸 뭘로 처벌하죠? 집회 신고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를 한다면 처벌까지 그 집회에 가서 하는 사람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한 발상인 것 같고요. 저는 불매운동이나 그러니까 이 영화 나 보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온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의 광고라든가 이것들에 예. 대한 불매운동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건 소비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용인되는 수준과 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한 처사인데 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해진 씨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강경한 우측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또는 그 유튜버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우파 정치인이나 아니면 이것을 건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1: 예.
3: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아 저쪽에선 왜 그러지? 이런 부작용을, 그 반작용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행동은 전 뭐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제된다는 의견 주셨고, 일단 아까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유해진 배우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신변 위협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예.
0: 그 소장님이 그 석열상, 성열상 이거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그 주진우 의원 쪽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들은 표현이 생각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쪽은 계속 강하게 나갈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영화를 그런 영화를 찍은 사람, 패륜 영화를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주진우 의원의 댓글도 표현의 자유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상은 중립 단어 아니냐. 그게 왜 비하 단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제 방금 들은 게 성렬상은 그러면 중립 단어인지 비하 단어인지 좀 헷갈리는데
1: 그거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처주길 상 뭐 이런 게 아니고 중립적으로 뭐 북한상, 미국상, 남한상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니냐. 성렬상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아,
1: 북한상은 이제 미국상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런던상 이런 것과 비슷하게 들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주진우 의원 입장이.
0: 네, 그런 입장이 있고. 근데 이게 일단은 당권파들, 그러니까 이제 강경 보수를 좀 대변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예. 표현을 하냐면 뭐 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좌파들이 무리수 뒀다가 온팡 당한 상황에 가깝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또 다른 당권파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참에 기울어진 문학의 운동장도 바로 잡자고 아주 뜨겁고 관심이 높은 분위기다, 당원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 다만 비교적 그래도 당권파에 가까운 당 주류 쪽 인사가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이 문제들이 보수 결집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상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너무 강하게 나간 것 같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뭐 내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거론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예. 양쪽 서로 다 결집을 해버리니까 결국 분산이 돼버린다. 뭐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 전두환 내란 아니다 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다가 유감 표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상 얘기한 주진우 의원도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부러워했던 의원이에요.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 뭐 이런 데에서 구독자나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예. 주변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사실 김태규 의원은 지금 신흥 강자였어요. 그러니까 장도영 대표, 이진숙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태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논란도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1: 김태규 의원은 사실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동접자 늘고 구독자 늘어서 괜찮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다른
0: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전 단계에서 예. 부러워하던 의원들인 건 맞아요.
1: 알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측에서는 일단 북한상 표현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미국상이랑 똑같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얼천으로 평가받았던 김진우 평론가님이 한마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초 정도 생각하고 해주세요.
2: 예, 아니
1: 수위를 조절해서 해주세요.
2: 아니, 예, 그러니까 예전에 5.18 북한 공개 입설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지만원 박사나 뭐 이런 분들이 했던 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5.18 광주 민주화항쟁 때 찍혔던 사진의 얼굴들이
1: 맞아요.
2: 북한에서 찍혔던 북한군 사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북한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1: 이른바 광수가 나왔다.
2: 광수 1, 광수 2, 광수 3 해가지고 예. 저는 북한상 얘기를 하니까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류해진 얼굴을 보면서 북한상을 어떻게 떠올릴 수가 있지? 좀 거친 얘기인데 이 주목 정치, 좀 거치게 하면 이 관종 정치를 주진우 의원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주진우 의원을 좀 높게 평가하면 재능이 있고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예. 이런 걸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왜 예. 역사 왜곡이냐. 그런데 북한상 이런 거는 너무 유치하다. 저는 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어제자에 나온 이준홍 교수 그 경향신문에 썼는데 이준홍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예. 역사적 사건이란 영원한 떡밥.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문세강이 1994년 월간조선 4월호가 이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썼는데 문세광 의혹이 있다 이게 예. 그때 보수에서도 다 썼던 거예요 이게. 물론 불쾌할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북한상까지 나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안 돼요.
1: 네. 북한상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 네. 입장에서 정광재
3: 저는 뭐 당내에서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많은 활약을 했죠. 실제 뭐 여러 국면에서 좋은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적진을 향해서 사격을 많이 하다 보면
1: 예.
3: 한두 발 정도 오발 사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북한상이라고 한 건 약간 오발 사고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까지 했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지금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또 이 좌파 뭐 이 문화계를 상대로는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3: 저는 이번 논란이 그동안 굉장히 위축돼 있었던 보수계에서의 문화계에서의 보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대두될 수 있는 계기인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배우나 이런 분들이 진보인 척하면 깨어있는 시민인 것 같고 보수인 척하면 뭐 수구 꼴통 이런 이미지를 이제 문학에서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1: 예.
3: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배우들이 작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시나리오 받아봤을 때 분명히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3: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꼼꼼히 살펴보는 A급 연예인들이 왜 이 영화에 선택 출연했을까. 저는 그 유명한 감독과 대형 제작사와 배급사가 붙으니까 여기 출연해도 충분히 그 흥행도 될 수 있고 본인의 인지도도 키울 수 있고 이러니까 출연했다고 보거든요.
1: 예.
3: 그런 면에서 좀 논란이 그 건설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거는 그 오신환 전 의원 있잖아요.
1: 예.
0: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 연락이 왔는데 이제 자신이 서울시 있을 때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한강버스 타봤냐 안 타봤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영화를 한번 봐봤대요.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민주당의 뭐 친명계 의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자신도 봐봤대요.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봤는데 이 친명계 의원은 그냥 결론은 열린 결말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런 의혹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양쪽이 완전히 그냥 영화를 보고 나서 입장이 좀 다르더라 해석하는 것도 뭐 그런 것도 하나 좀 느꼈어요.
1: 영화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앞서 이제 주진우 의원의 북한상 표현,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관련 표현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좌든 우든 다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자꾸 튀어야 사니까 튀다 보니까 자꾸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4: 그냥 본인들만 튀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극단적인 지지층들을 추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1: 예.
4: 그들이 계속해서 그 정치인들을 보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민주진영도 그런 사람 지지층이 있고 저쪽 보수층에도 있는데 그들이 하는 활동들이 뭡니까? 그냥 정치 유튜버 와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좌표 찍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조리돌림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는 게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1: 예.
4: 그 사람들을 더 배양을 해서 본인들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저는 무국주의 정치인들은요.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된다.
1: 퇴출해야 된다.
4: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그런 주장을 하는 지지층들이 우리가 설 곳이 없구나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1: 예.
4: 그래야 합리적인 어떤 정치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1: 예. 그럼 제가 민주당 쪽에는 무국파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4: 그거는 제가 이제 지적을 할 수 없고. 그건
1: 아, 예.
4: 시각이 다양할 수 있어서.
1: 예.
4: 이 암살자가 비슷한데. 암살자 영화를 한번 보시고 저는 정원재 소장님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보면은 시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저는 보니까 정말 박정희라는 등장인물도 없을 뿐더러 대사도 없을 뿐더러 문세광이라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영화의 각색으로 저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1: 일단 그 얘기는 제가 오래 했는데
3: 하나 사주시면
1: 오신 분들도 의견을
3: 티켓을 다 사주시면
1: 잠시만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오신 분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2: 예.
1: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2: 짧게 한 마디 말하면은 옛날에도
1: 김준 평론가님은 간만에 오셨으니까 제가 시간 드릴게요.
2: 예. 이게 예전에도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은 논란이 예. 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족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권에서 살짝 말을 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극화가 되었는지를 이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요. 이제
1: 예.
2: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쟁이 이게 이 여기까지 정치권에까지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지층 결집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징후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1: 예. 저는 이제 자꾸 목소리 큰 분들의 의견만 자꾸 과대 반응 반영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같은 응답률 70%만 공부해도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 생각도 해봅니다.
0: 근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봤을 때는 비교적 중도에 가까운 뭐 인사한테 물어봤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북한산 그런 거는 오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1: 예.
0: 근데 영화가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니네 엄마 사실 아빠가 죽인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표현의 자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류는 좀 비판적인 기류가 국민의힘에 많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얘기까지 했고요. 박수봉 기자 마지막 뉴스 체크해볼까요?
0: 도마오른 병역 특례.
1: 이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2016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축구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금메달 따서 병역 특례에 해당되게 됐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전역됐다. 이런 메시지들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0: 네. 선수들이 뭐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 뭐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군 입대를 약간 안 가고 싶었던 거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논란이 됐고요. 지금 현행은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채용 요원으로 편입시켜주는 거거든요.
1: 예.
0: 아시안게임 금메달 1위, 그다음에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4주 기초군사 훈련 받고 그다음에 공익활동,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논란이 터지니까 여야 모두 개편해야 된다,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뭐 김병주 민주당 의원, 또 민주당 민홍철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성훈 수석대변인, 안철수 의원이 모두 이 문제 재고해야 된다,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1: 예, 네 분의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특례, 이게 이제 대체 복무입니다.
2: 예.
1: 대체 복무라고 뭐 공익 근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 스포츠 종목에 뭐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아시안게임은 금메달까지인데 해당 종목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복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없애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이게 1973년에 도입이 돼서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 몇 년이죠 그러면은?
1: 예.
2: 한 50년 넘게.
1: 53년.
2: 예, 53년 정도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회가 변했겠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동안 그때의 또 군대와 지금의 군대도 다르고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손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꼭 이 뭐 이 국가대표팀의 이런 언행 때문에 우리가 징벌적으로 너희 걸 뭐 뺏겠다. 뭐 이게 소급적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한탕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올림픽 3위. 예. 아시안 게임 1위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세계 선수권 대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럴 때 아시아 세계 선수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 제로 좀 바꾸자 한 예. 방에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10년 전에도 나왔어요. 근데 잠깐 이렇게 논란만 되다가 또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차분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
1: 차분히 논의를 해보자. 서영주 소장님.
4: 저는 사실상 이게 그 꼭 축구 대표팀이나 운동을 아니 이제 야구나 뭐 이런 종목별로 저는 뭐 한탕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해요. 말하자면 이 종목에 들어와서 선수 생명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선수 육성
1: 예.
4: 측면도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김준일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 게 이 포인트제로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젊은 층에서는. 우린 군대 가는데 너희들 축구하고 야구한다고 너희들 안 가고 이렇게 운 좋게 군대 면제돼?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1: 두 분 말씀으로는 병역 특례는 인정화돼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네. 찾아보자 정도로 정리됩니까? 정광재 소장님.
3: 아니,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 중에 조희대 대법관의 뭐 증인 출석 여부라든가 암살자들 영화 관련해서 여야가 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1: 예.
3: 근데 이 병역 특례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대부분의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이참에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아까 뭐 포인트제 얘기했는데 과거에 그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러면 이제 연금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1: 예.
3: 그것도 포인트제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만 딴다고 해서 뭐 월 100만 원의 연금 받지 않고 그 해당 대회에서의 성과를 점수를 예. 매겨서 하거든요. 그런 걸로 대안으로 삼을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기준을 이제 합리적으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 많은 병역특례제도 짚어봤습니다. 네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뉴스쇼 1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더 알찬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6: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7: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호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8: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1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갈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경제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지러운 경제 상황을 경제 명의들과 함께 특급 진료해드리는 시간, 화요일의 코너 금융치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유의 AI를 활용한 시중은행 동시다발 해킹 사건이 일어났죠. AI 해킹은 어떻게 생기는 거고 또 앞으로 무엇이 위험한지 오늘 고란 기자 그리고 김승주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어지러운 경제 특급 진료 들어갑니다. 고란의 금융 치료.
0: 예, 지난달 말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7곳이 잇따라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킹에 AI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그러면 AI 해킹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위험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또는 막을 수는 있는지 오늘 금융치료에서 고란 경제전문기자 또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AI 해킹 말로만 좀 무시무시하게 들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에 신한은행 등 7곳에서 해킹이 됐는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고란 기자.
3: 일단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여 건이 유출이 됐고요. 이름, 예.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대출 신청 상태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일부 주민등록번호와 CI도 포함이 됐고요. 여기가, 예. 좀 제일 심각하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53건, 그리고 하나은행 89건, 그리고 BNK부산은행은 고객정보는 아니고요. 외주시스템 개발직원 11명, 인적사항 정보가 나갔고요. 예가람저축은행에서 4만여 건, 규모는 제일 큽니다. 예. 웰컴저축은행 2200건,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인적사항이 유출됐습니다.
0: 예. 이게 이제 AI 해킹이다. 또 중국 AI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 이런 걸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건가요?
4: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정황이고요.
0: 정황.
4: 네. 그러니까 공격에 사용됐다는 어떤 서버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0: 예.
4: 지금 거론되는 건 이제 ATEX라고 하는 걸 겁니다.
0: ATEX.
4: ARTEX라고 그래서.
0: 예.
4: 이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어떤 컴퓨터에서,
0: 예.
4: 해킹 공격을 받을 만한 취약한 부분이 있는가,
0: 예.
4: 이걸 점검해 주는 도구입니다.
0: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4: 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0: 예.
4: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LLM이라고 그러는 AI 서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4: 그래서 기존 AI 서비스들과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뭐 안트로픽의 뭐 클로드라든가,
0: 예.
4: 오픈 AI, AI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AI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연동시켜서,
0: 예.
4: 해킹 취약점을 탐지하는 데 쓰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지원하기도 있고요.
0: 예.
4: 그래서 지금 언론상에 보면 중국 AI가 한국을 공격했다.
0: 예.
4: 이런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언론들이 있는데,
0: 예.
4: 대단히 잘못된 표현.
0: 아, 그건 잘못된 거군요.
4: 오히려 사용됐다라면 어떤 오픈 AI나 엔트로픽,
0: 예.
4: 클로드 같은 게 사용됐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0: 잠시만요. ATEX라는 그 침입 방지, 미리 탐지하는
4: 그렇지.
0: 그런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고,
4: 네.
0: 근데 이거를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AI랑 연동시킬 수가 있고,
4: 네. 다른 AI하고도 연동할 수 있고,
0: 예, 다른 AI도.
4: 네.
0: 근데 누군가 이걸 연동해서 ATEX를 사용해서 해킹했다는 거군요.
4: 그럴 정황이 있다는 거고요.
0: 그럴 정황이 있다는 거고요.
4: 예, 그 다음에 이 ATEX란 프로그램은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0: 예.
4: 우리가 공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부는 사람이 담당하고 일부는 AI가 담당하고,
0: 예.
4: 이렇게 이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0: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해킹하면은 막 수만 건, 수십만 건, 심지어 수천만 건도 개인 정보가 이른바 누출됐다. 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근데 신한은행이 2만 5천 건으로 좀 많고 하나은행은 89명의 대출 상담 내역. 요 정도를 뽑아내려고 해킹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누가 왜 했는지 좀 저는 약간 의아한 것도 있더라고요.
4: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어떤 일들을 빨리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 여러 가지 해킹하는 데 사용된 공격 기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갖고 있습니다. 알려진 공격 기법들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무작위로 막 시스템들에 대입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요새 에이전트들이 있으니까 예. 이 에이전트들이 자기 임무를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0: 예.
4: 그래서 이번 사건도 기상천외 한 공격으로 뚫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0: 예.
4: AI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격을 대신해서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조그마한 사이트들이 뚫렸냐 하면 우리가 보통 집 대문은 열심히 잘 지키잖아요.
0: 예.
4: 그런데 쪽문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대문처럼 엄밀히 관리를 안 하거든요.
0: 예.
4: 그러다 보니까 뚫렸다. 초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뒷담이 높고 여기에 가시나무가 있고 그래서 저쪽은 안 들어오겠지 하고 대충 막아놨는데 AI가 워낙 부지런하니까 그쪽으로 왔다. 이런 거네요.
4: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인증 절차가 여러 기업인데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이런 부분들은 좀 되게 소홀했었나 이런 의문이 드네요.
3: 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뚫렸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아마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신한은행에 있는데 그 앱을 열면 그 이제 고객들이 주로 접속하는 그 앱 있잖아요.
0: 네.
3: 그게 뚫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대출 모집인이 사용하는 내부 직원이 사용하는 보조 업무용 모바일 웹페이지 같은 게 이제 뚫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은 점검을 이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쪽문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절차가 굉장히 허술했다라고 해요.
0: 예.
3: 그래서 정상 로그인 화면 및 인증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URL 직접 입력하거나 인증 요청과 강제로 조작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걸 썼는데 특히나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게 그 크리덴셜 스토핑 아마 더 잘 아실 텐데 무차별 대입 방식으로 이제 외부 계정을 탈취합니다. 그다음 예. 거기다 아이디랑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그냥 무차별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0: 막 하나 보면 쳐보는 거군요.
3: 하나 보면 걸리잖아요.
0: 그걸 했다는 거예요.
3: 네. 네. 그것도 그게 만약에 뭔가 이렇게 그 디도스 공격 같은 거면 막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0: 예.
3: 그래서 이게 약간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4초에 한 번씩 했다는 거예요.
0: 예.
3: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뚫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자면 원래 뭐랄까 본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안을 좀 잘 해놨는데
0: 예.
3: 이 옆에 있는 그 쪽문 같은 경우에는 저길 누가 들어오겠어. 그리고 사실 이게 있다는 존재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0: 사실 신한은행이 뚫린 곳은 대출 모집인이
3: 네,
0: 조회하는
3: 맞습니다.
0: 곳입니다.
3: 네.
0: 그러니까 여기는 소수만 원래 들어갈
3: 네,
0: 수
3: 맞아요,
0: 있는 곳이니까
3: 맞아요.
0: 그만큼 많이 안 해놨다는 거군요. 정보도 사실 소수만 있을
3: 그렇죠.
0: 수 있고.
3: 그렇죠. 게다가 이런 페이지가 있는 거 자체도 아마 대부분이 다 모를 텐데
0: 예.
3: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AI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 스캐닝을 해버리면서 보안에 취약하는 곳을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0: 예.
3: AI가 하니까 이른바 이제 자동화가 되는 거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걸쳐 살릴 AI는 한 시간 만에 다 끝내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이런 약간 취약한 금융회사의 페이지들을 다 들어가서 뚫어버렸다.
0: 그러면 이런 쪽문들은 어떻게 보면 쪽문 뒤에는 자그마한 창고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하기에는 들인 노력만큼
3: 그렇죠.
0: 들어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안 들어갈 텐데 AI는 노력이 적으니까 너 한번 뚫어봐.
3: 그렇죠.
0: 그럼 다 뚫었다는 얘기네요. 네.
3: 게다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쪽문이 있나 없냐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0: 예.
3: 반해서 얘는 그냥 다 있구나를 이제 다 파악하는 거죠.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개 금융기관이 얘기가 됐는데 혹시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수조사를 한 건
3: 네.
0: 아니기 때문에.
3: 이게 특정 금융사 한두 곳을 목표로 정밀 타격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0: 예.
3: 이제 뭐 굉장히 몇 달에 걸쳐서 막 해킹 작업 이걸 한 거 아니라 그냥 자동화 곡을 통해서 전 금융권의 외부 연결 접점 특히나 이제 대출 모집인 사이트
0: 예.
3: 직원용 모바일 앱 이런 것들 사실 무차별 스캔하면서 침투한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유출이 확인된 웰컴저축은행, BNK 부산의 하나은행, 이게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공격을 즉시 차단한 게 아니라 사고 발생한 다음에 긴급 점검해봐라라고 하니까 우리 뚫렸었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5: 사실은 뭐 위험하니까 지금 막 나오니까 우리도 해보자, 조사해보자라고 하기 전에 몰랐다는 얘기네요.
3: 그쵸.
5: 알겠습니다. 혹시 빠져나간 정보는 위험한 정보입니까? 어떻습니까?
3: 이게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대출 신청 고객인들의 상세 신용 정보가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대출 신청 상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5: 예.
3: 고객 그 주민등록번호나 본인 인증 연계 정보, CI 정보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게 문제가 그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는 아닌데 2차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예요.
5: 예를 들면
3: 제가 신한은행에서 마침 대출을 한번 신청을 하려고 해봤어요.
5: 예.
3: 근데 이게 이제 노출된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죠. 고객님, 신한은행에서 대출 정보 조회하셨죠? 그런데
5: 예.
3: 신한은행 대출보다 훨씬 더 유리한 국책 대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가 뭐고 뭐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신청을 해봤고 그때 금리가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싼 금리로 안내를 해준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혹하게 되는 거죠.
5: 예.
3: 그래서 요걸 받으시려고 하면 기존 대출 뭐 갚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특정 계좌로 뭐 입금을 유도한다든가
5: 예.
3: 이런 식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5: 아, 일단 유출된 정보 자체로 어떤 범죄를 바로 하진 못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3: 네. 게다가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타겟팅이 예. 돼서 들어가서 속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가 돼버리는
5: 예.
3: 거죠.
5: 신한은행 계열사입니다 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거죠.
3: 네, 맞아요.
5: 저도 신한은행 주로 쓰는데.
3: 아, 네네.
5: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쪽문들을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그럼 누가 어떤 의도를 했을까요?
4: 그건
5: 지시를 내린 건 사람일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근데 그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5: 예.
4: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실제로 활용됐는지 아닌지 자체도 아직은 확인된 게 아닙니다.
5: 예.
4: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건 명확히 했고요.
5: 아, 이건 추정이군요.
4: 그렇죠.
5: 이건?
4: 그리고 앞부분에 이제 피해를 받은 은행들을 쭉 열거해 주셨잖아요.
5: 예.
4: 그 중에는 이건 AI 공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이 다른 것도 좀 있습니다.
5: 예.
4: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언론사에서 계속 보도들을 몰아서 묶어서 보내기 때문에.
5: 저도 언론에 있었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4: 네, 지금 예. 착시현상이 좀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러면 AI가 지금 일부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신한은행이든지 좀 큰 곳은 AI가 이용됐을, 그러니까 오용이죠. 정확히 따지면 오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4: 지금 뭐 정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은
5: 예.
4: 높고요.
5: 예.
4: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금융기관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야 금융기관이 공격당하고 있어 이런 거지.
5: 예.
4: 사실은 금융기관 외에 다른 영역들도 공격을 이미 받았는데 모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 예.
4: 그래서 사실은 금융기관만 타겟팅한 건지
5: 예.
4: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가 공격받고 있는데 모르는 건지 이건 따져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5: 아, 그러네요.
4: 네.
5: 지금 동일 IP로 금융기관들이 다 유입됐다고 그러더라고요.
4: 네.
5: 그러면 동일인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다. 동일 조직이. 이렇게 봐야 됩니까?
4: 그러니까 동일 IP라고 하는 건 이제 컴퓨터가 같은 위치에
5: 예.
4: 있다라는 얘기니까
5: 예.
4: 사실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사실은 공격하는 사람이 AI 기반 도구까지 쓸 정도면
5: 예.
4: 아, 상대방이 IP를 추적할 거야. 이런 것들을 아는 건 기본 상식이거든요.
5: 예.
4: 그래서 보통은 해킹을 할 때 또 IP를 숨기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쉽게 동일한 IP도 많이 나오고 아텍스라는 걸 썼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떤
5: 예.
4: 정황들이 자꾸 나오는 걸 봐서는
5: 예.
4: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야 이게 본격적인 공격이 아니라
5: 예.
4: 맞배기 정도로 한번 테스트해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5: 예전에는 이런 대규모 각 기관마다는 소규모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규모가 될 수도 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기관만 봐서 그렇지 다른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배후에 천재 해커든 천재 해커 조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4: 그건 아닐 것 같고요.
5: 지금은 그냥 동네 김 씨가 예. 좋은 AI를 써서 할 수도 있다라는
4: 그렇죠.
5: 건가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5: 예.
4: 멋진 그림들을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AI 기반의 해킹 도구가 나오면
5: 예.
4: 아주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해킹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5: 예.
4: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킹이 대중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 예.
4: 그래서 AI 해킹 도구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럴수록 비전문가도 공격하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격은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그러니까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앞으로는 코딩이다. 그래서 다 코딩 교육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코딩은 AI가 해준다.
3: 지금 대학교에서 제일 취업 안 되는 과가 컴퓨터 공학과라는 얘기가 있던데.
5: 예.
4: 요새 낮았습니다.
5: 요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큼 중요한 전산이나 컴퓨터 공학의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대신해 주잖아요. 해킹도 프롬프트. 그러니까 얘에 대한 지시만 사람이 일반인 김 씨가 해도 AI가 잘 수행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된 거군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플래너 역할을 하는 거고요.
5: 예.
4: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그 임무를 받아서 대신 수행한다. 그것도 24시간 365일.
5: 네. 저렴하게.
4: 그렇죠.
5: 예, 알겠습니다.
3: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제가 교수님한테 묻고 싶었던 질문이 그 저는 이 사건이 나오자마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몇 달 전에 이제 미토스가 나오면서 연준에서 그때 당시에 JP 모건이니 미국에는 되게 유명한 이제 금융회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미토스가 금융회사를 해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에 대해서 뭔가 논의하는 그 비공개라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알 수 없지만 회의가 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5: 예.
3: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번 해킹 사태를 봐야 되는 건지
4: 그 이제 우리 과기정통 뭐 부총리께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5: 예.
4: 많은 분들이 AI 기반의 해킹 도구다. 그러면 굉장히 똘똘한 AI가 하나 있고
5: 예.
4: 그걸 이용해서 해킹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성능 좋은 AI가 있어야 된다.
5: 예.
4: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지금 공격에 쓰이는 것들은 우리가 돈 내고 쓰는 상용 AI 또는
5: 예.
4: 오픈소스 AI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예.
4: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아주 미토스급의 슈퍼 AI가 아니더라도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용 AI들을 여러 개를 잘 묶어서 어떤 저희는 이제 그걸 뭐 하네싱이라고 얘기하는데
5: 예.
4: 잘 이렇게 조합만 잘해도 미토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다.
5: 예.
4: 이게 정설이고요. 이미 미토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5: 예.
4: 그런 해킹 방어 도구, AI 해킹 방어 도구들이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5: 예.
4: 그런 도구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5: 지금 말씀은 미토스가 뚫으려고 해도 더 기술력이 높은 방어 도구가 있다는
4: 그렇죠.
5: 말씀인가요?
4: 미토스가 찾는 취약점보다
5: 예.
4: 더 빠르고 더 많이 찾아내는 겁니다.
5: 예. 그럼 앞서 지금 이번 해킹만 두고 보면 지금 말씀으로 들으면 이거만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고
3: 맞아.
5: 5월 만든 동네 김 씨가 김막동 씨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동일인에게는 제가 주감을 좀 말씀드리고 김막동 씨가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한 걸로 지금 나라가 떠들썩해질 수도 있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박막동 씨가 또 나도 해봐야 되겠어 그럼 또 떠들썩해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4: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만드는 AI들은
5: 예.
4: 가드레일이라고 해서 해킹 관련한 명령어를 넣으면 이제 차단시킵니다.
5: 예.
4: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회되기도 하지만
5: 예.
4: 그런데 AI 중에는 오픈소스도 있고 또 중국에서 개발된 AI들은 그 가드레일이 좀 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5: 예.
4: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쓸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제 악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지금 AI가 문제가 아니고 그 AI 도구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워낙 오픈소스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5: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누구나 이제 뭐 옆집 토마스 갈 수도 있고 무수한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그럼?
4: 제가 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5: 예.
4: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텍스라는 게 쓰였고
5: 예.
4: 이 AI와 연동된 것 같습니다.
5: 예.
4: 그런데 그렇다라고 그래서 AI가 기상천외한 공격을 해서 뚫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초보적인 해킹 기법으로 뚫린 겁니다.
5: 예.
4: 그럼 왜 뚫렸는가? 대문은 잘 지켰는데 미처 모르고 있던 쪽문들이 있는 거예요. 대문 수준으로 관리 안 되고 있는 쪽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5: 우리나라 기업들도 금융기관들의 많은 보안 시스템이 그래왔다는 거군요.
4: 그게 문제가 돼서 뚫린 거거든요. 근데
5: 예.
4: 문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롯데카드 사건입니다. 롯데카드가 뭐가 문제였냐면 롯데카드의 여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5: 예.
4: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가 제대로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습니다.
5: 예.
4: 그런데 그게 왜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이제 중국계 신용카드와 연계된 거였어요. 근데 중국계 신용카드는 별로 우리나라에서 안 쓰니까
5: 예.
4: 그게 존재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5: 담당자들이.
4: 그렇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안 한 거죠.
5: 최 과장님이 잠깐 잊고 있었다는
4: 그렇죠.
5: 거군요.
4: 그러다 그게 뚫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AI 도구가 와서 얘가 예. 무차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전수조사하는 시기에는 우리 회사의 PC가 몇 대고
5: 예.
4: 거기에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깔려 있고 이게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는지
5: 예.
4: 또 인터넷과 연결된 PC는 몇 대인지 이런 우리가 보통 그걸 자산 파악 이렇게 얘기합니다.
5: 예.
4: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롯데카드 사건은 자산 파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겁니다.
5: 예.
4: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그 김남근 위원께서 예. 작년에 낸 작년 자료거든요. 예. 이게 작년 10월에 낸 네. 자료입니다.
5: 예.
4: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를 현재 진행 중인 전수조사 시
5: 예.
4: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2억 원 금융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5: 예.
4: 그리고 이거 말고도 범부처 합동대책 그래서 모든 국가 시스템을 전수조사하겠다라고 부처 합동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5: 예.
4: 작년에 그 발표가 제대로 안 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은 약간 인재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5: 전수조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정부 발표하는데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산하기관이나 또는 각 금융기관 또는 예를 들어 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지시를 하고 말죠. 거기서는 이제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그쪽 딴 쪽에서도 뭐 공정위도 하라고 그러고 하니까 놓치고 있는데 이런 게 벌써
4: 전수조사에 이러고선 회사가 목록을 주면 그냥 했나 보다 뭐 이런 거겠죠.
5: A가 워낙 부지런하니까 예를 들어 뭐 휴직자 김 씨의 PC에 보안에 약간의 구멍이 있다? 뭐 그냥 버려진 PC에? 이런 데도 뚫고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군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5: 예.
4: 이거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그런 게 작동하고 있다는 건지도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5: 그러면 AI, 부지런한 AI의 도입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다 하고 철저해야 되겠군요.
4: 그렇죠.
5: 이제는.
4: 그러니까 AI가 기상천외

0: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정말 높은 사양의 프로그램들이 맞먹고 해킹할 때 이건 어떻게 합니까?
1: 그래서 지금 사실은 논의되는 것이
0: 예.
1: 일단은 뭐 허깅페이스 사건부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사실은 허깅페이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뭐를 공격했다.
0: 허깅페이스라는 게 이제 AI들의 커뮤니티 이런 데서
1: 그러니까 AI가 가드레일을 뚫고 네. 허깅페이스를 공격했다. 네. 이것은 실제 그 후속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팀이 예. 분석한 보고서가 있고요. 그거에 따르면 가드레일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기업들이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낮춰놨었다.
0: 예.
1: 예. 그래서 일단은 가드레일을 높이 쌓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
0: 예.
1: 그러면 사실은 AI가 막 빠르게 발전하니까 AI가 넘어가지 못하게 가드레일을 높이 쌓는
0: 예.
1: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0: 예.
1: 문제는 이제 AI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막 성능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가드레일보다는 AI 성능을 빠르게 올리는데 지금 굉장히 몰두하고 있거든요.
0: 예.
1: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잠깐 좀 멈추고 가드레일 쪽 연구에 집중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에 동참을 하려면 이강,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 합류해줘야 되는데 두 나라는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일단 우리는 최강의 AI를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전략물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예. 있고 또 기업들도 이게 이제 죄수의 딜레마 비슷합니다. 자, 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0: 예.
1: 가드레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제가 쟤네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게요.
0: 쟤네들이 가드레일 만들 때 우린 더 개발하겠어.
1: 그렇죠.
0: 일단
1: 그러니까
0: 앞서가는
1: 서로 못
0: 믿는 게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1: 네.
0: 근데 앞서 이제 김막동 씨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이스트라나 아스트라나 또는 뭐 미토스 같은 거를 훨씬 높은 상황을 한 달에 7만 원 내고 누군가 써서 높은 가드레일도 막 한다. 이런 위험성들이 너무 뭐 바이오적으로 얘기한다면 위험한 바이러스를 누구나 다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AI 자체를 악용하는 거.
0: 예.
1: 이거는 사실은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0: 뭐 천사 시대 이후로 나쁜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왔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게다가 대기업의 AI는 통제할 수 있어요. 어느
0: 예.
1: 정도는. 그런데 그거 말고 오픈 소스라든가 뭐 그냥 자기들이 막 만드는 것들은 통제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뭐 감시 기구를 둬야 된다. 유엔과 같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0: 예.
1: 그건 일단은 사람의 의지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제도 갖고 풀어야 될 것 같고요.
0: 제도로 풀어야 된다.
1: 그렇죠. 그거 말고 지금 해킹 공격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AI 기반의 해킹 도구들이 생각보다 성능이 뛰어난 게 많거든요. 이미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런 것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자산 식별을 한 다음에 그 식별된 자산에 대해서 우리 상용 도구들을 빨리 돌려봐야죠. 그래서 아 이게 취약점이 없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2: 지금 차단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0: 아, 예.
2: 그걸 신청하시면요, 그 온라인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못 만들어요. 그거 신청하시면 이제 나 모르게 만들어지면 막을 수가 있고요. 다만 불편한 점은 뭐냐면 내가 만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하려면 본인이 은행 영업점을 가셔서 풀어야 돼요.
0: 예.
2: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차단 서비스 신청하시면 대면으로 대출만 된다.
0: 당분간 대출 받을 일 없으면은 온라인 여신을 차단해도 된다 본인의 소비자들 불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AI 해킹 위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란 기자 그리고 고려대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뉴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호흡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호흡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호흡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호흡 제공입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

0: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디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 볼까요? 이분 이름의 광자가 광천골의 광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과선 남자 흥행돌풍의 앞장선 남자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저희가 뭐 단종과 어몽도 한명회의 삶까지 다뤄봤지만 여러분 이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어쩌면 가장 아픈 손가락인 한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누구인가요?
4: 네, 이제 청령포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청령포에 가면은 망향탑이라고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쌓은 탑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노상군이 됐던 단종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서울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향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렇다면은 그때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보면 네. 한 명, 정순왕후.
3: 아, 정순왕후.
4: 왕후가 서울에 있었던 거죠.
3: 아, 그렇군요.
4: 그러니까 어떤 고향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역으로서도 그리워하지만 네.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어서 그리워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고향에서 그리워할 사람이 정순왕후였다고 생각했다면 그 정순왕후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 역시 단종과 비슷했을 것
3: 그러네요.
4: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정순왕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단종은 그나마 당대의 여러 부분에서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얼마 남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3: 네.
4: 또 한편으로 그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200몇 년 동안은 정순왕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3: 아, 그랬겠네요. 예.
4: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영화를 보러 가셨던 분들이 가졌던 그 감정을 정순왕후에 이제 비춰서
3: 네.
4: 어떻게 사셨을까 혼자서
3: 홀로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도
4: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의 마음도 정말 비참했을 거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거기에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3: 네.
4: 그래서 어떤 것들은 역사 사실이고 네. 어떤 것들은 역사 사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3: 네.
4: 이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순왕후의 삶 그리고 그의 어떤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렇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비극적인 그 역사 때문에 좀 잊게 되는데 단종이 좀 어린 나이에도 혼인을 했었습니다.
4: 네. 예.
3: 그러면 정순왕후가 단종의 왕비가 되기까지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정순왕후 역시 왕비가 됐다는 점에서 당대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제 지금의 전라도 고부 정읍에서 태어나셨어요.
3: 네.
4: 그래서 최근 뭐 정순왕후와 관련된 어떤 뭐 문화적인 행사들이 정읍에서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보신다면 여기가 이제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3: 정읍에서
4: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 이제 여산송 씨였던 송현수 그다음에 어머니 영민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3: 네.
4: 사실은 이제 단종이 12살에 왕에 오른 다음 해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국혼 그러니까 왕비를 맞이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집니다.
3: 네.
4: 그렇지만 이제 단종은 아직 아버지의 상중이니까 문종이 돌아가신 지 3년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미루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신하들 사이에서는 물밑 작업으로 어떤 사람을 간택해야 되지 이런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 네.
4: 그로부터 이제 몇 달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유정난이 일어나죠. 1년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상황에서 수양대군이 역설적으로 단종에게 국혼을 강요합니다.
3: 아, 수양대군이 강요, 추진을 한 거예요?
4: 추진을 한 거예요.
3: 오,
4: 그래서 예. 이제까지 진행된 내용인데
3: 네.
4: 그거를 이제 임금께서는 따르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 왕이 찬탈 의사 전혀 없다.
3: 라고 하나요?
4: 나는 제수처로서 가장 좋은
3: 아, 좀 안심시키려고.
4: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3: 네네.
4: 더불어서 왕비를 맞이하면 후사를 얻게 되잖아요.
3: 그렇죠.
4: 그러면은 왕실의 안정을 나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치적인 어떤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네.
4: 그런데 이제 여러 가문의 따님이 있는데,
3: 네.
4: 한편으로는 왜 송현수의 따님을, 그러니까 정순왕후를 간택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3: 왜 그랬을까요?
4: 이 송현수라는 인물, 그 다음에 그 부인이었던 영민 씨가 사실은 세조 그리고 왕실하고 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네.
4: 나중에 이제 세조가 송현수와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이제 1차 왕자의 난, 1차 사육신 이런 난이 일어났을 때, 아 그대는 나의 오래된 친구, 옛 친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송현수랑 수양대군은 잘 지냈던 사이였구나.
3: 아, 송현수한테
4: 네.
3: 오래된 친구라 그래요.
4: 그러니까 단종의 장인어른으로 본다면
3: 네네.
4: 이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있고요.
3: 네.
4: 더불어서 송현수의 누이 동생이 이제 그 왕실하고 혼인을 하는데 세종의 막내 아들이었던 영흥대군하고 혼인을 합니다.
3: 세종의 막내 아들?
4: 그러니까 수양으로 보면 제수 씨가 된 거죠.
3: 아, 그러네요.
4: 그런데
3: 네.
4: 그 제수 씨와 혼인했던 영흥대군이 수양대군하고 잘 맞는 형제예요.
3: 아, 그렇습니다.
4: 그러니까 금성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3: 네.
4: 뭐 형이 왜 저러지? 이런
3: 그렇죠.
4: 스타일이라면 영흥대군은 뭐 형 하는 대로 라는 그런 느낌에
3: 잘 따랐던 편이에요.
4: 잘 따랐던 편입니다.
3: 네, 네.
4: 그렇다면은 뭐 그 집하고 연결된 집이니까
3: 네.
4: 그 집 따님이면은 나의 정치적인 행보에
3: 지지가 될 것 같아요.
4: 네, 지지가 되고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
3: 네, 네.
4: 라는 퍼포먼스로 이제 이 국헌을 추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 그렇군요. 그리고 그 가문의 배경을 보고 추진을 한 거네요. 근데 네. 여흥민 씨는 우리 한명회 편에서도 나왔던 가문 같은데요.
4: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흥민 씨라고 하는 가문도 이제 왕실하고 여러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그러니까 부분들도
3: 정순왕후의 어머니 쪽입니다. 그렇죠. 여흥민 씨가.
4: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정순왕후를 간택할 때 세조로 볼 때는 큰 부담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3: 네. 그랬는데 이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가 나중에 세조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던데요?
4: 맞습니다. 이제 교형, 그러니까 교수형 이제 목이 졸려서 죽는 사형을 받는데 이게 여러 내용을 보면은 세조의 뜻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3: 오랜 친구다.
4: 맞습니다. 예. 이제 1차 단종 복위 운동에 송현수가 연루되었다라는 그 고발이 올라오게 됩니다.
3: 단종 복위운동에 송현수가 연루됐다고요?
4: 네, 연루가 되었다라고 올라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세조가 그거를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네는 나의 옛날 오래된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떤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단종 복위운동이 하나 더 여기에는 주모자로 올라옵니다.
3: 송현수가?
4: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조로 볼 때는 송현수를 죽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폐서인 만들어서 그래서 그냥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정도로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대 분위기가 피바람이 불던 시기잖아요. 네, 그렇죠. 사육신은 막 능지처사 당하고 그다음에 금성대군도 잡혀와서 죽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송현수만 영모와 연관됐는데 살려둔다?
3: 그것도 이상하다.
4: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조로 볼 때는 가장 낮은 처형 방법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덜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인 교형. 을 써서 송현수를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3: 예.
4: 그러면서 이제 정순왕후에도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 네.
4: 사실은 이제 단종은 그 당시에 혼인을 하는 그러니까 계유정난이 지난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3: 그렇죠. 예.
4: 그의 지위가 어떻게 되더라도 잘하면 살아남는 거고 못하면은. 죽는 거죠. 살아남더라도 치욕을 면하기가 어려운데 그의 부인 왕비가 됐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3: 가시밭길이 예고된 거죠.
4: 위치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3: 네.
4: 결국은 이제 수양대군이 그 본색을 드러내서 3년 만에 이제 조카한테 양위를 강압을 하고 그래서 이제
3: 왕위를 찬탈하고
4: 예, 상왕으로 만듭니다.
3: 상왕이 되죠.
4: 그러니까 예. 뜻밖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3: 네.
4: 정순왕후가 대비마마가 돼요.
3: 아, 상왕이 됐으니까 단종이.
4: 네, 그래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대비가 돼서 조선 역사상 가장 젊은 대비. 보통 우리가 대비라 그러면은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거든요.
3: 그렇죠. 그렇죠. 보통 사극에서도 대비마마 하면 좀 희끗한 배우들이 그렇죠. 하시는데 16살에 대비.
4: 16살에 와. 대비가 되니까 의덕 왕 대비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치 않게 조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단종이 결국은 자신의 그 장인어른이었던 송현수 또는 네. 이제 권반이라는 사람이 역모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제 노산군으로 강등이 됩니다.
3: 예.
4: 그래서 이제 영월로 유배간 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3: 네.
4: 이때 이제 의덕 왕대비였던 정순왕후의 지위도 바뀌게 돼서 노산군.
3: 그럼 어떻게 되죠?
4: 그러면은 그 옆에 부인은 노산군부인 줄여서 군부인.
3: 아, 대비해서 이제 군부인으로 강등이
4: 네,
3: 됐습니다.
4: 그렇게 되는 예.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월에서 단종이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탄에 빠졌을 거다라는 것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그럼 정순왕후가 단종과 함께 생활했던 기간은 뭐 한 2, 3년?
4: 2년 반 정도.
3: 2년 반? 아,
4: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3: 자, 그러면 이제 단종이 죽고 나서 예, 정순왕후의 삶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4: 네, 단종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인물이잖아요.
3: 아, 그렇죠. 예.
4: 세조 정권 하에서는.
3: 왜냐면 한참 뒤 숙종 때 복권이 되니까.
4: 복권이 되니까. 예. 그리고 단종이 살아있는 한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아니, 지금 왕은 왕이 아니고 저기 계신 분이 진짜 왕인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3: 예.
4: 단종은 선택지가 없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맞이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3: 네.
4: 이와 다르게 단종의 부인이었던 정순왕후는 왕실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큰 위협은 되진 않습니다.
3: 아.
4: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심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정순왕후를 굉장히 홀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오히려 민심이 역풍이 불겠죠.
3: 그렇죠.
4: 왕을 죽이더니 왕비마저도 저렇게 대해?
5: 인정머리도 없구나.
4: 그렇죠. 이 정권은 도대체 인정사정이 없는 정권이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최대한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 네네.
4: 그런 면에서 이제 단종의 누나였던 경혜공주, 그 다음에 이제 정종, 해주정 씨. 이름이 정종입니다.
5: 예, 정종. 예. 왕 그 정종 아니에요?
4: 정종. 예. 예. 그래서 이 해주정 씨 사이에서 태어났던 정미수가 있는데 문종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5: 그러니까, 단종의 조카인 거죠, 정미수가.
4: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정미수를, 네. 그러니까 지금, 정순왕후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네. 누군가 양자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가장 가까운 조카니까 양자로 드려라.
5: 아.
4: 라고 해서 정미수가 이제 그 정순왕후의 양자가 되는 거죠.
5: 아, 시언니의 아들을.
4: 그렇죠.
5: 양자로 드린 거죠.
4: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5: 네.
4: 그런데 이제 정미수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순왕후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82살까지 사시거든요.
5: 장수하셨네요.
4: 네. 그러니까 정미수가 더 일찍 돌아갑니다.
5: 아, 양자 정미수가 더 먼저.
4: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자료를 봤더니 네. 이제 정업원 또 관련된 기록들이 이제 정업원 뭐 주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5: 정업원.
4: 네. 네. 그렇게 해서 중종 16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종 뒤에 세조가 올라오고 예종, 성종, 그다음에 연산군.
5: 연산군.
4: 그리고 중종이잖아요.
5: 8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중종 때 돌아가신 거예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중종 반정까지 보고.
5: 그러네요. 역사의 산증인인데.
4: 그것도 16년이나 지나서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조선 전기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다 경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 연산군 때 한명회가 부관참시 당하지 않습니까?
4: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아마 뭔가
5: 또 감정이 좀
4: 뜨끈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5: 그런 것도
4: 보여지기도.
5: 다 목격을 하신 분이네요.
4: 예. 그래서 이제 이때 그 돌아가시면서 기록이 어떤 게 남아있냐면은 이제 자신이 그 정업원이라는 비군이 사찰에 있지만 재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5: 네.
4: 그래서 그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하는데 문제는 아까 양자가 일찍 먼저 죽었다고 했었잖아요.
5: 네.
4: 근데 그 정미수의 부인 이 씨가 있는데 그 이 씨에게 그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무덤을 어디에 쓰지? 그러니까 송현수도 역모로, 그러니까
5: 아버지인 송현수도.
4: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네. 그 다음에 남편도 지금 무덤을 뭐 어디 지금 몰래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5: 네, 어몽도가.
4: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무덤을 어디에 만드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는데 마침 양자였던 정미수가 그 경기도 양주 일대에,
5: 네.
4: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가문으로 있었거든요.
5: 아.
4: 그 해주정 씨가.
5: 정씨 가문.
4: 그러면 그 해주정 씨 가문에다가 그런 무덤을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었고
5: 네.
4: 이때 이제 그 무덤은 노산군 부인묘 이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적어도 왕실의 군 부인이라고 하는
5: 네.
4: 격은 갖췄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무덤 사대부의 무덤보다는 조금 더 격이 높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5: 네.
4: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왕실 관련된 기록을 보면 왕비로 있었던 것이 1년 6개월 그다음에 대비로 있었던 것이 2년
5: 아.
4: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은 평생
5: 군부인.
4: 그러니까 군부인 송씨로 살았겠구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5: 이분의 삶도 참 가슴을 좀 저미게 하는 게 있네요. 진짜. 정순왕은 그럼 사후에도 왕실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신경은 써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부인 송씨에 대해서 굳이 박하게 대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네.
4: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군부인의 무덤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5: 네.
4: 그리고 나서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숙종 때 단정이 보게 되면서 정순왕후 역시 드디어 지금 계속 제가 정순왕후라고 불렀지만 당시에는 그냥 의덕 왕대비.
5: 그때그때의 호칭으로 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4: 그러니까.
5: 네, 정순왕후로 통일해주세요. 네.
4: 그리고 나서 이제 시호로 정순이라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5: 네.
4: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조선 왕실에서 정순왕후라는 이제 지위를 얻게 되고요.
5: 네.
4: 그 왕후가 머무는 곳은 왕릉이 되잖아요.
5: 그렇죠.
4: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순왕후의 무덤인 사릉이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5: 사릉. 네. 남양주에.
4: 남양주에 사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5: 네.
4: 다만 이제 정순왕후가 한 분 더 계시죠. 유명한 분이. 영조의 개비.
5: 영조 개비도 정순왕후군요.
4: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조의 할머니가 되는.
5: 예, 예.
4: 예, 그래서 한자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고들 정자를 쓰고 여기는 네. 정할 정자를 쓰니까 그리고 순자도 좀 다르고요.
5: 네.
4: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정순왕후인데 무덤을 잘못 찾아가시면은 저기 동구릉으로 오십니다.
5: 아, 동구릉으로 갈 수 있으니까.
4: 영조 옆에
5: 사릉으로 가셔야 돼요.
4: 영조 옆에 같이 묻혀 계시거든요. 예, 원릉에. 예, 그러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니까 저기 남양주로 구리로 가셔야 된 구리로 가시면 안 되고요.
5: 네.
4: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공식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가 실록, 그다음에 이제 당대 이제 기록들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궁금하잖아요. 네. 군부인 시절에 정순왕후 이야기.
5: 그러니까요.
4: 이게 이제 기록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뜻밖의 한 보따리처럼 남아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 동네가 남아있어요?
4: 네. 네. 그래서 정순왕후 얘기를 사른 가서 들어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동네에 가면은, 얘기가, 여기도 정순왕후, 저기도 정순왕후.
5: 무슨 동네에서?
4: 종로구 창신동이요.
5: 종로구 창신동?
4: 네. 네.
5: 창신동에 계셨나요?
4: 네. 그래서 이 종로구 창신동의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이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역사적 사실이고 또 얼마 정도 역사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네. 조금 오류가 있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 아까 정순왕후 이야기가 한가득 전해진다는 창신동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겁니까?
4: 네, 그래서 이제 창신동을 딱 들어가면은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정순왕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5: 네.
4: 예를 들어서 영조 때 정순왕후께서 여기 머무셨다라는 내력을 적은 정어번 구기 비가 있습니다.
5: 네, 정어번.
4: 정어번이 네. 있던 오래된 터에 세운 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5: 예,
4: 같고요.
5: 예, 예.
4: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큰 봉우리가 있는데 동망봉.
5: 동망봉.
4: 그러니까 단종이 청룡포에서 망향탑에서 서울을 봤잖아요.
5: 반대인 건가?
4: 그러면은 여기서 영월은 동쪽이잖아요.
5: 예.
4: 그러니까 서울에서 동쪽을 바라봤는데 정순왕후가 바라보면서 단종을 애틋하게 그리워했던 봉우리 동망봉.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 네, 네.
4: 더불어서 네. 1457년 6월 단종과 정순왕후가 고 창신동 일대에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은 영월로 가고.
5: 아, 유배 갈 때 네. 헤어졌다고 거기서?
4: 그다음에 네. 그 정순왕후는 동망봉에 머물게 되고.
5: 네.
4: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안녕을 했겠죠.
5: 네.
4: 그런데 그 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네. 그 다리 이름이 영원히 이별했다는 뜻의 영도예요. 길령자에다 건널도자니까 영원히 영도, 이별했다.
5: 영도교.
4: 그래서 영영이별, 영이별 뭐 이런 이야기들의 소설도 정해지고 있는데
5: 네.
4: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아 여기가 뭔가 이제 그 정순왕후와 관련된 역사를 찾아내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5: 그러네,
4: 생각을
5: 진짜?
4: 하는데
5: 네.
4: 이제 실제로 여기서 진짜 역사가 무언지는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그럼 이 중에 실제 역사와 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4: 이제 실제 역사에 부합하는 거는 정어번에 머물렀다.
5: 아까 그러니까 정어번이라고 하는데 이 정어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4: 예. 정어번. 그러니까 깨끗할 정자에다가 업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카르마. 업을.
5: 아, 카르마, 카르마.
4: 예, 그래서 그 업을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5: 아까 뭐 비군이 사찰이라고 언급을
4: 하셨던
5: 맞아요.
4: 그래서 예. 왕의 후궁.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궁이 궁궐 안에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5: 네.
4: 그 다른 사람은 혼인할 수도 없고.
5: 예.
4: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여생을 마감하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5: 네.
4: 이 정어번이 고려시대 개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이제 그 개경에 있던 정어번을 서울로 옮기게 되는데요. 원래 자리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은 창덕궁 근처. 로 보입니다.
5: 네.
4: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현대사옥 있는 그 뒤쪽 조금 올라가 보면은 그 안에 골짜기 그 근처 어디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5: 네.
4: 그런데 세종 때 잠시 없어졌다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5: 예.
4: 세종 때 잠시 없어졌다가 세조 때 복구를 합니다.
5: 아, 세조 때?
4: 네. 그런데 연산군 때 사냥터를 만들면서 이 창덕궁 뒤에 있던 정어번을 없애요. 연산군이잖아요.
5: 연산군이어서.
4: 네.
5: 아, 예.
4: 그래서 후궁들을 다른 데로 보냅니다.
5: 아, 네네네.
4: 뭐 인수원 이런 데로 보내요.
5: 예.
4: 그러다가 명종 때 문정왕후가 다시 정어번을 복구해서 광해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5: 네.
4: 그렇다면은 이제 정어번은 제가 창덕궁 근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 네.
4: 근데 동대문 창신동은 멀거든요.
5: 그렇죠.
4: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정어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조가 여기에 정어번이 있던 터다라는 비석을 세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5: 네.
4: 이 영조가 어떻게 이 정어번의 비석을 세웠냐면은
5: 네.
4: 먼저 이제 정순왕후의 사릉을 이제 숙종 때 이제 복권이 됐으니까
5: 네.
4: 다녀옵니다.
5: 네.
4: 다녀와서 사릉 참봉한테 물어봐요.
5: 네.
4: 참봉, 네가 알고 있는 정순왕후에 관련된 얘기를 나한테 다 해줘봐. 근데 참봉이니까 당연히 이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사릉의 주인공인 정순왕후에 대한 얘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이 참봉이 정씨입니다.
5: 그 정씨예요? 정종 정씨?
4: 해주 정씨.
5: 해주 정씨. 예, 예.
4: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 사릉 참봉은 누가 한다? 해주 정씨가 한다.
5: 가문에서.
4: 예. 예. 그러니까 정미수의 후손이 맡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예.
4: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문서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해주정 씨가 정미수 그 부인한테 이제 그 재산을 물려줬다라고 하는데 그 문건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5: 이씨 부인이라는
4: 그. 예, 예. 그게 정 씨 집안에 아직도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5: 예, 예, 예.
4: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으로 그때 정순왕후가 저기 머물렀습니다. 라고 찍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순왕이 동망봉에 가서 영어를 바라보았고 네. 이제 그 참봉 얘기입니다.
5: 예.
4: 그다음에 스스로 정업원 주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정업원이 절이니까 네. 그 절의 대표다.
5: 주지.
4: 그러면서 내가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서 그거를 이 며느리한테 물려준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5: 네.
4: 더 나가서 그럼 그 집을 어떻게 너 정확하게 아니 영조가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5: 네.
4: 그랬더니 문서 하나를 툭 내면서 여기 저기 정순왕과 살았던 집 터와 관련된 땅을 저희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정씨 소유였던 거예요. 해주정씨.
5: 네, 네, 네, 네.
4: 그러니까 이거를 영조가 머릿속에 뚝 뒀다가 네. 내가 언젠가는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지.
5: 그렇지,
4: 역사는
5: 그렇지.
4: 정립을 하고 명확하게 바로 세워야지.
5: 예, 예.
4: 그리고 나서 35년 뒤에
5: 예.
4: 그 자리를 확인해서 정업원 9기 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희왕후가 정순왕후를 꽤 신경을 씁니다.
5: 정희왕후가?
4: 네, 세조의 왕비였죠.
5: 그렇죠.
4: 당시 군부인이었던 정순왕후가
5: 네.
4: 이렇게 특별히 미움받을 일은 없잖아요.
5: 네.
4: 어떤 의미에서 보면.
5: 네.
4: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 네.
4: 더불어서 송씨 가문 같은 경우는 금방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모와 관련된 연좌에서 풀려납니다.
5: 아 그래요?
4: 바로 성정연간에 풀려나요.
5: 다행이네.
4: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순왕후에 대한 핍박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5: 네.
4: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대신 여기에는 사실 너머에 이제 진실은 있겠죠. 정순왕후. 그렇게 사실 분은 아니다. 그렇게 사셔는 안 되는데
5: 네.
4: 저분이 지금 창덕궁이든 경복궁이든 계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일반 백성들이나 사대부들이 했을 거다.
5: 네.
4: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마치면서 정순왕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4: 네. 네. 그 정순왕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순왕후의 삶을 적은 기록은 굉장히
5: 적어요.
4: 적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사실 그 당시 역사적 분위기는 반영을 하지만 사실과는 또 거리가 먼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당시에 정순왕후 단종의 얘기를 할 수 없었고 그 기간이 200년이 넘다 보니까
5: 네.
4: 그 마음이 이제 이야기로 표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떳떳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이야기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여전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역사의 평가라는 것 생각보다 오래 가는구나.
5: 이번에 참 많이 느낍니다.
4: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또 이 정순왕후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 비운의 왕비 정순왕후의 삶을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불 99,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불 99, 줄기체리 토마토 팩당 3불 99,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불 99,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7: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 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8: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으로 바꾸는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703-256-0300
6: 1962년생들의 메디케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과학으로 풀어내는 과학 아저씨,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박재식입니다.
3: 아, 근데 사실 이란은 이제 고대 페르시아 때부터 수학, 의학, 뭐 천문학 등등 인류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과학 강국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과학 시간이니까 이란을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서 이란의 또 뭐 역사 속 또 현재의 과학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페르시아라고 하면 뭐 페르시아 카펫, 뭐 천일야화,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뭐 이런 키워드가 먼저 떠오릅니다만 굉장한 과학 강국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뭐 천문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9: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정말 오래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나라를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면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지금 이란의 주류인 민족, 주류인 언어를 흔히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3: 네.
9: 그런데 이란은 의외로 페르시아어를 안 쓰는 인구도 꽤나 많아요.
3: 아.
9: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뭐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거에 좀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작은 나라처럼 느끼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나라 하나 이런 느낌으로 느끼는 경향도 있는데 네. 사실 이란이 되게 큰 나라입니다.
3: 엄청 크죠.
9: 예, 인구도 뭐 한 거의 1억 가까이 되니까 인구도 작지는 않고요. 그 인구가 옛날부터 그렇게 많은 인구였거든요. 그리고 땅 넓이도 지금 꽤나 넓거니와 네. 고대에는 그야말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동 지역을 다 석권하고 뭐 지금의 튀르키예라든가 이집트, 아프리카 땅까지 혹은 뭐 인도의 일부 이런 지역까지도 한때는 점령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대제국을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대 제국의 그런 후손들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강하게 있습니다.
3: 네.
9: 그러니까 이란의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느 정도로 큰 나라였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키루스 대왕이라는 사람 때 나라가 본격적으로 되게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3: 키루스 대왕.
9: 네, 키루스 대왕하고 이 사람의 후계자의 후계자의 후계자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키루스 대왕의 후계자인 다리우스 대왕. 이 두 사람 시대에 굉장히 나라가 넓어져가지고
3: 네.
9: 그때 뭐 거의 아프리 이란이면 인도 파키스탄 이쪽에 가까이 있는 중앙아시아하고 접해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에 이집트 지역까지도 뻗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나라로 넓히게 되거든요.
3: 네.
9: 이 키루스 대왕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나라를 세운 때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던 것보다도 한 300년 정도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는 네. 지상에서 이 정도로 큰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게 가능할까? 라는 걸 사람들이 거의 상상도 못했을
3: 전대
9: 시절에
3: 전대미문이네요.
9: 예, 처음으로 네.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데 성공한 인물이 이 키루스 대왕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한 거하고는 좀 상관없이 자기가 좀 내세우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임금님 같은 분들은 조선시대 문화상 글씨를 잘 쓴다라든가 부모님께 항상 나는 효성스럽다
3: 그렇죠.
9: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3: 네.
9: 신하들도 맨날 아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임금님은 정말 효성스럽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3: 네.
9: 예를 들어 그에 비해서 뭐 징기스칸이나 이런 인물들은 되게 무섭고 강하고
3: 말 잘 타고
9: 앞에 네. 딱 등장하면 다들 겁나가지고 뭐 이렇게 구실구실하고 이런 게 자신의 멋이라고 생각했잖아요.
3: 예.
9: 근데 이 키루스 대왕 같은 경우에는 네. 자신의 어떤 멋 자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관대하다는 거를 되게 중시했어요. 아,
5: 관대함이 미덕이었다.
9: 네, 그거를 뭐 실제로 별로 안 관대, 그러니까 실제로도 안 관대할 때도 있었겠죠. 사람이 이상 그죠? 근데 그거를 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5: 나는 관대하다.
9: 그 분이 아까 키루스 대왕의 후계자 되는 사람이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맞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다리우스 대왕의 아들이 바로 그 나는 관대하다 300에 어? 나온 그 영화 속에 나온 그 왕입니다.
5: 그 사람 이집트 사람 아니었나?
9: 그 약간 영화에서 좀 이국적인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야.
5: 나는 관대하다.
9: 그 사람 이란 사람.
5: 어, 그래요? 네. 엉뚱하네.
9: 페르시아 사람. 어, 예. 그 사람이 그 영화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예. 약간
5: 이모텝인가 그 사람?
9: 아니. 그 사람은 그
5: 아, 이모텝 그, 아니고
9: 크세르크세스.
5: 아, 크세르크세스.
9: 크세르크세스 아, 왕인데 예. 그 사람이 영화 속에서는 그걸 약간 반어법적으로 나는 관대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실제로 관대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분이 이제 안 관대한 일도 했지 물론 왕이니까 아, 예. 안 관대한 일도 했는데 자신의 어떤 그 이 제국을 건설한 네. 이 키루스 대왕 때부터의 전통으로서의 네. 관대함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전이죠. 그렇게 서로 문화가 다른 나라를 엄청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 나라를 다 합쳐놓은 네. 놓았는데 네. 사람들을 뭐 좋은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 그 많은 사람들 말 들을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이란 사람 말 왜 들어야 되는데 네. 뭐 아프리카에서 뭐 튀르키예에서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최대한 인정해 줄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과거에 어떤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 있죠.
5: 네.
9: 그 나라가, 그러니까 이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기 전에 압제를 받았던 사람들을 좀 해방을 시켜줍니다.
5: 관대하네.
9: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 좀 풀어준다거나. 그래야지, 와, 우리의 이 키루스 대왕님 최고다라고 예, 하면서 예, 예. 따르면서, 야, 이 제국이 진짜 좋은 제국이야. 자기를 많이 따를 테니까.
5: 네.
9: 그래서 이 사람은 관대함을 많이 내세웠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중동 지역에 특히나 요 과거의 이 수메르 지역, 이런 옛 지역에서부터 유구하게 내려오는 천문학과 수학의 깊은 전통이 있었잖아요.
5: 예.
9: 그것들을 다 잘 빨아들여가지고 통합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천문학 수준을 갖출 수 있었고 아, 그런 그렇구나.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 예.
9: 대표적으로 그 유산이 지금까지도 이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거든요.
5: 예.
9: 그 2500년 전의 유산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천문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매일마다 보는 거지만 천문학과 별로 관련이 있다고 일상생활에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5: 물건이요?
9: 네.
5: 매일같이 보지만.
9: 천문학의 산물인데 천문학의.
5: 시계.
9: 시계, 방향은 좋았어요.
5: 달력.
9: 달력을 정확하게 만드는 기술은 사실은 천문학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는 거 1년은 365일이다. 365일이 지나면 태양이 있는 위치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정확하게는 지구가 태양을 도니까 지구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5: 예.
9: 그렇게 해야 되면서 같은 계절이 돌아온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예. 옛날에 선사시대 때 그런 걸 모를 때는 같은 계절이 태양이 돌아오는 게 300일인지 320일인지 330일인지 360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5: 그렇죠.
9: 그걸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아 우리가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태양의 각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365일째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365일하고도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그게 하루인데 지구가 돌아가는 하루라는 거를 태양이 지구를 잡아 돌릴 때 굳이 그렇게 존중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뭐 미터법도 아닌데 태양이 그 단위를 굳이 존중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5: 그렇죠, 예.
9: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단위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딱 맞아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5: 예.
9: 365일하고 좀 남아요.
5: 예.
9: 한 뭐 25% 정도 남습니다. 0.25일 그렇죠. 정도 남습니다.
5: 예.
9: 그렇다 보니까 4년마다 6년이 돌아와야지
5: 예.
9: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게 매년이 돌아갈 때마다 태양이 뜨는 자리, 밤낮의 길이가 똑같이 맞아든다라는 거를 이런 천문학 지식이 있어야지 그런
5: 그러네.
9: 가장 기초적인 것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5: 그러네요.
9: 그래서 그런 거를 나름대로 세계의 여러 가지 다른 문화권들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달력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역법이라고 하죠.
5: 네.
9: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제일 기술이 발달하고 또 나라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역법을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많이 도입해서 사용했죠.
5: 네.
9: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음력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달력 방식이 중국에서 옛날부터 건너오던 방식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또 그랬던 방식입니다.
5: 예.
9: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이라는 방식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5: 달력의 과학을 했었죠.
9: 그렇습니다. 예. 율리우스 카이스라 로마의 지배자였던 이 양반이 이집트를 먹은 다음에 이집트 그 무렵에 뭐 이 사람이 바로 지시한 건 아니겠지만 그 무렵에 이집트에 발달된 천문학 기술로서 완성이 되어 있는 또 이집트 사람들 하면 또 태양실 많이 있잖아요.
5: 아, 그렇죠. 그렇죠.
9: 그거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이집트식 양력 달력이 네. 간편하면서도 쓰기 좋고 정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개발한 달력이 율리우스력이라고 흔히 부르는 양력 체계였고 네. 그게 나중에 뭐 1000년도 더 지나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된 게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의 기반이 되었죠.
5: 예. 그래서
9: 그게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의 기반입니다. 그러면 이란에서는 무슨 달력을 쓰느냐?
5: 아, 이란이요?
9: 참고로 이란도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죠?
5: 그렇죠.
9: 근데 이슬람교는 원래는 이란하고는 페르시아하고는 민족이 다른 아라비아 쪽에서 사는 이 아랍인들이 개발한 예, 그 개발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5: 종교.
9: 거기서부터 나온 종교가 이슬람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탄생한 거는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 2,500년 전 고대의 키루스 대왕 이런 시절에는 이슬람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5: 예.
9: 그래서 이슬람 전통하고는 상관없는 시대의 이 키루스 대왕이 큰 제국을 아라비아 이런 지역까지 다 정복을 하면서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 키루스 대왕 그리고 그 후계자지만 그 뒷사람인 다리우스 대왕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어디에 달력 체계가 좀 과학적이면서도 편하다고 딱 봤겠습니까?
5: 이집트인
9: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5: 예, 예, 예.
9: 그래서 이집트식 양력을 도입하는 게 간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을 율리우스 카이사르보다 로마 사람들보다 한 500년 정도 더
5: 먼저 있어요.
9: 예. 그래서 달력 체계를 지금의 우리의 양력하고 비슷한 거를 만듭니다. 근데 달력이 시작하는 계절이 좀 달라요.
5: 아, 그래요?
9: 그래서 우리 지금은 우리가 따지는 계절로 그러니까 양력 체계로 이제 뭐 유럽에서 로마 제국에서 쓰던 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5: 예.
9: 지금 우리 이런 봄이 시작되는 게 3월이잖아요. 그렇죠.
5: 그렇죠.
9: 근데 이란에서 그 고대 2500년 전에 만든 달력에서는 요쯤이 한 해의 마지막쯤으로 칩니다.
5: 3월쯤을 네.
9: 그러니까 이 달력을 헤아리는 방법이 좀 달라요.
5: 그럼
9: 365일이 한 해다라는 거는 같은데
5: 아, 예.
9: 봄이 되면 이렇게 계절 한 해가 바뀌도록
5: 아,
9: 체계를 좀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5: 예.
9: 365일짜리로 끊는 거는 예,
5: 같은데.
9: 비슷합니다.
5: 예.
9: 참고로 음력 체계는 전혀 그런 체계가 아니죠. 그죠? 음력은 1년에 365일이고 이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식인데 슬쩍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하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이런 양력 체계를 도입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중세시대 때 이슬람교가 아랍권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퍼지면서 그게 번지고 이란까지도 넘어왔잖아요.
5: 네.
9: 이란 사람들도 지금도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5: 그렇죠.
9: 이슬람권에서는 순수한 음력 중심에 또 다른 달력을 사용합니다.
5: 아하.
9: 흔히 뭐 이슬람력 이런 식으로 부르는 네. 또 다른 달력을 사용하는데
5: 예.
9: 이 달력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달만 따지거든요.
5: 네.
9: 그래서 뭐 초승달이 뜨는 게 막 한 달과 해 기준이고 막 이런 게 막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의 움직임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슬람 달력은 무슨 월이 무슨 뭐 봄이고 가을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5: 이슬람 달력은 그렇겠네.
9: 예. 달의 움직임하고 해의 움직임하고 이것도 딱 맞아 떨어지는 해하고 달하고 상해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5: 아니고, 달만.
9: 서로 엇나가기 때문에 예. 이슬람 달력은 무슨 몇 월달에 무슨 계절이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이슬람권에서는 여러 가지 명절이나 세시풍속이나 이런 거를 세우는 기준으로 네. 중세 이래로 자리 잡았거든요.
5: 네.
9: 그런데 이란은
5: 전에 이런 게 있잖아.
9: 이란은 심지어 이란의 주류로 쓰는 말도 이슬람교로 다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아랍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라는 이란어라는 다른 말을 사용하거든요.
5: 그쵸, 그쵸.
9: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아랍권으로 좀 불리는 걸 싫어합니다.
5: 네.
9: 우리는 페르시아, 이란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5: 아랍어를 써야 아랍권이라고 한다.
9: 그렇죠.
5: 예.
9: 그렇다 보니까 예. 이란에서는 아직도 기준 달력이 2500년 전에 이 키루스 대왕, 다리우스 대왕 때 만들었던 게 변형된 그 독특한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는 그 양력 이대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은 아닌 그 달력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5: 지금도.
9: 네, 그래서 이게 이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죠.
5: 그렇죠.
9: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조선 시대 뭐 고려 시대 이럴 때 느낌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생각 크게 아니 편리 달력이 편리하고 딴 나라하고 호환이 잘 돼야지 국제화 시대에 요즘 이런 게 생각인데 사실 조선 시대 이럴 때만 해도 역법을 뭘 채택해서 쓰느냐라는 게 그 나라의 되게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죠.
5: 예.
9: 그래서 조선시대에 어떨 때 그럴 때 뭐 조선시대에 이제 중국에서 역법을 많이 수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역법을 수입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청나라한테 조선이 병자호한테 패배를 했잖아요.
5: 네.
9: 근데 어떤 사람들 청나라 역법을 막 쓰는 걸 거부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2500년 전에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세계 최고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가장 먼저 건설했고 그 관대한 지금도 키루스 대왕이 이란에서는 인기 있는 위인입니다.
5: 아, 그렇군요.
9: 만주 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이런 것처럼 막 이란 고원 달려라 키루스 대왕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도 이란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역사 위인이거든요.
5: 예, 예, 예.
9: 그래서 아직도 그때의 역법을 계승해가지고 따르고 있어서 이란은 달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 이란에서 나온 공문서 같은 걸 보면 네. 날짜가 세 개가 찍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5: 세 개가 어떻게 돼, 세 개죠?
9: 이란의 네. 공식적인 달력 날짜가 적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흔히 많이 쓰는 그레고리력, 우리가 네. 쓰는 양력 날짜로 달력이 적혀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슬람교 명절은 또 이슬람교 명절대로 세야 되니까
5: 그렇죠, 그렇죠.
9: 이슬람 달력으로 날짜가 나와 있고 세 개가 찍혀 나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5: 야,
9: 그래서 신기하네. 이게 그 시대의 천문학이 2500년 전, 500년도 지나서 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고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야, 이것도 좀 파보면 재밌는데 나중에 이거 한번 언젠가 따로 한번 따로 분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5: 아, 좋습니다.
9: 예. 우리가 예전에 숫자 요일 이런 거 얘기할 때
5: 아, 했었죠. 요일도 엄청 복잡했잖아.
9: 요일이 우리나라처럼 월화수목금토일처럼
5: 네,
9: 그다음에 Monday, 뭐 Tuesday, Wednesday 이런 것처럼 이름이 있는 나라가 있고
5: 네.
9: 중국처럼 싱치 이, 싱치 알, 싱치 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요일, 두 번째 요일, 세 번째 요일 이런 식으로 숫자가 그냥 순서만 불러가지고 요일을 부르는 나라가
5: 또 어디는 첫 번째가 또 기준이 또 달라서 그렇죠. 헷갈렸었죠.
9: 그렇죠. 그렇죠.
5: 네.
9: 달력도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는 월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네. 1월, 2월, 3월,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요일은 우리는 이름이 있는데 월은 또 우리는 이름을 안 붙였어.
5: 아, 그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아니네.
9: 우리는 요, 월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네. 1월, 2월, 3월, 4월이에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5: 그렇죠, 그렇죠.
9: 근데 영어권만 해도 요일, 월에 이름이 있어요.
5: 아, 그러네요.
9: January, February. January는 무슨 뜻입니까? 제뉴어리가 야누스, 야누스 옛날 로마의 신 야누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야누스의 달이다. 네. 정확하게 뭐 야누스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뭐 어원이 내려온 네, 네. 말이 요일 월마다 이름이 있어요. 영어권에는
5: 네, 네.
9: 인도 같은 경우에도 월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우려면 되게 복잡하죠, 그죠?
5: 네.
9: 영어 외울 때 월 이름 외우는 거 좀 잘 안 외워지잖아요.
5: 네.
9: 그래서 그런 게 나라마다 다 있는데 이 이란 달력 같은 경우에도 2,500년 전에 그 키루스 대왕 시대의 문화를 반영해서 만든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우스 대왕 이후 시대의 그 문화를 반영해서 만든 지금 좀 변형되긴 했습니다만 그 세계 어디에서도 잘 쓰지 않는 달의 이름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의 아주 굳건한 천문학적인 전통을 아직까지도 자존심을
5: 그러네.
9: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5: 본인들이 가장 강했을 때의 정체성이네요.
9: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5: 가시죠.
9: 하나만. 아까 그 키루스 대왕 같은 경우에
5: 네네.
9: 이 사람 워낙 인기 있는 사람이고 또 관대함으로 인기를 되게 많이 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성경책에도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5: 아 고레스 왕이구나.
9: 네, 고레스 왕이 키루스
5: 아, 고레스
9: 대왕입니다.
5: 왕.
9: 고레스 왕이 이제 바빌론의 이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을 때
5: 네.
9: 풀어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5: 아.
9: 라고 해준 왕이 이 키루스 대왕 고레스 왕이죠.
5: 예.
9: 또 이제 성경책 읽어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아무 미천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살 수 없을 테니까 금그릇하고 은그릇을 줬는데 5,400개를 줬다. 이런 게 성경책에 나와 있죠.
5: 예.
9: 5,400개 이제 새 맞나 봐요, 누가. 예. 그래서 그런 분인데 예. 이상한 게 뭐냐면 전 너무 이런 거 이상하고 재밌는 것 같은데 키루스 대왕이 태어날 때의 전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 키루스 대왕의 어머니가 공주님일 때 꿈을 이상한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제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너무 소변이 급해가지고 좀 잠시 구석에 숨어가지고 실례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온 세상을 다 잠기게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그런 일을 보았다라는 그런 꿈을
5: 전설이.
9: 꿨어요.
5: 꿈 내용이.
9: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네. 꿈이 좀 특이하잖아요.
5: 네.
9: 그래서 꿈 해몽을 해봤더니 그게 무슨 꿈이냐. 이 공주가 낳을 아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 다스린다. 라는 이런 해몽이 나온 거예요.
5: 네.
9: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지역의 문화에서 네. 공주는 딴 나라의 왕자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흔히.
5: 그렇죠. 예.
9: 그러니까 이 공주가 딴 나라의 왕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세계를 지배하면 공주 아버지인 이 나라 왕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정복당한다는 뜻이잖아요.
5: 아.
9: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아.
9: 해몽 이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되는데.
5: 딸이니까.
9: 네, 전설상에서는 예, 그렇게
5: 예.
9: 생각합니다. 그래서
5: 예.
9: 이 딸을
5: 예.
9: 정말 정말 쇠약한 별 볼일 없는 그런, 아주 힘없을 것 같은 그런 고장에서 보내가지고,
5: 예,
9: 예 뭐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5: 예.
9: 혹시나 아들이 태어나면
5: 예.
9: 처치해라.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명령도 내리고 그러거든요.
5: 예.
9: 그런데 그 공주가 낳은 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키루스 대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까지 다 정복해버립니다.
5: 와...
9: 근데 관대해가지고 외할아버지를 용서해. 그냥 뭐, 잘 사세요. 이렇게 해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묘한 게 뭐냐? 묘한 게 뭐냐? 이것만 가지고 제가 굳이 그렇게 첫 번째부터 하나만을 강하게 걸었겠습니까?
5: 아니겠죠.
9: 묘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 삼국 통일을 한 왕이 누구입니까?
5: 우리나라의 왕건이요.
9: 그 후삼국을 통일하신 분이 왕건이고.
5: 삼국 통일?
9: 예. 네. 통일,
5: 문무왕.
9: 아, 문무왕이잖아요. 문무왕.
5: 김춘추.
9: 문무왕 어머니가 네네네. 김문희라는 사람이거든요.
5: 네.
9: 김문희가 김유신 장군 동생이에요.
5: 네? 잠깐만. 문무왕 어머니가?
9: 문무왕 어머니가 김문희라는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 김유신 장군 동생, 아, 여동생이에요.
5: 그 신라 족보 특집 생각만
9: 해요. 네. 예. 그런데, 네. 이 삼국 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 예예.
9: 유명한 이야기요. 신라 사람들은 다 알았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5: 네네.
9: 김문희의 언니로 김보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보희. 예, 이보희라는 옛날에 배우가 있었죠. 그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5: 예.
9: 김보희라는 신라의 공주님이, 공주님은 그때까지는 아니었고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예. 김보희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일을 봤는데
5: 콸콸콸
9: 그게 온 신라를 다 채우더라. 온 서나벌을 다 채우더라. 그런 꿈을 꿨어요. 김보희가.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동생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김문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약간 한국인의 특성이 발휘가 되죠.
5: 어떻게요?
9: 김문희가 네. 그 꿈을 나에게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5: 오! 진취적이다.
9: 이렇게 꿈을 예. 파는 이런 전설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5: 예.
9: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좀 많은 편입니다. 팔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예. 자기가 아끼던 비단 추만을 줄 테니까 예. 꿈을 팔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팔거든요.
5: 예.
9: 그러니까 그 좋은 꿈을 받아가지고 김문희가 왕비가 되었고 낳은 아들이 문무왕이 되어가지고 뭐 세계 정복까지 못했지만 삼국을 통일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5: 신기하네.
9: 이게 그 삼국 통일할 때하고 키루스 대왕 시절하고 해보면 한 1000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5: 예.
9: 이게 1000년 동안에 이야기가 퍼지고 퍼져가지고 신라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이야기죠.
5: 다분하다.
9: 이게 우연히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떨어졌을까요? 사람의 본능 속에 꿈 속에서 그렇게 뭐 소변을 많이 보면 위대해진다는 이런
5: 신기하다.
9: 의식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겨날까요? 저는 이거는 퍼져 나온 이야기라고
5: 퍼졌다,
9: 생각을 합니다.
5: 한반도까지.
9: 예. 그래서 신라 시대 때 이런 서역,
5: 예.
9: 중앙아시아 이런
5: 예.
9: 지역하고도 간접적 교류가 꽤나 많이 있었기
5: 그렇죠,
9: 때문에
5: 그렇죠. 예.
9: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좋은 꿈 꿔가지고 문무왕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대로 시집 왔다
5: 예.
9: 이런 거 하고 뭐 언니한테 꿈을 샀다 요 정도 내용만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좋았는데? 라는 거는 사람이 왕비님 꿈 그치. 이야기가 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치. 그런 상황에서 약간
5: 가장 잘 나갔던 사람
9: 페르시아 그치. 상인들이 그치. 약간 그거는 살짝 이렇게 토크하면서 MSG를 쳐가지고 좀 끼워서 들어온 이야기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5: 신기하네 진짜. 예, 꿈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막에 물을 대는 카나트라는 수로 시스템이 또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9: 그렇습니다.
5: 뭐 단순한 도랑 수준이 아니라고 하던데.
9: 네, 이 고레스 대왕하고 다리우스 대왕 이 시절에 워낙에 큰 제국을 세웠기 때문에
5: 네.
9: 건설 사업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5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왕궁과 그 중심 도시가 있는 페르세폴리스라는 유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페르세폴리스가 지금 남아있는, 지금 폐허가 돼 있는데,
5: 네.
9: 폐허가 된 이유로, 뭐, 정확히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많이 파괴됐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합니다만, 많이들 지목을 하는 게, 이, 알렉산드로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권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정복 왕이다라는 걸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많이 칭송된 인물이었고,
5: 네.
9: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자기가 뭐, 18세기에 19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야기 들으면 좀 우쭐했을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많이 칭송을 받았느냐. 페르시아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과 그에 앞서서 거슬러 올라간 300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시대에는 그리스 사람들, 이런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시아에 있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거든요.
5: 네.
9: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야 될지 정말 고민스러운 상대가 페르시아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0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위대한 서사시가 돼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스파르타 사람들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맨날 했던 건데
5: 네네.
9: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거기를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니까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를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치는데
5: 네.
9: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그 페르세폴리스를 박살낸 거다. 아니 왜냐면 그 정복한 건 맞거든요.
5: 네.
9: 근데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뭐 저기 좋게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어요.
5: 아니 뭐 이렇게
9: 원래 하려던 얘기는 페르세폴리스라는 유적이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만 봐도 대단합니다. 기둥 같은 게 막 수십 개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5: 그래요.
9: 근데 기둥 하나 높이가 막 20m, 30m 이 정도 높이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란에는, 이란은 땅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하면 사막 지역을 많이 떠올리지만 이란에는 사실은 농사 잘 되는 땅도 많이 있어요.
5: 아, 네,
9: 추운 지역도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사막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도 사람이 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예. 마을과 도시를 많이 건설을 했거든요.
5: 예, 예, 예.
9: 근데 지금과 같은 그런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상하수도 시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큰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던 시기에 어떻게 네. 그렇게 도시를 만들었겠느냐.
5: 그러게요.
9: 거기에 답으로 제시한 게 뭐냐. 바로 방금 말씀하신 카나튼.

0: 땅에 이미 지하수가 흐를 수 있는 길을 땅속에서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죠. 예. 우물을 연결해서 파놓으면 거기도 우물물이 바로 솟아 예.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 지하수를 파놓은 게 지하의 땅속을 흐르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우물을 그 위로 탄생시킬 수 있도록 지하에 그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는 것을 바로 카나트라고 합니다. 2500년 전에 이 고레스, 키루스 대왕 시절에 만들어 놓았던 그 카나트 수로가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어요.
1: 이란의 과학사였습니다. 예, 과학의 발달이 모쪼록 좀 파괴와 전쟁에 쓰이기보다는 세상을 살피고 생명 살리는 데 쓰이길 바라보면서 곽재식 작가님과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라시대 처용이야기라든지 11세기 페르시아에서 만들어진 서사시에 뭐 신라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든지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우리나라의 교류의 역사가 그만큼 깊다는 걸 또 박광일 선생님과도 저희가 다룬 바가 있는데요. 또 지금은 너무나도 흔히 쓰이는 알고리즘이란 말이 알콰리즘이라는 페르시아의 수학자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도 박광일 작가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찬란한 문화와 역사, 또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이란에 하루빨리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올해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여야 간의 불꽃 튀는 공방에 국민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연 관심을 모았던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나왔던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3 내란 사태 비상겸 당시 전혀 협조한 바가 없고 최근 자신의 행보가 정치인으로 보인다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권 내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부 어영부영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K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영부영 돌아가는 정치 속에서 똑 부러지게 뉴스 시사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 어영부영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영을 맡고 계시죠. 한겨레 하어영 기자.
1: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뷰리핑 앵커 하어영 기자입니다.
0: 아, 이거 안 합니까 오늘?
1: 이거 자제하려고 합니다. 정의원님이 자제해달라고
2: 하시네요. 그만, 이제 예. 하는데 슈퍼맨처럼 해.
1: 아, 그래요? 슈퍼맨. 네. 한쪽만 이렇게 할까요?
0: 아, 그렇죠. 아, 네, 살포시. 예. 뷰리핑. 예.
1: 뷰리핑입니다.
0: 예, 예, 오늘도 하나만한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하영 기자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3: 무지 몽매한 것들이 문제입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0: 예. 뷰리핑을 한번 출연해 주시죠.
3: 그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네, 그 한동훈이 얘기하면 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1: 초대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뷰리핑 많이 사랑해주시고, 한겨레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오늘도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오시고요.
4: 네, 안녕하세요.
0: 아, 분홍색 스웨터인가요, 그게?
4: 그냥 카디건이에요.
0: 아, 카디건. 아유, 예쁘게 잘 소화해주셨고. 자, 오늘 정인민 대변인 어서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그 지난주 우리 정옥임 의원님께서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실 때 모습을 딱히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시청자들이 많이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정 의원님도 그 후속으로 좀 이게 당시 이해주 의원 네, 전화 통화하셨다면
4: 통화를 했고 네, 네. 몇 가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0: 아, 이해주 의원이
4: 네, 아, 네. 본인이 그 당시에 과장이 아니셨고
0: 아,
4: 추가 노사셨고 그 다음에 병원에 처음부터 계셨던 게 아니라 개인 휴일이잖아요. 공복주의원이니까 네. 아, 네. 공항까지 개인 일정을 보다가 네. 그 사건을 뉴스로 보자마자 그냥 병원으로 뛰어가셨대요. 그래서 수술실에 계셨던 건 사실이고요.
0: 네.
4: 그리고 그 일각에서 음모론으로 여사께서 뒤로 총탄을 맞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분명히 앞쪽으로 맞았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약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기억을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0: 네.
4: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러니까 수술 방에서도 너무 처참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은 그걸 잊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해요.
0: 네. 그렇군요. 아무튼 또 의원님이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자세히 좀 알 수 있었고 네. 많은 도움이 됐고. 근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충북 옥천에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국민의힘과 함께 역사전쟁, 문화전쟁에 나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유해진 씨 집 앞에서 또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오히려 문화전쟁 하자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하영 기자.
1: 이 프레임을 잡으면 네. 본인이 기존에 이제 올공에서 지지자를 모았던 것처럼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전쟁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0: 역사 전쟁, 문화 전쟁 나서 달라.
1: 예, 그 유해진 배우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나 집회를 보면은
0: 네.
1: 언어들이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0: 아,
1: 언어 자체로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을 부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이거는 네.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해진 씨가 경찰 역할이에요. 아, 그러면서 굉장히 애국심이 네. 충만한 그런 네. 공무원의 역할로 나와요.
1: 예, 북한상이 아니고 경찰상입니다.
0: 북한상 아니었어요. 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경찰상.
1: 예, 경찰상입니다.
0: 네, 형사상이었어요. 근데 저는 왜 유해진 씨한테만 또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1: 굳이 의혹을 제기하자면 네. 박해일 씨가 기자로 분해서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0: 논문
1: 들어가거든요.
0: 네.
1: 박해일 씨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는 것을 본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영화 안 보신 거예요?
5: 안 본 거야.
0: 그 영화 안 본 거야.
5: 보면 또 다른.
0: 그러니까 저 영화를 봤어요. 영화 봤는데 왜 박해진 씨 유해진 씨한테 이러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5: 이게 장혜미 대변인. 아까 말씀 주셨지만 유해진 배우를 타겟팅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전적인 수익 그리고 그 소란을 폈을 때 어떤 여러 부수적인 이득을 의도하는 것 같아요.
0: 예.
5: 말씀 주신 대로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순간요. 이게
0: 예.
5: 문화 전쟁. 전쟁이란 건 피아 적과 내가 구분이 되는 구도잖아요.
0: 전쟁이 지면 안 되는 상대방을 싸움이잖아요.
5: 상대방을 지면 안 되는 걸 떠나서 상대방을 억눌러야 살상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0: 예, 예.
5: 그렇게 프레임하는 거 맞지 않습니다. 북한상이다라고 폄훼하면서 사실상 공격해도 좋다라는 윤허를 정치권이 그것도 보수 일부 정치인들이 내리는 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저는 정말 기괴하다고 생각된 게 제가 이 영화를 볼 생각이 없었어요.
0: 예.
5: 너무 논란이 돼서 아 보수분들이 뭐가 그렇게 언짢으셨을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어떤 지점이 그런가 보고 약간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런 영화가 아니었어요.
0: 예,
4: 이 대목에서 예.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있는데 좋네요. 장동혁 대표가 그랬어요. 역사전쟁, 문화전쟁.
0: 그럼요. 문화전쟁에 나서달라고.
4: 제가 유교사님에 대해서 한 일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고 그 모친이신 이소선 여사가 그 영정을 끌어안고 청와대 바리케이드 삼거리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유교사가 이소선 여사를 청와대 안으로 모십니다.
0: 아.
4: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예. 그 일화에 따르면 대통령을 만나게 해줬다라는 아. 이야기가 있어요.
0: 아.
4: 모시고 들어가서 차를 마신 거는 확실해요. 이게 유교사의 정신이요, 가치예요.
0: 영부인으로서.
4: 영부인이 지금 우리가 문화전쟁 하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고요.
0: 예.
4: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그 영화를 제가 보지 않아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영화의 함의 속에 단 요만큼이라도 마치도 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박 대통령 독재자였어요. 그러나 박 대통령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되는 전기를 만든 유일한 정치인 하면 박 대통령이에요. 누구를 더 꼽을 수가 있겠어요?
0: 예, 예.
4: 그런데 지금은 그 사진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유교사 돌아가신 후에 몇 년 후에 그 장모님은 살아계셨어요. 그 장모 생신을 차려드리면서 그 축하할 일이잖아요.
0: 예.
4: 그런데 여사님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삼남매를 이제 모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면서 축하연이니까 내가 잘 부르는 노래 하나 하겠다. 저는 그게 황성예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고복수 선생의 짝사랑이라는 노래예요. 제목은 모르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의악새 슬피 우는. 그걸 부르시면서 헛웃음을 짓다가 그 다음에 눈물을 훔쳐요. 인간에게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정말 그 권력을 그 18년 동안 향유했다 해서 그 공을 전부 무시하고 심지어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음모에 아직 매몰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런 사실도 환기시키고 싶네요.
0: 예.
4: 네.
0: 그런 또 와중에 역사전쟁, 문화전쟁을 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1: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소재가 됐고 정치적으로 기회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0: 예.
1: 김태기 의원이나
0: 예.
1: 이준숙 의원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죠. 이 두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예. 아무튼 정 의원님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1: 네.
0: 굉장히 풍성합니다.
1: 숙연해지네요.
0: 예, 숙연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제 국회 국정감사 현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법사위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관련 단어가 아수라장이에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가 아수라장이다.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오늘 기관장 인사만을 한 뒤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누구부터 하실까요? 우리 장희미 대변인.
5: 그러니까 아수라장이죠. 품격이
0: 예.
5: 없고
0: 예.
5: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아주 엄청난 지금 혼란이 있잖아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그래서 소상히 그 부분과 관련한 입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기자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0: 예.
5: 저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증인이든 뭐든 그런 형식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뜻으로 저는 읽었었어요. 처음에
0: 예.
5: 그
0: 예.
5: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랬는데 오늘은 어쨌든 선서는 제한된다라는 이유에서 하지 않았고 사실상 국회 법사위에서는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선서 거부를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이렇게 대립하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그러면 뭔가 더 나아간 이 대법관 재청과 관련해서 이거 대법관 한 명이 비는 거 진짜 저희 이 판결 받아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대법원의
0: 예.
5: 사건이 엄청나게 적체되는데 법원 행정처 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법원장도 전원 합의치 않으면 재판 안 하시고
0: 예.
5: 거기에 한 명이 또 없다라는 거는 국민한테 굉장한 피해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더 나아간 설명을 하실 최소한의 책무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있으셨다. 근데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처음에 냈던 법원의 입장에서 부서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사실관계에서 맞지 않으니까 예. 형식적 흠결 얘기했던 건 딱 감추고 다른 부분을 다시 도돌이표로 이건 너무 좀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0: 자, 근데 이제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원래 이석 허락 안 하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1: 관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실 증인 선서는 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택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는 점에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정치적이었다.
0: 그리고 준비한 메모를 A4용지 꺼내서 답변을 읽었죠?
1: 예, 예. 예. 물론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아마추어로 보이지만은 예. 본인의 판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 판을 내 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1: 저는 매우 정치적으로 보여요.
0: 아, 그래요?
1: 다만 능숙하지는 않은 것으로
0: 보여요. 모욕적이고 보이죠. 슬픈 일입니다.
1: 자,
0: 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1: 모욕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0: 하지만
1: 이것이 저의 숙명이라면 이 모욕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0: 속마음이다.
1: 그거는
0: 무슨 일이에요? 속마음일 수
1: 저는
0: 있다?
1: 그 모욕적이라는 말 레이어 안에 숨겨진 뜻을 잘 봐야 한다. 저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부 기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정치공학적으로 보였죠. 예. 하지만 이 판이 깔린 것은 그렇다. 그리고 이석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 이석과 관련돼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와 그리고 대법원과는 미리 조율이 없었을까요? 이전 사례를 보면 이석과 예. 관련해서는 항상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오전에만 있고 이석을 할 것인가 예. 아니면 어디까지 질문을 받고 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하게 10시 37분에 나가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다가 날아가는 것으로 일단 합을 맞추거든요.
0: 오전 중에 나간다.
1: 예, 그것이 있었다 분명히. 그런 전체적인 판으로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 행위를 의도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0: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으로 만들어버렸다.
1: 그리고 언론에서 오늘 오후 등장할 때부터, 아니, 오전에 등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조이대 조이대입니다.
0: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초반에 유경수 회색을 한 거예요.
1: 예. 예. 저도 진행하는데 계속 조이대였습니다.
0: 한 번쯤만 특이하잖아? 아, 달라요, 저희는.
1: 예. 이 기세로 가야 합니다.
0: 이 기세로 가야죠.
1: 예. 좋습니다.
0: 정 의원님.
4: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할 얘기가 두 배로 늘어나요.
0: 네, 하세요, 하세요. 시간이 많아.
4: 일단 예. 과거에는 왜 동물국회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나라 국회가 어느 나라하고 비유됐냐면 대만, 소말리아, 대만에 유명한 여자 정치인이 있어. 네. 심지어는 가죽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국회는 가죽 잠바 입은 여자는 없었어. 네.
6: 한복은 있었어요. 한복은.
4: 그러더니 네. 그러더니 이제 그
0: 이
4: 몸싸움
0: 꼭시라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동물국회를 못하게 하니까 네. 이 양기가 전부 입으로 몰린 거야.
0: 아, 양기가?
4: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냥 입으로 해 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국회에서 그 쓰이는 용어 하나 하나를 보세요.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 대법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 정치인들의 장인 국회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법원장은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가지고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누구를 꼭 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다. 속으로 그랬을지 모른다는 생각. 전형적인 그 법 논리적인 판사로서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기표 의원이 네. 자기는 긁는다고 긁었는데 네, 네. 결국 너 긁었지 하면서 그 A4 용지 꺼내가지고 읽었는데
0: 예, 예.
4: 이거에 대해서 반박했던 사람이 있나요? 아하. 대통령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대법원장 재척에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이 부족하면 이거는 대법원, 사법부도 걱정해야 될 일이지만 대한민국 전 사회가 걱정해야 될 일인데다가 지금 이러한 일련의 그 신경전, 청와대와의 신경전에서 대법원장은 내년 6월이면 퇴임이에요. 이 그 대법원장의 머릿속에는 나는 법조인으로서 명예롭게 퇴임하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맞짱을 뜨는 청와대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미국 그 정치를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물론 국정감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청문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히어링이라고 해요. 예. 저는 미국의 히어링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의원들 앞에서 답변했던 모습을 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 삼권 분립에서 국회에다가 그 의장이나 대통령을 부르지 않듯이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의 권력이라는 건 선출된 권력이 아니지만 그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 했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얘기하겠다. 저도 장 변호사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일반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고 그랬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법에 따라서 하나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법원장이 어찌됐든 간에 일반 증인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이거요.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을 일반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 답변을 하게 했다라고 쾌재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0: 의원님이 말씀하세요. A4용지 들고 와서 읽었던 장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고 한번 함께 판단해 보시죠. 네.
6: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습니다.
0: 예, 자, 조희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본인이 준비했던 내용을 A4용지를 읽는 장면 함께 들으셨는데, 헌법 조항이죠?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국회가 동의를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세 가지 등가성 있게 바라보고, 그 대법원장은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이, 나는 제청하는 거고, 제청하라 제청한 거고, 그 다음에 국회로 동의 넘어가면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설명한 것으로 보여요.
1: 예.
0: 하영 기자.
1: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어떤 전제가 있으냐면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저는 여기서 결과적으로라는 말이
0: 대통령도 예. 결과적으로.
1: 결과적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왜 결과적으로라는 말이 나왔냐? 협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전제를 지금 빼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은 사실은 물론 법조문을 읽으시는 거 맞죠? 아, 오케이. 맞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대법관 지금 자리 비운 거 아니냐. 본인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대법관 자리 비운 거 책임을 느낀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0: 예.
1: 협의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 결과적으로라는 표현 자체에 어떤 함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다라는 것을 왜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는 말을 하지만 결정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협의는 전 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는 대법원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0: 네.
1: 다만 관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역대 대통령이 다 공식 제청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게 협의를 했었다는 것이고
0: 네.
1: 그 주체는 양 주체고 이 협의 과정에서 어쨌거나 대법원장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0: 과거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1: 맞습니다.
0: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긴장이 있었고
1: 예.
0: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긴장이 있었고
4: 있었어요.
0: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조희재 대법원장과의 긴장이 있는 거잖아요.
4: 네.
0: 공통점은 그 대통령이 임명 안 한 대법원장이에요.
1: 예.
0: 이거 그러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5: 아니 그러니까 의미심장해요. 결과적으로라는 단어 짚어주시는데 여기 또 이런 단어 끝내. 이런 거예요. 끝내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철됐다라고. 이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0: 끝내다 존중해 왔습니다.
5: 예, 끝내다 존중해 왔다. 존중을 받는 주체는 대법원장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제청 권한이 끝내 관철됐고 실현됐고 이래 왔다는 거예요. 역사상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예. 기사가 나와요. 예. 청와대 발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한다. 비토 놓을 것. 안 된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뜻대로 갔습니다. 이걸 뭘 잘했다 못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너네 뭐라고 얘기했지 않았냐. 이거 다 그냥 해놓고 정확하게 재청권, 동의권, 임명권 세 개의 이 덩어리가 동일한 비중의 무게값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요.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지명과 재청은 달라요. 지명은 딱 집어서 꼽는 거예요.
7: 예?
5: 그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임명권 행사에서 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청은 공식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권보다 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 임명권에는 거부권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위상, 위신, 독립성 이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다고 그것까지 폄훼하고 싶지 않아요.
7: 예.
5: 다만 피감기관이에요. 사법부도.
7: 예.
5: 그러면 최소한 질문에 대해서 사법부의 위상을 해하려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예. 답변하지 않더라도
7: 예.
5: 대안이나 앞으로 향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설명드렸을 의무가 전 당연하지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0: 좀 그래서 이게 이제 법사위 불러가지고 이제 대법원장 특수활동비 회식 뭐 했냐, 소주 먹었냐, 뭐 이제 얼마 썼냐, 알았냐, 뭐 이런 질문 하기보다 국회를 보내는 거예요. 국회를 보내라, 국회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논의한 다음에, 아, 뭐 손봉희 후보자 이를테면, 아, 뭐 알겠는데, 과정상에 청와대와의 관례적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은 부동의를 하겠다라고 정해서 그냥 멈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계속 장기화돼서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싸움이 장기화되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어? 삼권 분립인데 대법원장 불러다 놓고 회식 때 회식비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알았냐? 뭐 이렇게 질문한 그 자체가 적절한 모습인가라는 판단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사실은 저는 이 A4용지를 저도 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A4용지를 제가 지금 들고 얘기하는데
7: 약간 다른 것 같아요.
8: A4용지.
1: 그런가요? 근데 A4용지를 들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정교한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부 얘기했는데 저는 올해 통틀어서 가장 희대의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0: 아, 그래? 희대의
1: 예.
0: 발언?
1: 예, 뭐냐면
4: 저도 놀랬어요.
0: 희대의 발언.
1: 예, 올해 최고의 발언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0: 예.
1: 업무 추진하려면 법관이 모여야 하는데 그런데 육아 등의 문제로 2, 3만 원짜리는,로는 모이기가 어렵다.
0: 아.
1: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모일 때 못 먹어본 걸 먹어보겠다는 분위기.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게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죄송합니다. 약간 흥분했는데.
4: 근데 그때 A4용지 보면서.
1: 보면서 얘기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 그
1: 도대체 이거 누가 이런 보고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5: 직문직답인 줄 알아요.
1: 이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0: 계속해주세요.
1: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법관들이 그러면, 이 모임 자체에 가는 것이 충성이라고 표현하자면 오마카세에 충성한다는 얘기잖아요.
0: 아.
1: 법관들은 오마카세에 충성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업무 추진비 이야기가 나오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잘못했다. 전부 다 내 책임이다. 다만 폄훼하지 마라. 조롱하지도 마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가 책임지겠다. 다만 저간의 사정은 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0: 예.
1: 그런데 무슨 육아가 웬 말입니까?
0: 육아?
1: 네, 육아 문제로.
0: 아, 육아.
1: 예, 육아. 육아 등의 문제로 2, 3만 원짜리로 모이기가 어렵다. 저는 이게 대법원장이 본인의 업무 추진비가 이게 불법성이 있거든요.
0: 예.
1: 이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수사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을 이런 방식으로 거칠게 말하는 것도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0: 예.
1: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태도와 발언과 맥락이 다 있다. 굉장히 허술하다.
0: 허술하다.
1: 예, 다만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싶었다. 직접 적어와서.
0: 본인이 쓰신 것 같아.
7: 그러니까
0: 대법원 만약에, 재판연구관들이 써주는 않았을 것 같아.
1: 재판연구관이 만약에 육아분의 문제를
0: 원고는 본인이 쓰신 것 같아. 오프닝 본인이 쓰신 거야.
7: 할 말을.
0: 저희도 오프닝
1: 대법원이 아니고 일반 조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아니 지금 그 어영님 말씀이 맞아요. 저렇게 답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을
5: 했네.
4: 지나치게 대법원장이.
0: 네.
4: 그리고 본인이 썼다는 거 인정하시죠?
0: 네.
4: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본인이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저렇게 말했다는 거는 아까 정치적이라 그랬잖아. 하나도 정치적이지 않은
0: 순수해.
4: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걸 오히려 바 반증하는 부분이야. 업무 추진비도 A4용지에 써가지고 왔다며. 그러니까 지나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 근무 육아 근무가 할 얘기가 뭐 있어.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0: 멋있게
4: 굳이 멋있게 얘기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껴. 근데 이제 본인 전공이 법이잖아. 헌법과 관련해서 아주 멋있어.
0: 그렇지, 그렇지.
4: 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육아 뭐 비싼 거 하는 거 보니까 진솔한 사람이네.
7: 진실하네.
1: 아, 제가 졌나요?
0: 예, 술은 한 방울도 안 드신대잖아요. 네, 술 한 방울도 안 드신대요.
4: 근데 뭐 비싼 와인 먹었다고 뭐라 그런다면서.
0: 아, 근데 내역에는 있었나 봐요.
1: 네, 내역에는 있었어.
4: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얘기란 거는 이걸로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0: 망신을 들려고 한 거예요.
4: 그런데 해석을 하자면 사람이 정말 정치적으로 달콤달았으면 누가 육아를 얘기해. 멋있게 얘기하지.
7: 그럴 수도 있고.
1: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상황,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모두 하고 싶었던 상황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메시지가 정제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은
0: 실패했어요? 아니요, 성공했어요?
1: 실패죠. 완전 실패죠.
0: 실패하길 바라는 겁니까?
1: 아니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0: 거죠. 뉴스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성공했지. 맞아요.
1: 아, 절반의 성공?
0: 절반의 정도로 성공.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손소로 의원, 진보당 의원 이분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십니까? 이렇게 질의했더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제2의 윤석열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잠깐 나와주시죠.
8: 아, 안녕하십니까. 오. 원조 윤석열입니다. 아니, 뭐 윤석열 대기가 뭐 쉬운 줄 아십니까? 어? 메시지 내야지. 그 다음에 영치금 걷어야지. 아, 50만 되면은, 그, 계좌 관리해야지. 쉬운 게 아닙니다. 어? 그리고 뭐, 이거, 대법원장이 뭐, 제2의 윤석열이 된다? 그러면 동훈이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건 동훈이랑 싸워야 되는데, 쌈박질 한번 해야지, 그러면. 에이, 그리고 모욕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정말.
0: 아, 에이. 예. 아유, 좋네요.
8: 아, 계좌 관리할 시간이네, 정말.
0: 아, 예, 알겠습니다.
8: 봐야지.
0: 자, 박재홍 아파트부 함께하고 계시고 어영부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9: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네, CBS 박종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에 법사위에서 했던 발언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갑자기 자신감이 보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홀출할 수 있다고 해서
1: 세계 최초.
0: 자, 원장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2: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의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0: 오, 비슷했어.
3: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0: 가능성이 있어요.
4: 이미 실현됐어요.
0: 다음 주에 그.
4: 이미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3: 아, 정치적 가능성 말고. 성대모사 가능성.
4: 성대모사.
3: 아, 그래요?
0: 우리 하영 기자.
5: 예.
0: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선 몇 기라고요?
5: 13기입니다.
0: 13기.
5: 13기이고, 그분들한테.
0: 단톡방이 있죠.
5: 있습니다. 13기 단톡방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대모사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하지만,
0: 네.
5: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또 이득이다라고 13기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13기들은?
4: 예,
0: 친구들. 아, 친구들. 예, 친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뭔가 정치의 세계를 밀어붙이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5: 그렇다라는
0: 네, 취재가 있어요.
5: 예, 일부 취재가 있는데 일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어렵고 브리핑 보시면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있어서 처음부터 쭉 보셔야 돼요.
1: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0: 힘드네요.
5: 예, 예, 근데 예. 제가 굳이 왜 13기 이야기를 드냐면 예. 13기 실제 정치인이 있습니다.
0: 13기 출신 법관 중에 유력한
5: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정무에서 국회의원도 하셨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0: 예.
5: 정치에 입문할 때 예. 실제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0: 네, 친구니까.
5: 친구니까. 아주 막역한 사이니까.
0: 그러니까.
5: 예, 예.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0: 예.
5: 어느 순간에 이게 현실화되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별의 순간을 혹시 기다리고 계세요?
5: 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간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듭니다. 최재형 의원은 좀 아시잖아요. 우리 정홍 의원님.
4: 그럼요.
0: 네, 너무 잘 아시잖아.
4: 네. 그분은 진짜 감사원장으로서 훌륭한 분이셨어요.
0: 감사원장의 한정에서?
4: 이게 저기 뭐야. 이 대법원장이라는 거는 정말 네. 굉장히 큰 명예예요.
5: 그럼요.
0: 그러니까.
4: 그리고 그것이 후배 세대들, 미래 세대들에게 주는 반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뭘 가르쳐 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남아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죠.
1: 국민한테.
4: 국민들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0: 예. 예.
5: 아니, 실제로 예.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0: 예.
5: 그 재판에 복무하는 모든 판사, 전 대부분의 판사라고 생각하는데
0: 예.
5: 그 판사들은 자신의 판결로 모든 역사가
4: 맞아요.
5: 남기 때문에
4: 맞아요.
5: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4: 거예요.
5: 예, 제가 슬픈 일을 만들어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4: 너무 슬퍼.
0: 너무 슬퍼. 너무 슬퍼.
6: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2: 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너무 욕심이 있으시네.
2: 13기 환영합니다.
0: 예, 다음 주에 그 사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력 비용은 한판승배 청구해 주시고.
7: 아, 고맙습니다.
0: 자, 여권 내부 갈등을 가보겠습니다. 김주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야, 이분 이제 청문회 일정을 이제 8일 후로 잡을 예정이다. 14일로 확정도 아니고 잡을 예정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해 나왔어요. 아니, 지금 당장 잡아야 돼도 문제인데 14일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요 정도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이게 아마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서 국민의힘에서도 아니 왜 국감 기간 중에 지금 뭐 청문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이제 배가 되고 가중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협의에 어떻게 보면 한 축인 것 같기는 한데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빨리 매듭 지어야 돼요.
0: 그러니까.
1: 저희 중수청이 발족했는데 수장이 없어서 그런 피해 누가 봤습니까? 국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엄중함을 이제 새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0: 예. 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개혁의 배에 선정을 왜 그런 사람을 중요하느냐 거듭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가만히 안 계시죠 지금 SNS에 극단주의자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여권의 강경파를 향한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 김주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할 때 별로 말씀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5: 실제로 팔짱을 끼고 있죠.
0: 그 실제로도 아무 말 안 해요.
5: 실제로 그럴 필요도 없고 김주영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다른 주제와는 다르게
0: 예.
5: 본인들이 쇼츠를 남길 일이 없어요.
0: 쇼츠.
5: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쇼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몇몇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5: 그리고 극단적인 발언할 거리가 없습니다.
0: 어.
5: 그래서 뒤로 좀 물러나고 있는 거고
0: 예.
5: 실제로 김지용 후보자와 관련된 여당의 논란에 참전하는 것보다는 놔두는 게 오히려 여권 관련된 당, 여권 관련된 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거라 뭐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굳이 숟가락 올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여당의 어떤 검찰개혁 잘못됐다면서요. 여당의 검찰개혁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요. 그럼 빨리 어떤 제도가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야당의 역할 아니에요?
4: 그럼요.
5: 야당의 역할이죠. 야당의 역할이지만 쇼츠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0: 저희가 만들어드릴게요. 네. 정 의원님. 네.
4: 아니 지금 상당히 그 대통령이 분노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화가 났어요.
4: 뉴스를 보면 그리고 딱 집은 것 같아요. 세 사람 정도. 근데 그 세 사람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0: 그러니까.
4: 과거의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찍었다 그러면은 찍히지 않은 제3자들도 사실은 떨리는 정도의 그런 결기가 보였는데
0: 예?
4: 지금 아무튼 민주당이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한국 정치사에 현대 정치사에 흔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비주류가 있기는 했지만 이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그냥 휘두르는
0: 드잡이죠.
4: 그렇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속으로 분노하고 있을까. 그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그냥 무한 X를 날리잖아요.
0: 그렇죠.
4: 그 자체도 국민 입장에서는 참 보기가 딱해요.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 지금 내부의 진영 내부의 투쟁에 완전히 지금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0: 그렇죠.
4: 이렇게 되면은 국정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대북 지뢰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는데 계속 김지용 거기다가 뭐라 그랬지? 무국파?
0: 아, 무국파?
4: 무국파? 이제 좌하하게 이어서 무국파. 계속해서.
0: 무책임한
4: 아니, 뭐, 세종대왕에 도전하실 예정인가? 계속 무슨 용어를 만들어내셔? 어? 그만해도 되는데.
0: 예.
4: 우리말.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우리말인데.
0: 예. 자, 여기서 이제 지켜보는, 이번에 청와대. 아, 평화 외교 특보로 가셨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화가 많이 나셨는데 한마디
7: 오늘은 밥 안 먹으러 갑니다.
0: 예.
7: 대통령이 인사권을 뺏겠다는 건 뭡니까? 이게 임명도 하기 전에 이게 설치고 앉아 있어가지고 추가 검증까지 했는데 또 예.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 누굽니까? 취미에 경기 도정이나 신경 쓰라고 경기 도정이나 왜 또 나서가지고 이 모양 입구를 만듭니까?
0: 아,
7: 대통령이 지금 나서 얘기했어요?
0: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비판 메시지를 하자 추미애 지사도 바로 또 이제 반박하는 SNS 올리고 막
7: 뭘
0: 그런
7: 또
0: 상황이죠.
7: 합니까? 그 사람 이상한
0: 예. 거 또 이문정 전 검사장 이분이 이제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됐는데
5: 네.
0: 이분도 김지영 후보자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 공기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지방 중수청장이 본인의 상관이 될 수 있는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서 또 저격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것도 무슨 상황이에요?
5: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0: 네, 간단하게.
5: 이문정 청장 같은 경우에 나름의 서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0: 네,
5: 그러니까 저는 여권은 이문정 청장에 대한 이 정도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었느냐라고 사실 되묻고 싶어요.
0: 네.
5: 왜냐하면 이문정 청장의 이 발언이 어떻게 관리되느냐를 기자들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어요. 이문정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이문정 청장을 청장으로 앉혔을 때 이 조직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관들, 대안들,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이 임명을 했던 임명권자가 대안이 있었느냐, 보관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0: 자, 장 변호사님.
1: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0: 이럴 때가
1: 진짜
0: 아니에요.
1: 내부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다 자중해야 돼요.
0: 예.
1: 오늘도 이 정도니까 이 추천위원회 통해가지고 나왔던 4명 중에 사실 아무개는 누구를 밀고 아무개는 딴 사람을 밀어서 그거에 대한 비토의 연장선상 아니냐라고까지 직격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0: 각자 미시는 분이 있어요?
1: 그랬단 거예요. 이러면 내부 갈등은 저희가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비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중수청이란 얼마나 역사적 의미를 뗐는지는 민주당이 잘 알 거 아니에요.
0: 예.
1: 거기에 대해서 국민 불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0: 예.
1: 실제로 완벽한 형태를 갖춰서 발족되지 않았잖아요.
0: 예.
1: 60%밖에 안 찼고 지금 내부 시스템도 정비가 더 돼야 되고 사건 14만 건, 16만 건 검찰에서 받아야 되는데 당장 지체 없이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물론 뭐 주말에 비상근무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불안감을 불식시켜드려야 돼요. 국민의힘이 왜 뒷짐지고 있겠어요. 내심으로는 우리 김지용 반대야 라고 하지만 그 목소리도 잘 내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대안을 내고 이럴 책무는 없잖아요. 국민의힘에.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든 내부 싸움을 지켜보겠다.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겠다는 거에 왜 빌미를 줍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니 이제 이미 수사 개시가 안 된 사건들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이관을 해야 돼요. 빨리 그 중요한 형사 사건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빨리 수사 개시해서 영장 청구할까 영장 청구하고 증거는 빨리 확보해야 될 사건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8: 그렇죠.
0: 한 건도 지금 공소청에서 중수청을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8: 공소시효도 있고.
0: 이 사람도 어떻게 할 거예요?
8: 당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발을 동동 구를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김지용 청장 후보가 친인이 아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과정은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게 전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정치의 세력별로 친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냐 아니냐가 본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체성 정치가 시작됐고 예. 김지용을 친윤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본인이 간 것 같아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은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일정을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친윤이면
8: 네.
0: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무 힘을 못 쓰잖아요.
8: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0: 중요하지
8: 어떤
0: 않아요.
8: 영향력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0: 중요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8: 친윤이라는 레테르가 붙냐 아니냐.
4: 친윤이라야 네. 되는 거지.
8: 그렇죠.
4: 실제로 아니라도.
0: 아니라도.
4: 친윤이라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0: 아니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답답한가 봐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근거 없는 선동은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이튿날에는 검찰개혁의 빙자에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센 말 아니에요?
8: 무시무시한 말.
0: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8: 무시무시한 말이고 사실은 이것을 두고 이제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네. 저는 자신감도 읽혀요. 근데 자신감이 넘치면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상 만사가 그렇지만 자신감이 넘치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무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국정동력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느냐를 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도전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 여권에서는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고 예. 과정을 진행하는 것밖에 방법은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0: 국민의힘도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4: 지금 네. 다른 걸로 바쁘니까.
1: 여러 진짜 바빠.
4: 우리는 열심히는 네. 해요.
1: 바빠요.
4: 열심히는 하는데 네. 이 저기 뭐야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지. 네. 무슨 이유에선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어프로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렇다고 김지용을 반대하면은 결국은 강경파하고 비슷해지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 사람 검사 출신으로 수사가 중요하다 하면 마치 또 대통령하고 한 배를 탄 것 같은 그러니까 어디 굿이나 보고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야당도 야당으로서의 입장을 내야 되고 인사청문회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예. 아, 이게 지금 사법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 많으시잖아요.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님 잠깐 나와주실까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저는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하진 않습니다. 박연차와의 돈 문제 등 부정부패 문제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를 보고 김어준 씨는 뭐 꼰대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국민만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자, 이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화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주장해서 거기서 이 정치적 이득을 봤던 세력들을 비판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8: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이 큰 명제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검찰개혁의 정당성이라든가 이것이 온당하게 역사의 흐름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무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서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프레임을 잡으면서 두 가지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본인이 검찰개혁에
5: 일종의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검찰 수사의 부작용.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0: 특수부 수사.
5: 그렇죠. 이것에 대한 거대한 프레임 전환, 인식 전환을 노리는 거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예. 일종의 뭐 성역이라고 한동훈 의원이나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성역에 나는 도전한다. 단기 필마로 도전하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또 서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본인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아, 예.
0: 그렇군요. 예. 정 의원님.
4: 저도 좀 유사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결집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보는 사람들은 예. 지금 보수 결집,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는 6.23 생가를 가고 그렇죠. 지금 한동훈 의원은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 보수의 입장에서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또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치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예. 그 상황, 당시에 그 사망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터부시 됐는데 그 터부를 깼다라는 하나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 개혁의 어떤 그 명분 내지 빌미는 윤석열 한동훈 콤비네이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예. 결국 이거의 상자를 열면 다른 상자도 다 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향후에 그거는 본인이 일단 자기 책임하에 지금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를 우리가 지켜볼 뿐이고 단 지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수청 공소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검찰청으로 지금 복귀할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걸 하려면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로 총선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 총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적어도 이 상황에서 중수청장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향후 중수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민생과 그다음에 잠재적 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0: 예, 이제 검찰청 폐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한동훈 의원을 언급하시는 분이 또 홍준표 전 시장인데 잠깐 나와주세요.
10: 방금 네. 한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저작권을 허용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한동훈의 작패로 인해서 검찰청이 문을 닫은 거지요. 그래서 단태에 신고해보면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배신입니다. 배신한 자를 갖다가 또다시 레밍처럼 부른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 봅니다.
0: 야, 어휴, 대단합니다.
10: 두 번이나 개멸당했어요. 아,
0: 예, 어휴, 다 애드립이에요.
1: 기계가, 애드립이에요.
0: 놀랍습니다. 예, 실력자.
5: 저는 이제 A4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빈종입니다.
10: 빈종이에요. 그 무지목매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야비하게 또 A4용지 훔쳐보는 거 어떻게 알았지?
4: 강자다.
0: 자, 지금 아까 이제 정 의원님의 장동윤 대표님 유영수 여사 생가를 찾았고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보수 주도권 행탈 총선을 앞두고 내 28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의.
5: 그러니까 이걸 양자구도로 보는데 네. 뭐 전쟁 맞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정치 부기자도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장동윤 대표는 큰 성 그것도 고지 위에 있는 성에 있어요. 아, 네, 그리고
0: 당.
5: 예. 아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단기 필마입니다. 예, 단기 필마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는 이제 이런 고지전이라는 전쟁 비유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게 비유해서 물어보신다면 예. 실제로 이 국방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공성전에서 예. 이 방어하는 곳보다 예. 공격하는 곳이 3배 이상의 전력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어찌 보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여유가 보입니다.
0: 개천절 야외 집회할 때 굉장히 표정이 좋았어요.
5: 북치는 모습 보세요. 아. 그리고 유경수 여사 생각 가서도 발언하는 모습이 예. 예전에 조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0: 조급하지 않아요.
5: 예, 조급하지 않고 본인은 올해 초부터 있었던 사퇴설. 사퇴설을
0: 사퇴
5: 지금
0: 요구.
5: 예, 사퇴 요구. 사퇴설을 지금 세 번 계절을 바꿨거든요. 아. 봄, 여름, 가을까지 왔어요. 아하. 앞으로도 세 번 바꾸고 나면 이제 연임입니다.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10월부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의 최장기 장대표가 이미 됐어요.
0: 1년 넘었고.
1: 예, 그거는 역대급입니다. 안정화되고 있어요. 지금

0: 국민의힘 의원. 이제 당원권이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이제 줄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동훈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에도 어떻게 판단하냐 했더니,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로 공소권 없음 사건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이 얘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좀 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싸움에 크게 막 도움을 주지 않아요, 사실. 예.
1: 권영진 의원은 예. 그 계엄 선포해가지고 탄핵되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한 친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맞아요. 변화무쌍한 모습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0: 예?
1: 본인은 아마 이제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0: 예?
1: 워낙에 친한 게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알기로는 권영진 예, 의원은 굉장히 예. 누구나 정치인의 영혼은 상당히 자유로워요.
0: 아.
1: 그래서 저는 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0: 예.
1: 단지 이제 그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의 싸움에서 한동훈이 뭔가 승기를 잡으려면
0: 예.
1: 다윗이 돼야 되겠지.
0: 아.
1: 지금 이 군 조직처럼 돼가지고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아요. 단지 이제 대선 지지율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높이 나오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면 상대방의 급소가 어딘지 그럼 본인이 어떤 비대칭적 살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걸 봐야 그 조직도 중요하고요. 권영진 의원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은데.
0: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도 어영부영 아주 재밌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내일 뵙죠. 한판 승부.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일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아기의 100일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옛날에는 태어나서 100일도 되기 전에 하늘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거든요. 큰 고비를 넘긴 걸 축하해주며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도 100일이 채 남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100일 챌린지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세세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하루 잘 지키고 있는지 인증하는 거라고 합니다. 고비를 넘긴 걸 기념하며 2026 마지막 날 미소 지을 내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은아입니다.

0: 오늘은 2026년 10월 6일. 진짜 10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보낼 때는 그저 평범하게 느껴졌던 날들이 모여서 계절을 바꾸고 또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네요.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아쉬움이 스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 우리에겐 새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단단하고 고운 날들이 100일 가깝게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도 따스한 기대감을 품게 되는 이유이겠죠. 남을 날들을 조금 하기보다는 오늘 이 가을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누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들려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이어지겠습니다. 늘 카톡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벌써부터 참여해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오랜만에 우리 골드님께서 또 이 퀴즈를 내주셨네요. 요거 저보고 맞춰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번 보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낼지 안 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거나 축하하실 사연 있으면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라라랜드 늘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립니다. 옴니화재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한국산 배 팔과 박스단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32.99불, 한국산 거봉 포도 파운드당 9.99불, 줄기 체리 토마토 팩당 3.99불, 자연 담은 찹쌀 15파운드 포대당 13.99불, 신라면과 오리진 단팥빵 패키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불, 샘표 토굴 된장 개당 9.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7: 그럼 딱 한 모금?
6: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100도를 넘나드는 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목요일 최고조에 달할 전망인데요. 10월 들어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내륙 기온이 110도를 웃도는 때 아닌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고기압 영향으로 이번 폭염이 오는 목요일까지 최고조에 이른 후 금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 이번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까지 온열 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요. 한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말과 평일 바닷가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전 말리부 파라다이스 코브 앞바다에서는 카약 낚시를 하던 남성이 상어에게 다리를 물려 긴급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해양구조당국은 낚시를 할 경우 잡은 생선의 피를 바다에 흘려보내지 말고 또 레저객들에게는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등 연안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LA로 여행을 하시거나 방문 예정이신 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정말 여행할 때 또는 계획할 때 가는 지역의 날씨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생일을 맞아 주말에 여행을 다녀오신 분 계신데 날씨 때문에 완전 생일 망쳤대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주말에 계속 비 오고 궂은 날씨 보였는데요. 이번 주 주말도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DMB 지역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캐나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맑은 날씨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바람도 훨씬 약해졌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서쪽 지역은 조금 더 춥겠습니다. 밤에도 역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밤사이 40도 초반에서 50도 사이, 섭씨 4도에서 7도 사이까지 떨어지겠고요. 최근 예보로 볼 때는 다소 온화한 날씨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광범위한 설이 발생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반등해 비는 전혀 오지 않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까지 오르겠고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조한 한랭전선이 워싱턴 DC 지역을 통과하면서 바람 방향이 남서풍에서 서풍 또는 북서풍으로 바뀔 예정이고 이 전선으로 인해 비는 아직까지 예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은 51도, 섭씨 11도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에 지나간 전선 뒤로 금요일에는 고기압이 다시 이 지역에 자리를 잡겠으며 맑은 날씨에 간간이 구름이 끼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매우 쾌적할 것으로 금요일 최고온도 74도, 섭씨 23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하루 낮 최고 기온은 좀 높겠지만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저녁부터 지역마다 비를 뿌리겠으며 일요일을 지나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 이어지고 있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만끽하시고 즐기시고 아무쪼록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니까 감기 또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 곡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경쾌하고 빠른 곡으로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바로 김신혜의 사랑 이야기.

원래 이 곡은 더나 하이 타워가 불렀는데 모리스 엘베트가 다시 불러 우리 한국 팬들에게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인꼬부부로 유명했던 김신혜가 사랑의 이야기라는 곡으로 번안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모리스 엘베트는 1951년 브라질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이며 악단 지휘자, 프로듀서로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입니다. 특히 1974년 Feelings가 크게 히트를 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졌는데요. 오스트리아 이민계 브라질 출신인 그는 브라질 상파울로 출생으로 1973년 기타리스트로 첫 데뷔했고 1974년 자작곡인 Feelings로 가수 데뷔를 했는데 그는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하면서 그야말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발라드 한 곡으로 다음해 여름 미국 빌보드 차트 10위에 도달하면서 100만 부 이상이나 팔리게 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금 디스크까지 수여받게 되는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모리스 엘베트가 필링스로 한참 인기를 구가하던 5년 차에 이 노래 멜로디가 프랑스 작곡가이자 가수인 자신이 작곡한 57년도 노래 For You라는 곡에서 음절을 표절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결국 뉴욕 맨하탄의 연방지방법원에서 80% 이상이 프랑스 가수 노래에서 인용한 것이 인정이 돼 모리스 엘베트는 50만 달러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은 그에게 정말 많은 오점을 남기며 미국 시장에서의 활동을 접었고 더 이상 신곡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싱글 차트 상위권을 거머쥐었던 모리스 엘베트는 그렇게 우리에게 Feelings라는 곡만 남겨두고 표절 판정으로 그의 음악성에 금이 가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은 당시 세상을 향한 혼란스럽고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당신이 무엇을 말하건 그것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일 뿐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무엇을 이루던 모든 사람들은 단지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고 당신이 무엇을 듣던지 간에 그것이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예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의 친절로 힘든 처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대하진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마주치는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멈추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차근차근 나아가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마주치는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면 길을 멈추고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차근차근 나아가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당신이 무엇을 이루든 모든 사람들은 단지 세상을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우리나라 김신혜가 번안해 부른 사랑 이야기 원곡 모리스 알버트의 This World Today is a Mess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표절 시비로 휘말렸던 이 곡을 당시 인꼬부부로 알려진 김신혜가 1976년에 사랑 이야기라는 곡으로 번안해 불러 히트한 노래입니다. 김신혜는 김효원과 김동자 부부이고요. 1972년부터 김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을 하다가 1973년에 결혼한 부부 듀엣입니다. 이 두 사람은 1976년에 김신혜를 결성을 하고 번안곡인 올여름엔 만날 거야와 터질 거예요를 발표하는데요. 김신혜의 화음은 자연스럽고 신선하면서도 밴드 출신답게 시원한 느낌이라는 평이 당시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미 원곡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해진 멜로디에 힘입어 그들의 인기는 날로날로 커져갔는데요. 그들은 1977년에 김신혜의 독집 앨범을 내면서 당시 정소영이 불렀던 사랑 이야기를 두 사람이 리바이벌에 재수록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원곡은 1972년에 고나 하이타워가 부른 This World Today is a Mess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75년도에 발표된 모리스 엘버트의 리메이크 곡 버전이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김신혜도 이 곡을 모델로 번안을 합니다. 하지만 원곡의 가사와는 완전히 다른 곡으로 가사를 바꿨는데 그 후 김신혜는 5집까지 음반을 내면서 활동을 했으나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듀엣은 자연히 해체가 되고 김동자는 1990년대까지 솔로 앨범을 내기도 했지만 특별히 활달한 음악 활동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모리스 알버트의 This World Today is a Mess를 번안해 부른 김신혜의 사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언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 남성 특유의 적극적이고 배려심 깊은 태도가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으며 한일 연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독자 28만 명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일본 출신 방송인 여성은 한국과 일본의 연애 문화를 비교하며 한국 남성의 매력을 언급했는데요. 그녀는 특히 한국 남성들의 연애 스타일을 두고 여성을 배려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남성은 적극적이고 기본적으로 여성에게 잘해주려는 매너와 의무감을 갖추고 있다며 일본 여성들에게는 멋있고 남자답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남자가 신발끈도 묶어주고 짐도 다 들어주며 데이트 코스나 만남 일정까지 먼저 챙기는데 일본에서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다며 여자가 약간 위에 있고 남자가 받들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연애 분위기에 대해서는 서로 대등하거나 개별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을 하면서 일본은 남자가 조금 위에 있는 느낌이 남아있고 여자의 말을 다 들어주지는 않는다라며 한국처럼 남자가 다 해주 줘야 하는 문화는 없다라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일을 챙기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100일이나 200일 기념일을 챙기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한 달 단위로 기념일을 챙기지만 서로 준비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대등하게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만나는 것을 두고 피해자끼리 만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한국 남자가 피해자고 일본 여자도 또 피해자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결혼과 경제 관념에 대해서도 한일 간 차이를 언급했는데 일본에서는 부부가 따로 생활을 하거나 수입을 함께 모아 쓰는 등 사람마다 커플마다 다른 느낌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른이 넘으면 너무 늦다라며 왜 그때까지 결혼 안 했냐, 지금 뭐 괜찮냐라고 묻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잡은 고기 온티 밥 주는 거 봤어? 결혼만 해봐. 이 한국 남자들이라고 겨서 다 그런 것도 아니오. 여자 봐가면서 하지. 얘들이 뭘 모르네. 이. 관상용이라면 또 모를까. 이. 미국 미주리주에서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해온 여성 대체 교사가 계정이 알려진 뒤 정직이 돼 해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교사 급여가 더 높았다면 여성들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업 때문에 자녀의 학교 활동까지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서 대체 교사로 일한 시나 시트너라는 여성은 2년 넘게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했는데 계정이 온라인에 공개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면서도 2년이 지나서야 누군가 찾아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교사 일을 하면서 온라인 성인 콘텐츠로 부수입을 얻었다고 밝히는데 교사들이 더 나은 급여를 받았다면 여성들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생활과 교사 업무를 계속 분리해왔다고 주장을 했는데 현재 이 여성은 정직 통보를 받았으며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직장을 잃을 가능성은 예상했지만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했는데 대체 교사 업무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참여할 권리까지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교육부도 이같이 확인을 해줬는데 신원 조회와 안전 교육을 마친 상태인 그녀는 수업 중 콘텐츠를 제작했거나 학생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시트너 본인도 자신의 온라인 활동과 교사 업무를 철저히 분리해왔다고 재차 밝혔다고 하네요.
1: 예전에는 말이오, TV에서 남녀가 이상한 눈빛만 찌릿찌릿 나와도 이 참 부모님들 헛기침하고 같이 TV 보기 민망스러웠는데 아니 엄마가 성인 컨텐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자식이 아 우리 엄니가 나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이? 그러고 교사 월급 적은 거 하루 이틀 일이 가니 이? 다 사명감으로 오는 것이지. 아니 돈 벌려면 묻으려고 교사를이야. 교사 돈 적다고 다 당신처럼 고로컴 하지는 않지. 터진 입이라고 말은 이래.
0: 미국 테네시주에서 50대 여성 사형수에게 치명적인 독극물 주사를 두 차례나 연속 투여했음에도 숨기지 않아 형 집행이 중단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유례 없는 집행 실패에 주 정부는 올해 예정이 된 사형 집행을 전면 보류하고 외부 기관을 통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참관한 기자들에 따르면 그녀는 약물이 투여된 뒤에도 의식을 잃지 않았으며 교도관에게 팔에 느껴지는 감각에 대해 묻거나 영적 조언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약 1시간 뒤 이루어진 2차 투여 이후에도 사망하지 않았고 참관석 커튼이 닫힌 뒤에도 거친 숨소리와 심지어 코를 고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결국 당국은 집행을 중단하고 그녀를 구급차에 실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형정보센터 측은 과거 정맥혈관을 찾지 못해 사형이 중단된 사례는 7건 있었지만 실제 독극물을 투약받고도 사형수가 살아남은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 현행 규정은 1차 약물 투여 후 숨지지 않을 경우 2차 투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2차 투여 후에도 생존할 경우에 대한 대응 지침은 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즉각 테네시주 대법원과 연방법원에 집행 중단 긴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감자에게 불필요하고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과정으로 변질됐다며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법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이 되자 주지사는 외부 독립기관에 포괄적인 진상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올해 남은 모든 사형 집행 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테네시주는 지난 5월에도 의료진이 사형수의 정맥을 1시간 넘게 찾지 못해 집행이 취소된 바 있어 사형 시스템의 허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편 파이크라는 사형수 18살이던 1995년 질투 등을 이유로 동급생을 숲으로 유인해 고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예정대로 집행이 됐다면 파이크는 테네시주에서 약 200년 만에 처형이 되는 첫 여성 사형수로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17세였던 공범 남자친구는 미성년자 사형금지법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하네요.
1: 아니 이게 사실이면 말이오. 그때 고문당해 죽은 학생의 엄니가 이 소식 듣고 왜내나 분통이 날까요? 이 잔인하게 친구를 고문하고 죽인 여자한테 아이 무슨 인권이 있고 보호를 야? 이럴 땐 말이오. 인권 모시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한테 화가 난다니까. 이 아이 당신 딸이 그렇게 죽었어도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할 거냐 말이죠. 지 말은 안 그리오?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가 할로윈 아동복을 내놨다가 나치 강제 수용소 수감자 복장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판매를 중단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줄무늬와 낡은 듯한 디자인, 철조망을 닮은 무늬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인데 오스트리아 공영방송과 외신에 따르면 자라는 유럽 온라인몰에서 어린이용 할로윈 신랑 복장을 40유로, 약 45달러에 판매했는데 회색과 푸른색 세로 줄무늬가 들어간 상의와 반바지 세트였습니다. 옷깃에는 꽃장식이 달렸고 옷은 일부러 해진 듯한 모습으로 제작이 됐는데 소비자들은 줄무늬와 소매 패치가 수감자 복장과 번호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차 무늬도 수용소를 둘러싼 철조망을 닮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입니다. 자라는 제품을 세로 줄무늬와 장식용 바느질, 옷깃에 꽃장식, 낡은 효과가 들어간 아동용 복장으로 소개했지만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해당 제품을 나치 강제 수용소 스타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라는 이 어린이 신랑 복장이 초래했을 수 있는 오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매장과 온라인 모두에서 해당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라는 지난 2014년에도 가슴에 노란색 여섯 갈래 별이 달린 줄무늬 아동복을 철회한 바 있는데 그때도 나치가 유대인을 식별하고 차별하기 위해 강제로 착용하게 한 노란 별과 닮았다는 비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자라는 디자인이 고전 서부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었다고 하네요. 참 별 희한하고 호러블 같은 옷들은 되고 이 재수 복장은 안 되고 그러는겨. 이 아이 지가 볼 적엔 귀신 복장이 더 흉어두먼구려. 도대체 이놈의 할로윈은 언제까지 할라는지. 아니 몸에 좋지도 않은 사탕감 나가느니 이참에 그냥 아예 없애버렸으면 좋겠네. 당체 정신 사나워.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아르헨티나에서 연달아 발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분노 조절 장애가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것 같다며 두렵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지난달 30일에 발생했습니다. 불신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은 오후 7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청년을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청년은 주민증을 꺼내 보였고 청년은 27살이었는데 그러나 청년은 오토바이 소유자 명의 증명이나 의무보험 가입 증명 등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 교통법규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문서들로 경찰이 제차 오토바이 문서를 요구하자 청년은 왜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는 것이냐라고 벌컥 화를 내면서 오토바이에서 내렸고 경찰에게 욕설까지 퍼부으며 화를 내자 되레 경찰들이 당황해 했다고 합니다. 한 경찰은 문서가 없으면 없다고 할 일인데 살기 등등한 태도로 화를 내 순간적으로 당황했다며 경찰이 멈칫한 틈을 타 청년은 오토바이의 연료 탱크 뚜껑을 열고는 불 붙인 담배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청년의 오토바이는 현장에서 훨훨 불에 탔는데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경찰 생활 18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 겪었다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청년은 공공안전을 위험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됐으며 불과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은 오후 8시 50분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39살 청년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1차 호흡 측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2차 정밀 측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청년은 대뜸 오토바이가 실어졌다. 내 오토바이 가져가라. 난 가겠다. 라며 화를 버럭 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일시적으로 차량을 압수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찰이 계속 2차 측정을 받으라고 하자 청년은 오토바이 연료 배관의 한 부분인 호스를 쫙 뽑더니 불을 붙였고 경찰들이 황급히 순찰차 소화기를 가져다가 불을 껐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청년의 오토바이는 완전히 불에 타 버렸다고 합니다.
이 청년도 공권력에 대한 저항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하는데 이런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을 하자 온라인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팽배한 사회에 사는 것 같아 외출이 두렵다,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을까봐 운전을 못하겠다 등 불안하다는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백화택 가정 뭐 갈 필요 있쇼? 집안에서도 꼭 한 명은 분노 조절 안 되는 종자들 있잖요. 왜? 우리 집은 보자. 분노 조절 장애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은데. 우미, 그러면 나?

체코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이 침대 밑에 숨어있던 싱은 미상의 남성을 발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태국인 여성이 체코 브루노의 한 호텔에서 침대 밑에 숨어있던 신원 미상의 남성을 발견했다며 호텔의 허술한 보안과 직원들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처음에 귀신을 본 것으로 생각했지만 곧 침대 밑에 한 남성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겁에 질린 여성은 도움을 요청한 뒤 객실 밖으로 뛰쳐나왔으며 침대 밑에 숨어있던 남성은 호텔을 잽싸게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행은 즉시 호텔 직원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이들은 여성의 객실을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객실 변경이 어렵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호텔 직원들은 다음 날 오전에 관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여행단들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호텔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관리자와 대화했습니다.

너무 허술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말이오, 이거 내부 소행 같은디. 아이, 크라고 어차피 여행객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고 말이오. 앞으로 호텔에서 주무실 때 침대 밑구녁까지 그냥 싹싹 아주 잘 살펴보시오겠어요. 인천 주택가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에서 2,500만 원이 발견됐지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이 최초 발견자에게 넘어갔다는 본부의 소식입니다. 인천 재물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최초 발견자 60대 남성에게 2,500만 원 중 세금과 지역신문 공고 수수료를 제외한 1,923만 원을 입금했다고 하는데 돈을 주운 이 남성은 지난 2월 당시 인천 재물포구 금곡동 한 주택가에서 20리터 종량제 봉투 안에서 헌옷을 수거하던 중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금은 5만 원권이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 띠지로 묶인 채 옷가지에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지문 감식 등에 나섰지만 소유주를 찾지 못했고 관련 내용을 경찰 민원 통합 사이트와 지역 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인근 주택 탐문, 전단지 부착 등 돈 뭉치 주인을 6개월 동안 찾아 나섰지만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2,500만 원을 처음 주운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유실물은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첫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뜻하지 않게 소유권을 얻게 된 이 남성,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수수료 등 577만 원을 제외한 1,923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하네요. 아이, 어쨌든 큰 돈인디, 그냥 가져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거 보니 참, 이 착한 사람 같은디, 이, 복 받은 겨. 그거 그냥 꿀꺽 했어봐. 돈 잃어버린 놈 나타나고, CCTV로도 당신이 돈 가져간 거 다 나올 것이오, 이. 근디, 신고여서 착한 사람도 되고, 돈도 당당하게 받고, 아이고, 이니, 기분 째지시겠네.

아유, 갑자기 이 남자가 너무 부럽네. 나도 이제부터 쓰레기통이나 뒤지렀다니까. 먼데이 퀴즈입니다.

라라랜드 1부 순서 먼데이 키즈의 착한 남자 들으시면서요. 문을 닫고요.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바로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반도의 미래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평화통일특별강연회가 열립니다. 법륜스님과 평화재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환점의 한반도, 안보, 경제, 사회를 통한 북미 관계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과 대화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알렉산드리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과 워싱턴 지역 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문의는 박준형 민주평통회장 703-585-0314, 703-585-03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주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뮤얼님께서 와, 구름 한 점 없는 그야말로 화창한 화요일입니다. 환하게 활짝 웃는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윤도연 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2부 첫 곡이에요.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리처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바른 생활 사나이일 것만 같은 그리고 바른 생활만 해왔을 것만 같은 우리 로이츠의 보안관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맞습니까?
1: 아, 바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그런 게 낫 것 같아요.
0: 솔직하시군요.
1: 아, 고맙습니다.
0: 그러면 보안관님도 학교 다닐 때 좀 뭐 이렇게 일탈도 해보고 싶고 속도 좀 세기고 그러셨나요?
1: 아, 청소년 때는 다 누구든지 한 번씩 그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저기 한 건 없는데 네네. 그래도 뭐 친구들하고 더 놀고 싶고 아. 공부 쪽보다는 또 다른 쪽을 더 또 그쪽 방향이 더 좋고 예예. 뭐 이런 경험이 많죠. 근데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아. 미국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0: 그쵸.
1: 예, 저는 정서가 약간 두 개예요. 그래서 왜냐면 옛날에는 한국의 고등학교하고 미국 고등학교하고는 너무 틀리잖아요.
0: 완전히 다르죠.
1: 예, 그러니까는 저는 그 두 개를 다 적응을 해봤기 때문에
0: 어디가 더 나아요?
1: 아, 당연히 미국이 낫죠. 저는 왜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우리는 훈육한다고
0: 그쵸, 그쵸?
1: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잖아요.
0: 맞았죠.
1: 그것도 그 맞는 것도 그 합법적이라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는
0: 너무 무지막지하게 때렸어.
1: 그렇죠. 뭐 숙제 안 해가면은 뭐 그거는 완전
0: 기본 맞아야 되고
1: 맞아요.
0: 시험 못 봤다고 맞고
1: 맞아요. 성적 떨어졌다고 맞고
0: 그것도 맞고
1: 예, 그냥 기분 나쁘다고도 맞고
0: 맞아. 예.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1: 맞아요.
0: 교무주임.
1: 아,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교련.
0: 교련 선생님.
1: 예, 교련 선생님들.
0: 진짜 무서웠죠.
1: 예, 만약에 머리 조금이라도 기르면 예. 바리칸 들고 서 있다가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걸 앞으로 자르면 모자라도 쓸 텐데 예. 꼭 옆으로 잘라요.
0: 아.
1: 그러면 모자 써도 여기가 보이잖아.
0: 보이죠. 할 수 없이.
1: 예, 할 수 없이 바로 이발소로 가서 잘라야 되니까. 그 추억이죠. 이제는.
0: 맞아요. 예. 여자들도 귀밑 2cm.
1: 아이고.
0: 자 들고 있는 우리 선도부 언니도 꼭 있었어.
1: 맞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추억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0: 너무 싫었죠.
1: 예, 맞아요.
0: 근데 여기 미국 친구들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볼 땐 자유로워 보이는데도 예. 싫은 게 있을 거라고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또 거기에 또 일탈하는 애들도 많고 그 런어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들이 그냥 집 나가 는 거죠. 가출.
0: 아, 가출.
1: 이 가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출 신고가.
0: 예,
1: 그런데 이게 문제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 바로 리포트를 해야 돼요. 이거는 하루도 지체하면 안 돼요. 몇 시간도.
0: 한국은 네. 그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하루 이틀 기다려 보세요. 옵니다. 막 이러잖아요.
1: 그렇죠. 그런 여기는 안 됩니다. 예, 절대로. 그리고 그거를 뭐 사진하고 해서 막 배포해서 알려야 돼요. 근데 요게 이제 했는데 네. 한 시간 있다 돌아왔어. 그러면 또 담당했던 경찰이 또 다시 또 그걸 다 또
0: 수거해야 되네.
1: 수거해서 다시 가서 그걸 다 없애야 되니까.
0: 아.
1: 그러니까 일을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항상 미연의 방지.
1: 아, 그럼요.
0: 예, 예방.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0: 그럼요.
1: 애들은.
0: 맞습니다.
1: 예.
0: 예, 예. 그래서. 자, 오늘 또 궁금한 것이 예.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어떤 거일까?
1: 예, 오늘 오기 전에 예.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0: 네.
1: 오늘은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0: 아, 예.
1: 또 저한테 직접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적어봤어요.
0: 아, 예. 어떤 질문들을?
1: 근데 보통 교통법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0: 아, 주로.
1: 예, 주로. 근데 이제 이 교통법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12가지가 되는 거예요.
0: 그렇게 많아요?
1: 예. 근데 이게 간단하게 예? 제가 하나하나씩 집어가면서 오늘 이거 방송을 다 못하면
0: 네네.
1: 다음 주로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2부, 3부 막 나갈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근데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그 전에도 아마 얘기했던 거랑 겹칠 수도 있어요.
0: 네.
1: 그렇지만 그 리마인드 차원에서 예,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0: 네.
1: 예, 첫 번째로 제가 이거는 참 희한하게 들은 얘기인데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질문이 뭐냐면 저희 남편이 교통위반 딱지를 너무 많이 먹어요.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0: 어쩌라고?
1: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보고 이걸 어쩌라는 건가? 그러면 남편분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뺏어버려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0: 좋겠는데.
1: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0: 네.
1: 근데 이거는 그 남편분의 운전 습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습관입니다.
1: 예, 네, 이거는 그냥 고쳐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우선 뭐 딱지 먹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0: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갔는데.
1: 그렇죠. 그리고 이거 딱지를 또 많이 먹으면 네. 라이센스도 서스펜드 당해요.
0: 어? 진짜요?
1: 아, 그럼요. 그거 DMV에서 그냥 바로 서스펜드 시켜요. 점수가 많이 되면 한 60일, 90일 이렇게 정지될 수가 있어요.
0: 어, 조심하셔야겠네요.
1: 예, 그러니까는 계속 딱지 먹는다 그래서 나 운동 계속 할 수 있어? 이거는 아닙니다.
0: 오케이.
1: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그 아내분은 남편분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람이 좋아. 그리고 뭐 완전 호인이야. 근데 예.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이게 돌변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막 입에서 막 안 좋은 말,
0: 육두문자
1: 날리고, 뭐 저것이 뭐 어, 이러면서 예, 예. 이거 안 좋거든요. 본인한테도 안 좋고 옆에 탄 사람도 불안해서 안 좋고.
0: 결국 그러니까 내 손에요.
1: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거 질문은 아마 제가 베스트 웨이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네. 그냥 남편한테 운전 습관을 좀 바꿔라. 네. 예,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스탑 사인, 그다음에 일 사인,
0: 아~
1: 예, 그다음에 그 라운드바웃 아시죠?
0: 예,
1: 로타리
0: 예,
1: 이렇게
0: 예,
1: 동그란
0: 예, 예, 예.
1: 그거에 대해서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솔직히 스탑 사인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쓴 것 같은데 나는 걸렸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소연도 못 하겠고 경찰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티켓을 받아갖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형 내가 그랬어요. 형님 혹시 1310 그 라라랜드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에는 월요일날 나갔죠 방송이?
0: 네네네.
1: 그때 아마 제 그 말을 못 들었나 본데 그래서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런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스탑 사인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건 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서는 게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선 게 아니에요.
0: 지금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분명히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데
1: 그렇죠.
0: 절대 쓴 거 아니에요.
1: 그거는 내 머릿속에는 섰다고 생각을 하지만 발은
0: 밟고 있지만 그게 완벽하게
1: 그렇죠.
0: 밟은 게
1: 완벽하게
0: 아니라
1: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0: 그냥 슬슬슬슬
1: 맞아요. 슬슬.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캘리포니아 스탑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그렇게 스탑을 해요. 그러니까 슬슬슬 가다가 쓴 것 같아. 그리고 그냥 가는 거.
0: 그렇죠.
1: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항상 스탑 사인이 보이면 쓰되 서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0: 야, 근데 그 셋이 네. 한 3분 같아요.
1: 아,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지켜서 가다가 다른 차하고 부닥쳐서 사고 나면 아~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0: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왜냐하면 네. 스탑 사인에서 타고 가라면 그 사람 잘못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100%. 예. 예.
1: 그다음에 일 사인. 일 사인은 보통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일 사인은 그냥 양보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버려. 그럼 뒤에서 또 빵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싸움 나요.
0: 싸움 나요.
1: 예, 그러니까 일 사인은 그냥 들어가긴 하되 예, 예. 조심히 양보해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일 사인이 그 로타리에서.
0: 아, 예, 예.
1: 예, 로타리에서 내가 분명히 내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전에 차가 벌써 돌고 있으면 그 차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0: 아우, 근데 그 돌고 있는 거 보면서도 들어갔단 말이야?
1: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건 네. 아니지.
1: 예, 네,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도 스피드 리밋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 와, 나는 그게 왜냐면 스피드 리밋이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헷갈린다는 말이 25마일 존, 35마일 존, 뭐 55마일 존,
0: 네네.
1: 그다음에 뭐 65마일, 75마일 이렇게 있잖아요. 70마일.
0: 네네.
1: 그러면 내가 꼭 이 스피드 리밋을 지켜서 가야 됩니까? 그건 맞는 말이에요. 스피드 리밋은 리밋이니까.
0: 네.
1: 그렇지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 운전은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된다고.
0: 그렇죠. 그렇죠.
1: 예. 네.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되고.
0: 너무 천천히 가서 티켓 먹은 사람도 있어요.
1: 그렇죠.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교통사고 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0: 네.
1: 티켓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또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그러면 네.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스피드 리밋에서 한 10마일 정도 오버되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네.
1: 왜냐하면 그게 통상적으로 경찰들이 한 10마일까지는 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렇죠. 그렇게들 기본 상식으로 알고
1: 근데
0: 있죠.
1: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경찰에 딱 걸렸는데 나 10마일 오버 안 됐는데 왜 잡아?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0: 아,
1: 이건 아니거든. 경찰 재량입니다. 그거는.
0: 1마일이라도 오버되면?
1: 되면 오버다. 그렇지만 다른 차들이 전부 다 뭐 55마일 존에서 60마일, 65마일로 가는데 나 혼자 주구장창 55마일.
0: 그것도 1차선으로.
1: 네. 그거는 또... 뭐 걸리진 않지만 그거는 또 남한테 민폐예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모든 운전은요. 흐름에 따라서 안 가고 나 혼자 돋보이기 위해서 가면 그거는 무조건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러니까 운전도 센스가 좀 있어야겠어요.
1: 아, 그럼요. 커먼 센스 이런 게 좀 있어야 사고도 안 나고 스무스하게 가고.
0: 맞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가끔 그중에 좀 저기한 사람들이 빨리 달리고 차선 막 변경하고 또 남한테 자기가 변경해놓고 대래 자기가 삿대질하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0: 에이. 이렇게 또 질문들이 맞죠? 가지각색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그 뒤로도 지금 더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1: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하고 시간상
0: 예.
1: 다음 주에 2탄.
0: 2탄으로.
1: 그것도 안 끝나면 그 다음 주에 3탄.
0: 3탄으로.
1: 예, 요거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0: 또 질문하시고. 예. 질문 중에 제가 질문한 것도 있지만 아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근데 예. 이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네. 정말 통상적으로 많이 제가 듣는 얘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적어온 거고 아. 예, 이거보다 나는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러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0: 예, 예.
1: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항상 라라랜드를 통해서 네.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아름다운 세상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주님의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항상 넘치면 좋죠. 친구간의 사랑도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온 지나간 추억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하길 소망하는 위선적이지 않은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 구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내 옆에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오, 감동 감동 완전 감동. 저도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친구로 기준을 볼 땐 마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결정적일 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삭히고 또 뭐 음악 듣고 차 안에서 울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떨 땐 혼자가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하면 좋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소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분 저만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알지? 그럼 알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분들은 정말 몇백만 부를 갖고 있는 부자들보다도 행복하신 겁니다. 예. 뭐 부자들 밥 더 안 먹어요. 걔네들 날씬해지려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끼케야. 예. 삼시세끼 다 찾아 드시는 새끼들 있으십니까? 저부터도 하루에 한 끼 두 끼 몇 끼 못 먹거든요. 일단 삼시세끼를 다 챙겨서 드시는 분이라면 행복하신 거고 진짜 전 세계 몇 퍼센트 안에 드는 그 퍼센테이지에 속하신 분이에요. 연미님도 두 끼. 예. 저는 많이 먹어야 두 끼. 그리고 그냥 한 끼. 아침을 저녁 7시에 먹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가끔 우리 그 방 부장님이 뭐 같은 거 갖고 오시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섯 끼 드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섯 끼는 뭐라 그래야 되죠? 삼시 세끼 다 드시면 그거는 뭐 삼식이 쉐이 그러는데. 근데요. 식사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대요. 사실 다섯 끼를 먹든 일곱 끼를 먹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열심히 또 하늘물 열심히 파고 사시는 분들은 그게 되나요? 그냥 쏘내기 밥 먹듯이 후다다닥 먹고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위장병 걸려서 속 썩고 그러죠. 예, 친구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또 구구절절 제가 또 수다를 떨고 있네요. 예, 또 친구 얘기 나오면 또 날 셉니다. 자, 맨하탄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Shining Star.

골드님께서 주신 글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행복 바이러스가 되자. 당신 기분이 좋아지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감정은 바이러스,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죠. 진짜로 즐거운 기분, 행복감, 열정, 감사하는 마음, 설레임, 그런 감정 말이에요.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은 이력서에 써놓을 업무 성과나 커리어, 물질적인 선물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모습, 행복한 표정이 바로 진짜 선물이자 값진 보물이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벌써 햇볕이 그리운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불난파게 와 있어요. 자연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저절로 감사해야겠네요. 와, 너무 좋으시겠다. 지금 제가 계속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름 한 점이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도 그런가요? 하늘의 높이가 얼마쯤 될 거라고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또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물이 너무 파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잖아요. 바람이 불긴 부나 봐요. 낙엽이 살짝 흩날리고 있습니다. 좋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하시는 것 같아 부럽네요. 신청해 주신 곡 잔나비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제임스라는 분이 보내주신 카톡 글입니다. 제목은 혀. 제목부터가 좀 의미심장하죠? 예, 제목이 혀입니다. 혀. 피부가 늙으면 주름이나 검버섯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대뇌는 늙어 위축돼도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연세가 들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원인은 뇌 위축입니다. 연세가 들면 기억력이 잘 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깜빡깜빡하곤 합니다. 게다가 손과 발이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고 걸음이나 행동이 느려지는 이외에도 어지러움증 등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다수 노인들이 호소하는 기억력 감퇴, 이명, 실명, 그리고 손과 발이 전처럼 원활하지 못한 증세가 모두 생리적인 뇌 위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본 과학자의 연구 결과 혀를 자주 단련시키면 뇌와 안면 부위의 신경을 간접적으로 자극을 해서 뇌 위축을 줄이고 안면 신경과 근육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체 노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뇌 위축에 있고 가장 뚜렷한 증세는 혀가 경직되고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8,000명을 2조로 나누어 한 조는 아침, 저녁으로 혀 운동을 하게 하고 다른 한 조는 혀 운동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6개월 후 혀 운동을 한 팀은 안 한 팀보다 뇌세포가 뚜렷하게 활성화되어 있어 문제 처리 반응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뇌 위축을 지연시키는 식이요법 이외의 방법을 발견했다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혀를 운동시키면 뇌세포를 활성화해 뇌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혀를 운동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혀를 밖으로 최대한 내밀었다가 다시 입안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을 하면서 읽는데요. 이거 누구 있을 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혼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혀를 돌립니다.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최대한 크게 시계 방향으로 10번 돌렸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립니다. 세 번째는 혀끝으로 이를 누릅니다. 혀끝으로 윗니, 아랫니, 안쪽, 바깥쪽을 10초간 누릅니다. 혀 운동은 시간에 구애 없이 아침, 점심, 저녁. 와, 어느 때나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을 특히 권장합니다. 대뇌는 인체의 사령부로 대뇌가 원활하고 위축되지 않아야 여러 기관과 생리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최신 과학연구 성과 로 확실한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특별히 약을 복용하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무서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이 정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가치를 실현할 때 행복은 다가옵니다 하셨어요. 와. 예, 음악 나갈 때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은 이진관이 부르는 인생은 미완성. 일단 혀를 쭉 내밀고요. 그리고 다시 말아드리고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 입 안에서 혀를 돌려주시고 윗니, 아랫니, 어금니 곳곳에 혀를 지그시 이빨에 눌러주시면 되는 거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이번 주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렵지 않나 봐요. 정답자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왕 올려주시는 거 조금 정성을 다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노래 다섯 곡 다 들으시고요. 공통점 무엇인지 카톡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혀를 너무 많이 굴렸나 막 헬랄랄랄 이렇게 되네요.

뭐 더 들을 필요 있나요? 눈치채셨죠? 자, 이번 주 랄랄라 퀴즈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꼭꼭입니다. 어휴, 못 들려드리는 줄 알고 그냥 조마조마했네. 자, 우리 여미님께서 신청해주신 최헌의 앵두, 오늘의 끝곡입니다.

0: 이시훈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100세 시대, 의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좀 더 좋아진 생활 환경으로 인하여 지금은 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년이라는 규정으로 퇴사나 은퇴하는 것도 많이 늦춰지거나 아예 은퇴가 없어진 회사, 단체들이 많고 어렸을 적 보던 환갑잔치는 가족들끼리의 조촐한 식사로 바뀐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맥도날드나 KFC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은 대부분 55세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나 스페셜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몇몇 분들은 오히려 기분이 별로라며 제값을 지불하고 드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주택시장도 55세 커뮤니티가 있어서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 55 플러스 타운 등등 55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성이 있을까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커뮤니티가 여기저기 활발하게 생기기 시작한 때는 약 20년 또는 30년 전부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의 경제를 일구어낸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였습니다. 그들은 부를 축적했고 격동기를 거치며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때마침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대수명도 길어져서 그야말로 건강한 은퇴를 하시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조용하게 그들만의 삶을 영위하며 살고 싶은 커뮤니티가 필요했고 빌더들은 이에 딱 맞는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특히 주택을 사들이는 일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은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마켓의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또 내 입맛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인기가 좋을 만한 곳을 사야지 나중에 팔 때도 고생을 안 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쯤에는 55세 커뮤니티의 구입을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내가 살기에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팔 때 반드시 5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팔아야 하니까 시장이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런 조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게 55세 커뮤니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자는 초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은퇴를 하고 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분들, 개인적인 삶의 방식, 공공의 안전과 조용한 환경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55세 커뮤니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한인 마켓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내 집을 통해서 투자하고 그것으로 일구어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애쓰셨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해지고 55세 커뮤니티의 주택들도 투자성에서 안정성을 보여주고

0: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55세 커뮤니티의 매물도 함께 고려해 보시고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5세 커뮤니티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2: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명문 코넬대학교 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파이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중 한 명이 사건 직후에 피해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한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넬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측의 성폭행 사건 대응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재 시간 5일에 열린 집회에는 학생과 교수진 등이 참여했으며 코넬대 교수 평의회 소속 위원들은 대학 지도부의 성폭력 사건 대처 방식을 비판하며 코넬대 총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브래스카주 연설에서 이란전으로 인한 연료와 비료 등 물가 상승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LA를 파괴하게 놔두라, 샌디에이고를 파괴하게 놔두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위기감이 커지자 판벨트, 농장지대 공략을 위해서 농민들의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의혹을 내부 고발한 전직 검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 자산 거래소 OKX가 뉴욕 증권거래소 모 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손잡고 미국 내 토크나 주식 거래 플랫폼 출범을 추진합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패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20대 여성 연구원이 사망하면서 전 세계가 패스트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포트후드 미군기지 총기 난사범에 대한 총살형을 승인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와 주요 일정을 담은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낮출 수 있는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뉴욕시가 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보육 지원을 즉각 시행하면서 한인 부모들도 보육 프로그램과 바우처 수용기관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년 1월 오르던 뉴욕주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 지사는 내년 3월부터 인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시에 이민자와 성소수자 아동에 대한 자비를 구했던 워싱턴 성공의 교구의 마리안 버드 주교가 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유권자 운동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출산 비용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가 미 전역에서 출산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가 지역에서 민간 기업이 돈을 내고 전담 주차 단속 인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여권을 신청하는 성인도 내년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10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의 공원과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무료 가을 축제와 할로윈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남부 비엔나에서 열린 홈커밍 대규모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2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명문 코넬리 학교 내 남학생 사교 클럽 카이파이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중 한 명이 사건 직후에 피해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전한 전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K-라디오가 전해드립니다.
1: ABC 뉴스가 입수한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사건 발생 약 3주 뒤인 11월 7일 카이파이 프레터니티 회원인 윈스턴 리는 피해 여학생 제인도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일로 당신이 받고 있는 여풍 백클래시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윈스턴 리는 최근 민사소송에서 피해 여학생의 몸 위에 마약류인 케타민을 올려놓고 코로 흡입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7명의 프레터니티 회원 중 한 명입니다. 녹취록에서 피해 여학생이 당시 완전히 만취 상태였고 여러 알의 진정제까지 투여받은 상태에서 8명에서 10명에 달하는 남성이 방으로 들어왔다. 이는 명백한 집단 성폭행이라고 지적하자 리의 태도는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리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며 당일 방에 들어갔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리는 사건 당일 또 다른 학생 조나선 뉴엘이 단체 스냅챗 채팅방에 성적 모욕이 담긴 메시지를 올린 후 이에 동조하는 글을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리와 통화한 당일 또 다른 피소자인 매튜 잉글스와도 통화를 나눴으며 바로 다음 날인 11월 8일 코넬대 캠퍼스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식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윈스턴 리는 대학 측으로부터 2년 정학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 고발이나 처벌은 면했습니다. 반면 사건에 깊이 개입된 잉글스와 뉴얼 등 학생 2명은 학교에서 최종 제적, 퇴학 처리되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코넬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학교 측의 성폭행 사건 대응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5일 열린 집회에는 학생과 교수진 등이 참여해 피해자 지원과 학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마이클 쿠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학생의 학생 규정에서 성적 동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2024년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에 대한 퇴학이나 학위 취소도 요구했습니다. 시위가 열린 코넬대 행정본부 건물의 유리문 일부가 파손됐으며 건물 외벽에는 성폭력과 학교 측의 대응을 비판하는 붉은색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에 발생한 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으로 위기에 처한 코넬대에서 교수진이 총장을 상대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6일 CNN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코넬대 교수평의회 소속 위원들은 대학 지도부의 성폭력 사건 대처 방식을 비판하며 전날 저녁에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 추안에는 교수평의회는 코넬대에서 계속되는 성폭력 위기에 대해서 대학 본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행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책임을 묻고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4일에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 쿠틀리코프 총장은 지난 4일 공개한 영상에서 성폭력과 대학 내 음주, 약물 문화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문제가 제기됐다고 사과하며 독립적인 검토와 보다 투명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6일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네브래스카주 연설에서 이란전으로 인한 연료와 비료 등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전쟁으로 물가가 조금 높다며 이는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세계를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며 그들은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다며 그들은 LA를 파괴하게 놔두라, 샌디에고를 파괴하게 놔두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서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란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에서 이란이 이들 도시를 공격해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미 도시가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란의 미 도시 공격은 국가 안보를 위해 감수할 만한 작은 대가라고 주장한 것이라는 해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두 도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LA와 샌디에이고는 인구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1위와 2위 도시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제정신이 아니며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의 캐런 베스 LA 시장도 미 대통령이 외국 정부가 LA를 공격하도록 제안했다며 우리 도시를 겨냥한 그의 발언은 위험하며 우리의 안전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중간선거에서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논란이 확산하자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X계정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위협에 대해 발언했던 것뿐이라며 환각상태 미디어가 현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채 이번 논란을 키운 것이라며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글로벌 자산, 가상자산 거래소 OKX가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손잡고 미국 내 토크나 주식 거래 플랫폼을 출범합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 등 대표 빅테크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24시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OKX가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아이스와의 합작사를 통해 미국 내 토큰 주식 거래 플랫폼 출범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OKX는 지난 6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 회사인 아이스와 차세대 자산거래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합작법인 OKICE를 설립했습니다. 공동의장은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맡았습니다. OKX-ICE는 지난 4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통지했으며 60여 개의 미국 상장기업 주식의 토큰화 거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토큰 주식 지원 대상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 로빈훗 등 디지털 자산 기업과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전통 금융사들, 월마트, 넷플릭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KX-ICE의 토큰화 주식은 기초 주식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해 보유자에게 배당, 의결권 등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 유동성 풀을 활용하는 구조로 이용자가 테더나 서클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24시간 연중 무휴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추진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도입한 혁신 면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서비스 개시 시점과 대상 종목은 향후 관련 규제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쿠오모 OKX-ICE 공동의장은 자산 토큰화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고 있다라며 24시간 운영되는 온체인 시장이 거래와 결제를 더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별일 없죠?
2: 너나 잘 있으면 돼, 야.
3: 늘 괜찮다고만 하셨던 부모님.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그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이었고 사랑이었고 가장 큰 배려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마음 놓고 괜찮다 하실 수 있도록 SMG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4: 친구야, 10월에 우리 친구들끼리 포르투갈 한번 쏠까?
5: 포르투갈? 여행하러? 아니면 골프 치러?
4: 야, 두 가지 다지. 장인 1% 명문 코스, 18홀 3회 라운딩에 리스본, 오비두스, 파티마, 포르투 관광까지 싹 다 챙긴 프리미엄 일정이야.
5: 야, 숙소는 괜찮고 우리 나이에 숙소 엉망이면 피곤하다.
4: 걱정 마. 특 5성급 메리어트 리조트 3박에 포르투 쉐라톤 1박. 완전 럭셔리 그 자체라니까.
5: 캬, 기가 막히네. 언제 출발하는데?
4: 10월 25일 딱 1회 출발해. 25명 선착순이래. 자리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동부관광에 신청하자.
6: 여행과 골프의 완벽한 조화, 동부관광. 포르투갈 일주와 특선 골프 8일. 지금 바로 동부관광에 문의하세요. 718-939-1000 718-939-1000번. 좋은 여행, 좋은 사람들, 동부 관광.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하니까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e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While your families are working hard to get ahead, some politicians are abusing their power to get richer. Instead of lowering costs, they're profiting off working people. I'm Senator Mark Warner. I'm fighting against the war and tariffs driving up costs while working to expand housing and lower healthcare costs. Together, we can give our families the brighter future they deserve. Make a plan to vote. Election Day is Tuesday, November 3rd. I'm Mark Warner, and I approve this message, paid for by friends of Mark Warner.
9: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시간을 시작으로 민주당 격전지 지원 유세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시간 방문을 예고하면서 전 현직 대통령이 핵심 승부처에 맞붙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미 중간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핵심 격전지인 미시간주 지원 유세에 나서고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광고에 잇따라 출연하는 등 선거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압둘 엘사예드와 함께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엘사예드는 민주당 내 급진 진보 세력인 민주사회주의 계열 후보로서 공화당 후보인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 의원과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면 4석을 추가해야 합니다. 상원 탈환을 위해선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 의원의 불출마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미시간 의석을 우선 지켜내야 합니다. 공화당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 지원 유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지역 유세 일정과 관련해 약 일주일 반 정도 뒤에 미시간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을 놓고 전 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선거전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 등 35곳을 직접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워싱턴 DC 모금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유세 일정도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퇴임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막강합니다. 지난 6월 CNN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원의 96%가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호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71%였습니다. 당내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 막판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얼마나 힘을 보탤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K-Radio 김지연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위기감이 커지자 팜벨트, 농장지대 공략을 위해서 농민들의 표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팜벨트 중 한 곳인 네브래스카주 유세에서 적색, 착색 경유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적색, 착색 경유는 연방 유류세가 면제되는 대신 사용 대상이 농기계와 건설기계를 포함한 비도로용으로 제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도로용이라는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연설에서 연료를 가득 채울 때마다 100달러 이상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농민들은 수백만 달러를 절약하게 되고 이 명령은 경유값에 영향을 받는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비용도 아주 크게 낮출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농산물 등을 운송하는 물류 차량이 적색 경유를 사용하더라도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갤런당 6달러가 넘을 정도로 경유값이 치솟으면서 농기계, 트럭 사용이 많은 농가의 표를 얻는 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K-Radio 최신 뉴스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Strikes, Barricades and Fiscal Turmoil An Autumn of Discontent Grips France 바로 파업과 바리케이트, 재정위기, 불만의 가을에 휩싸인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대선 시즌을 앞두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 바리케이드가 쳐진 고등학교, 솟구치는 국채금리와 재정파탄의 공포까지 프랑스 전역이 다방면의 혼란과 진통에 휩싸여 있는데요. 여름휴가를 마치고 일터와 학교로 돌아오는 가을 개학, 복귀 시즌인 런트레가 올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깊어가는 프랑스의 재정위기와 사회적 갈등이 담긴 이번 기사 속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rance suddenly finds itself engulfed by crisis. Not a single spasm of unrest, but a cascade of disruption that is roiling city streets, trading floors, and public offices across the country. 프랑스는 갑작스럽게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단 한 번의 혼란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 거리와 금융시장, 공공기관을 뒤흔드는 일련의 연속적인 혼란에 빠져든 것입니다. Engulfed by crisis. Engulf라 하면 바다나 화염 등이 마구 들이닥쳐 감싸다, 이붓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ngulfed by crisis는 위기에 완전히 휩싸이다, 사로잡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Cascade of disruption. Cascade는 본래 작은 폭포나 연속해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가리키는데요. 기사에서는 cascade of disruption으로 쓰여서 단발성 시위가 아닌 연쇄적으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사회적 혼란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In France, we say fin de règne. The regime is at the end of its term and does not seem to have a plan for the next 7 months. 프랑스에서는 이를 통치의 종말, 정권 말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현 정권은 임기 말에 도달했고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아무런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Fin de règne, 프랑스어로 통치의 끝, 정권의 종말을 뜻하는 정치적 용어인데요. 정치권에서 동력을 완전히 잃은 임기 말의 권력 공백이나 레임덕 현상을 가리킬 때 쓰이곤 합니다. At the end of its term, term은 임기나 기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at the end of its term은 임기 말에 이르다, 끝자락에 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rance's position looks unsustainable and the bond markets are saying that, but they're not screaming it yet. It's a slow motion train wreck. 프랑스의 상황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해 보이며 채권 시장도 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비명을 지를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천천히 진행되는 기차 충돌, 대참사와 같습니다. Slow motion train wreck. Train wreck은 열차 탈선, 충돌 사고에서 유래해 완전한 대참사, 비극적인 결말을 뜻하고요. 거기에 slow motion이 붙어 slow motion train wreck이 되면 피할 수 없이 눈앞에서 천천히, 서서히 다가오는 대참사라는 표현이 됩니다. Unsustainable. Sustain은 유지하다 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able과 un이 붙어 지속될 수 없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되면서 재정위기나 힘겨운 경제정책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An autumn of discontent, 불만의 가을이라는 강렬한 제목처럼 현재 프랑스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복지국가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룬 Engulfed by Crisis, Cascade of Disruption, Fin de règne, 그리고 Slow Motion Train Wreck 같은 깊이 있고 생생한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외신 기사를 읽으실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행뉴였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9월 원래회를 열고 제10기 차세대 리더스 포럼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9월 30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원래회를 열고 오는 10월 31일에 열리는 차세대 리더스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비즈니스 대표나 창업에 관심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고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와 실전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 강연에는 대한민국 대표 보디빌더인 강경원 선수가 초청돼 도전을 주제로 건강한 삶과 성공을 위한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차세대 경제인들의 성장과 교류를 돕는 프로그램인 만큼 관심 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스더아재단이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정신건강 응급대응교육인 멘탈 헬스 퍼스트 에이드 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정신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료하면 미 정신건강복지위원회 NCMB의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현민숙 박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하며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장소는 베이사이드 에스더아 재단에서 함께하며 참가 인원은 25명으로 제한됩니다. 신청이나 문의는 에스더아 재단 문자 917-993-23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프로젝트 기반 바우처 PBV 주택 대기자 명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11일 일요일 자정까지입니다. PBV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정된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대기자 명단에 선정되면 텔레스타 코트와 더 익스체인지 앳 스프링힐 스테이션 등 PBV 주택에 공실이 생겼을 때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청은 바로 주택을 배정받는 절차가 아니라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기 위한 사전 신청입니다. 현재 일반 주택 선택 바우처, 흔히 섹션 8으로 부르는 프로그램과 페어팩스 카운티 렌탈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은 닫혀 있습니다. 신청이나 자세한 문의는 페어팩스 카운티 주택지역사회개발부 703-246-50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뱅크오퍼 홈모기지.
7: 뱅크오퍼 비전 이퀄 하우징 랜들.
8: 브로드웨이 최고의 화제작 메이비 해피엔딩. 2025년 토니상 수상에 이어 뉴욕 주요 시상식을 휩쓴 뮤지컬. 문밖에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특별한 이야기. maybehappyending.com에서 확인하세요. Let's go!

0: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밤새 뒤척이고 허리와 무릎은 뻐근하고 쑤시고 아침이 힘드십니까?
2: 저녁에 두 캡슐 먹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허리, 무릎, 온몸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좋아요. 저희 홍합회로라 정말 아주 사랑하는 약이야.
1: 깊고 편안한 잠. 한결 편안해진 허리와 무릎. 홍합페로라 플러스. GC 내추럴 714-870-7582.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메디케어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처방약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는 한국어로 상담 가능한 메디케어 플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가입 전부터 가입 후까지 메디케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광범위한 의사 및 전문의 네트워크, 종합적인 처방약 혜택, 그리고 아시안 정보센터와 전담 지원팀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장 필요할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전화번호 1877-718-3682 1877-718-3682 청각장애인 전용 전화는 711입니다.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은 12월 7일까지입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담박 교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패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 20대 여성 연구원이 사망하면서 전 세계가 패스트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셀라호브시의 패스트 방역 연구소 직원인 다리아 시필로바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패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린 후 폐렴 증세로 입원했다가 원인 불명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사고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시필로바가 유출된 병원체 감염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 발표에는 의문 부호가 찍히고 있습니다. 시필로바가 사망한 병원이 일부 폐쇄되고 그녀와 접촉했던 200여 명이 격리되는 등 러시아 현지에서의 방역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최대한 돕겠다는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루머를 믿지 말고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에 귀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패스트는 설치류와 벼룩 등에 존재하는 패스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14세기 유럽에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흑사병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4일 조지아주 남부 비엔나에서 주말에 열린 홈커밍 대규모 파티에서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이날 새벽 1시 25분쯤 비엔나의 파인 스트리트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있었고 최소 두 곳에서 50여 발의 총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는 21살의 좌퀘비온 잭슨과 23살의 맥컬럽 잭슨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상자는 14살부터 51살까지로 대부분 총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총격을 피해 달아나다 차량에 치이거나 넘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둘리 카운티 고등학교 홈커밍 주말에 맞춰서 열린 비공식 블록 파티로 학교가 주최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비엔나 시도 행사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 GBI는 6개의 수사팀을 투입해 사건 경위와 총격에 가담한 사람들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으며 범행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미주 한인 가정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만 명이 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보육 지원을 즉각 시행하면서 기존의 긴 대기자 명단을 전격 해소키로 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 이번 조치로 한인 부모님들이 내 아이에게 딱 맞는 보육 프로그램과 바우처 수용기관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시와 어린이 서비스국 ACS는 보육 바우처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던 1만 명 이상의 아동에게 무료 보육 혜택을 즉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발표와 동시에 전격 시행되어 기존 대기자 명단에 있던 대상자들부터 즉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 조치는 생후 6주 영아부터 13세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최대 1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솟는 생활비와 보육비로 부담을 겪던 뉴욕 지역 한인 가정의 경제적 숨통이 바로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는 공식 보육 포털 사이트 NYC.gov 차일드케어를 개편해 보육 바우처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인가, 보육기관만 별도로 필터링해 검색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을 즉시 작동시켰습니다. 학부모들은 지금 바로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 가능한 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가 운영하는 주요 무료 보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 및 영유아 프로그램, Infant and 2K, 생후 6주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무휴 무료로 운영되며 센터형과 가정형 보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K 및 Pre-K, 3세 및 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의 뉴욕시 주민에게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기본 수업은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일부는 연장 보육도 제공합니다. Head Start는 저소득층 3세에서 5세 아동을 위한 맞춤형 무료 교육 보육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뉴욕시는 한국어가 편한 한인 학부모들을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육 차원 및 추천 컨소시엄 CCR&R은 전화 1-888-469-5999을 통해 무료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중국인 기독교 사회봉사회, CPC 등 관련 거점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현장 통역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지금 즉시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인근 보육기관의 위치와 최신 위생안전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만약 지원한 학교에 정원이 차서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뉴욕시 공립학교 신청 시스템인 MySchools 웹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싶은 학교의 대기자 명단, 웨이트리스트에 자녀를 추가 등록하면 빈자리가 생길 때 입학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뉴욕시 311로 전화해 조기 개입 프로그램 Early Intervention을 신청하면 소득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무료 평가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생년월일에 따른 맞춤형 보육 옵션과 바우처 수용 기관 목록은 뉴욕시 보육 공식 웹사이트 nyc.gov/childcare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뉴욕주 검찰이 유권자 권리 안내를 내놨습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과 사전 투표는 이달 24일부터인데요. 영어가 서툰 유권자는 가족 등 도와줄 사람과 함께 투표할 수 있어서 한인 유권자들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오늘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와 주요 일정을 담은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과 온라인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은 이달 24일 토요일에 마감되며 같은 날부터 11월 1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일인 11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지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는데 최근 우체국의 소인 방식이 바뀌어 하루 이상 늦게 찍힐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일찍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은 영어 읽기나 쓰기가 어려운 유권자는 도와줄 사람을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도우미는 시민권자나 유권자가 아니어도 되고 가족이나 친구, 미성년자도 가능하지만 고용주나 노조 관계자는 안 됩니다. 또 뉴욕주는 투표할 때 사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투표소 감시인 등 선거 관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신분증이나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면 불법 투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이민 세관 단속국 등 무장한 연방 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연방법상 범죄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누구도 뉴욕 주민과 투표함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다며 투표 방해를 겪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투표 관련 문제는 이달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되는 검찰 선거보호 한라인 866-390-299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라디오입니다.
0: 이번 선거의 유권자 등록과 온라인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은 이달 24일 토요일에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출산 비용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주가 미 전역에서 출산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비영리 보건조사단체인 FAIR Health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주의 건강보험 네트워크 내 인네트워크 병원 기준 자연분만 중간 비용은 $23,000, 제왕절개 수술 비용은 $27,0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평균인 자연분만 $15,700, 제왕절개 $20,000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출산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은 알래스카주로 자연분만이 $31,000, 제왕절개가 $42,000에 달했으며 캘리포니아주가 각각 $21,000와 $25,000로 뉴욕, 뉴저지와 함께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엘라베마와 미시시피주 등 남부 지역은 네트워크 내 출산 비용이 $10,00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전국 평균 출산 비용은 전년 대비 3.6% 상승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자연분만은 21%, 제왕절개는 28%나 폭등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진찰료와 마취비, 임상검사, 초음파 및 병원시설 이용료를 포함한 병원의 순수청구 금액 기준입니다. 만약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외 out of network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할 경우 전국 중간 비용은 4만 3천 달러, 네바다 주의 경우 무려 7만 9천 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소지자의 경우 임신과 출산, 산후조리를 포함한 실제 본인 부담금, out of pocket은 평균 2,700달러 수준이지만 높아진 주거비와 인플레이션 속에서 여전히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역시 출생률이 급감하며 인구 유지선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나왔지만 미주 한인 사회가 느끼는 위기의식은 더욱 각별합니다. 고국인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 안팎으로 세계 최하위 기록을 매년 경쇄하며 국가적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 한인타운 역시 높은 의료비와 보육비 부담으로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로 미국 한인 사회는 치솟는 의료비와 높은 생활비로 인한 가계 부담으로 각각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서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실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워싱턴 DC에서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가 지역에서 민간 기업이 돈을 내고 전담 주차 단속 인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의가 뜨겁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워싱턴 DC 의회가 6일 화요일 만성적인 불법 주차와 주차 미터기 미준수로 몸살을 앓는 특정 지역에 민간 기업이 비용을 대고 추가 주차 단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표결을 진행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체들은 워싱턴 DC 공공작업국 DPW와 비용 상환 협약을 맺고 전담 주차 단속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기업들이 근무 시간이 끝난 비번 경찰관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보안 요원으로 고용하는 방식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리앤 네이두 DC 시의원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주차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 방문객들의 주차 회전율을 높여 지역 상권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프 루가워, 워싱턴 DC 자치자문위원 ANC은 공공작업국 DPW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하루 16에서 18시간 체제로 단속을 벌일 수 있는 자원과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며 개별 사업체의 비용 부담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화이트, DC 광역시의원 역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화이트 의원은 단속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주민은 본 적이 없지만 과도한 주차 과태료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자주 듣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구체적인 비용 규모나 배정된 관련 예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작업국 측은 이번 전담 단속에 투입되는 요원들이 초과 근무, 오버타임 형태로 근무하게 되며 기존 정규 근무 시간과 중복 편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입니다.
0: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미 국채금리 하락과 맞물려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9% 오른 51,521.2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8% 상승한 7,818.93에 나스닥 지수는 0.45% 오른 27,599.79에 마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각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0088, 929-766-0088.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장 특별한 만남, 초혼, 재혼, 시니어, 스페셜 매칭,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특별한 사랑을 시작하세요. 가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시간.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시니어를 위한 스페셜 매칭으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 원하는 삶의 방향을 고려하여 진지한 만남과 행복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드리는 K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아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K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헬스 섹션에서는요, 최신 러시아에서 패스트 의심 사례가 발생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패스트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숨을 쉬는 그릇이죠. 한국 전통의 흙그릇, 또 뚝배기, 항아리, 이런 한국 전통의 흙그릇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의 항페스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연구원이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페스트 병원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미확인 보도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접촉자 약 200명을 의료 관찰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당국은 현재까지는 해당 연구원의 사망이 연구기관에서 취급하던 페스트 병원체와는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페스트 발생 자체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관련 상황과 격리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현재까지 2차 감염이나 지속적인 사람 간의 전파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페스트, 이 질환은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페스트는요, 페스트균, 즉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 원인이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페스트는 주로 야생의 작은 포유류, 그리고 그 동물에 기생하는 벼룩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감염되는 대표적인 경로는요, 감염된 벼룩에 물리는 것이고요. 감염된 동물의 조직이나 체액과 직접 접촉을 한다거나 폐렴형 페스트 환자에게서 나오는 감염성 호흡기 입자를 흡입해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페스트는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감염병이죠. 특히 14세기 유럽을 휩쓴 대유행, 흔히 흑사병이라고 불리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당시에 유럽에서 5천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페스트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청난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어요. 이 페스트균이라는 원인균이 밝혀져 있고요. 효과적인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페스트는 감염 형태에 따라서 증상과 전파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페스트입니다. 가장 흔한 형태라고 해요. 주로 감염된 벼룩에 물린 다음에 페스트균이 림프계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발생을 하고요. 이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의 심한 부종입니다. 주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목 주변의 림프절이 굳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선페스트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다만 치료하지 않고 진행이 되면 혈액이나 폐로 감염이 퍼지면서 다른 형태의 페스트로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폐혈증성 페스트입니다. 페스트균이 혈액 속으로 증식을 하면서 전신으로 퍼지는 형태인데요. 감염된 벼룩에 물린다거나 감염된 조직이나 체액이 피부의 상처 등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선페스트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폐혈증성 페스트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심각한 장기 손상이나 조직 괴사, 출혈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요, 이번 러시아 사건에서 특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폐렴형 페스트입니다. 이 폐렴형 페스트는 페스트균이 폐를 침입하는 형태인데요. 페스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전파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렴형 페스트는 다른 페스트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페스트나 폐혈증성 페스트의 대표적인 감염 경로가 벼룩이나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이라면 이 폐렴형 페스트는 감염된 환자가 내놓는 호흡기 입자를 통해서 사람 사이에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폐렴형 페스트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를 격리하고 또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페스트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폐렴형 페스트는요, 일반적으로 감염 후에 1일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오한이 생기고 두통, 근육통, 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페스트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을 동반한 림프절 부종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반면에 폐렴형 페스트는 기침, 호흡곤란, 흉통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폐렴형 페스트는요,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해요. WHO에 따르면 치료하지 않은 폐렴형 페스트는 발병 후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페스트 15세기가 아닌 지금도 무서운 병일까요? 위험한 감염병인 것은 맞지만 과거와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치료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페스트는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페스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치료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 또 감염 위험 요인을 종합해서 페스트가 의심이 되면 신속하게 적절한 항균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치료에는 환자의 상태 그리고 감염 형태에 따라서 여러 약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페스트에는 치료 가능한 항균제가 있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특히 폐렴형이나 폐혈증성 페스트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접촉자 관리인데요. 폐렴형 페스트 환자가 확인이 되면 밀접 접촉자를 찾아서 건강 상태를 관찰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적절히 격리를 하고 의료진 역시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WHO에 따르면요, 이 페스트는 여러 지역에서 동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람의 페스트 감염도 지금까지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WHO에 보고된 사람의 페스트 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을 했다고 해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현재도 특정 계절에 선 페스트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요, 발생했을 때 원인균을 알고 있고 진단 또 항생제 치료, 환자 격리, 접촉자 관리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 연구기관에서는 여전히 페스트균을 연구하고 있는 걸까요? 페스트균을 포함한 감염병 병원체를 연구하는 것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발전을 시키고 자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도 일상생활에서 페스트를 걱정해야 하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상적인 감염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이 페스트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야생 설치류나 죽은 동물을 직접 만지지 않고 또 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기억 때문에 이 페스트라는 이름만 들어도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의 페스트는 공중보건체계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진단, 치료가 중요하겠죠. 이번 러시아 사건 역시 앞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유출 또 집단 감염 이런 표현보다는 러시아 보건당국과 국제보건당국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함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0: 한국 축구사에서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불멸의 A매치 58골 신화가 2016년 10월 6일 마침내 손흥민의 59번째 골로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이 1972년부터 1986년까지 14년에 걸쳐 쌓아올린 대기록의 탑을 마침내 손흥민이 넘어섰습니다. 6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6분 페널티 악 정면에서 얻어낸 프리킥 기회. 손흥민은 수비벽의 사이 공간으로 절묘하면서도 낮게 감아찼고 공은 잔디를 미끄러지듯 스치며 상대 수비벽 밑을 정밀하게 관통해 몸을 날린 골키퍼의 겨드랑이를 순식간에 관통하며 골문 구석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A매치 59번째 득점이자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통산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 기록을 한 선수가 동시에 석권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로베르토 모레노 임시감독 체제로 치른 가을 A매치 4연전은 2승 1무 1패라는 성적표를 남겼으나 축구 전술 분석가들이 내리는 진단들은 단순한 승점 이상의 구조적 과제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4백을 기반으로 1선부터 3선까지의 블록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 컴팩트니스와 공수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실용적인 4-4-2 포메이션을 일관되게 고수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평가한 이 4연전의 전술적 결실은 볼 탈환 직후 상대 배후를 향해 발사되는 직선적인 역습 메커니즘입니다. 3-0 완승을 거둔 1차전 에콰도르전이 대표적인 표본으로 미드필더진의 협력 압박을 통해 탈환한 볼이 이강인, 김봉수의 한 번의 패스를 거쳐 손흥민과 황희찬의 스피드로 바로 직결될 때 공격 작업의 폭발력은 최상에 도달했습니다. 반면 2차전 우루과이전의 1-4 참패는 이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합니다. 상대의 강한 역 압박에 직면했을 때 후방 빌드업이 정체되고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지나치게 전진하면서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20m 이상 벌어지는 구조적 분열이 발생합니다. 비워진 3선 공간으로 상대 공격진이 침투하자 센터백들이 끌려나오며 결국 측면과 하프스페이스에서 연속 실점을 헌납하며 무너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적신호는 3차전 베네수엘라전의 무기력한 0-0 무승부에서 커졌습니다. 상대가 미들블록 이하로 내려앉아 공간을 지우자 대표팀의 공격은 위험지역 진입을 포기한 채 외곽을 맴도는 유자형 횡패스로 일관했습니다. 전반 공격진의 압박 강도마저 떨어지며 슈팅수에서 7-12로 밀리자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경기 후 모두가 함께 희생하며 싸워야 하는데 수비수들만 불쌍하게 버티고 있다며 라커에서 축구화를 내동댕이 쳤고 동료들의 안일한 압박 태만에 대한 작심발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4차전 우즈베키스탄전은 김민재가 피로 누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위기 속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과 오세훈의 추가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반 영은달아 발생한 치명적인 백패스 미스와 박스 안 1-1 허용은 조현우의 슈퍼세이브가 아니었다면 경기 흐름을 통째로 내줄 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뉴욕 양키스가 디비전 시리즈 셧아웃 탈락이라는 낭떠러지 끝에 몰렸습니다. 플로리다주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펼쳐진 2026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과 2차전에서 양키스는 태파베이 레이스의 0-1, 2-5로 연달아 무릎을 꿇으며 시리즈 전적 2패를 떠안았습니다. 홈인 양키 스타디움으로 이동하지만 이번 수요일 목요일에 있는 양키 스타디움에서의 3-4차전과 토요일 5차전 남은 3경기 중 단 한 차례라도 패하면 탈락이 확정되는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현지 사이버매틱스 분석관들이 지목하는 이번 디비전 시리즈 양키스 연패의 원인은 무엇보다 팀의 상징인 주장 에런 저지의 공백입니다. 9월 중순 종아리 부상으로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서 제외된 저지의 부재는 중심 타선의 장타 억제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1차전에서 템파베이의 선발 드루 라스무센의 날카로운 횡변화구에 막혀 8회 2사까지 노히트로 침묵하는 등 9이닝 동안 단 1안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2차전 역시 벤 라이스의 솔로 홈런 2방으로 얻은 2점이 전부였을 뿐 누상의 주장을 나간 득점권 상황에서는 단 한 개의 적시타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단기전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될 내야 수비의 참사입니다. 양키스는 2차전에서만 무려 4개의 공식 실책을 저지르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1-1로 평평하던 5회 말 평범한 내야 땅볼 타구가 송구 실책과 야구 선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자멸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 실책으로 만들어진 2-4-2-3루 위기에서 템파베이의 리치 펄레셔스에게 2타점 중전 적시타를 얻어맞으며 승부의 추가 이날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운드 운영의 불균형입니다. 1차전에서 선발진이 1실점으로 호투했음에도 타선의 빈공 탓에 패배를 안았고 2차전에서는 야수진의 잇단 실책으로 선발과 불펜 모두 투구수가 폭증하면서 경기 후반 벤치의 추격작전 카드가 완전히 마비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의 이성훈이었습니다.
1: 이브닝 매거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선선한 가을, 새로운 스타일을 국보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보 남성복과 여성복,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이 매장 가득 들어왔습니다. 멋과 품격의 남성 패션, 세련되고 감각적인 여성 신상품, 따뜻하고 포근한 가을 겨울 이불까지 가을 신상품은 최대 60%까지 특별 할인합니다. 좋은 상품, 좋은 가격. 올가을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블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위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과 여가 프로그램, 새롭게 마련된 당구와 스크린 골프 프로그램까지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장수 데이케어가 함께합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각종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당신의 간은 안녕하십니까? 증상 없이 찾아오는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눈썹 타투나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어도 누구나 B형 간염 무료 검진, 백신 접종,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인봉사센터 KCS 718-939-6137로 문의하세요. KCS 간건강팀이 함께합니다. 공선장 게장을 선보입니다. 배의 선장이 직접 바다에 나가 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공선장은 바다에서 막 잡은 꽃게로 게장을 담기에 신선함의 특징이며 몸통 게장과 절단 게장이 있습니다. 동포들의 자랑인 한양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게장은 봉선장, 한양이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지금 여러분께서는 10월 6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한 우리의 전통 흙그릇, 뚝배기, 항아리 같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주방에는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유리, 세라믹 이런 다양한 재질의 용기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대적인 식기가 늘어나도 이 보글보글 끓이는 된장찌개에는 여전히 뚝배기가 먼저 떠오르고요. 장을 담그거나 김치를 익힐 때는 항아리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 그릇들을 계속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 전통 그릇이 지닌 특징, 역사, 그리고 장단점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그릇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 역사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의 흙그릇의 역사는 선사시대에 빗살무늬 토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토기는 진흙을 구워서 만든 단순한 형태였지만요. 이후에 불을 다루는 기술, 가마 구조가 발전을 하면서 단단함 또 쓰임새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가마를 이용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단단한 토기가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토기와 도자 제작 기술이 이어지고 발전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옹기가 서민생활 속에서 발효식품 저장과 조리에 널리 쓰였습니다. 옹기 가마터는요, 조선 후기를 거쳐서 근대까지 전국 각지에 자리를 했고요. 지역마다 장독의 형태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뚝배기는 옹기의 한 갈래인데요. 뚝배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직접 풀에 올려서 찌개를 끓이는 데 쓰이고 또 두툼하고 거친 질감으로 열을 오래 간직하는 조리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 뚝배기와 항아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보통 숨쉬는 그릇이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표현은 옹기의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비결은요, 흙과 미세한 기포 그리고 천연 잿물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미세 기공 구조입니다. 점토를 형성해서 1100도 안팎의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흙 속에 수분 또 유기물이 빠져나가면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흔히 이 구멍들은 물방울보다는 작지만요, 공기나 수증기 분자보다는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때문에 내용물이 새지 않으면서도 미량의 공기와 수증기는 드나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보온성과 열 전도율입니다. 금속 냄비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빨리 달궈지고 또 빨리 식는 편입니다. 반면에 흙으로 만든 뚝배기는 열 전도율이 낮고 두께가 있어서 천천히 달아오르지만 막상 한번 달궈지면 비교적 오랫동안 온기를 유지를 합니다. 식탁에서 찌개가 오래도록 따뜻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물론 전통 그릇이 무조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장점부터 소개해드리자면 항아리는 이 미세한 기공 덕분에 발효식품을 담그고 저장하는 용기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김치나 된장, 고추장 같은 것을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고 깊은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발효와 저장에 최적화된 환경이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우수한 보온성 역시 장점인데요. 뚝배기는 불에서 내린 후에도 잔열로 한동안 음식이 끓고 또 이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또 이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가열 조리용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릇이라서 찌개를 직접 끓이는 직화 조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점이에요. 유리나 스테인리스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고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떨어뜨리면 쉽게 깨진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급격한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도 단점인데요. 빈 그릇을 가열을 한다거나 뜨거운 그릇을 찬물에 바로 넣게 되면 깨지거나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미세한 기공 구조 때문에 요약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세제가 스며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세척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열전도율이 낮아서 음식을 빠르게 끓여내야 할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건조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알고 계신다면 단점은 줄이고 장점만 살려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요, 쌀뜨물이나 베이킹소다 또는 밀가루를 물에 풀어서 수세미로 닦아내시고 세제를 쓸 때는 충분히 헹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새뚝배기를 처음 샀을 때는 물에 쌀뜨물이나 밥을 넣고 약한 불에서 한번 끓여내면 좋습니다. 녹말 성분이 이 미세한 기공을 메워서 음식물이 스며든다거나 금이 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세척을 한 다음에는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바짝 말려주셔야 미세 기공 내부에 습기가 남아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 식탁의 한 구석을 지켜주는 뚝배기와 항아리. 비록 빠른 현대사회의 편리함에는 조금 뒤처질지 몰라도요, 음식을 뭉근하게 익히고 천천히 숙성시키는 그 성질은 여전히 매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따뜻한 온기가 오래 남아있는 뚝배기 찌개 한 그릇으로 식탁 한번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K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수백만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올가을 여러분의 의견을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11월 3일입니다. nicvotes.org/ko에서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동치미호 파운드당 99센트, 땀마늘 5파운드 16불 99, 오리 만다린 2불 99, 햇 달라사과 빈 1불 49, 한국 원앙배 7과 한 박스 34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장만하세요. 뉴 택시.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 아침 반가운 소식입니다. 모두가 이겼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가 사이즈에 상관없이 오전 11시까지 단 99센트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똑똑한 커피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장 기자에 따르면 맥도날드 아이스드 커피 덕분에 아침이 확실히 더 즐거워졌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가까운 매장에서 단 99센트에 만나보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7: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8: 지금부터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9: 다섯 번째 비행을 앞두고 누리호가 본격 발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송과 기립까지 마친 누리호는 발사대와의 연결 작업까지 순조롭게 끝냈는데요.
10: 이상이 없다면 내일 낮 우주로 향할 전망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9: 총조립을 마친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인 특수 이동 차량에 실린 누리호. 천천히 조립동을 빠져나옵니다. 발사대까지의 거리는 1.8km. 진동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천천히 이동해 발사대를 향했습니다. 1시간 30분에 걸쳐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이내 하늘을 향해 우뚝 섰습니다.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탯줄이라 할 수 있는 엄빌리칼 연결 작업을 끝내고 기밀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맑은 날씨에 바람도 잔잔해서 발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막바지 채비를 마친 누리호는 이제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섭니다. 누리호 발사가 이뤄지는 나로 우주센터도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주센터 주변에는 경찰과 군인력이 배치됐고 발사 시간이 임박하면 선박과 항공기의 이동이 통제됩니다. 누리호 5호기에는 역대 가장 많은 15개의 위성이 실리는데 주탑재 위성으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가 동시에 탑재됩니다. 여러 기의 군집위성을 목표 궤도인 고도 575km에 잘 안착시키면 발사 성공입니다. 발사 성공률 80%를 향해 나아가는 누리호. 단순히 우주에 잘 올라가는 것을 넘어 위성을 목표한 궤도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발사 서비스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임하경입니다.
11: 이번 누리호는 이륙 후 19분 45초 동안 기행합니다.
10: 목표 고도인 575km까지 올라간 뒤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분리해야 하는데요. 미리 보는 누리호 발사 과정을 조성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누리호는 이륙 후 123초, 고도 67km 지점에서 75톤급 엔진 4개가 묶여있는 1단 로켓을 떼어냅니다. 곧장 2단 엔진이 점화되고 고도 224km를 돌파하면 위성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합니다. 고도 277km에서는 2단 로켓 분리 후 3단 엔진이 가동되고 이후 8분가량 더 날아가 목표 고도인 575km에서 자세를 바꿔가며 위성 분리를 시작합니다. 이번 5차 발사는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합니다. 주탑체 위성은 하나가 아닌 5개의 군집 위성, 부탑체 위성은 큐브 10개가 실립니다. 발사체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위성 손님을 수송하는 것이 이번 발사의 핵심 목표입니다.
13: 소소형 군집 위성 5기를 한 번에 궤도에 올려서 최초로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 의미가 되게 큰 임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위성 개발이 양산 및 군집 위성 운영 체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2: 이륙 후 19분 45초가 되면 누리호는 15기의 위성을 모두 분리하고 임무를 마칩니다. 누리호의 성공 여부는 발사 종료 후 약 1시간 뒤 판가름 납니다. 연합뉴스 TV 조성음입니다.
1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낮 발사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선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날씨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14: 다행히 날씨로 인한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15: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하늘이 허락해야 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날씨는 발사 직전까지도 변수입니다. 누리호의 기상 조건은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35도, 지상바람은 평균 초속 15m, 순간 최대 초속 21m 이하여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비행 경로에 번개 가능성도 없어야 합니다. 발사가 예정된 7일 낮 시간대 전남 고흥의 날씨는 양호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16: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5km 이상의 상층 바람도 점차 약해지는 경향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7일에는 그 맑은 날씨로 특이 기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 우주 환경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유인 우주선과는 200k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위성과 같은 무인 물체와 충돌 확률은 1000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잠정적인 누리호 5차 발사 시각은 낮 12시 25분. 우주청은 7일 아침 발사위원회를 열어 발사 시각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단일 발사가 여의치 않다면 누리호의 5차 발사는 예비기간인 이달 8일에서 14일 중에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11: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이 오른 가운데 첫날부터 국회 곳곳에서는 여야의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14: 북한 지뢰 폭발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중수청장 인선 등 상임위마다 충돌이 잇따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17: 외통위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18: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19: 국힘 의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 야당은 북한의 지뢰 도발과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20: 김여정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잡듯이 합니까?
21: 쥐잡듯 한다든지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17: 대북 독자 제재를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의 충돌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2: 정동영 장관 이참에 경질 건의하시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17: 행안위에선 여야가 중수청장 공백에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지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23: 국회를 경시하고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또 나아가서 국정감사까지도 지금 부실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공격성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17: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준비 상황에 대해 3분의 2 정도라며 수장 공백에 사과했습니다.
2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 수장과 함께
0: 그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예. 대단히
23: 끝날 손과 예, 끝날 때
17: 법안위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둘러싸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1: 5.18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토론회 및 이후 장외 집회까지 이어가면서 제가 진행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17: 또 김재섭 의원이 정원호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 제기로 국정감사 첫날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치졸한 보복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11: 국정감사 첫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성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14: 여야는 회의 진행과 상대 의원의 발언 등을 두고도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건돌이 부딪혔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과 이석불호를 두고 감사 개시와 동시에 맞붙은 여야.
4: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박경수 간사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24: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있는지 법률적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2: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를 두고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25: 재재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6: 결국은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2: 범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야당에선 고성과 항의로 맞서며 법사위 국감은 종일 아슬아슬한 난장판에 모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되세요 등 발언이 나오며 감사장이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자 서영교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는데
4: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 네가 인간이 되세요? 이런 말을 하고!
2: 관련 설전은 회의장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7: 나니까 하냐고 지금 박아준 김영희 나고 있나 하냐는데 왜 토론으로 내 걸 막냐고!
2: 오후 속개된 감사에서 여권 의원들은 김 의원의 과거 논란이 된 영상을 국감장에서 트는 등 여야는 감사 내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28: 해당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더러 인간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9: 예절학교부터 보여야 됩니다. 예절학교.
2: 오전 국감 때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오후 질의에는 이석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여당에서는 이미 이석이라며 다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8: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3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1: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골드 사과 파우더당 1불이고 한국산 교우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3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3: 지금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그 풍미가 그대로
34: 강렬하고 상큼한 맛에 레드불 에너지까지 더했어요. 새로 나온 에너자이저는 레드불에 블루 라즈베리 시럽과 동결건조 드래곤프루트를 넣어서 한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맛이에요. 레드불 드래곤베리 에너자이저 한 모금이면 바로 알 거예요. 꼭 한번 마셔보세요. 맥도날드 프라이도 잊지 마시고요. 에너자이저 제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 빠라빠빠빠.
11: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회가 대법관 재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네 차례나 위헌을 언급했습니다.
14: 원고까지 미리 준비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보도에 안채원 기자입니다.
3: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삿말 이후 침묵을 지켰던 조희대 대법원장. 올해도 증인으로 채택은 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내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이를 깨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 선서는 거부했지만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읽으며 대법관 재청은 침해받아선 안 될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재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3: 대통령과의 사전협의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는 없지만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5: 비상계엄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3: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조 대법원장이 침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5: 그 대법관 회의 명의로도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조 대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질문에 정색하기로 했습니다.
6: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5: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입니다.
3: 업무 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선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구성원들이 사용하며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라며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고쳐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11: 우리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 외무성이 나서서 자신들과 무관한 지뢰라고 주장했습니다.
14: 특히 지뢰 제거 작전 중 북한 지역을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6: 우리 군 당국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최종 발표한 데 대해 북한 당국이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지뢰 폭발 사건은 자체로 당한 의문의 사고고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 저지하기 위한 방해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외무성은 남부국경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가 보다 단호하고 과감한 방식으로 행사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선 자신들과 무관한 지뢰라며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외무성은 그러나 그 군홧발이 그 불꽃이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국경 무력은 즉각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아울러 외무성은 자기 영토 내에서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적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행사로 주권 영역을 수호할 것이라며 대화 거부 의사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무성을 내세워 대남 입장을 밝힌 것은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11: 군사분계선 이남에 배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며 대응 조치에 나선 군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북 간 군사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4: 유엔 사원은 이미 올해 초부터 MDL 기준선 일치를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성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군 당국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지뢰를 내설한 배경엔 남북 간 MDL 기준선 불일치가 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군사당국 간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 MDL이 여러 개가 있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장 또는 테이블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강신철 장관은 우리 군이 MDL 이란에 내설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한 것에 대해 DMZ 작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남북 군사회담과 별개로 유엔군 사령부와도 MDL 인식차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1: 먼저 유엔사하고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그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하고 이제 그 관련되는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해서 합참에서 TF를 운영해서 유엔사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군과 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이남에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곳의 지뢰지대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 외에 우리 군이 실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응 조치는 마땅히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계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장비 보강은 2024년부터 진행되어 온 만큼 새로운 상응 조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검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1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 갈등설에 선을 그으며 외교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4: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외교 갈등에 대해선 일종의 사과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 입장과 차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수주 기자.
11: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따라 정부 입장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논의를 거쳐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NSC 충돌설은 부인했습니다.
7: 공개리에 무슨 이견이 불거졌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충돌 없었습니다.
11: NSC에서 북한 지뢰 대응 방안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다가 통일부와 충돌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건데 다만 조 장관은 독자 제재를 외교부 내부에서 검토한 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응 조치가 언제 어떤 수위로 발표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조 장관은 외교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안을 다 두고
11: 2015년 목함질의 도발 때는 정부가 주 유엔 한국대사 명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정전협정 위반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한미가 일치하며 북한의 대화 협상 복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감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에 대해 사과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7: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11: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이 아주 곤혹스러워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주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닷새째를 맞았지만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4: 인력과 전산 등 업무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혼란은 여전한데요. 보도에 방준혁 기자입니다.
9: 지난주 금요일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했지만 사무공간 확보와 조직 정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실무진은 휴일에도 출근해 부서별 업무 분장과 매뉴얼을 마련했고 이번 주에도 관련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산 시스템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자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경찰 시스템을 빌려쓰기로 했지만 당장은 사건 접수와 배당 등 일부 기능만 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검찰이 운영하던 합동수사본부를 대체할 합동수사과 5곳도 새로 생겼지만 인력과 조직 정비가 끝나지 않아 본격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중수청은 정원의 66% 수준인 1,900명으로 출발했는데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뻐근해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깊은 잠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근육과 힘줄, 인대와 뼈도 회복되어 걷고 일어서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홍화페로라 플러스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허리와 무릎은 물론 목과 어깨,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척추와 고관절, 발목과 발가락까지 온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홍화페로라 플러스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뉴욕 유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벤과 패신저벤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순길 관장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 기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태권도와 합기도의 가치를 전해온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가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후진 양성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한평생 정진해온 장순길 관장의 국기원 공인 구단 승단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36년의 소중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는 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뉴저지 펠리시안 유니버시티에서 열립니다. 36년의 감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장스타 태권도 합기도의 뜻깊은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예약을 부탁드리며 참가비는 1인 $20입니다. 문의 및 예약은 201-792-0797, 201-792-0797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저장 인류가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저장 인류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일단 찍고 녹음하고 기록해두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언젠가 필요하겠지 하면서 일단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저장해둘 게 많죠. 가을 하늘 한 장, 좋은 사람과 웃는 순간. 나중에 꺼내보면 분명히 잘 저장했다 싶을 겁니다. 나쁜 것들은 빨리 지우고 올가을 좋은 것들만 많이 저장해 두시죠. 이 푸른 하늘 좋잖아요.

송창식 씨의 노래 푸르른 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초록이 지쳐 단풍이 지는 이때. 야, 일단 좀 한번 저장해 놓으시죠. 조병상 씨, 푸르른 봄에 들어도 좋은데 가을에 이 곡을 들어도 정말 좋으네요. 가사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 이 시기. 아, 강경실 씨, 가요 속으로 알림 4시도 저장해 두었어요. 그렇군요. 아,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고맙습니다. 4시를 또 잊지 않으시려고. 자, 가요 속으로를 사랑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오늘도 2시간 좋은 음악들, 좋은 이야기들 나눠 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자, 오후에 마음을 참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노래들 같지 않습니까? 윤세원 씨의 환상, 그리고 기른정 씨의 소중한 사람 두 곡이었습니다.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9024번. 날씨가 좋아서 이불 빨래해서 옥상에 널었는데 뽀송뽀송하게 말라가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요. 크아! 이불 빨래가 쫙 널려있고 하늘은 정말 바다처럼 파랗고요. 옥상에 저 녹색 색깔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건조기에서 말라나오는 이 빨래도 뽀송뽀송 기분 좋게 하는데 이 햇빛에 마른 이불 빨래의 모습을 보니까 와, 저까지 맑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우, 그냥 마음이 뽀송뽀송해집니다. 덕분에.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안내해드려야죠.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0: 행복해져라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신청하신 분은 2824 뒷번호 쓰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 항암 1차 시작입니다.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책도 읽으면서 불안한 저의 마음도 잘 다독이고 있지요. 아유, 시간을 정말 잘 보내고 계신 2824님입니다. 걱정도 되시고 긴장도 되실 텐데 자, 이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이런 노래 제목처럼 이 가사처럼 모두 잘 되고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암 1차 잘 이겨내시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만나는 승식이 화순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고 많이 춥죠? 길을 걷다 보면 가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식이가요? 화순이에게 오늘도 전화를 합니다.
1: 화순씨, 연휴 잘 보냈어요? 출근해서 일하려니까 많이 힘드시지요?
2: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있어서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1: 기다리는 거요? 아, 이번 주 금요일. 휴일을 기다리는구나. 그쵸?
2: 예, 그것도 좋지만요. 제가요, 기다리는 건요, 아주 알록달록 예쁜 거예요.
1: 아, 알겠다. 새 옷 샀죠?
2: 아니거든요.
0: 자, 이러면서 화순이가 노래 두 곡을 또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요즘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알록달록 예쁜 거라고 얘기하네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뉴욕산 후지 갈라 진저 골드 사과 파운드당 1불이고, 한국산 교호 포도팩당 14불99, 박스당 49불99, 배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고구마 파운드당 1불99,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파운드당 13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화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시작. 6542번으로 신청하신 가호의 노래였습니다. 가요 속으로 2부도 시작이 됐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윤정호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진태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 1984년생 용산중학교와 용산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김진태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영화를 좋아했던 진태는 시사회에 많이 당첨되었습니다. 덕분에 함께 영화를 보러 자주 다녔어요. 그때 김진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한 번은 진태와 함께 압구정동에 있는 극장으로 What Women Want라는 영화의 시사회에 갔는데요. 끝나고 나니 버스가 끊어져서 함께 남산을 바라보며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추억들이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졸업을 하고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어졌어요.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여서 이렇게 가요 속으로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후암동 45번 버스 종점에 살던 진태야. 나 윤정호야. 보고 싶다.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4752번으로 주셨어요. 남편과 같이 퇴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예전 중고등학교 때 버스 타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그때는 정말 회수권, 토큰 이런 건 내면서 다녔던 기억들 있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회수권 옆으로 하나씩 좀 비껴서 잘라서 하나를 더 만들었던 그거 그 안내양 누나들 다 알았을 텐데 아유 그걸 어떻게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드렸네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해봤어요. 박정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제1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 뉴저지 골퍼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1회 홀19 골프 라운지 뉴욕 뉴저지 스크린 골프 팀 대항전이 펼쳐집니다. 우승팀은 현금 5,000불, 준우승팀 1,000불, 홀인원 1,000불과 다양한 이벤트 상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대회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18홀의 경기를 마친 뒤 오버파가 가장 많은 최악의 홀, 3홀을 빼고 잘 친 15홀의 스트로크 점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몇 번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서 초보 골퍼도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4명이 한 팀입니다. 예선은 10월 19일부터 2주 동안 편한 날짜에 예약해서 참가하세요. 참가비는 1인당 100불로 참가 선물과 간식, 음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력보다 팀워크, 5,000불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참가 신청 929-766

0: 소중한 인연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으로 이어진다면 에브리엔셀 토털 웨딩 서비스가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드레스, 한복, 예물, 예단, 웨딩 촬영, 헤어, 메이크업, 연회장 필요형까지 여러 업체를 따로 알아보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알차게, 원하시는 품격은 그대로, 예산과 취향, 결혼 형태에 맞춰 두 분만을 위한 맞춤 웨딩 플랜을 세심하게 준비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웨딩까지 인생의 소중한 순간마다 정성과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에서 아름다운 결혼까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시작하고 소중한 약속을 준비하는 모든 순간 에베네셀이 함께합니다. 올 가을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359-1578 917-359-1578 스페셜 매칭과 토털 웨딩 서비스 에베네셀.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드디어 생산삼이 출시되었습니다. 생산삼의 계절을 맞아 품질 좋은 생산삼을 20% 세일해드립니다. 200불은 160불에, 300불은 240불에, 500불은 400불에 해드리며 1000불짜리는 800불에 판매합니다. 이 외에도 산삼 액기스 150불은 100불에, 산삼 베리 주스는 150불을 100불에 해드립니다.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과 생산삼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올 가을 나만을 위한 최적의 유럽 여행을 찾고 계신가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동부관광이 엄선한 최적의 가을 유럽 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웅장한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서유럽,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12일과 로맨틱 이태리 7일로 서유럽의 로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알록달록 가을 동화 속을 걸어보는 동유럽,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개국 9일과 발칸 4개국 9일, 그리고 동유럽, 발칸 7개국 14일로 깊은 향기를 전합니다. 또 하나, 이국적인 열정과 로망이 가득한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3일 완벽 코스까지 올 가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떠나는 동부 관광 엄선 유럽 여행.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대한민국 잡지사 10월호 네 번째 페이지, 창경원과 자연농원을 모두 겪어본 역사의 상징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서울의 궁궐 창경궁 이야기인데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고궁으로 익숙한 창경궁보다는 이제 불과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동물원, 식물원, 놀이시설의 역할을 했던 창경원의 역사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요?
4: 네. 1983년에 창경궁으로 이름이 환원이 되었고, 일반인들이 창경궁이라는 이름으로 관람을 하기 시작한 게 198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40년 전이라고 그러네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창경궁은 그 창덕궁과 더불어서 동궐이라고 불렀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궁궐 가운데 하나입니다. 초기에 이제 창경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세종이 왕에 올라갔는데 당시 살아 있었던 아버지였던 상왕 태종을 위해서 그분이 머물 공간으로 수강궁이라는 궁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았습니다.